0: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동화 근내보신환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립시다.
0: 네.
1: 일단 우리 우대 활동 계속 진행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우리 이번 달에 난치비도 물고 여러 가지 김장 준비도 하고 이러느라고 경제적으로 좀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우대 활동은 좀 꾸준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 병 치료에 큰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서는 혈압 방면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혈압약을 한알 먹고 뭐 알로티핑도 좋고 뭐 인다반도 좋고 본래 기존에 먹던 혈압약을 한알씩 먹었댔는데 혈압도 온정되고 머리도 아예 어지럽고 좋았댄데 어째 갑자기 우리 머리가 어지럽고 뒷태티가 뻣뻣대 나고 혈압 재보니까 혈압이 올라간다 하는 분들 많죠. 이런 분들 우리 요즘 들어서서 혈압 관리에 중시를 돌려줘야 됩니다. 특히 저희들 이 근내보신환을 쓰시는 분들은 혈압 방면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근내보신환 자체에 우리 혈압약이 들어갔습니다. 중약에서 혈압약이 무엇인가? 뭐 서약처럼 그 하얀색 나는 알약이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두중이라는 게 나무 껍질처럼 생겼습니다. 나무 껍질처럼 두껍게 생긴 건데 뚝 끊어서 쭉 양쪽으로 잡아당김에 하얀 이런 진이 나옵니다. 끈적끈적한 게 진액이 나옵니다. 이 두중이가 바로 중에서 쓰는 혈압약입니다. 이 끈적끈적한 진액 같은 것이 혈관이 굳어지는 걸 혈관을 나른하게 탄성을 가강해주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란 게 다 혈관 동맥 硬화 땅땅하게 굳어지면서 늘어나야 될 때 늘어 못 나고 줄어들 때 혈관이 줄어 못 두면서 오는 게 고혈압입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저도 이거 이제 경세 우주로 혈압이 온전 안 되고 그리고 뒷골이 뻣뻣하면 어지럽게 자서 나옵니다.
1: 예.
2: 그래 가슴도 구두들하게 머리에서 소리 난지 그래서 어떤 소리 그것도 그 밤낮에 계속 나지 이래 고생하다 내 선생님 강의 듣고 해 근데 보세요 조금 먹고 있는데 조금 어지럽게 아이 나옵니다 조금.
1: 맞습니다. 어지럼증 두통, 완고성 두통, 실면증 이게 다 치료되는 약입니다.
2: 예, 그렇게 가슴이 항상 부들부들했는데 가슴 떨린 증도 주고 안 나고 그리고 나는 이게 전례적으로 밤 소변이 영 닫았습니다.
1: 예.
2: 한번 본 소변에 조금씩 나가다가 닫지 못하다가 아침에 왜 머리 어지럽지 이래 건네보세요 한번 후부터 예. 밤소변에 또 한 번만 소변에 많아지면서 밤소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그렇죠.
2: 예.
1: 그리고 소변도 좀 힘이 쉽게 시원하게 나갈 겁니다.
2: 예. 소변이 되는 것도 조금씩 조금 소변이 영 시원 잘 나갑니다.
1: 예. 네.
2: 나 이게 효과 좋을 때 이 약 좀 계속 먹자고 그랬습니다. 이거.
1: 예. 계속 잡으면 잡을수록 우리 100세까지 무병하게 장수할 수 있는 약입니다. 예.
2: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번에도 예, 학도에 참고해 배달받겠습니다. 예.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예.
0: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아, 2797. 예, 알겠습니다.
1: 네, 치료 잘 하시오.
0: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3: 예, 저는 오전 건네보시고 한 7달 썼습니다.
1: 왜냐하면 예.
3: 당뇨 종합을 인해서 예, 어린이집 난 다음에 그저 앉으나 서나 그저 빙빙 돌고 예, 꼼짝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 옷에 있다가도 예, 그저 안에서 그저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지나야 또 정신 나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런 언니가 기억력이 상실돼서
1: 예.
3: 그 엄마 말했던 것도 잊어먹고 예.
1: 맞습니다.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런 걸 오래 둬두면 이게 다 치매 조기 증세가
3: 많아요. 이거 먹고서 리액골에 며칠

0: 뛰어도 그래도 경력이 차츰차츰더라.
1: 나사시죠.
0: 이 말이 아이디 뜬게 그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맞습니다.
0: 그리고 대략 조절이 잘 되고, 예. 그리고 식사를 못하던 게 식사를 잘하고, 깨끗한 군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몸이 그나마 망고이던 게 그게 헷갈아지고,
1: 예.
0: 그리고 아이 소화가 잘 되놓거나, 예. 위를 자극, 아이하고, 그게 엔 좋습니다. 그리고
1: 맞습니다.
0: 못하던 게, 예. 그리고 손발이 치기던 게 그것도 경력이 또 다른 것보다도 예, 돌아갈 것 같아. 그게 제일 좋습니다.
1: 그렇죠.
0: 절대로 그만 이어도 잊어먹고 오늘 어째도 꽂아놓고도 또 가지고 댕기지 못하고 이래던 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1: 예.
0: 잘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래 이래서 활동이 솔직히 또 배달받아서 한 1년 써볼까 안 해서 그랬다.
1: 예. 요즘 우리 활동 이용한다 할 때 한 1년 치시 되는데, 가격이 네. 많이 엄청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예.
0: 그렇죠.
1: 우리 활동 참가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나도 지금 건네 보신 한어서 먹은 지 여러 달째 되는데, 요 여기 저기 사적이 아프던 게 많이 해결받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3: 먼저는 봐서 동맥경화 있고 고혈압이 좀 있으면서 내 머리 그냥 항상 얼빠나고 혈압이 조절을 안 됐습니다.
1: 예.
3: 그러면서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나고 약을 여기저기서 많이 먹어봐도 낫지 않던 게 이거 먹은 다음에 어지럼증이 지만 해결됐습니다.
1: 예.
3: 그리고 머리가 좀 터질 것처럼 그냥 아프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프던 게 많이 났습니다.
1: 예.
3: 목도 해결됐습니다.
1: 예.
3: 그래, 목 때때 그냥 뻣뻣하고 얼리소리 버치면서 그래서 불편하던 게 그것도 많이 해결받았습니다, 지금.
1: 예.
3: 그리고 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차고 자꾸 황황하고, 예, 그런 것도 좋아지고 심장이 빨리 뛰면 또 마음도 막 같이 긴장해나고, 예, 막,
1: 예,
3: 예, 막 긴장해나고 이러던 조사지 많이 해결받았습니다.
1: 예.
3: 그래, 저녁에 자자면 그냥 깊은 잠 못 자고 그냥 얕은 잠 잘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깊은 잠 푹 자면서 잠 잘 잡니다.
1: 맞습니다. 그, 이 약에 산조인이랑 원지람, 룡골이람 다 들어가 나서, 예, 실명증 치료에서도 확실한 약입니다.
3: 예, 그래서 그러면 가면, 먼저 눈도 예, 또 건조하고서 그냥 눈이 건조하니까 뻑뻑하고 좀 불편했댔습니다. 근데 눈도 지금, 이렇게 건조하지 않습니다 지금.
1: 그렇죠.
3: 많이 나서,
1: 그거는 예. 간이 해독 기능이 높아지게 되면은 눈이 그 안구 건조증이 바로 해결됩니다. 안구 건조증은 효과 빠릅니다.
3: 예, 그리고 또 특별히 어제 나는 소변에서 냄새 무슨 문제는 크게 없다는 게 소변에서 냄새 색이 나던 게 냄새 지금 안 난다.
1: 예, 정염증이 있었죠.
3: 예, 먹다 이런 소냐 처음 먹어보니까 네. 낸데서 먹고 낸데 효과 맞으니까 난 최고약이라고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이 약이 본래 일체다병약입니다. 한 사람 몸에 여기저기 여러 가지 병, 다병이 병이 예. 많을 때 쓰는 약이 맞습니다.
3: 예, 그래서 활동할 때 싸게도 갑수소를 맞이해서 오늘도 계속 또 배달받겠습니다.
1: 네, 예, 우대 활동 아직 합니다. 예.
3: 네.
1: 참가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4: 우리 남편이 바신 건네바시 안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나 세상에 와서 그 뭡니까? 말한다는 게 저 사람이 내 말 알아들었습니다.
1: 네.
4: 선생님 말하면 저 사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1: 이 뇌조직에서 신경세포가 수복이 되고, 이 뇌경색 후유증이라는 게 다 머리에는 뇌신경이 손상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중풍 왔던 후유증이 빨리 났습니다.
4: 예, 겨우 오른쪽 팔고 오른쪽 다리 잘 맞아요. 지팡이 찍어도 잘 맞고 그런데 지금 지팡이를 던져뜨기도 용서할 거로 생깁니다.
1: 확실하게 효과 보고 있습니다.
4: 예, 겨우 사전에 밤에 다섯 번, 여섯 번 받은 게 지금 한 번, 기껏내요. 던져두 번, 계속 한 번 씹어온다.
1: 예.
4: 겨우 치매 증세 있어서 이 세수하고도 물을 계속 열어놓고 밤중에 또 손 올라가서는 또 불을 계속 온 밤 켜놓고 그다음에
1: 예.
4: 이 미치도 타라놓고는 딸 타랐다고 이런 내가
1: 보면 큰일 나죠.
4: 예, 그 남의 차 올라가고 이러던 게 아이 좀 쓸싹 없었습니다 이 학생기.
1: 초기에는 이 약이 확실하게 효과 봅니다.
4: 그랬나 어떤 때 그럴 때에 밤에 온밤 못 잤습니다. 진짜 멋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꾸 생각하다 못 잤는데 지금 일승시 없어서 이 약이 진짜 선생님 좋습니다.
1: 그래서 사고 나거나 그래서 제 집은 못 찾

0: 맞아서는 이 그 뭐니까 사람 찾는 광고도 나가고 그녀는 자꾸 보면 큰 낭패를 보는 것도 있고 하죠. 예, 저기 빨리 이런 약을 쓰면은 돌아옵니다 정상으로.
1: 예, 겨우에 혈압이 높은 게 선생님 정상이었습니다.
0: 예,
1: 겨우에 자꾸 하품합니다. 기저귀 하품해야 합니다.
0: 예.
1: 선생님 이야기 진짜 좋습니다. 그래 이렇게 저가에 또 배달받아 오랫동안 쓰자 그랬는데.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3: 예, 근데 보세안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예, 좋습니다. 나는 이 당뇨로 오래 해가지고 허리.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저기 녹골이 들어오더라 말입니다. 예.
0: 맞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제일 많은 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겁니다.
3: 예, 그 다음에는 소이 나빠지고, 예, 그 다음에 심장이 나빠지고, 그래서 폐나 빠지고, 아이고, 또 이 오당뇨 부위 병원 가면 어느 거 치료라고, 어느 거 치료라 해야겠는가, 그러더라 말입니다.
0: 예.
3: 그랬던 게 이 건네버전 지금 쓰니까, 예. 그 머리 기억도 없어지고, 사람이 얼빠내지고, 녹골이 왔다 간다면 그 양이 혈압도 저리 해야 되면 머리 아프던 게 지금 거의 이렇습니다.
0: 예.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방송된 사수하고, 예. 어떤 때는 거품이 나가고, 어떤 때는 강취도 나가고, 어떤 때는 우유 같은 것도 막 나가고, 예.
0: 당뇨병성 신염이 심하게 왔습니다.
3: 예, 그래던 게 그게 지금 예, 많이 좋아지니까, 예, 저녁에 잠도 잘 자고, 용 좋습니다.
0: 그렇죠. 이 약은 콩팥이 기능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약이기 때문에, 당뇨병 합병증에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침자에, 그렇게 그도 예, 어둠에 땅에, 뭐, 돌에 지저분한 것처럼, 눌려온 것처럼, 그렇던 게 지금 이렇습니다. 침자 시원하고, 기침자 하고, 예. 용 좋습니다. 어쨌든지 건네버시 한 가지 가도 여러 가지 병 치료라니까 용 얼마나 좋은지 뭐.
0: 예.
2: 네, 끊겼습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저도 지금 건네버시 한 좀 치우고 있습니다.
0: 예.
4: 그래야 머리랑 자꾸 심하면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특히 허리랑이 아픕니다. 그래서 서울도 나고.
0: 예.
4: 특히 소변 탓을 달아가지고 이래서 내 지금 선택에 써봤는데 많이 지금 나사지는 게 알긴다 지금.
0: 알기죠. 예.
4: 이랍 조절이 아이들 듣거든 많이 낫고 머리는 일단 신나던 게 지금 머리가 많이 맞아졌습니다.
0: 예. 이 약을 쓰게 되면은 제일 큰 이런 효과가 머리가 맑아지고 완고성 두통이 있어서 머리가 자꾸 아프고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던 게 나사졌다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4: 특히 소변 탓을 다쁘니
0: 네.
4: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도 지금 기다려 잠다 지금.
0: 네.
4: 이번에 약 조금 더 배달받아 오래 쓰겠습니다. 이거.
0: 네. 계속 쓰느라면 또 다른 효과를 봅니다.
4: 예.
0: 네. 치료 잘 하시오.
4: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혈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 네.
0: 우리 혈압은 이 계절을 많이 탑니다. 특히 날씨가 덥거나 날씨가 춥거나 이런 변화에 따라서 혈압이 너무 내려가거나 혹은 혈압이 올라가거나 이런 파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2: 네.
0: 그것은 다 혈관이 굳어지는 데서부터 생깁니다.
2: 네.
0: 예, 그래서 저희들 이 건네보신환에는 두중이라든가 천우술이라든가 두중도 그냥 넣지 않았습니다. 두중을 좀 태운다하게 포제를 해야 됩니다.
2: 네.
0: 그러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술도 천우술입니다. 사천에서 나는 우술이란 말입니다. 절대 이 약은 근뇌보신환에는 제가 매일 반복되게 말씀드리는 점이 무엇인가. 양치 중앙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중앙에서 관리하는 기업이다. 우리나라 양치에 속하는 동화악요제약공장에서 만든 그 건네보신환이라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이걸 날마다 말씀드리는가? 약의 질량이 그만큼 보존되어 있다는 걸 설명드립니다. 예, 제약공장이 이렇게 이름 있는 제약공장이라 할 때 이렇게 그 중앙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양치에 속하는 약은 우리 전 방송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신문이든 모든 속에

0: 그래서 이게 하나입니다. 양치에 속하는 제약공장이가 소개드리는 약에서는. 그래서 천우술이면 천우술 제일 좋은 우술이 들어갔고 두둥이면 두둥 제일 질량이 또 좋은 두둥이 들어갔습니다. 이래서 혈압이 안정되고 혈압관리가 잘 되고 혈압이 높은 분들 혈압이 내려가거나 혈압의 절반 줄이거나 합니다. 혈압은 제발 특히 요즘 같은 때는 혈압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네. 요즘에 혈압관리를 잘못한다 할 때는 중풍이 온다거나 중풍도 경색 막혀서 오는 중풍이 있고 혈관이 터져서 오는 중풍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주황머시아청이라는 이런 출혈도 있습니다. 네. 다 혈관성 문제죠. 이 약을 쓰게 되면은 혈관이 탄성을 찾고 피가 깨끗해집니다. 청혈, 정혈, 보혈 이게 다 효과를 보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 혈압이 높은 분들 특히 건녀보시환을 추천드립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성입니다. 연명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명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면서 먼저 행복과 행운을 빌어주는 곡 축복을 들려드립니다. 멜로디에 담긴 진심으로 축복이 있으시다. 주사 여러분 하루를 밝고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남녀 인상으로 보내드립니다.

여기서 비밀별석사 최악산 작곡의 변경이라는 즐거워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배경의 풍경을 유람하며 느끼는 즐거움과 자유로운 정취를 상상하기 담았습니다. 이용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광용 작사, 김민환 작곡의 소망입니다.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은 이 곡은 청취자 여러분이 소중한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허미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최선 작사 박몽국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입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이 가득한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은 이 노래를 들으며 연변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다면 작사 류영근 작곡의 내 고향까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변영희에게 고향의 따뜻한 정을 선사할 것입니다. 미즈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연변이 진한 정취한 특별한 매력을 담은 곡 연변의 맛입니다. 연변만이 독특한 풍토와 인정, 삶의 맛을 노래한 곡을 통해 청량한 넘치는 연변의 모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님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은행나무 넣기를 들려드립니다. 은행나무 길이 아름다운 풍경과 잔잔한 감동담 이 곡은 차분하고 포근한 선율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변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민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움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방불인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새로 승급한 국약혈배강은 네 가지 경전방과 15종의 진귀한 천연 종약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원대 몽골적 의학자 사투무수가 편집한 서적 서족당 경험방에 수록이 된 기혈을 보충하는 경전방, 즉 기를 보충하는 사군자탕.

당과 혀를 보충하는 사물탕을 합친 팔진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양시 가장방에 수록이 되는 풍사를 제거하고 경락을 소통시키며 담을 없애 경련을 못게 하고 신경세포를 수복하는 견정산, 성대 왕청임이 저술한 의림개착의 기록이 된 중풍후유증에 사용이 되는 대표 처방인 부양환 오탕 및 당대 명의 손사묘가 저술한 천금방에서 유래된 진근세포를 활성화하는 생매금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700여 명의 의학 박사가 현재 최신 초임계유체 추출 여과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혈배강은 중풍마비, 반신불수, 다발성 뇌경색, 뇌위축, 파키슨병, 소아마비 후유증, 구안와사, 안면신경마비, 3차 신경통, 편두통, 안면근경련, 각종 마비 증상,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숨이 차고 말하기 싫어하는 증상, 걷기 힘든 증상,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기관지 천식, 요추간반 탈출, 경추병, 손발경직, 건망증,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식욕저하 등 각종 질병에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원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2층 중의과와 중관촌 1층 우기대학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지금 새로운 우대 활동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진수산탈 혈배강 이 두 가지약 조합입니다. 지금 여기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전화 와가지고서 옛날에 혈배강 산 사람들이 혈배강 곽 그 뒤에 또 황진수산탈이라고 써놨습니다. 사실은 옛날부터 우리 황진수산탈 혈배강은 한 개 조합입니다. 그래서 한 개 회사에서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 후에 그 황진수산탈이가 미처 생산이 따라 못 가가지고서 어떤 분들은 2년 전에 우리 잠깐 황진수산탈을 좀 경영했댔습니다. 그래서 황진수산탈 보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생산에 따라 못 가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진수산탈이가 다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개는 핀파이가 두 가지 이름 달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약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황진수산탈은 전문 중풍 치료하는 이런 처방입니다. 그리고 거기 공농 주치에다도 명백하게 중풍 탄환됐거나 그다음에 언어장애 말 못하거나 예 그리고 입관원이 빗으로 올라가거나 반신이가 잘 말하게 듣거나 예 이런 걸 치료한다고 딱 써놨습니다. 그리고 황진수산탈의 반신이가 또 그 약과의 그 약 처방 보게 된 때문에 35가지 큰 조합으로 된 겁니다. 약 알드 9g짜리 땀이 왈로 된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알 내지 두 알 이렇게 잡수면 됩니다. 그리고 혈배강은 전문 우리 그 공농 주체에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관심병, 협심증, 심리를 고르지 못하고 마이 웨이 제달 제달마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심장이 뛰다가 자꾸 중간에 서는 거 자기절로 이런 맥을 재봐도 압니다. 우리 보통 그 맥을 본다 할 때 주간 유회 이거 봅니다. 그러면 왼쪽 편에 그 맥을 본다 할 때 거기 간, 그 다음에 심장,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다 곰파치죠. 그래서 그 관元, 곰파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것을 그 본다 할 때 항상 왼쪽 편, 주간 유회, 간, 그 자고 보면 간 아래는 심장입니다. 우리, 새 손가락 놓고서 맥을 집중.

0: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매기가 춘관치 이렇게 말합니다. 춘 제일 위이고 우리 손가락과 좀 가차비 있는 데고 그 다음에 게 관 관마입니다. 그 다음에 치마 이렇습니다. 그래서 춘관 관마이가 그 왼쪽 퀴니 관마이가 우리 심장이 맥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죄범 아닙니다. 그래서 쑥 재와서 벌써 맥이 뛰는 게 고르지 못하고 중간에 자꾸 선다 이렇게 되면 우리 보통 중의에서는 지혜다의 마이랍니다. 지혜마이 따의 마이 틀립니다. 지혜마이라는 거는 뛰는 것이가 그 불규칙적이고 그 다음에 따의 마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뛰는 것이가 규칙적으로 뛴다. 그러니까 딱 세 번 뛰고는 한 번 쉬고 세 번 뛰고는 한 번 쉬고 예 이런 거 말합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우리 지혜다이마이랍니다. 그러니까 지혜다이마이 있는 사람들 이 심장이 꼭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주자라면 해야 된다. 뭐 따처럼 해야 된다. 이런 분들 혈배강 쓰면 됩니다. 그러나 약과계는 다 앞과계다는 그 혈배강이라고 쓰고 뒷면에다는 또 황진수한타이라고 딱 써놨습니다. 그래서 자꾸 옛날에 혈배강 싼거 가지고 서리 이것도 황진수한타이 다 들어갔잰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 됩니다. 황진수한타이는 딸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도를 잘 아시고 그리고 지금 황진수한타이는 6과학 싸면 3과학 더 드립니다. 135을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결국 10과학 싸는 분들부터 좋습니다.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8과학을 더 드리는 동 동시에 우리 그 뇌세포 펩티드 이 PQQ라는 거 드립니다. 거기 그 과학에다 큰 그림으로 또 뇌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글자로 PQQ PQQ라는 게 무슨 게인가 하면 따노 젠링수라는 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뇌가 빨리 늙어간 거 그거 젊어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효소로 말합니다. 거기에 관한 이런 그 추출물들이 가득 들어갔습니다. 성분들이 예, 타의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게다가 PQQ 细胞 능량 타이라고 딱 썼습니다. 타이란 건 펩티드죠. 제일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2980원짜리를 드립니다. 이건 구복액으로 된 겁니다. 700도로든 작은 분자로 된 게고 과계 안에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하루에 한 개씩 한 대씩 잡수면 됩니다. 그래서 쭉 빨아 먹으면 되죠. 예, 그래서 30병살 하려면 그저 한 달 복용할 양이죠. 이거 드립니다. 공장 측에서. 그리고 15과학에는 15과학을 더 드린 동시에 PQQ도 드리고 이거 PQQ는 꼭 오늘이 결정에 사겠다 하는 분들 드리는 겁니다. 뭐 오늘이 또 전화채가지고 아니 고려해보고 그러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꼭 잘 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침 8번 놔드립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에 그래서 한 번 내지 두 번 밖에 맞지 않기 때문에 외지의 분들도 지금 다니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또 혈배강 본신은 우리 10과학 싸면 10과학 더 드리고 예, 20과학 싸면 30 과학을 더 드린 동시에 오늘이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약과기다 크게 썼습니다. 이자오따오 텐량 무슨 뜻인가? 잠을 잘 잔다 그 뜻이죠. 턱 눕게 되면 저녁에 눕게 되면 아침에 해 밝을 때까지 내가 잘 수 있다.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안에 몽땅 이런 중약 성분하고 그리고 까마 안지딩수안이라는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까마 안지딩수안이라는 게 대뇌 원래 존재하는 이런 천연적인 물질입니다. 이것이가 그 우리 차를 놓고 말하게 되면 차 갈 때 사처하는 작용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처라는 게 뭐인가 내가 이렇게 잠 잘 때는 신경 온정시켜줘야 되죠. 이 대뇌 이 물질이가 연세가 많아짐으로써 개체문 모성 원인을 위해서 이 까마진딩수안이라는 게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사람 자꾸 흥분 상태에 있으면 잠 못 자죠. 이것을 보충해 주죠. 수원조를 전문 불면증에 쓰는 게고 령지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맥동도 들어갔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0: 네. 말씀 주세요.
2: 네. 저도 이런 혈배강 이거 약 많이 먹고 그 다음 황진수한테
0: 예.
2: 예, 그 산타 그도 같이 먹습니다.
0: 네.
2: 이전에 영 내 말도 어르다고 또 중풀 와가지고서리
0: 네.
2: 발 자르지 발을 쓰지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약을 먹을 광고 듣고서 이 약 먹는다. 지금 말 떠왔습니다.
0: 예, 말이 지금 저를 영 예, 맞아요, 듣기 맞아요, 좋습니다.
2: 어머니의 곁에 사람의 나도 쓰고 다 닦고 그 곁에 사람. 아침으로

0: 경력도 많이 없어졌고요.
1: 손발 차고 또 연그라 걸지 못해서 그래 앉아서 뭉겨 그래도 집에 밖에 줄이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이 도나요 말이 어르라 그래 지금 많이 지금 알아듣기 허게 말이 지금 내가 혈액왕이 이하였으니까 아직 때문에 했더만 어쩌면 지금 그만 못하겠다 이하였으면서 어머니 많이 효과받고
0: 많이 효과받죠, 예.
1: 예. 걔보다 또 선생님들이 친구들도 많고, 또 친구도 효과 많이 떴어요.
0: 옛날에 금방 왔을 때는 말 울보면 알아도 못 들었죠. 지금 예. 알아듣기 잘하지 않습니까, 예.
1: 지금 게 말이 많이 났지.
0: 예. 예. 어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예.
1: 예. 그래도 지금 앞으로도 약해서 그것도 꾸준히 계속.
0: 맞죠, 예, 예. 네. 건강하세요.
1: 예.
0: 네.
1: 고수하죠.
0: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그리고 서른 곽 쌓으면 오십 곽을 더 드리면서 또 이 침부 여덟 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부양 황우탕 역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진수한테 이 임의 처방이가 35가지 중약젤로 구성됐는데 그 망탄 거서 좋은 약을 아무래나 요구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아까 적감이 그 펜톨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 가지 처방 일단 들어 있습니다. 제일 적감의 처방이가 이거는 처방 안에 또 처방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적감 처방이가 발진탕이라는 겁니다. 빠진탕. 이 빠진탕이란 거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그 四君子汤하고 四物汤 그러니까 사군자탕이란 거는 전문 우리 기를 보충해주는 처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 일반적으로 중풍이라면 치료한다는 약들을 보게 되면 그 센 약이 많이 들어갑니다. 혈액순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센 약이라면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렁이라면 우리 여기에도 지렁이 들어갔습니다. 띠롱에 이 띠롱 오래 쓰게 되면 이 피를 많이 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 대응하기 위해서 피를 상하지 못하게끔 그러면 우리 사물탕이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사물탕이라는 게 뭔가 피를 보충해주는 네 가지 약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귀하고 천숭 그리고 바이솔 그 다음에 우리 그 숙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이솔 여기면서 바이솔 우리 치솔 두 가지 있습니다. 치솔이라는 건 좀 붉은 색깔 자글로 좀 됐죠. 그러거나 치솔 자글은 보통 붉은 색깔은 심장으로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장의 혈이가 다시 이렇게 내뿜은 다음에 다시 끌어당긴다 이럴 때는 치솔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안에는 치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솔은 하얀 성질도 됐기 때문에 심장에도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또 폐에도 좋습니다. 하얀 색깔은 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그 정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 폐가 좀 문제 있다 할 때는 제가 처방에다 또 바이솔 또 걷어열 수도 있습니다. 가량할 수 열 수 있죠. 그 다음에 숙지가 들어갑니다. 성디 아닙니다. 수디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약재가 고대로부터 영 유명한 더 경전방입니다. 경전방이란 건 더 개변할 필요 없다고 뜻입니다. 예, 장기적인 임상 실험을 거쳐서 이 네 가지 약을 들어가면 부血, 피를 보충해주는 작용이 제일 좋다. 이래가지고 설이 이런 처방이 나온 겁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예. 저도 혈액왕하고, 예, 건신고를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3: 예, 이 약을 의전에 여러 달 썼습니다.
0: 네.
3: 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네.
3: 이 약이 의전에는 내경색도 있고, 항상 머리 흐리퉁퉁 하면서는 어림증이 심했습니다.
0: 네.
3: 그리고 혈압이 너무 높아서 계속 혈압약을 몇 년 동안 썼습니다.
0: 네.
3: 그동안에 머리에 좋다는 약을 많이 써봐도 잘 낫지 않고 안구환도 많이 먹었습니다.
0: 네.
3: 예, 그래도 명품이 와 됐습니다.
0: 네.
3: 아, 아무리 약속도 잘 낫지 않아서 선생님 찾아가서 친구하고 이 약을 같이 개량했는데 육과 눈이 비뚤어진 게 인증 제대로 돌아옵니다.
0: 이때까지 진단이 다 틀렸죠. 저한테와 진단 정확하게 바꾸서리 거기에 따라 처방이 나올까나 좋은 게 빨리 좋아진 게

0: 진도 다니면서는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1: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사 다 그렇게 말합니다.
0: 예. 이번 치료도 했습니다.
1: 예.
0: 계속 나와서 그냥 이하고 눈이 그냥 올라갔냐 하고 돌아와 와서 선생님 친구를 한 게 선생님 친구로 어떻게 그래서 딱 그거 효율 따라서 끝났는지 그래 인성 이게 인과눈이 인성 돌아옵니다.
1: 네.
0: 그리고 혈압도 저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 나온 황진 사타인을 같이 쓰니까는 얼마나 효과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이 두 가지 약 너무 좋아서 우리도 올 때, 네, 그 PQQ 한다니까나.
1: 예. 예, 예.
0: 약을 좀 많이 싸게 했습니다.
1: PQQ 이번에 대단히 좋은 겁니다. 옛날에 우리 좀, 증송했은 적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너무 효과 좋아가지고, 서리. 예, 전문 예. 단호젤링수, 뇌세포를 젊어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걸 예, 큰 과거로 된 거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예. 오늘 결정해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 또,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예.
0: 예, 한국에 속화도 이거 약을 쓰니까, 예. 심장이 아이도 구 여러 가지 배에 있어서 썼는데, 저는 완전히 다 나섰습니다. 그래서
1: 예.
0: 이거 쓴다니까, 약은 더 많이 싸서 붙여달랍니다.
1: 좋지. 이번에 활동 크게 할 때, 예. 빨리 예. 보내시. 예.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약 처방이라는 거는 꼭 내가 이 약이 나옴으로써 어떤 병을 전문 치료하는데 준천조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처방이 모두 세 가지를 한다 할 때 그러게 되면 하나는 발진탕, 하나는 부양황후탕, 하나는 첸정산. 첸정산이란 거는 무슨 건가 하면 첸, 이래 첸인, 잡아당긴다, 끌어들인다 이런 뜻이죠. 예, 그리고 정, 정이란 거는 본래 모양으로 돌가셔와준다 이런 뜻이죠. 그럼 첸정산은 고대로부터 영 유명한 우리 중풍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입과 눈이 비뚤어진 거, 그 다음에 반신이가 이래 비뚤어진 거, 이것을 돌가셔와주는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첸정산 들어갔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처방이가 다 준천조시 있다는 뜻입니다. 제일 처음에 팔진탕 준천조시 있는 게고, 탈팔진탕 안에서도 우리 그 스준주탕 거기에 준천조시 있는 게고, 그 다음에 스우탕에 또 준천조시 있는 게고, 그 다음에 부양황후탕 여기에 또 준천조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주요하게 부양황후탕. 그래서 왕칭은 이 대다의 청나라 때 유명한 이런 이사죠. 예, 그래서 이린가이초라는 이런 책을 써냈습니다. 거기에서 영 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부양황후탕. 예, 제가 옛날에 설명드린 적 있지만, 우리 중의에서 중풍을 치료하는 처방, 딱고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는 부양황후탕하고 小续明汤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황후탕이란 거는 특히 이런 반신이가 비뚤어졌거나 이것을 회복해주는 데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치 위주, 호쉬 위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쉬를 너무 주도적으로 놓는다 할 때는 병이가 오히려 기혈이 많이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이 처방은 또 기와 혀를 보충해주는 처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걱정할 필요 없죠. 부치 위주. 그래서 거기 밑 중요가 뭔가 황치입니다. 황치도 성황치입니다. 이런 익혀놓은 황치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꼭 성황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부연치 해가지고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반신불수 이거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성황치 대량적으로 씁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네, 예, 말씀 주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네.
3: 나는 이 혈백강하고 황진산타 이거 계류해서 먹고 효과 네. 좋아가지고 또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1: 네.
3: 내일 이게 나오껑 있어가지고 얘 좀 이렇게 몸이 불편하고 어지럼증이 나고 얘 그다음에 이렇게 좀 몸이 꽉 가져나면서 영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얘 어딘가 모르게 불정사이란 말입니다. 이래 밖에 나가도 정신이 얼떨하지마다 자꾸 희한 게 거죠.
1: 네.
3: 그렇게 심한 정도에 대해서 약은 알 수 있고서 이 약서약 부서 먹어서 큰 병이 아닌데 놔두자 한 게 그래도 신경이 와서
1: 네.
3: 이거 저기 좋다는 말 듣고서 혈백강하고 황진탈 이렇게 같이 섞어 먹은 게 희하고 얼빤하고 녹공세 부들에 앉았다 섰다 하면 오줌쥐 귀미하던 게 이게 한 달을 먹었는데 어제 싹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예.
3: 그래서 이게 효과 좋으니까.

0: 아바디 중국에 왔는데, 예.
1: 네.
0: 이렇게, 저, 입이 처음이도 막 흐르고, 밥 먹을 때 뚝뚝 흘리고,
1: 예. 예, 예.
0: 안심 버스 돼서 걸음걸이 불편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네. 중풀이 걸린 게 어란게 이게 되겠나 반신반의 하면서 걔도 내 좋아진 게 다른 사람 말 듣기보다 내 좋아진 거 걔도 대접은 해보자고 그 다음 또 아이들 지각 싸다가 대접을 했겠는데 처음에는 말을 잘 아이들 그래 어디 가서 약도 올려와가지고서 돈 해제했다며 요구한다.
1: 제가
0: 네. 먹을 게지 나를 싸다 줬다고서 돈 해제하고 딴 데 건드는가 이래지 그랬다.
1: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지.
0: 예, 그래 내 그다음에 무슨 약이나 큰 병원이라 다 좋은 게 내게 맞는 약이 있다고 싸워왔으니까 일단 거기서 열심히 잡다 보고 아이 났으면 뭐 어찌겠는가 걔도 어찌 좋나 좋아졌겠지.
1: 그렇지.
0: 싫다는 거 억지로 또 해제시킨 게 생각밖에 아이 말은 뭐 이렇게 반복을 절절 하던 게 말이 똑똑해지고
1: 네.
0: 그다음 숨이 절절 흐르던 게 어느 순간인가 어제 밥 먹을 때면 숨이 절절 흐르고 숟가락에 밥이 들어가면 툭툭 흘리던 게 깨끗하고 하는 말끔히 청소를 하고서 숟가락 놓고 아 잘 먹었다고 말하는 것도 똑똑하고 이래고
1: 네.
0: 고름고리도 발신불신 이렇게 돼서 어질어질 하던 게 어떤 댄스랑 역풍지 가지고 댄스 킬러랑 갔다 왔다 해도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좋다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1: 그렇지.
0: 네네, 선생님, 이렇게 좋은 상품을 우리에게 소개해 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1: 네.
0: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기가 이 해제 강하고 황진 쌈타이를 먹고 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네.
0: 그래서 왜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고통이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이거 다 써봤으면 좋겠다는 수술을 이렇게 네, 간단히 분석합니다.
1: 예. 예, 예.
2: 네,
0: 안녕하세요.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 다음에 전여우가 뭔가, 여기면서 알아둬야 될 것은 승황치 이것을 척감이 작은 양부터 점점점점 가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양은 4량, 4량에 120g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게임은 빨리 해결될 수 있고, 또 여기면 전여우, 당구이 왜 들어갑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예, 이전에 화장실도 분주방을 먹고 항상 저기 재단했습니다.
1: 아, 골가병을 예, 재단 싹 구부라죠.
3: 예. 그것도 낫고 아바이도 발발 떨던 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3: 선생님 강의에서 이걸 듣고 저기 그런 새벽 저 부두방 바꿨는데
1: 네.
3: 정말 여러 가지 메뉴로 다운전이 영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우짜진 어친들이 허리 꼬불때리고서 꼼짝꼼짝 못하던게 이 약을 먹고서 지금 허리 펴고 금일차를 더지고서 걸어 다닌단다.
1: 아.
3: 예, 눈도 좋고 밥도 잘 먹고 예. 화변도 불타이던 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1: 어머님은 지금 부부가 같이 지금 세 가지 다 같이 쓰지 않습니까? 예.
3: 여러 가지 면에서 돈도 많기 때문에 이 우리 부부방도 다시 더 많이 사서 둘이 같이 먹겠습니다.
1: 예예. 봉수방도 지금 활동합니다. 2880018번 전화 치시.
3: 예예.
1: 예, 예. 네. 건강하세요.
3: 수고하셨습니다.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래서 여기에 땅구이 땅구이는 우리 땅구이 외 고랑대를 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쥐엔구이 전체적으로 쓰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처방에는 전체적으로 쓰는 쥐엔구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초상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 말한데 우리 그 제한테 와서 병 볼 사람들은 일단 그 2880018번에 전화해서 미리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차역점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오기 전에 꼭 예약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찾아갔던 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데는 진료소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저 병원에 나갈 수도 있고 하는데 꼭 예약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그 처방에 따라서 그 다음에 환자들을 제가 병 보는 과정에서 이 중풍도 여러 가지입니다. 예, 같은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기초적인 처방은 황진수한 타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상에서 내가 황기를 어느 마에 가량해야 되겠는가 할 때는 특히 승황치 예, 이거 가량해야 될다.

0: 할 때는요, 제가 금에다 또 약을 달러 피해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구이도 그렇습니다. 특히 당구이 외 고랑대는 어디면 좋은가 하면요, 이 팔다리까지 혈액순환 잘 되게끔 한 작용합니다. 예, 당구이라는 건 원래 피를 보충해준 작용하죠. 이 피가 어디면로 갈 수 있겠는가? 특히 반신이나 못 쓰는 사람들, 발다리 이렇게 한쪽이 지금 못 쓰는 분들은 거기 막 실현합니다. 실현하는 건 거기 혈액순환이 된다는 거 말하죠. 그러면 거기 또 당구이 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처방도 제가 할 때 그 기회를 봐가지고서리 그 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따라서 약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탕 대고서리 보충하냐고 그래서 막 거둬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제가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환자, 그래서 제가 자꾸 제한테 와 정확한 진단을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환자들을 보게 되면 다 다른 데 가서 지금 치료가 잘 안 돼가지고서리 사적에 돈 팔고도 안 되고 이랬거나 마지막에 제한테 어떻게 했는가 했는데 지금 저한테 와서 치료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또 친구도 다 결합할까나 다 이게 책임지는 각도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구이 왜 이게 무슨 좋은 점인가 하면 호흡이 무상신血랬습니다. 그럼 이 새로운 피를 상하지 않기 위해서 당구의 외이라는 게 또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황치가 또 보소적인 이런 작용을 할까나 예, 혈액순환이가 잘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조여 준천 조시지 않습니까? 조여에는 치설하고 천숑 타월, 홍화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런 단삼삼칠, 홍화, 천숑, 그 다음에 타월 이런 약자들은 몽땅 혈전을 녹이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가 들어가가지고서리 여러 가지 이런 혈액 순환을 많이 촉진시켜주고 이 소열이 막 센 거 내려와주고 이런 작용 좋습니다. 특히 외열을 아래로 내려와보낸 작용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띠롱,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조시여에 속하는 겁니다. 한 방면은 조여에 속하고 한 방면은 또 시여에도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우인, 이 지렁이는 자꾸 땅 속을 깊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효과가 직접 경락을 들어가서 경락이라는 건 혈관을 말하는 겁니다. 혈관, 신경 그 짝을 들어가가지고서 막힌 거 빨리 뚫어주는 작용이 있죠. 그리고서 이 팔다리 반신이가 잘 말아 듣거나 감각이 없거나 이것을 회복해 준 데 좋은데 아까 적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렁이를 오래 쓰게 되면 피가 많이 상합니다. 그러면 이김에를 대응해가지고서 우리 약 처방이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사물탕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당구의 천숑 그 다음에 또 바이설 숙지 이게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부치도 하고 부쇄도 하고 그리고 중풍 처방이 들어가 있고 첸정산 들어가 있고 이것이가 황진수한 타인기입니다. 거기다 우리 또 혈배강 이 심장 그 처방 같이 결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심리 혈관 질병 치료하는데 엄청 좋죠.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생과 매소는 상해 유명한 주점으로 들어갔다. 매소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몸에 꼭 맞게 잘 어울렸다. 머리도 새로 하고 진한 향수 냄새가 났으며 앉은 지 15분도 안 되어 화장 거울을 여러 번 꺼내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이때 문을 열고 아보가 들어왔다. 모두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아보는 매소양은 호생 씨의 친구이니 저희 친구입니다. 앞으로 업무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날 매서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고 말투도 우아했으며 세 사람은 식사 내내 즐겁고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당시 개인 회사는 수출입 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외국 상인의 주문을 받으면 반드시 국영 대외무역회사에 의탁해서 처리해야만 했다. 어느 날 아버가 매서 회사 동료인 왕아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는 왕아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지시를 받았는데 자신의 사업 주문을 매서에게 맡기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오직 매서에게만 연락할 뿐이고 그 까닭은 왕아 씨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덧붙였다. 왕아 씨는 말없이 조용히 있었다. 아버는 자신은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메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모든 것이 상급의 뜻이니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왕아 씨는 가슴 아픈 표정으로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아버가 왜 기분이 좋지 않은지 원인을 물으니 왕아 씨는 광동 사람들은 사업은 함께하고 돈도 함께 벌어야 하는데 이건 너무하다는 뜻으로 이야기했다. 아버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왕아 씨는 그럼 그 상사는 누구냐고 조용히 물었다. 아버는 상관없다고만 이야기하며 몇 마디 더 엉거주춤한 뒤 전화를 끊었다. 사실 아버는 왕아 씨가 입으로는 상관없다고 해도 실제로는 마음에 매우 걸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예전 대화에서 왕아 씨는 자신의 남편 굉경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아버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국제무역 사업을 해왔고 매번 성공시킨 뒤에는 규정대로 수수료를 지불했다. 이건 감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왕아 씨도 어쩔 수 없이 이해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 아버가 회사에 갈 때마다 먼저 왕아 씨에게 인사를 하고 매소와 사업을 이야기했고 모든 일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매소는 정말 기뻐했고 허생 앞에서 여러 번 아버의 이야기를 꺼냈다. 봄이 왔을 때 매서는 호생과 아버를 서교 공원에 초대해서 벚꽃도 보고 저녁 식사도 함께했다. 두 남자와 한 여자가 등불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탁자에는 술이 진하게 따라져 있던 그 모습은 모두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호생과 매서가 데이트를 하게 된다. 매서는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기분이 매우 우울했다. 두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미선은 갑자기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후생이 혹시 감기에 걸렸냐고 물으니 미선은 무리를 저으며 후생에게 우리 사이 이제 끝내자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후생은 놀라며 왜 그러냐고 물었고 사천로에 사는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매서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앞으로 자신이 허생의 아는 여동생이 되어도 괜찮겠냐고 물었고 허생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매서는 여동생으로서 오빠에게 솔직히 이야기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허생은 다시 괜찮다고 했다. 매서는 최근 어머니와 자주 다툰다고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허생이 아직 집도 없고 부모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는 것이었다. 허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매서가 다른 한 남자를 너무 좋아하고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매서는 이제 그 남자를 피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눈을 비비며 매서를 쳐다보고 아버냐고 물었고 매서는 그렇다고 한숨을 쉬며 인정했다. 자신은 처음 아보를 봤을 때부터 온몸에 땀이 났고 볼 때마다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솔직히 이야기했다. 이제 더는 호생에게 숨기고 싶지 않다고 했다. 호생은 그래야 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매서는 아보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지 궁금해했고 호생은 만약 있다면 꼭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매서는 아보가 전혀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무시한다며 실망했다. 허생은 아보가 바쁘기 때문이라고 위로했다. 매서는 아보에게 여자친구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왜 헤어졌는지 계속 물었다. 허생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매서는 이제 마음을 정했다고 이야기했다. 아보를 잡을 거라고 너무 깊게 좋아하고 숭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사업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매서는 아버가 자신에게 마음이 생기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허생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해서 허생과 매서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된다.

1990년 어느 날 밤, 허생은 길에서 도도를 만나게 되었다. 도도는 허생에게 반갑게 인사하고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 백평이 해외로 갔냐고 물었다. 허생은 도도가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놀라며 물었다. 도도는 웃으며 허생이 일부러 매서를 아부에게 소개하고 뒤로 물러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 출처는 바로 매서였다. 도도는 아버가 매서에게 너무 냉정했고 결국 매서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허생은 손목시계를 보며 급하다고 자리를 떠나려 했다. 도도는 여자는 마음과 말이 다르다며 좋아하는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하면서도 이미 마음은 빼앗긴 거라고 이야기했다. 허생은 그냥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등을 돌렸다. 도도는 중대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이야기가 있다며 호생을 붙잡고 길 옆 달걀 가게와 생선 가게를 하는 남녀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다. 호생은 정말 바빴다. 아보와 8시 반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호생은 빨리 이야기해달라고 재촉했고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듣고 나서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 들어가 보니 아보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왕아 씨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한 명의 미녀가 더 있었는데 이름은 릴이라고 했다. 키가 크고 눈이 맑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왕아 씨는 호생에게 릴이를 소개했다. 릴이는 최근 식당을 인수하는데 무공백으로 이어서 운영하고 싶으니 호생에게 법률적인 부분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호생은 기쁘게 도와주겠다고 답했다. 리리는 북방 사람으로 예전에는 심수에서 일했고 상해에 온 지는 얼마 안 되었다고 했다. 왕아 씨는 리리가 패션쇼 모델 출신으로 세상 경험이 정말 많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네 사람은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왕아 씨와 리리는 먼저 자리를 떠났다. 카페 안에는 조용함만 남았다. 아보는 호생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호생은 하루 종일 바빠서 머리가 아프다고 답했다. 아보는 다시 백평에게 편지가 왔는지 물었고 호생은 거의 오지 않는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렇게 80년대와 90년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잠시 멈추고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아보가 어렸을 적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아보가 10살이었을 때의 일이다. 그의 이웃에 배채라는 6살 아이가 살고 있었다. 두 아이는 3층에서 지붕 위로 올라가곤 했다. 기와는 햇볕에 데워져 따뜻했고 눈앞에는 지역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앞에는 항산로가 보이고 동쪽에는 부흥공원이 보였다. 배채는 아버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작은 몸은 서로 기대고 바람을 맞았다. 남동풍이 불면 횡포강에서 배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위로해 주었다. 아버는 배채에게 이제 내려가자고 이야기했다. 집안일을 돕는 할머니가 지붕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엄격히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채는 조금 더 있고 싶다고 했고 그 할머니가 제일 싫다고 투성부렸다. 아버는 배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피아노를 치러 내려가자고 했다. 배채는 마침내 순순히 따랐다. 이 짧은 대화는 아버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 배채네 집 큰 방에는 피아노가 있었다. 그 할머니는 채식주의자지만 정작 고기 요리는 정말 잘 만들었다. 할머니는 배채를 무척 아꼈다. 배채가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배채는 듣기 싫다고 떼를 쓰지만
할머니는 그냥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통해 배채에게 피아노를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늘 말했다. 어느 날 배채 아버지가 토끼 한 마리를 집에 데려왔고 배채는 정말 기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식량이 부족해서 토끼에게 채소를 주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배치는 몰래 채소잎을 가져다 토끼에게 주었다. 토끼는 아주 빨리 먹어치웠다. 나중에는 토끼가 지늘게 구멍을 파고 숨었다. 배치는 구멍 앞에 깻잎을 놓고 토끼를 불렀다. 할머니는 배채가 몰래 야채를 주는 걸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채소잎을 빼앗고 배채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배채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다. 배채는 밥만 먹고 야채는 전부 할머니 그릇에 옮겼다. 할머니는 야채를 먹어야 이가 하얗게 된다고 했지만 배채는 먹기 싫다고 울었다. 아버는 배채에게 할머니도 토끼처럼 채식을 하니까 토끼랑 비슷하다고 위로했다. 배채는 할머니가 나쁘다고 투정했지만 아버는 할머니는 그저 배채를 걱정하고 아끼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0: 죽을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등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복 의사는 중리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공부한 림상 경험을 쌓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중국, 러시아, 조선 3국 접경 지역에 위치한 변경 통상구 도시 훈수는 세 가지 색으로 변강 고품질 발전의 새 화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홍색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해 변강 수호의 혁명 정신을 이어가고 녹색 생태 바탕색을 수호해 변강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며 푸른색 개방의 기표를 다잡아 바다를 향한 강해지려는 사명을 실천하면서 특색 있는 흥변 부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홍색은 훈춘의 정신적 바탕색인 동시에 변강을 지키고 공고히 하며 마음과 힘을 모으는 핵심 자원입니다. 깊은 혁명력자를 간직한 변강의 땅 훈춘은 시종 홍색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활성화하면서 변강의 홍색 근맥을 정성껏 수호해왔습니다. 동시에 홍색 자원을 핵심 유대로 삼아 점을 잇고 선으로 연결해 면을 이루면서 홍색 문화 관광 체계를 질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항일련군의 길 다시 걷기, 변경 홍색 견학, 수변 정신 선전 강연 등 특색 브랜드 로선을 알심들여 구축하고 홍색 견학 행렬을 혁신적으로 선보여 침체된 홍색 자원이 살아나게 하고 두터운 홍색 정신이 이어지게 하면서 변강 발전의 견관 홍색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제1소학교 학생 학자헌입니다. 앞으로 저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계속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 학생들과 손잡고 함께 나아가며 열심히 지식을 배우고 다원 문화를 전승해 학교와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훈촌시 양포 만족향 연통라자촌 당지부 서기 허홍화입니다. 우리 연통라자촌도 훈춘현위 제2근거지의 홍색절역에 의탁해 홍색관광을 적극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홍색전람관, 항일연군유적전람관을 세웠고 지금은 항일연군의 길 다시 걷기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토대에서 홍색관광과 생태관광을 더 확장하고 완전하려 합니다. 홍색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수변 홍색 정신을 전승하는 토대에서 훈수는 독특한 생태 자원과 통상구 구역 우세에 입각해 녹색 생태로 발전 기반을 다지고 변강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동부범 표범 국가공원의 핵심 구역인 훈수는 삼림 피복률이 86%에 달하며 국내에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변경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시종 생태 우선 녹색 발전 이념을 견지하고 변경 생태 안전 장벽을 확고부동하게 수호하는 한편 량질 녹색 생태 자원에 의탁해 생태 문화 관광, 삼림 건강 양생, 녹색 농업 등 저탄소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 생태 견학, 습지 관광, 범표범 과학보급 등 다원화된 녹색 문화 관광 경영 모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생태 자원 우세가 체계적으로 산업 우세와 경제 우세로 바꾸어지도록 추동하면서 녹수청산이 변강 지속 가능한 발전과 대중 증수 치부를 이끄는 가장 아름다운 바탕색으로 되게 하고 있습니다. 푸른색은 훈촌의 개방을 상징하며 바다를 향해 강해지는 핵심 동력입니다. 국가 1급 개방통상구 핵심 우세를 바탕으로 훈촌은 3국 접경의 독특한 구역 위치에 기반해 다국 바다 시장을 적극 개척하면서 통상구의 푸른색 개방경제를 전력으로 발전 장대시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러시아 극동해역과 인접한 뛰어난 구역 위치에 의탁해 전국 핵심 러시아산 킹

0: 크랩 수입 집산 통상구를 구축했습니다. 또 보세 창고 저장, 입경 후 림시 양식, 정밀 심층 가공, 전국 유통의 전 산업사슬 다국 해산물 산업체계를 구축해 훈촌 킹크랩이 전국적으로 이름난 특색 푸른색 산업 IP로 되게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훈촌은 냉장 물류, 보세 가공, 다국 무역 등 부대 체계를 지속적으로 완성하고 푸른색 개방 통로를 부단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연변 항공통상구는 모랑우 대만구로 향하는 화물 전용기 항로를 새로 개통해 살아있는 킹크랩이 5시간 만에 향항에 직종되게 했으며 해산물과 농산물의 다국 수출입 통로를 크게 넓혔습니다. 통상구 개방 우세를 바탕으로 문화관광산업과 연동해 통상구 상업무역 플러스 해산물 체험 플러스 변경 관광 융합 형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푸른색 개방으로 산업의 세대교체와 승격, 도시 품질 향상, 변경 주민 소득 증대를 이끌어 변경 통상구가 진정으로 대외 개방의 창구와 흥변 부민의 엔진으로 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훈촌은 혁명 정신을 인솔로 민족 단결을 누대로 삼아 홍색 문화 관광, 녹색 생태, 푸른색 통상구의 심층적인 역량 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원 우세를 고품질 발전 우세로 바꾸고 있습니다. 로혁명 근거지이자 변강 신도시인 훈촌은 신시대 변강 수호와 변강 공고, 부민 흥변의 로정에서 왕성한 생기를 발산하며 변강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답안지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1: 우리 소 올겨울 열공급 보장 사업이 마지막 총력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길림성 열공급 지를 지고 효율 증대 3년 난관 공약 행동 포치에 따라 우리 소 열공급 기업들은 유리한 시기를 다 잡아 러후 도관망 개소, 열원 검사 보수, 지혜 난방 승격을 추진하면서 대중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 및 연길 시 2026년 열공급 정책 법규 및 가스 안전 사용 선전 활동이 10일 오전 연길시 청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여러 열공급 기업과 관련 주관 부문에서는 현장에 선전 전시판을 설치하고 선전 책자를 배포했으며 주민들이 관심하는 열공급 등 관련 문제 대해 일일이 대답했습니다. 연길 주민 강덕경입니다. 제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현장에 와서 한번 보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이 활동 강도가 큰 것 같고 적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요구는 없습니다. 난방이 잘 돼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 됩니다. 올해 우리 조에서는 열공급 질 제고, 효율 증대 3년 난관 공약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도관망 개소, 열원 승격, 디지털화 감독 관리를 통해 과거의 난방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면서 단계별로 전주 열공급 표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결시 집중 열공급 집단 유한 회사 공장 구역의 설비 순찰 검사, 도관망 압력 테스트, 열원 시험 조정 사업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올해 지게 열공급 플랫폼 승격 개조도 동시에 끝냈습니다. 연길시 집중 열공급 집단 유관 회사 부총 경리 왕영입니다. 집단에서는 질 제고, 효율 증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선으로 지혜 열공급 플랫폼을 승격 개조하고 기존 사이트의 세대별 각종 수치를 플랫폼에 집결했습니다. AI 계산을 통해 정밀 열공급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할구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를 하고 모든 사용자들의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실내 온도가 섭씨 22도보다 낮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겨울철에 재방문해 모든 사용자의 실내 온도를 섭씨 22도까지 끌어올리도록 힘쓸 것입니다. 2026-2027 난방 시즌 연길시에서는 주요 도시구역 주민들의 침실과 거실 실내 온도가 기본상 섭씨 22도에 도달하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기타 각 현시에서도 열원 도관망 말단 시설 개조를 동시에 추진하고 저온 가구 장부를 만들어 열공급 질을 점차 높이게 됩니다. 전주 열공급 기업들은 러후 열공급 도관망, 열교환소, 보이라를 대상으로 검수 교체를 하는 동시에 지혜 열공급 플랫폼을 구축해 원격으로 건물별 열공급 흐름을 조절함으로써 같은 주거단지에서도 건물별

0: 온도차가 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주관 부문에서는 순찰 감독 기제를 구축하고 열공급 기업의 주체 책임을 다잡으며 24시간 열공급 봉사 전화를 완성해 대중들의 수리 신청과 신고를 신속히 접수함으로써 위험 우환은 조기에 처리하고 요구 사항에는 신속히 응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열공급 책임자 진초경입니다. 전주에서는 열공급 질 재고, 효율 증대 3년 난관 공약 행동을 실시하면서 열원, 도관망, 열교관소 개조를 추진하고 지혜 감측 설비를 추가 설치해 열공급을 정밀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대상에는 이미 약 1억 원이 투입됐으며 기업과 각급 재정, 조항 전문 자금으로 해결했습니다. 모두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 주민 사용자의 열공급 수건 표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열원과 도관망 개선은 질서있게 추진되고 석탄 비축 사업도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47만 세대를 방문 조사하고 7만 3천 개의 좋은 가구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전주 열공급 물 주입, 압력 테스트와 시험 조정 사업은 질서 있게 마무리되고 있으며 각 열공급 기업은 보일러를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열공급 운행 전반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전문 만호의 실내 온도를 지켜 대중들이 안심하고 겨울을 나도록 확보하게 됩니다. 진초경입니다. 우리는 도관망 수력 균형, 분포식 봄프조, 축열, 거봉 조절 등 성숙된 시험 응용 기술과 설비를 통해 열교관소의 운행 변수를 최적화하고 기술적으로 열량이 균형적으로 수성되게 보장해 거봉을 낮추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열력 균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종 질은 높이되 가격은 올리지 않는 것을 견지하고 균형적인 열공급 온도를 보장해 반드시 모두가 안심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전력 보장하겠습니다.
1: 연변 전역 문화관광산업이 활발히 발전함에 따라 출행 여객수가 안정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여객 흐름 증가 추세에 주동적으로 대응하고 전역 관광 출행 수요에 정확히 부응하며 지방산업 승격에 조력하기 위해 중국철도 심양국 집단유한회사에서는 연결 서역에 대한 전방위적인 확장 개조를 하고 여객 집산 수용 능력과 여객 운수봉사 정밀화 수준을 전면 제고함으로써 변강 문화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교통보장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조는 역진입대청, 대합실, 출구통로, 전용 대기구역 등 4개 구역에 초점을 맞춰 고봉기 혼잡, 수용 능력 부족, 봉사 분산 등 단점을 정확히 해결했습니다. 개조는 공간 통합, 시설 보충, 절차 재구성 등 여러 가지 수단으로 역 여객 흐름 소통 체계를 재구성하고 전역 관광의 대중화, 일상화 출행 소요에 정확히 부응함으로써 철도 여객 운수 봉사와 지방 문화 관광 발전이 깊이 융합되게 했습니다. 연길 참호단 연길 서역 당직 여객 운수원 만단단입니다. 여객들의 대기 체험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길 서역에서는 확장 개조를 했습니다. 개조 후 역 진입 대청 면적은 282평방미터에서 396평방미터로 확대됐고 역 진입 대청 대기 구역 면적은 2850평방미터에서 3460평방미터로 늘어났습니다. 이와 동시에 여기에 좌석 300개를 새로 설치하고 시설 배치를 과학적으로 최적화해 여객들의 체험을 실질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새롭게 개조된 610평방미터의 출구 통로는 철도와 도로 연계 운수의 병목을 1층 해소해 지역 종합교통의 연동 운행 효율을 뚜렷이 높였습니다. 시설을 교체 승격하는 토대에서 역에서는 봉사 절차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재구성을 했습니다. 역 진입 통행 기재를 최적화해 독립적인 실명제 검증 절차를 취소하고 표 확인과 개차를 일체화한 통행 모식을 실시함으로써 통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역 진입 대기 시간을 줄여 대규모 여객 흐름에 대한 소통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역내에 분산돼 있던 봉사 지점을 통합해 표 업무 처리, 출행 자문, 업무 접수, 편민 안내를 일체화한 종합봉사 중심을 구축하고 각종 여객 업무를 일괄식으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0: 이를 통해 1층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여객 운수 봉사를 보장해 여객들의 초행 체험을 전방위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1: 연변대학 부석병원에서는 일전 10개 종점 진료과 전문가들을 조직해 연길시 소영진을 찾아 건강연변 천일계획 기층 봉사를 펼쳐 대중들이 집 근처에서 의량질의 무료진찰 봉사를 향수하게 했습니다. 무료진찰 현장에서 심혈관, 간 담당 췌장외과, 뇌졸중중심, 흉부외과, 비뇨기외과, 영상과, 척추외과, 건강검진과 등 10개 중점 진료과 전문가들은 소영진의 근 200명 대중들에게 흉부 CT, 갑상선 및 요선 초음파, 심전도, 전립선 항원검사, 혈당 혈압검사 등 의료 봉사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건강검진 보고서를 해석해줬습니다. 건강연변 천일계획은 실시된 지 2년 동안 전주 27개 향진을 아우르고 기층암 조기검진 예방통제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무료진찰 활동에서는 폐암, 간암, 위암, 직장암, 전립선암 및 여성요선암, 자궁경부암 등 7가지 암을 중점적으로 선별 검사했습니다. 연변대학 부석병원 당위 부석이고 원장인 전춘아입니다. 이제 우리는 봉사 모식을 전면 승격시키고 세 가지 재고를 중점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병원의 량질 의료 자원과 기청 의료 기구 봉사가 정밀히 연결되게 해 전주 주민들의 건강을 전력 수호하겠습니다.
0: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2027년 보통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통일시험 신청사업 규정에 따라 수험생 온라인 신청이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현장 확인은 2026년 10월 20일 전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1: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근일 제2진 전국의료양로결합시범현 명단을 발표했는데 연길시가 입선돼 의료양로결합시범현으로 평이됐습니다.
0: 취날관광에서 발표한 2026년 추석 국경절 관광 빅데이터 보고에서 전국 역방향 관광 인기현성 순위를 내왔는데 우리주 안도현이 해당 순위 6위에 올라 동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현성으로 됐습니다. 연변 뉴스에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정천룡이었습니다.

0: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기를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1: 후복과 치매를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속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 주위 신경염과
0: 감육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황,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간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몽속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로방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몽속통, 그리고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이번에 우대 활동을 충분하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게 진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장수로방은 하루에 한 번만 아침에 일어나서 완전히 공복에 복용합니다. 식전 1시간 전에 복용해서 완전히 흡수되기만 하게 되면 당신의 장수는 여기에서 비결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수로방은 모두 28가지 중약재로 조성된 곰팥질 위주로 한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데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 중약재 28가지로 되어 있겠습니다. 한 가게 198원인데요. 6일간 복용할 수량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 우대성착이 좋습니다. 40각을 사면 30각을 무료로 주고 1,000원은 빼줍니다. 그러니까 한 각은 엿새 동안만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각의 가격은 9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장수로방은 황궁의 의 처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든 분들은 본 처방을 드심으로 해서 황제의 대우를 받는 이런 과정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어서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아주 편하고 뭐 경락이 잘 수통되고 심장과 뇌가 편리해지게 되어 있고 소화가 잘 되고 변이 잘 통하고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곰팥이 든든해지는 데는 장수로방의 비결이 제일 큰 우점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몽속통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몽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 자체로서 특히 중풍 후유증이 이미 있는 분들 그리고 중풍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 이 방면에서는 쓰게 되면 사흘 내지 일주일 사이에 되면 효과가 많이 시작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498원 하는데요. 한 가게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5각을 싸면 10각을 무료로 드리고 1,000원 현금권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한 가게 한 20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중풍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중풍 후유증 환자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이 아주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서방 눈병치료약품은 598원 하지만 해도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15가게 1,000원을 빼주게 되면 이때 한 가게 가격은 25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눈을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해야 되지 수술을 하는 것 아주 필요하지만 해도 수술이 끝이 아니다. 이 점은 말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바로 눈병치료에서는 시력이 올라가고 시력이 지금 정도를 보증해도 큰 효과라는데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정도에서 시력이 원래 시력을 보증하는 기초상에서 오히려 시력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15가게 1,000원 빼주니까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거 장수로방 지금 먹고 있는데 여러 날 지금 효과 보고 있습니다.
1: 아, 장수로방이 아주 우수한 처방이라는 거 사회에서 긍정하고 있습니다.
2: 예, 야, 좋아한 데서 예. 정말, 예, 밥도 뭐, 얼마 못 먹었다 했습니다.
1: 예.
2: 그래, 그런데 이 장수로방 먹는데, 이 소화용 잘 됩니다, 지금.

0: 그렇죠.
1: 그래 놓으니까, 예, 삼태도 꼬박꼬박 먹어도 좋아, 잘 되니까, 예, 야, 사람이 맥주나지, 또 이게 소변차 수감만 해서, 예, 잠을 못 자니 항상 피곤하고 맥이 없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 예, 이거 먹고 콤파치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아, 콤파치 좋아진 성분이, 특수한 성분이 다른 데서 없는 이런 성분이, 구변이라든지, 녹각교라든지, 우술이라든지, 바지텐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 여기 구변이라는 성분이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성 남성들한테는 귀합니다. 콤파츠 든든하게 해줬는데 특수한 다른 데 없는 성분입니다. 예.
1: 예. 그래 놓으니까 지금 하루 전에 한 번씩 혹시 두 번 먹고 그러니까 잠을 잘 자니까 예 피곤한 감도 없고 사람이 머리 맑아지고 정신 나고 이야기에 기관지에도 지금 영 효과 좋습니다.
0: 윤폐 역할을 하니까 기관지는 장수하려면 호흡기통이 좋지 않고는 장수는 남이 일이지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예.
1: 예. 예. 맞습니다. 그래 이 몸속 통은 우리 집 남편이 지 이거 먹고 있는데 예. 우리 남편은 혈압이 운동되지 않아서 그냥 어지럼증이 나고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하고 그래던 게 이 약 먹은 다음에 예. 혈압이 운동용 잘 됐습니다. 지금.
0: 아 그럼요. 예. 예, 예.
1: 그래 놓으니까 어지럼증이 그래야든가 어지럼증이 지금 많이 난답니다. 지금.
0: 아 그렇죠. 예. 심장 성능이 예.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 심장과 뇌혈관이 좋아지게 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치거샹이라는 게 띵샹, 두무샹, 목향, 담향, 치향, 인공사향, 천향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막힌 거는 팍팍 뚫려줍니다. 예.
1: 예. 그리고 가슴이 그냥 구두들 자꾸만 떨리면서 그래야 된게지 마음이 어디 영 편안하답니다. 지금 심장도
0: 아, 그렇죠. 이 제품 와. 자체는 특수한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1: 야, 그러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답니다. 지금 살 것 같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예.
1: 예, 걔네 두 가지랑 다 효과 있으니까 지금 예, 이 활동이 좋을 때 지금 오늘 두 가지랑 다 배달 받자고 그런다.
0: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멍석통 이름 그대로 멍약으로 되어 있는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우리는 뭐 지구를 두 바퀴 반 감을 만한 이런 혈관이 우리 몸에서 두 메다도 되지 않는 이런 그 체구에서 흐르게 되는데 어디에 막히게 되면 벌써 거기에 공능장애로 인해서 쓰러지게 되어 있거나 그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인데 이 제품이 그런 걸 풀어주는 데는 29가지 다른 데서 없는 이러한 우수한 성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아, 네.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3: 예, 몽소통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예.
3: 오용 좋습니다. 나는 그래도 때가 가면 이 혈압이 양배 이 집에 올라가고 예.
0: 어,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예.
3: 예, 그러면서 조금 앞머리도 아프고.
2: 네, 전화가 끊겼는데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장수라고 아직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4: 네, 그래서 자꾸 서울도 나고, 허다리 아픔이 걷기도 바쁘고, 밤에 특히 저변 탓을 잡고, 이래서 요즘에 장수라고 선택했으니, 많이 좀 나타진 게 아닙니다.
0: 네.
4: 네, 자꾸 서울 나는 것도 많이 났고, 저기 허다리 아픔이 걷기 바쁘더니, 그게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아, 그러면? 네.
4: 네, 이 서변 자수가 특별히 잡힌 일은 많이 드니까 이 다음도 좀 기대한다.
0: 콤파츠 좋아져야 소변이 잘 통하게 되고 콤파츠 좋아져야 골격이 좋아지고 콤파츠 좋아져야 귀가 잘 들리고 이게 콤파츠를 위주로 해서 모든 장기를 병행시키면서 좋아지게 하는 여기 특수한 성분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구변이라는 성분 자체가 구라는 건 개구점대 구변이라 하는데요. 다른 데서는 없습니다. 이 성분이 여기 그 녹각교, 우술, 바지텐 이런 성분이 콤파츠를 든든하게 해주는 데는 중약 가운데서는 엄지를 꼽는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4: 이제 분이 좀 배달받아 오래 좀 쓰자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몽소통은 전견자 방해, 해금사 침협, 딜바의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침혈을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0: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태 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속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및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29가지 중요한 중약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다른 데서 쓰기 힘들어하는 이런 우수한 제품이 가격도 높고 효과성이 좋고 이런 인공사양이라든지 인공우황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물섣뿌리 농축액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침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29가지 종약제가 들어갔고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왕왕 변이 제대로 잘 통하지 못해서 로페물이 배출을 동행이라 놓고 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호흡계통, 피부, 주약의 대소변 이렇게 세 가지 계통을 통해서 로페물이 배출되게 되어 있는데요. 호흡계통이라 하게 되면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고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로폐가스를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호흡계통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폐의 역할하는 성분이 여기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로폐물이 배출 도격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땀을 통해 여름에는 땀이 나가는데 쇠한 통면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하고 땀은 같은 그 원천에서 온다. 그러나 땀을 흘린 데서 피를 흘린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뭐 때문에 땀을 흘리는 과정은 혈액 가운데 로폐물하고 독성물질을 땀을 통해서 재배출하고 부단히 새로운 물을 마시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게 물이 보충 인체 내 70% 7, 80%는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혈액을 씻어주는 과정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로폐물이 배출되고 호흡계통 그리고 땀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주약에는 대소변을 통해서 체면이 배출되게 로폐물이 배출되게 되었는데 룬창 통변해주는 이런 성분 결국 콘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부선하는 성분이 해중주초라든지 황하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쇼중해주는 부종을 빼주고 룬창 통변해주는 치절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로폐물이 잘 빠져나가야만이 오장육부가 모두 든든해지게 하는 멍석통은 이런 도리가 여기에 많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제 지금 멍멍통 쓰고 있습니다.
1: 예.
3: 근데 난 어제 이거 썼는가 하면 소변 잤습니다.
1: 예.
3: 한날 떠나게 한 서너 번 소변 부은다. 개우 또 소변도 급하고 그랬는데 이거 쓴 다음에 우선은 한날 밤에 한 거도 마이 일어나야 두 번 일어난다.
1: 예, 정상입니다.
3: 그러니까 예. 밤에 잠을 푹 자니까 영 좋고 깨고 또 이 무릎 관절과 허리 자꾸 아프고 쑤시고 그럴 때 영 애나 됐습니다.
1: 예.
3: 근데 이거 쓴 다음에 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는 이 증상도 또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러니까 그게 좋아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 협일오소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제품, 이 말은 몽이 설법에 속하는데 주약에는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이런 설법에 속하는데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관절통 해결받습니다. 특히 환기설에 들어서서 힘든 분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너무 아파서 움츠리고 있다 나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된 순환장애를 얻게 되는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순환장애를 풀어주고 관절통이 해결받고 소변이 잘 통하게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습니다.
3: 예, 그리고 또 이 우지 바리가 서이 시리에서 이 밤에 양말을 신고 갔어.
1: 아, 경락이 소통되지 않았어.
3: 어떤,

0: 피부 쓴 다음에 발도 따뜻하고 손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암만 해도 이거 효과 좋을 때 더 쓰려고 배달받다고 전화한 게
1: 어, 잘 용하시기 네. 바랍니다. 이 제품 자체를 네, 그런 감사합니다. 거 풀어주는 데는 네. 알았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일약 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시고 붙이고 하는 이런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내 멍고 쿨는 멍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알아주는 구복과 외용 이 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복은 그 하루에 한 번만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20알씩 드시게 되면 보름, 30알씩 드시게 되면 열흘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때 복용하는가? 저녁에 식후에 복용, 30분 자후에 복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붙이는 고약이 또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당뇨병은 당뇨병에 붙이는 그 쉐워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서 전열선이면 전열선에 붙이는 기관지염이 기관지염에 붙이는 그리고 반신불수 그리고 경락이 수통되지 않는다면 중풍 후유증 환자들이거나 중풍 위험이 있는 환자들이 거기 쉐워이 그림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유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붙이고 드시고 하게 되면 어지간한 경락은 풀리지 않을 이유가 기본 없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멍석통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내가 멍석통을 쓰는 사람입니다.
1: 예.
3: 예, 이 멍석통을 쓰니까 이렇게 뭡니까 혈압 조절도 잘 되고 머리 어지럼증도 났고 손발이 저리던 것도 많이 났고요. 심장이 답답하고 침침해서 숨이 차고 하던 것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1: 아, 그렇죠. 경락이 잘 소통되는 예. 여기 우수한 성분이 들은 인공사양 예. 같은 거 예. 그리고 인공우황 같은 거 물소뿌리 농축에 예. 우수한 그리고 7개 항에 들어갔으니까 아주 그런 효과는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3: 네. 예. 그래서 내 오늘이 처음에 약을 많이 못 쐈으니까 오늘 이렇게 15통 싸려고 주문합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노년기에 들어서서 순환장애 때문에 힘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나이가 들면서 제일 힘들다는 것이 지구를 두 바퀴 반 감을 만한 이런 혈관이 어느 부분이 굳어있거나 막히거나 이로 인해가지고 순환장애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되어있어서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심근으로 쓰러지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멍약으로 되어 있는데 막힌 걸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허세 통증해서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인공상향이라든지 인공우황이라든지 물소뿌리 농축뿐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홍화라든지 두구라든지 이런 성분들 자체는 기본으로 막힌 걸 뭐 막히라 해도 막힐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쑥쑥 빼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장수의 비결 가운데서 경락이 잘 소통되어야 되는 건데 이 멍석통은 막힌 걸 풀어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들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험 놓고 쓰시게 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제가 지금 뭐 한 60페이지 되는 이런 그 공장책에서 보나 어느 그 텔레비 각본이 있습니다. 그걸 봤는데 어떤 분들은 벌써 침대에 누워서 꼼짝 못하던 게 사흘이 되니까 침대에서 자기 절로 한 짝발이 내려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일주일이 되니까 두 발이 다 내려오기 시작하더랍니다. 이래서 생활을 자립하는 데는 멍석통이라는 건 이름 그대로 멍약으로 되어 있는 빨리 통하게 해주는 제품이다. 이런 전제로서 하는 이름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 여기에 지금 이 제품을 사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백맥병을 치료해준다. 그리고 혈빌 오선을 치료해준다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백맥병이라는 것은 장적이 이학에서 말하는 일종 설법에 속하는데 신경계통을 해결해주는 제품이다. 특히 대뇌에 녹음이 생겼거나 혈당이 높거나

0: 그 파킨슨 질병, 파킨슨 질병이라고 아시죠? 손을 떨거나 부분적으로서 뭐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거나 이런 걸 해결해주는 성분이 바로 우리 여기 백맥병을 해결해주는 장 쪽에 이런 약품이 여기에 들어갔고, 협일오서라는 것은 뭘 말하게 됐는가 하면 몽이설법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건 주약의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경락이 잘 소통돼서 순환장애를 풀어주는 상태에서 관절이 편해야 움직이기 편해서 연속적으로서 모든 순환장애를 풀어주는 데는 연속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여기 이런 차원에서 해결해주는 숨을 모두 그 아홉 가지 성분이 들어간 우수한 성분이 바로 멍석통에 속합니다.
1: 네, 다음 사람 맞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뭐 보니까 명세방에 와서 일곱 다 봤는데 눈이 백내장 이렇게 그 진단받았는데 의욕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뿌리
0: 예예.
2: 눈알이 깔깔하고 눈물이 나고 눈 뼈는 찢지 벌고 그렇지 벌고 열도 다 내려 어서 완전히 가끔사는 게 0.6입니다 선생님.
0: 0.6이면 원래는 얼마였는데요?
2: 0.4였습니다.
0: 0.4가 0.6으로 올라갔으면 대단한 성과입니다.
2: 예. 맞습니다. 예. 그러네 선생님, 물어볼 건 우리 이모부의 파킨슨병이랍니다. 진단받은 게 어떤 심하진 않은데 장수로방이 어떻습니까?
0: 예, 장수로방, 몽석통 다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예. 파킨슨 질병이라면 몽석통 먼저 선택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렇게 되어 있죠.
2: 몽석통이 좋습니까?
0: 몽석통. 이제 그 파킨슨 질병이라면 몽석통 빨리 선택하세요.
2: 아,
0: 예, 예.
2: 그게 뭐 몇 개 중 몇 개?
0: 지금 멍석통은 우대정책이 15각을 싸면 10각을 물어러 주고 1,000원은 빼줍니다.
2: 그렇군.
0: 예, 잘 이용하세요. 파킨슨 질병은 이거 쓰세요.
2: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선생님.
0: 예.
1: 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입니다.
2: 예, 502-7766.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멍석통에 대해서는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절에 모병이 생기고 혈관에 모병이 심근노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많이 주저하지 마시고 본 제품 멍석통을 선택하세요. 그러게 되면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여기에 다른 데서 없는 29가지 중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로방 이 제품 자체는 장수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모든 공능을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특수한 근본을 해결해주는 꾸범 배회해주는 성분과 더불어서 좋은 효과를 보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장수로방을 추천합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사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는 누구나 날마다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지만은 마음속에는 언제나 희망과 행복을 품고 오늘부터 더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은 희망으로 부푼 가슴이 있어 살맛나고 꿈

소망이 있어 살아갈 날이 기대가 되고 희망차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수필 몇 편과 너무나 평범해서 황홀한 꿈과는 견줄 수가 없지만 소박한 꿈을 품고 사는 니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금이의 수필 레일이 기다려지는 오늘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오늘 궁금이. 새벽 시간을 많이 이용하면서 느껴지는 바가 많다. 전에는 5분이라도 더 자는 게 행복이었는데 이제는 늦게 깰수록 시간이 아깝다. 왜냐하면 정식 출근 시간 전에 2시간에서 3시간을 더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르겠다. 물론 일찍 깨봤자 할 일이 없으면 그것도 싱거운 일이다. 그리고 오히려 푹 자고 낮 시간에 충분한 에너지를 쏟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나는 새벽에 조용한 거리가 좋다. 2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으며 고생할 생각을 하면 운전에 미련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건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번거로움이 실은 게으름에서 비롯된다. 다들 하는 막히는 운전을 인내심을 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가면 되는데 나는 그게 싫다.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들끼리 부대껴야 사는 멋이 있으련만 운전이든 지하철이든 복잡한 게 딱 질색이다. 잠을 대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전날 음주가 이튿날까지 이어져 새벽 4시에 들어왔더라도 5시에는 깨야 한다. 그 정도로 복잡한 게 싫다. 회사의 조용한 아침이 좋다. 전날에 꽉 막혔던 생각도 이 시간이면 어디에서 나오는지 술술 쏟아질 때면 오늘 늦잠을 잤더면 어쩌겠나 싶어진다. 아침에 조깅 외에도 할 일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다. 그래서 전날부터 기다려진다. 사람은 살다 보면 자기에게 맞는 일이 생겨납니다. 평범하면서도 사람에게 신심을 가져다주는 말이어서 더 인상이 깊다. 지금 힘들다면 아직 나한테 맞는 일이 오지 않은 거고 그 일은 늦을 뿐이지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하게 만드는 훌륭한 조언이다. 명언이 별게 없다. 사람에게 긍정적인 힘을 실어주면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명언이다. 사람들은 가끔 이런 설정을 하기 좋아한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뭐냐고.

내가 빨리 퇴직해 배낭 하나만 들고 어디건 계속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누가 나한테 그랬다. 이제 딱 1년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그 뒤로 다시 오지 않을 회사 생활을 잘 계획해보라고. 내일에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는 가설은 황당하지만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건 꽤 현실적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적지 않은 일들을 할 수 있다. 1년이면 레일이 300개나 넘으니 생각만 해도 희망적이다. 어느 날 단체방에서 대학교에서는 교수 직함을 가시면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화제가 오갔다. 다만 60세 정년이 되면 계속해도 되고 퇴직해도 되는 선택이 주어진다. 그럼 로임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전제하에서 누가 5년을 더 하겠냐는 게 보편적인 생각일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다고 한다. 그래서 교수 친구의 말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도 정작 정년이 되면 또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우리가 불금이라 호칭하면서 금요일 저녁을 그렇게 환상적으로 보내고 싶은 것도 알람이 필요 없는 이튿날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다려지는 무엇이 앞에 있으면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등산도 늘 마지막 몇십 메터가 제일 힘들다. 그런데 몇 발짝만 견지하면 이제 정상이라는 희망으로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끝까지 올라간다. 그 정상에서 이미 올라온 궤적을 내려다보면 내가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왔나 싶으며 뿌듯해진다. 사방 거칠 게 없는 시선으로 먼 곳을 휘휘 둘러보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해본 사람만 안다. 만약에 정상이 이제 정확하게 몇 메터 남았다는 확실한 정보가 없으면 정점을 코앞에 두고 포기하는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의 기대치가 산생하는 힘이 큰 거다. 책을 보다가도 이제 글자가 겹쳐서 잘 보이지 않을 때면 씁쓸하다. 한편 그런대로 볼 수 있다는 게 어딘가 싶으며 고마울 때도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 보일 때 책을 많이 읽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난 일요일에 오랜만에 서점에 갔더니 서점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백화점이 아닌 서점에 사람들이 줄을 선다는 건 아름다운 현상이다. 다들 바쁜 일상이라 평생을 살면서 다음 책이 기다려지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 많지 않은 시간들이 사람을 성장하게 만든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남의 얘기의 드라마를 주야장천 들여다봤자 결국 돌아앉으면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럼 문화생활이라고 위안한다. 그런데 바로 그 문화생활을 책에서 찾으면 영양가가 훨씬 더 많다. 어릴 때에는 이튿날 학교에서 소풍 간다면 전날부터 들떠서 잠이 잘 오지 않고 이튿날에도 푸르금해서 눈을 떴다. 그때 말로 하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산보를 간다는 게 흥분하지 않기도 힘들다. 다 식었더라도 산에서 먹는 도시락은 별미다. 비닐이나 신문지를 깔아놓고 너도 나도 준비해온 음식을 가운데 모아놓으면 술이 없는 학생이었는데도 그 자리가 마냥 들뜨기만 했다. 1년 동안 기다린 내일이 바로 이날이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를 불이 나게 긁었던 시절의 로임날은 정말 구세주가 강림하는 날이었다. 대신 계산서가 날아오는 날은 열어보고 싶지도 않은 공포의 날이었다. 어떤 날이든 그게 이튿날이라면 올 것은 반드시 온다. 어차피 올 날이고 마주할 일이라면 기다려지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서 기분 좋게 맞이하는 게 좋다. 일마다 여의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지만 그래도 내 생각은 내가 지배할 수 있다는 게 또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레일이 기다려지면 오늘부터 행복하다.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나한테 맞는 일이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사유로 기분 좋게 레일을 기다려야 하며 레일의 부푼 희망을 안고 살아가야 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레일에 대한 희망찬 꿈을 가지고 오늘을 보람있게 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네, 이어서 최동열 씨의 수필 이 아침은 행복하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아침은 행복하다. 최동일. 커피 한 잔 타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는다. 벽에 걸린 네모난 시계의 노란 초침이 시름없이 스쳐가듯 그 시계 밑에 놓여져 있는 정수기에 뜨거운 물을 끓이는 부품이 때가 되면 어김없이 드르릉 작동을 하듯 나도 그의 기계적으로 마우스를 잡는다. 얼마 전에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드넓은 황야를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마구 헤집으며 썰물이 밀려간 듯 허전한 내 가슴이 탁 트이게 하는 빅뉴스는 없나. 100살을 살 수 있게 용하다는 건강 비결은 없나를 살폈었지만 이 아침은 마우스가 자연스럽게 모니터 오른쪽 우편에 모셔져 있는 문서창을 찾는다. 어쩌면 눈에 잘 뜨이지도 않는 작은 문서창이지만 마우스를 잡은 내 손은 괜히 떨리고 가슴은 흥분으로 하여 설렌다. 나는 그 문서창을 나의 세상이라고 부른다. 마우스를 잡는 오른손 식지가 드디어 세상의 문을 노크한다. 한 송이 또 한 송이의 장미꽃들이 날아내린다. 얼어 터진 내 손등에 내려앉던 엄마의 따스한 손길만 지나 차분하게 내 시린 마음을 어루쓰는 장미들. 노란 장미꽃을 보면서 햇볕 좋은 고향집 들락에서 시름없이 뛰놀던 노란 병아리가 떠오르는 것은 흘러간 동년의 그리움 때문만일까. 빨간 장미꽃을 보면서 더벅머리 시골 소년이 밤잠을 설치고 찾아 헤매던 빨간 웃음을 머금은 우물집 수기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잃어버린 소년의 애틋함 때문만일까. 연분홍 장미꽃을 보면서 장미꽃을 닮은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이국 타향 낯선 도시의 어느 한 기계 앞에서 부지런히 일손을 놀릴 내 사람에 대한 미안함 때문만일까. 나는 지금 꽃비를 맞고 있나 봐. 꽃비가 내리는 아침, 진한 커피향이 풍기는 드라마 같은 순간. 고요한 내 가슴의 심벽을 타고 또다시 뭉클 한 조각의 감동이 몰려온다. 한 직장에 다니는 동료이자 친구 같고 누님 같은 선배님이었다. 가끔 복도에서 만나면 시름없이 빙그레 웃어줄 수 있어 편하고 혹시 기분이 꿀꿀할 때면 커피 한 잔 함께 마시면서 수다도 떨 수 있어 믿음이 가던 선배님이었다. 어느 날 그 선배가 메모리를 들고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다. 한양 그러하듯 먼저 얼굴에 담은 한바꽃 같은 웃음을 선물하고는 입을 열었다. 오늘은 장미꽃 타임. 누구에게 먼저 선물할까? 선배는 사무실 동료들의 컴퓨터 마다를 찾아 메모리를 담긴 문서를 옮겨주면서 일에 지칠 때마다 한 번씩 감상하라고 했다. 평소 농담도 잘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재미있게 할 줄 아는 선배인지라 또 어떤 깜짝쇼를 하는가 보다 생각하며 그 문서를 터치했다. 순간 나는 보슬빛처럼 날아내리는 장미꽃에 입을 떡 벌렸다. 어느 동료는 잃어버린 소녀를 찾은 것 같다며 감동했고 어느 동료는 날아내리는 장미꽃을 보고 감동을 할 수 있는 정열이 자기의 가슴에 남아있어서 눈물이 날 뻔했다고 토로했다. 나는 지금 꽃비를 맞고 있나 봐. 어느 드라마에서 나오던 로맨틱한 이 대사가 처음 내 머리를 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저 하늘 끝자락으로부터 차분히 날아내리는 꽃비를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라서 내 가슴 밑자락으로부터 뭔가가 뾰족뾰족 고개를 쳐드는 맑은 소리를 듣는 것만 같아서 이름할 수 없는 흥분을 느꼈다. 무엇일까? 이 맑은 소리는 과연 무엇일까? 콘크리트로 지어진 네모난 집에서 나와 콘크리트로 도배된 도로를 지나 다시 콘크리트로 도배된 네모난 사무실에 들어서서 하루 8시간을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시간을 살아야 하는 이 몸에서 이 아침에 울려오는 이 맑은 소리는 과연 무엇일까? 그 소리는 내 손가락 밑에서 애처롭게 울리는 타닥타닥 단조로운 자판기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 소리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아픈 듯 잔뜩 얼굴을 찡그려 붙인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한숨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사막에서 한 줄기 오아시스로 흘러가는 삶의 노래였고 모래먼지로 얼룩진 내 가슴의 음지에서 싹 토오르는 감성의 파란 숨소리였다. 그날 나는 네모난 모니터에서 차분히 날아내리는 꽃비를 맞으면서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고 우리 사는 세상에 여전히 그 같은 아름다움이 숨어있는 것으로 해서 흥분했었다. 그로부터 나는 일을 하다 피곤할 때면 마우스를 타고 모니터 오른쪽 우편에 자리 잡은 장미꽃 세상으로 달려갔고 누군가 미워지려고 할 때에도 장미꽃 세상을 산책하면서 단단히 잠기지 않은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들어오려는 미움의 화신을 몰아냈으며 스스로가 보잘것없이 작아지려고 할 때에도 장미꽃 세상을 찾아 그 세상 일원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확인하며 용기를 얻곤 했다. 그로부터 나는 전에는 거리에서 만나도 묵묵히 스쳐가던 별로 친하지 않다고 느끼던 누군가에게 한 줄기 웃음을 보낼 수 있었고 내 핸드폰 주소록에서 잠자고 있는 몇 년 전에 만난 적이 있던 지인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으며 어느 때 나에게 뼈저린 상처를 주어 가슴에 응오리로 남겨두었던 그 누구에 대한 미움도 애써 닦아내려고 노력했다. 웃음으로 나누는 세상은 더 밝아진 것 같았고 오랫동안 차곡차곡 묻어두었던 미움이 가셔진 내 마음의 골방은 더 넓어진 듯 싶었다. 그제야 나는 세상에 부대껴 진작 삭막해졌다고 느끼던 내 가슴 저편에 시종 채 죽지 않은 감동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 속 어딘가에는 가뭄을 맞아 시들어버린 사랑의 싹이, 찬 바람을 맞아 움츠러든 인정의 싹이 숨어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작은 고동 하나가 내 가슴 속에서 사라져가던 감성의 싹을 살려낼 수 있듯이 나는 작은 행동 하나도 누군가의 가슴에 움츠리고 있던 새로운 세상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소풍 같은 삶을 살다간 전상병 시인의 조옥 같은 식구가 떠오른다. 그렇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구석구석에 아름다움이 숨어있다. 문제는 나나 당신이나 그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그닥 밝지 않다는 것이다. 먼 옛날 어느 땐가 마음의 눈에 날아들었던 먼지를 여태 닦아내지 않고 그 무슨 보물이나 되는 듯 움켜쥐고 아파하며 오래오래 앙금으로 남겨뒀기에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개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이 세상 소풍 다 끝내고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개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항상 아름다운 것만 보는 마음의 눈을 키워야겠다. 힘들고 찌들어가던 내 마음의 골방에 황홀한 장미꽃 세상을 선물해준 네가 있어 이 아침은 행복하다.

네, 그래서 작자는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동경과 용기를 가지고 모든 미움을 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나타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름다운 내일을 그리는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희망찬 내일을 그리는 일상이 행복하지 않을까 싶었나요? 이어서 주향숙 씨의 수필 꿈도 없이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꿈도 없이 주향숙. 어느 날 나는 심리 강좌를 듣게 되었다. 그날 심리 강좌를 하던 선생님은 우리에게 설문지 한 장씩 나눠주셨다. 5년을 한 개 단위로 하여 각 연도에 따르는 자신의 꿈을 적어보는 것이었다. 그 한 장의 종이를 놓고 나는 오래도록 피를 들 수가 없었다. 간간이 생각나는 것이 있기는 했지만 결코 내 꿈이라고 말하기는 명쾌하지를 않았다. 꿈. 나는 자꾸만 그 말을 붙들고 심각하게 빠져드는 자신을 느꼈다. 이상하게 가슴 깊은 곳으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생소한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다. 꿈, 느닷없이 닥쳐온 그 화두는 평시의 태평함에 억제된 채 잘 감춰져 있었던 삶에 대한 어떤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지금까지 삶을 흔들며 묻고 있는 것이었다. 지겹고 괴로울 정도로 꿈이 없었다. 이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 허망한 감정을 부정을 하고 싶고 인정하기가 힘들지만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는 꿈이 없었다. 어릴 적에도 누구나가 한 번씩 가져보는 나라주석이라거나 과학자라거나 하는 위대한 꿈이 없었다. 먼 옛날 10대에 나는 선생님이 배워주는 대로 열심히 배우며 부모가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공부를 했을 뿐 무엇이 되어 어떻게 하겠다는 찬란하고 야무진 꿈은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눈부시게 빛나는 엄마의 꿈이었으며 날마다 신나고 즐겁게 살아가는 소녀였다. 그리고 누구나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꿈을 향해 분투하는 20대에도 나는 요란한 꿈 같은 걸 꾸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언제 유학을 가고 언제 무엇이 되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빈틈없이 알려올 때면은 그냥 바보스레 바라보며 그들의 그 지적인 능력을 부러워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부모님을 모시며 직장 다니며 충실하게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 막 다 흘려보낸 30대 역시 하루하루 넉넉히 살아냈다. 어찌면은 아이의 꿈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한다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지는 않았을까? 자신의 희생을 내세워 아이에 대한 강요를 정당화하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돌이켜보며 다시 캐어 물어도 자신의 삶을 위해 아이를 이용하지는 않은 것 같다. 다만 별탈 없는 현실에 만족을 하며 열심히 살아왔을 뿐이다. 이미 다가온 40대에도 무엇을 이루겠다는 꿈은 없다. 어쩌면 30대보다 좀 더 군살이 지고 좀 더 주름이 깊어지고 좀 더 부스스해진 모습으로 지금처럼 여전히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나에게 다가와준 아름다운 만남과 그리움 같은 것이 무척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할 것이다. 하다면 나는 갖고 싶은 꿈조차도 없는 것일까? 그 의문에서 벗어나려고 마음을 딴 데로 돌리려고 애를 썼지만은 의문들은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와 나를 여지없이 궁지에 몰아넣고 있었다. 하루 세끼 밥상을 차리고 거두며 한 가정의 건강을 책임져 가는 것.
남편의 내조를 하고 아이를 정성스레 키우며 현초량모로 살아가는가. 령도의 눈치를 살피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직장일을 참답게 해나가는가. 어쩌면은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바라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기에는 자존심이 상해 있었고 무시할 수 없는 괴로움이 스멀스멀 기어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마음 한구석이 아프다. 이럴 줄 몰랐어. 혼자 중얼거리었다. 너무 처량하다.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무거워진다. 어쩌면 꿈이라는 것은 내가 여태 살아가면서 어떤 진실을 모르고 싶어 숨겨왔던 것이 아닐까. 태어날 때부터 갖는 행운과 주변의 배경에 의해 꿈이 좌우지 된다고 믿는 나는 그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꿈도 없이 살고 있는 자신을 위해 변명조차 변변히 할 수 없는 나는 과연 얼마나 초라한 존재일까. 과연 이 세상 속에 살아있다고 말해도 되는 걸까? 이런 나라는 인간의 가치란 과연 존재하는 걸까? 나는 가능한 이런 비참한 생각을 멈추고 싶었다. 절박하게. 먼 옛날 엄마는 지금의 내 나이였을 때 내가 아닌 다른 꿈이 있었을까? 엄마의 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에게는 당연히 내가 꿈인 줄로 알았다. 반성하듯 다시 돌이켜보지만은 정말이지 엄마에게 무엇이 꿈이었을지 도무지 짐작하지 않는다. 내가 엄마처럼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살지 않는 거. 여름 내내 비지땀을 흘려가며 가꾸어서 가을이면은 풍장을 거두는 거. 쌀을 팔아 그 흙 묻은 돈으로 내 학비를 마련하는 거. 어쩌면 그 시절 엄마는 꿈이라는 걸 가질 겨를도 없었고 혹 있어서도 아예 펼쳐볼 기회도 없는 것 아닐까. 엄마의 삶이 너무나 슬퍼진다. 어쩌면 다만 내가 엄마의 꿈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지금 별 볼일 없이 엄마에게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며 살고 있다. 어쩌면 이제는 엄마에게 더는 나라는 꿈조차도 없는 게 아닐까. 먼 예전에 어렸을 때처럼 더는 교과서를 읽거나 글을 쓰는 모습으로 남아 엄마에게 희망이나 미래 같은 걸 열어주지도 못한다. 늙은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온다. 내가 늙어가는 건 당연한데 내가 나이를 먹는 게 아깝다. 지금 엄마의 꿈은 내가 나이를 먹지 않는 걸까 하며 허고프게 웃어본다. 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 날마다 아침 5시 어김없이 일어난다. 그리고 아침을 만들고 아이의 도시락을 챙기고 식구들이 다 먹고 난 그릇을 씻고 부랴부랴 집을 나서 버스를 탄다. 그리고 날마다 시간을 어길세라 직장 대문으로 들어가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며 규칙적인 일들을 고스란히 반복한다. 그리고 저녁이면은 채소를 사들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밥을 지어 먹고 하루 동안 내리앉은 먼지를 닦아내고 빨래를 하고 잠을 잔다. 그럼 나는 이런 일상이 견딜 수 없이 지루하고 곤대롭기만 했던가. 주변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간다고만은 생각했던가. 의미도 없는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아간다고 여겼던가. 아주 꼼꼼히 생각해본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었다. 놀랍지만은 아주 분명했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감정을 어서 수습하고 싶어서 내리는 결론이 결코 아니었다. 자신의 한계도 모르고 어떤 불가능의 열정을 바치다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빠져들까봐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정말로 나는 나이 조그맣고 고요한 생활을 즐기는 편이었다. 그걸 나는 가슴 깊숙이로부터 절실하게 깨닫는다. 그 깨달음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 나는 지금처럼의 삶에 온전히 나를 맡기고 싶어함을 느낀다. 아까까지 불안함이나 괴로움이 흔적 없이 사라진

감미롭게 찾아오는 이 안정감과 평온함. 가끔 답답한 일상에 불평, 불만을 부리거나 돈이며 명예며 권력이며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나는 한 번도 혼란에 빠진 적이 없이 또다시 차분하게 일상으로 녹아들곤 했다. 그러면서 이 세상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울며 웃으며 뜨겁게 살아왔다. 때로는 열망을 태우며 무언가에 몰입하기도 했다. 가끔은 그 느긋이 햇살을 즐기며 실을 읊기도 했다. 눈 오는 날에 눈우를 달리며 낭만을 즐기기도 했다. 누군가의 아픔에도 내 가슴이 이리도 아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다. 어둠 속에 자신을 맡긴 채 명상에 잠겨보기도 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가슴을 부풀리기도 했다. 그래서 단순하지만은 삭막하지는 않은 여자로 살아온 것 같다. 이런 내 삶을 비난할 아무 사람도 없거니와 그러한 권리도 없을 것이다. 나 역시 내 몫의 삶을 감당을 하며 살아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나는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을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 책임을 지며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도 지금까지 생활한 나에게 늘 행복으로 다가왔고 그것은 살아가는 데 힘이 됐었다. 꿈이 없다고 자아에 눈뜨지 못하고 자아를 실현하려는 생각조차 없는 바보스러움일 수만은 없다. 꿈이 없다고 긍정적 낙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것은 아니다. 게다가 사람은 얼마나 쉽게 변하며 꿈이라는 것도 점차 살아가면서 서서히 변하여 현실적인 것이 되기 얼마나 쉬운가. 알찬 꿈을 꾸며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보기가 좋다. 그리고 꿈 없이 살 수 없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믿는다. 불가능한 시련 때문에 극도로 드는 좌절과 실패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소중하다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의미를 잃어가며 저속해지지 않는다면 꿈이 두 어깨가 고단하게 짊어진 짐에 불과해지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꿈이 없다. 꿈이 없어도 하루하루를 즐기며 사는 삶도 여전히 충만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 저 푸른 하늘과 부드러운 바람과 향기로운 꽃과 진지한 표정과 사랑스러운 땀방울과 아름다운 시와 그리고 내 곁을 스쳐가는 이름을 알거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따스한 재원과 그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싶다. 그리고 감동을 하며 설레이고 싶다. 이 팍팍한 삶에 가슴을 설레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럴듯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난다. 이런 내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며 더 풍요롭게 살고 싶다. 나는 꿈 없는 행복한 바보로 꿈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꾸는 내게 맞는 꿈일지도.

네, 그래서 작자는요 화려한 꿈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평범하고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응원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작지만 확실한 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는 게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만은 아름다운 내일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었네요. 또한 자신의 소망이 허황한 꿈이 되지 않게 착실히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었네요. 네, 이것으로 오늘 프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나는 도시 연계.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강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인의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 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력 심리방은 기와 효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비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지금 장약 심리방, 우리 이번에 국경절을 맞이하면서 일주일을 쉬면서 본 지방에 있지 않고 외지에 갔던 분들 이번 추석 명절하고 국경절을 맞이하면서 했던 특별 우리 활동에 참가하지 못해가지고 전화 오는 분들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별 우리 활동 3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예, 10일까지 딱 합니다. 예, 저로 이 기회인데 이번 우리 활동 같은 이런 기회를 놓치면 이제 1년을 더 기다려야 되죠. 예, 이번 특별 우리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실 것을 알려드리면서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도 되고 약에 대해서 잘 요해하시고 선택하실 분들은 병원 2층 다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이는데 중인외과 3이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9곽을 사시는 분들 현금 500원을 빼드립니다. 예. 그리고 총 금액에서 빼드리죠. 예. 그리고 그 장약 심리방 본약 한 과기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그 외에 또 독일 기술로 된 나미 능량 락타틀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이불은 다른 이불에 비해서 특수하게 가벼우면서 발열 작용이 독특하시오. 예. 살균 작용도 해주고 이 이불을 덮고 자면 수면 질량이 많이 높아집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1610원을 빼드립니다. 예. 총 금액에서 빼드리죠. 예. 그 외에 또 특별 우리 활동 기간에만 장약 심리방 본약 4곽을 증송해 드립니다. 장약 심리방 한 곽이 180 보상돼 온 후로 한 번도 본약 4곽을 증송해 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활동에 딱 드리는 게입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 딱 10일까지 지금 합니다. 예, 3일 딱 연장하기로 했죠. 예. 그리고 독일 기술로 된 남이 능량 락타틀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36곽을 사신다 할 때, 또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위에 현금 4,752원을 드리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리죠. 예. 그 위에 장약 심리방 본약 6곽을 증송해드립니다. 예. 장약 심리방을 지금까지 소개해드리면서 한곽이 배갈시 보상되어 온 후로 한 번도 장약 심리방 본약 6곽을 증송해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번

0: 활동이 제일 큰 우리 활동입니다. 그 외에 또 그 독일 기술로 된 닥터털 입을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이제 방송 내 듣고 있었습니다. 예, 무슨 소원 또 무슨 소식이나 약하는 거 연장 안 하고 내 필요해가지고.
0: 예.
2: 예. 나도 원래 이거 심장이 나빠가지고 연고사 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나 얘 자꾸 신경질 쓰고 내지웠고 그럼 머리가 얼빤하고 발을 걸지 못하고 이랬댔습니다. 소변이장고 밥 못 자고 이렇게 걸으면 이거 나이 허리 군기가 많이 맞추면서 발을 걸지 못하고 어리버리하고 이래고 살았댔습니다.
0: 네.
2: 그리고 그저 억지로 그저 살아가면서 여기 죽겠다 죽겠다 하면서 이러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마에도 이거 중풍이 걸려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소변을 그저 굉장히 예라고 발을 사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걸지 못하고 반신을 발을 못 주고 다시 하기 아주 힘들었습니다. 예, 머리가 이거 얼빤하고 이래다가서 예, 그런 병원은 더 말할 데 없이 갔다 왔다 치료하고 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료가 잘 안 됐겠다 생각밖에. 예. 그래 나가서 어느 때 그 방송간 거로 그 선생님이 강의 듣고서 이 서장약이 좋다고 그 다음에 거기 딱 공황수치 중풍 치료한다니까 이 약 쓴 게 그렇게 허가 좋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쓰여 있는 거 쓰면 그렇게 딱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2: 그래서 이때까지 이 머리 둔해가지고 이식이 의약 이식이 없어가지고 아무 양이나 그래서 주는데 대고 먹었던 게 그게 아닙니다. 예. 다 주고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소리 그 저기나 고생하면서 그래 이래 살다가 이래는 저기나 야습다리 했으니 되니까 네 회담이 조절이 잘 됐대다. 예. 회담약 안 먹게 됐대. 한일이 회담약 먹었는데 중풍이 걸릴까나 정말 이상한 거지. 우리 모르는 생각에는 정말 별로 다 했습니다.
0: 그게 예. 딱 그서 혈압 한 가지 때문에 그게 중풍이 오는 게 아닙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중풍이 오는 게입니다.
2: 예, 그래서 고생하다가 이런 거 얼마서 온지 그리고 거기다가 저기 또 그냥 매 장약만 먹고 있는데 이렇게 잘 되고 거기다 선생님이 또 가르치는 방법을 쓰고 독상 방법을 이렇게 가르친다 이랬으니까 나 그렇게 더 잘 된다 이랬더니
0: 맨 처음
2: 예, 이 장약만 먹어도 우리 아빠는 우선 좀만 많이 좋아져서 나섰습니다. 밥이랑 얼마서 잘 드시는지 딱 힘들 나 드신다.
0: 얼마의 회복이 잘 됐습니까?
2: 예, 예, 예, 얘기라고 제설로 이거 걸어댕긴다. 막 달아댕긴다. 예.
0: 아, 좋죠.
2: 예. 예, 옛날에보단 해지요. 무슨 누군지질 하다 하나마나 이렇게 했는데 예, 바로 울신 못 쓰던 게 이 선생님 덕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도 또
0: 선택을 잘한 덕입니다. 그게.
2: 아,
0: 예, 선택을
2: 아니,
0: 잘하지.
2: 생각해도 예. 머리 구성이 들어가고 금방 알 것 같아도 미들이 모르고 깜깜하고 어리버리하고 멍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날에 똘똘해지고 팔팔해졌습니다. 한마디 말해서
0: 그렇죠, 예.
2: 똑똑해졌습니다. 예. 이왕 쓰니까나.
0: 예.
2: 우린 이왕밖에 안 먹습니다. 우리 활동 전번에 그냥 활동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국경절전 이 활동.
0: 그 활동 지금 이번에 국경절에 그 7날 놈이 참가하지 못한 분들이 전화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3일 딱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 예,
0: 오늘 내일 모레 10일까지 딱 예. 합니다.
2: 예, 이때 기본 또 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용서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별로 큰 부담이 사상당히 없고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 되겠다. 이 약만 먹어도 계속 죽을 때까지 먹으려고 이랍니다. 예.
0: 아, 그래도 예, 되는 약이죠. 예.
2: 예, 우리는 배달받아 계속 먹습니다.
0: 예.
2: 밖에 먹는 게 없습니다. 예. 근데, 생각밖에 저기나 국경절이 돌아오고 이래가나 추석이 돌아올 때 온다는 게 아니란 게 내 사촌동생이 국경절이 왔댔습니다.
0: 아, 예.
2: 예, 근데, 그런데 아, 머리가 열심하고 예, 맹박이 48, 50당이 되고 48 내지 50이 된답니다.
0: 그래서
2: 영 거저 살기 힘들답니다. 예, 맥이 없고 예, 숨이 차고.
0: 아.
2: 그래서 언니 그렇게 구약이 그렇게 썼는데 구약 좀 물어보라고 선생님과 물어봐 없어라 없어라 그러니까 전화를 하기 그렇다가면서 언니 구약을 써봤길래 그 전화를 물어봐달라 그래서
0: 계셔도 전화를 예, 전화를 하면은 지금 동인당 유기농 그 이 고칼슘 단백질이 그 단백질분 한 통을 900g짜리 한 통 드립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못 가지지 않습니까? 예, 예 전화를 아예 하면 못 가집니다. 예,
2: 아,
0: 예 전화를 예. 했기 때문에 900g짜리 고칼슘 단백질분이 예, 유기농입니다. 예, 예 네. 유기농이고 동인단계입니다. 그거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게 맥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예, 60부터 정상 범위입니다. 예, 어떤 때는 맥박이 또 그분이 48이고 50이 되고 이렇다 제품이니까 예. 예. 근데 그게 정상 심률보다 낮기 때문에 피돌림이 잘 안 되죠. 예. 밀어주는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에 대한 피 공급이 잘 안 됩니다.

0: 있습니다. 예. 이러면 정신 나지 않거나 골이 휑해집니다. 예. 그리고 이 중리는 기혈부족이랍니다. 예. 우리 장약심리방 보면은 기혈부족이 좋은 이런 약재들이 들어갔습니다. 예.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또 황기라든가 소목이라든가 홍경천 지룡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혈부족 치료에 아주 치료작용이 좋죠. 예. 이 기혈부족을 치료해주면은 맥박도 올라가고 예. 예. 정신하지 않거나 골이 휑한 이런 증상이 나서질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자꾸 계속 또 그분이 숨이 차거나 또 이게 그렇다는 데 맥박이 낮고 이러는데 예, 또 관심병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죠. 예, 기혈부족이 생기면서 예,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을 써주면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나는 심장병 치료는 그 물론이고 예, 심장병 중에서 아주 중한 이런 그 심장병까지 치료 범위에 그 밝혀놓은 치료된다고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신두가 높습니다. 예, 예, 이 장약 심리방을 쓰면은 자꾸 숨이 찬다거나 아, 또 심률이 낮다거나 또 그 이런 증상들이 나사질 수 있습니다. 예, 그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1: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그분 보고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1: 예, 2417979 예,
0: 맞습니다.
1: 드렸답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예, 고혈압으로 예, 거의 22여 년 동안 예, 서약인 고혈압약 먹고 산 환자입니다.
0: 예.
3: 거기다가 예, 귀에서 어떤 때는 벌려오는 소리 나고 예, 어떤 때는 전기모다 소리도 나가 해서 예, 경변병원에가 보이니까 예, 신경 썩을로 그렇답니다.
0: 예.
3: 이런 병에 치료 못한다고 의사가 말합니다.
0: 예.
3: 이렇게 계속 소리 나다가 예, 조만간에 뭘까 싶습니다.
0: 예.
3: 그러던 사이에 방송에서 선생님이 서장약 강의를 듣게 되는데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방법으로 신경성 치료를 해준다는 말씀 듣고 예, 이 약도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0: 예.
3: 한 달 다 먹으니까 예, 좀 소리가 덜 나는 것 같습니다.
0: 예.
3: 두 달, 석 달 이렇게 먹으면서 예, 점점 나사진 게 아닙니다.
0: 예.
3: 여섯 달 만에 완전히 지금 벌려오는 소리하고 전기모나 소리 아예 납니다.
0: 얼마나 좋습니까?
3: 예, 저는 예, 이 약 선택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0: 잘하셨죠.
3: 예, 예, 이 약 먹으면서 예,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되는 약이구나 하는 게 알립니다.
0: 예.
3: 그래서 예,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몇 달 동안 예, 장약 심리방 먹은 후에 하루에 한 번 먹던 걸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예, 닷새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 혈압하고 감량하고 먹게 됐는데
0: 예.
3: 지금 또 예, 선생님이 알려준 녹색 방법이 있다니까.
0: 맞습니다. 예.
3: 의료법을 같이 썼는데 그렇게 혈압 조절이 잘 돼가지고
0: 그게 예. 그렇게 잘 됩니다. 그걸 같이 예. 사용하면
3: 예, 여섯 예. 달 만에 지금 장약 심리방 먹고는데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0: 예, 잘 될 수 있습니다.
3: 예, 무릎관절이 아파서 예, 몇 메트 먹고 꼭 쉬고 쉬고 했는데 지금 예, 맨리고로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0: 예.
3: 신면증이 있어서 예, 하루 전에 3시간 이상 다 보지 못했습니다.
0: 예.
3: 그런데 지금 이 약 먹고 예, 눕지 못해 못 잔다.
0: 아, 그렇게 실면증에도 좋습니다.
3: 예, 이번에 국경절하고 추석 우대활동하는 우대활동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0: 예, 그렇죠. 경거 요거 세 날 또 연장한단 말입니다. 지금 예, 못 산 사람들 많아가지고.
3: 두개 명절에 맞이하면서 예, 군대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예, 4월 또 8, 9, 10 더 연장했습니다.
0: 예, 맞습니다. 예. 딱 4월에 연장했습니다.
3: 예, 그래서 예, 연장해서 맨바로 영웅 잘 됐습니까?
0: 아,
3: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이번에 쌌는데 예, 그 이번에 연장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 또 예, 한국 형제의 한국에 지금 있는데 그 내 동생이 내 소개로 예, 심장이 안 좋고 숨이 차고 심률이 빠르고 예, 관절도 안 좋고 위장도 위도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예, 계속 예, 맥이 떨어졌는데 예, 지금 이 약 먹고 있는데 예, 영 좋아져서 예, 이번 우대활동에 참가했으면 해서 예, 이번 우대활동에 맨발을 또 아직 끝나지 않았다니까 예, 이번 우대활동에 참가해요. 36과 배달받아 대단합니다.
0: 아, 좋죠. 그분한테 그렇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이제 그 여러 가지 원인을 많이 말했는데
3: 예.
0: 그렇게 예, 우리 약을 드시면은 그렇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3: 예.
0: 그래서 예, 그 2417979번으로 전화해서 배달받아가지고 그분한테 붙여주셔. 예.
3: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0: 남분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당약 심리방에 대해 좀 내 물어보자 그랬다.
2: 말씀하십시오.
1: 지금 기후관계인지 어디가니 내 정황은이 좀 머리가 아플라고 저기 얼음증도 날라고 힝하기도 하고 이런데 어찌 저기 무슨
2: 연시 얼마입니까?
1: 순환 관계인지 기후관계인지 그래서
2: 기관지?
1: 이학수문 난 좀 부여하는 거 무서워해서 이학수문 좀 부 예방할 수 있겠는가.
2: 부 예방하는 데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1: 예방도 됩니까?
2: 예방이 자원에서 써도 되고
1: 부위원분들이 잡수는 것 같던데
2: 그게 이게 이렇습니다. 예, 부위 온 사람들은 제 량량을 거서 닦아서 그대로 잡사야 됩니다. 근데 예. 부위 아이 온 분들은 그러니까 예방이 사원에서 약을 예. 적게 드시면서 예방하기 위해서 잡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예. 연세 얼마 되었습니까?
1: 아, 예, 나이 많습니다. 전 90이 거의 됩니다.
2: 예, 90이 거의 되면 심장도 70부터 시작해서 심장이 어느 분야 다 나쁜데 그게 경주의 다릅니다. 그래서 예, 그게 심한가 중한가 저 경한가 이런 문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손님 놓고 말하면은 이 약을 꼭 쓰십시오. 지금 아직 부위 아이 왔다는데 내 보기에는 이 그 중인 이렇습니다. 예. 이 머리에 그 가는 혈관이라든 조그만 혈관이 모세 혈관이 세 군데부터 막히게 되면은 중풍이라고 합니다. 그 중풍이 한 개 유형을 보는데 그 꼭 그 가서 머리를 한 CT를 하고 수공전을 한다면은 90인 게 그 작은 혈관이라도 꼭 몇 곳이라도 막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1: 그렇게
2: 예, 종투입니다. 기시로는 그게 지금 고리람이 그렇게 휘잉하고 거서 어지럼지 세게 나고 이런 게 다 그게 그 원래 이렇게 가는 혈관이 그렇게 막혔는데 약을 별로 안 쓰고 있다나 점점 지금 심해지고 있는 과도 지금 과정입니다. 예, 그러길래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꼭 쓰십시오. 90이 됐으면.
1: 예,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2: 예, 90이 됐으면 예. 이 약을 꼭 쓰시오. 우리 지금 우리 활동하는데 딱 10일까지 지금 4으로 딱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놀면서 못 산 분들이 싸지 못한 분들이 많더라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특별 청취해가지고 4월에 지금 딱 연장한 게입니다. 요때 싸서 잡수시오.
1: 이야기 동맥경화 나
2: 동맥경화 딱 치료된다고 쉬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 동맥경화에
2: 예 동맥경화 치료된다고
1: 많지 뭐 그래 이사 선생님들 보고서는 그 차는 저희 동맥경화로 인해 그렇다.
2: 동맥경화 치료된다고 딱 쉬어 있는 이야기 그래 파악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1: 그렇습니까?
2: 그래서
1: 예. 그래 내가 방송 들어보니 별로 좋은 것 같아서 그래 내 잠을 합니다.
2: 아주 좋죠. 예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1: 예.
2: 예. 12시에 하십시오. 예.
1: 예.
2: 12시에. 예. 예.
0: 안내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예,
3: 저도 지금 당약 심예방 먹고 있습니다. 지금.
2: 예.
3: 네, 저는 이거 고혈압이 있어서, 예, 한 20여 년 고혈압 약 여러 가지를 먹으니까, 예, 간도, 콩밭도, 유로 많이 손상받아야 됐습니다. 네, 정말, 바로 선생님이 이 당약 심예방 강의를 듣고, 이 약을, 예, 7달 싸워 먹은 후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4, 5일 점착 들어 간장 하던 데로부터, 예, 선생님이 알려준 녹색 비법을 같이 썼는데, 여덟 달 만에 지금 심리방을 먹어도 혈압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2: 그렇게 원래 잘 됩니다. 예.
3: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내경색이 두고 나오면서, 예. 야,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눈도 먹어봐 영뜨기 바빴습니다.
2: 예.
3: 네. 그런데서 막 이 약 먹으니까 눈이 벌떡 뛰고, 전신이 바짝나니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2: 그렇죠. 예.
3: 예. 예. 그냥 관절이 아파서, 예. 걸기 영심들었는데, 지금, 예, 이 관절이 많이 좋아져서, 예, 지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예, 지금 다리 아픈 줄지 모르고 걷고 다니고 있습니다.
2: 이 약을 잡수면 어떤 분들은, 예, 아, 나는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소리, 그렇게 거서, 예, 이 다리를 내 곳에 세게 했는데, 이거 먹으면 소리, 거서, 예, 층계 높아도, 거서, 뭐, 부서로, 거서 직구설이 막 올라가며, 여러 번 쉬던 게, 아이시고 올라가고, 예, 그리고 맨리 걸어도, 채소 살라람 감이 맨리 걸어도, 이렇고, 예, 어떤 때는, 저렇게 활동하느라고, 소리, 운동 하느라고 예, 정말 그 걷는 기가 그렇게 많은데도 나이 야, 그 다리 아픈 줄은 몰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관지 심하고 그리고 계속 가래 많이 나오고 이러던 사람들도 지금 일 없어져가지고 서리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러니까 지금.
3: 예, 예. 아, 또 그분이 아닙니다. 지금 며칠 금에서 예, 나는 밖에 나가면 예, 화장실부터 찾아낸 뒤, 야, 이 약 먹은 다음에 며칠 금에 해결돼서 예,

0: 지금 넣고 외출을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좋죠.
0: 야, 예. 정말 약이 좋습니다. 예. 그래 내가 먹고 좋으니까 우리 남편도 지금 당뇨 합병증을 해서 사지 그냥 드리고 소변도 자꾸 어지름이 등이 나는데 이야 뭐 그 이면에서 효과를 잘 보니까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우리는 예, 효과 좋지. 그래서 예, 이번 우대 활동기도 좋지. 그래 예, 약을 배달받아 왔는데 예. 이번에 우리 내 국경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동창들이 동창 만회에서 우리 동창 만났는데 우리
1: 예.
0: 위 혈압과 아래 혈압 차이가 80이나 된답니다.
1: 아, 예.
0: 그래, 그래 이런 상황에서 이 약 쓰면 혈압 차이가 지금 정상으로 될 수 있는지 해문해달라 그런다.
1: 예, 이 혈압 차가 그렇게 80이나 된다 이러는데 이 혈압 차가 예, 원래 정상이 40입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지금 혈압 매각 차가 그 80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매각 차가 커지면은 동맥경화가 나타난 걸 설명하는 겁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아, 감유삼지가 높다거나 이런 분들을 치료해주는 작용이 있고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거나 예. 나이가 들게 되면은 위 혈압보다 예. 예. 아래 혈압보다 위 혈압이 올라가면서 매각 차가 커지게 됩니다. 예. 동맥경 경화를 치료해주면은 이 혈압 매각차가 커진 것을 해결해줄 수 있죠. 예. 그런데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동맥경화를 치료를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 동맥경화의 치료에 또 좋은 성분이 황기라든가 또 서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 또 청궁이라든가 홍경천이 담남성 지룡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그 동맥경화 치료에 아, 이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예, 이것보다 더 좋은 약이 없죠.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약을 지금 어서는 아, 이제 14흘만 있으면은 5년 7개월을 저희가 강의 드리고 있는데 약이 부족한 이런 약이라면 5년 7개월을 거의 되게 지금 강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 예, 그만큼 좋기 때문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재구매가 또 늘어나고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예, 그 친구 말하는 자기는 우대 활동 없어서 싸먹다고 했는데 야 이번에 운수 좋게 또 멤버를 4일 우대 활동 4일 연장한다니까 야 정말 잘 됐다며 지금 오늘 당장 혈인수가 받아봤겠다.
1: 예, 우대 활동이 없어도 정말 비중하면 먼저 살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 빨리 잡사해야 되죠. 예. 그래서 예, 그분이 예, 241-7979번으로 먼저 그 전화하라고 알려주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오늘도 우리 선생님 강의를 잘 듣고 있습니다.
1: 예.
3: 선생님이 우리에 있지 않습니까? 예, 심리방에 수고서리 우리 남편이 야, 중부 두 번째 얻고다 요약이 막아 나섰습니다, 선생님.
1: 예.
3: 같은 약은, 요 약은, 질량이 좋고 훌륭한 약이고, 예. 아주 묘한 약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생각하는.
1: 그렇게 묘한 약이까 그렇게 오래 강의 드릴 수 있고, 치료작용이 좋을까나 오래 강의 드릴 수 있고.
3: 5년 반에서 너무 했대, 그만까, 이야기 강의.
1: 이제 14얼마 있으면은 5년 7개월입니다.
3: 맞지. 예. 그래서 이야기에 생각해볼까. 이제 혈압 조절 잘 되고, 제풀 오지 않게 하고, 동맥경만 치료한다고, 중풀 치료한다, 심장병, 이제 딱 약까지 지원이 썼대구먼.
1: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3: 그게 중요해서 예, 그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그런 거 쓰지 않는 것일까, 효과는 없을 때다. 그래서 예. 요 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아주 요게 묘한 약입니다. 그러니까 서장약이 원천인적인 약제고 고산지구 약제제 구멍까지
1: 맞습니다. 예.
3: 예, 다른 약이니까 좀 구별적이 한편 이야기 많은데 그것도 홍경천은 5천 3백 원대 이상 된 약이 그게 비싼 약이 아주 고가 약인데 뭐 네 가지 있는 항목을 된 약제가 네 가지가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이런 병이 아주 좀 한음할 큰 병을 치료할 수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혈압이 조절되고 예, 제풀이 오지 않았거나 본인 내가 들어가면 죽을 때 가서 이 약을 쓰겠다고 고집 쓴다. 예, 고집 쓰게 됐지.
1: 그게
3: 예.
1: 그만 치료되니까 그 사람 쓰겠다. 예. 이게 참 아이 때문에 쓰겠다겠습니까.
3: 많은 사람들이 좀 어떤 병도 치료해서

0: 아내하고 아바이 부부가 이랬는데 세입이 또 습기다. 요 밖에 나와 정자 앉아 노는 거 보니까 아. 물어볼까. 이미 조달 완 이야기 소장 이야기 돼서 아내도 우리 효과 나겠다고 바로 쓰지 못하는 게 한 달 바로 쓰고 바로 쓴단다. 지금 공항에.
1: 아유.
0: 예. 그 다음에 경화 있어서 예. 어디가 검사나 피도 걸고 혈지 놓고 혈압 놓고 이런 것도 해. 두 달 쓰고 나니까 얘기 다 없어지고 걔 본인이 얼마나 욕 쓰고 왔는지 우리 아바이는 이약밖에 없다는 그랬는데.
1: 아하, 예.
0: 정말 우리 학동의 선생님이 서리를 쓰고 싸서 그 성기 도돌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예. 그게 얼마나.
1: 그건 우선 없습니다. 그거 말씀하지 예. 마시고. 예. 예. 지금 우선은 그건 없습니다.
0: 정말 그만한 게 없습니다. 예.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그래서 공기 싹 만져서 예. 시원한 게 없습니다.
1: 그때 멤버 쌌죠. 예.
0: 그 집에 아바이 있는 집에 또 안에 또 이렇게 나는 어쨌든 이게 동맥경화에서 놓고 있겠다니 흥행난다 그래서 이제 그 유에서 부부가 잡수길래 싸겠다 이번 오세야
1: 노건이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2417979번으로 전화하는 게 좋겠습니다.
0: 네,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산양 시내방을 먹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저는 뭐 그전에 신경색 진단을 받고 예. 거기를 갔다 내게 예. 신경경색 진단을 받고 뇌혈도 두 번에 나왔어요.
1: 아, 예.
3: 아, 이 산약을 쓰기 전에는 1년에 몇 번 쉬고도 요한링을 실에서 병원 입원을 하고 이걸 입원을 아야 봐야지.
1: 그렇죠. 심한 게.
3: 어지럼증이 나고 신장이 통신하고 뒷단속은 또 어째 그리 아픈지 숨이 차면서 땀으로 빨빨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병원 입원해야 말지 꼭 병원 입원해야만 했는데 그런데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장약 신내방을 먹는다면 야, 이 장약 신내방을 먹고서 지금 병원 입원해야 아이고 얼마나 단도를
1: 그렇죠 예
3: 단도 설레겠지 영 무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고혈압 한도 되나는 그래 고혈압 서약을 30년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장약 신내방을 몇 달 먹은 후에 몇 달 먹은 다음에 선생님이 또 이 치료하는 게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시 한 번씩 이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이 먹고 그 다음엔 또 한 가지 류설료, 그때 류법을 아끼는 이 방법대로 먹은 게 혈압조절에 그런 너무 잘 된다, 뭐.
1: 아, 그렇지.
3: 야,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홉 달 만에는 이 장약 신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혈압조절을 가야 되니까. 야, 그래서 우리 양손이 이 상약 신내방을 먹고 무슨 여러모로 효과를 영사해보고 우리 아바이도 신도체골병이 많고 심장도 아이도 없고 관절통이 있고 전립선염제 등 이거 먹고 지금 말끔히 다 나섰습니다.
1: 영소하십니다. 예.
3: 영소하십니다. 예. 지금 그래서 마음대로 그래서 댕김이 활동하고 예. 영무사에 지내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활동이 또 저번에 참가했는데 이번에 또 활동하고 선생님 또 연장했습니다.
1: 4월로 연장했습니다. 딱. 예, 12분.
3: 이런 소리 놓치지 말아야지. 이 놓치면 또 1년 또 기다려야지.
1: 맞습니다. 예.
3: 오늘 우리는 또 12번 배달, 성인수강 때 배달 받아. 계속 먹자, 그래.
1: 예,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3: 예, 2417979번이?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뉴스입니다. 중국, 러시아, 조선 3국 접경 지역에 위치한 변경 통상구 도시 훈수는 세 가지 색으로 변강 고품질 발전의 새 화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홍색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해 변강 수호의 혁명 정신을 이어가고 녹색 생태 바탕색을 수호해 변강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며 푸른색 개방의 기표를 다잡아 바다를 향한 강해지려는 사명을 실천하면서 특색 있는 흥변 부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홍색은 훈춘의 정신적 바탕색인 동시에 변강을 지키고 공고히 하며 마음과 힘을 모으는 핵심 자원입니다. 깊은 혁명력자를 간직한 변강의 땅 훈춘은 시종 홍색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활성화하면서 변강의 홍색 근맥을 정성껏 수호해왔습니다. 동시에 홍색 자원을 핵심 유대로 삼아 점을 잇고 선으로 연결해 면을 이루면서 홍색 문화 관광 체계를 질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항일련군의 길 다시 걷기, 변경 홍색 견학, 수변 정신 선전 강연 등 특색 브랜드 로선을 알심들여 구축하고 홍색 견학 행렬을 혁신적으로 선보여 침체된 홍색 자원이 살아나게 하고 두터운 홍색 정신이 이어지게 하면서 변강 발전의 견관 홍색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제1소학교 학생 학자헌입니다. 앞으로 저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계속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 학생들과 손잡고 함께 나아가며 열심히 지식을 배우고 다원 문화를 전승해 학교와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훈촌시 양포 만족향 연통라자촌 당지부 서기 허홍화입니다. 우리 연통라자촌도 훈춘현위 제2근거지의 홍색절역에 의탁해 홍색관광을 적극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홍색전람관, 항일연군유적전람관을 세웠고 지금은 항일연군의 길 다시 걷기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토대에서 홍색관광과 생태관광을 더 확장하고 완전하려 합니다. 홍색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수변 홍색 정신을 전승하는 토대에서 훈수는 독특한 생태 자원과 통상구 구역 우세에 입각해 녹색 생태로 발전 기반을 다지고 변강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동부범 표범 국가공원의 핵심 구역인 훈수는 삼림 피복률이 86%에 달하며 국내에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변경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시종 생태 우선 녹색 발전 이념을 견지하고 변경 생태 안전 장벽을 확고부동하게 수호하는 한편 량질 녹색 생태 자원에 의탁해 생태 문화 관광, 삼림 건강 양생, 녹색 농업 등 저탄소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 생태 견학, 습지 관광, 범표범 과학보급 등 다원화된 녹색 문화 관광 경영 모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생태 자원 우세가 체계적으로 산업 우세와 경제 우세로 바꾸어지도록 추동하면서 녹수청산이 변강 지속 가능한 발전과 대중 증수 치부를 이끄는 가장 아름다운 바탕색으로 되게 하고 있습니다. 푸른색은 훈촌의 개방을 상징하며 바다를 향해 강해지는 핵심 동력입니다. 국가 1급 개방통상구 핵심 우세를 바탕으로 훈촌은 3국 접경의 독특한 구역 위치에 기반해 다국 바다 시장을 적극 개척하면서 통상구의 푸른색 개방 경제를 전력으로 발전 장대시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러시아 극동 해역과 린접한 뛰어난 구역 위치에 의탁해 전국 핵심 러시아산 킹크랩 수입 집산 통상구를 구축했습니다. 또 보세 창고 저장, 입경 후 림시 양식, 정밀 심층 가공, 전국 유통의 전 산업사슬 다국 해산물 산업 체계를 구축해 훈촌 킹크랩이 전국적으로 이름난 특색 푸른색 산업 IP로 되게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훈촌은 냉장 물류, 보세 가공, 다국 무역 등 부대 체계를 지속적으로 완성하고 푸른색 개방 통로를 부단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연변 항공통상구는 월항우 대만구로 향하는 화물 전용기 항로를 새로 개통해 살아있는 킹크랩이 5시간 만에 향항에 직송되게 했으며 해산물과 농산물의 다국 수출입 통로를 크게 넓혔습니다. 통상구 개방 우세를 바탕으로 문화관광산업과 연동해 통상구 상업무역 플러스 해산물 체험 플러스 변경관광 융합 형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푸른색 개방으로 산업의 세대교체와 승격, 도시 품질 향상, 변경 주민 소득 증대를 이끌어 변경 통상구가 진정으로 대외 개방의 창구와 흥변 부민의 엔진으로 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훈촌은 혁명 정신을 인솔로 민족 단결을 유대로 삼아 홍색 문화 관광, 녹색 생태, 푸른색 통상구의 심층적인 역량 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원 우세를 고품질 발전 우세로 바꾸고 있습니다.

0: 로 혁명 근거지이자 변강 신도시인 훈수는 신시대 변강 수호와 변강 공고, 부민 흥변의 로정에서 왕성한 생기를 발산하며 변강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답안지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1: 우리 수 올겨울 열공급 보장 사업이 마지막 총력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길림성 열공급 질지구 효율 증대 3년 난관 공약 행동 포치에 따라 우리 수 열공급 기업들은 유리한 시기를 다잡아 로후 도관망 개소, 열원 검사 보수, 지혜 난방 승격을 추진하면서 대중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 및 연길 시 2026년 열공급 정책 법규 및 가스 안전 사용 선전 활동이 10일 오전 연길시 청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여러 열공급 기업과 관련 주관 부문에서는 현장에 선전 전시판을 설치하고 선전 책자를 배포했으며 주민들이 관심하는 열공급 등 관련 문제 대해 일일이 대답했습니다. 연길 주민 강덕경입니다. 제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현장에 와서 한번 보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이 활동 강도가 큰 것 같고 적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요구는 없습니다. 난방이 잘 돼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 됩니다. 올해 우리 주에서는 열공급 질 제고, 효율 증대 3년 난관 공약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도관망 개소, 열원 승격, 디지털화 감독 관리를 통해 과거의 난방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면서 단계별로 전주 열공급 표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결시 집중 열공급 집단 유관 회사 공장 구역의 설비 순찰 검사, 도관망 압력 테스트, 열원 시험 조정 사업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올해 지게 열공급 플랫폼 승격 개조도 동시에 끝냈습니다. 연길시 집중 열공급 집단 유관 회사 부총 경리 왕영입니다. 집단에서는 질 제고, 효율 증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선으로 지혜 열공급 플랫폼을 승격 개조하고 기존 사이트의 세대별 각종 수치를 플랫폼에 집결했습니다. AI 계산을 통해 정밀 열공급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할구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를 하고 모든 사용자들의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실내 온도가 섭씨 22도보다 낮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겨울철에 재방문해 모든 사용자의 실내 온도를 섭씨 22도까지 끌어올리도록 힘쓸 것입니다. 2026-2027 난방 시즌 연길시에서는 주요 도시구역 주민들의 침실과 거실 실내 온도가 기본상 섭씨 22도에 도달하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기타 각 현시에서도 열원 도관망 말단 시설 개조를 동시에 추진하고 저온 가구 장부를 만들어 열공급 질을 점차 높이게 됩니다. 전주 열공급 기업들은 로후 열공급 도관망, 열교환소, 보이라를 대상으로 검수 교체를 하는 동시에 지혜 열공급 플랫폼을 구축해 원격으로 건물별 열공급 흐름을 조절함으로써 같은 주거단지에서도 건물별 온도차가 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주관 부문에서는 순찰 감독 기제를 구축하고 열공급 기업의 주체 책임을 다잡으며 24시간 열공급 봉사 전화를 완성해 대중들의 수리 신청과 신고를 신속히 접수함으로써 위험 우환은 조기에 처리하고 요구사항에는 신속히 응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열공급 책임자 진초경입니다. 전주에서는 열공급 질 제고, 효율 증대 3년 난관 공약 행동을 실시하면서 열원 도관망 열교관소 개조를 추진하고 지혜 감측 설비를 추가 설치해 열공급을 정밀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대상에는 이미 약 1억 원이 투입됐으며 기업과 각급 재정, 조항 전문 자금으로 해결했습니다. 모두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 주민 사용자의 열공급 수건 표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열원과 도관망 개선은 질서 있게 추진되고 석탄 비축 사업도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47만 세대를 방문했습니다.

0: 은 조사하고 7만 3천 개의 조온 가구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전주 열공급 물 주입, 압력 테스트와 시험 조정 사업은 질서 있게 마무리되고 있으며 각 열공급 기업은 보일러를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열공급 운행 전반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천문 만호의 실내 온도를 지켜 대중들이 안심하고 겨울을 나도록 확보하게 됩니다. 진초경입니다. 우리는 도관망 수력 균형, 분포식 봄프조, 축결, 거봉 조절 등 성숙된 시험 응용 기술과 설비를 통해 열교관소의 운행 변수를 최적화하고 기술적으로 열량이 균형적으로 수성되게 보장해 거봉을 낮추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열력 균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종 질은 높이되 가격은 올리지 않는 것을 견지하고 균형적인 열공급 온도를 보장해 반드시 모두가 안심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전력 보장하겠습니다.
1: 연변 전역 문화관광산업이 활발히 발전함에 따라 출행 여객수가 안정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여객 흐름 증가 추세에 주동적으로 대응하고 전역 관광 출행 수요에 정확히 부응하며 지방산업 승격에 조력하기 위해 중국철도 심양국 집단위원회사에서는 연결 서역에 대한 전방위적인 확장 개조를 하고 여객 집산 수용 능력과 여객 운수봉사 정밀화 수준을 전면 제고함으로써 변강 문화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교통보장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조는 역진입대청, 대합실, 출구통로, 전용 대기구역 등 4개 구역에 초점을 맞춰 고봉기 혼잡, 수용 능력 부족, 봉사 분산 등 단점을 정확히 해결했습니다. 개조는 공간 통합, 시설 보충, 절차 재구성 등 여러 가지 수단으로 역 흐름 소통 체계를 재구성하고 전역 관광의 대중화, 일상화 출행 소요에 정확히 부응함으로써 철도 여객 운수 봉사와 지방 문화 관광 발전이 깊이 융합되게 했습니다. 연길 참호단 연길 서역 당직 여객 운수원 만단단입니다. 여객들의 대기 체험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길 서역에서는 확장 개조를 했습니다. 개조 후 역 진입 대청 면적은 282평방미터에서 396평방미터로 확대됐고 역 진입 대청 대기 구역 면적은 2850평방미터에서 3460평방미터로 늘어났습니다. 이와 동시에 여기에 좌석 300개를 새로 설치하고 시설 배치를 과학적으로 최적화해 여객들의 체험을 실질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새롭게 개조된 610평방미터의 출구 통로는 철도와 도로 연계 운수의 병목을 1층 해소해 지역 종합교통의 연동 운행 효율을 뚜렷이 높였습니다. 시설을 교체 승격하는 토대에서 역에서는 봉사 절차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재구성을 했습니다. 역진입 통행 기재를 최적화해 독립적인 실명제 검증 절차를 취소하고 표 확인과 개찰을 일체화한 통행 모식을 실시함으로써 통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역진입 대기 시간을 줄여 대규모 여객 흐름에 대한 소통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역내에 분산돼 있던 봉사 지점을 통합해 표 업무 처리, 출행 자문, 업무 접수, 편민 안내를 일체화한 종합봉사 중심을 구축하고 각종 여객 업무를 일괄식으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1층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여객 운수봉사를 보장해 여객들의 출행 체험을 전방위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0: 연변대학 부속병원에서는 일전 10개 종점 진료과 전문가들을 조직해 연길시 소형진을 찾아 건강연변 천일계획 기층 봉사를 펼쳐 대중들이 집 근처에서 의량질의 무료진찰 봉사를 향수하게 했습니다. 무료진찰 현장에서 심혈관, 간 담낭 췌장외과, 뇌졸중 중심, 흉부외과, 비뇨기외과, 영상과, 척추외과, 건강검진과 등 10개 중점 진료과 전문가들은 소형진의 근 200명 대중들에게 흉부 CT, 갑상선 및 요선 초음파, 심전도, 전립선 항원 검사, 혈당 혈압 검사 등 의료 봉사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건강검진 보고서를 해석해 줬습니다. 건강연변 천일 계획은 실시된 지 2년 동안 전주 27개 향진을 아우르고 기층 암 조기 검진 예방 통제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무료 진찰 활동에서는 폐암, 간암, 위암, 직장암, 전립선암 및 여

0: 성 요선암, 자궁경부암 등 7가지 암을 종점적으로 선별 검사했습니다. 연변대학 부속병원 당위 부속이고 원장인 전춘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봉사 모식을 전면 승격시키고 세 가지 재고를 종점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병원의 량질 의료 자원과 기청 의료 기구 봉사가 정밀히 연결되게 해 전주 주민들의 건강을 전력 수호하겠습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2027년 보통고등학교 학생모집 전국통일시험 신청사업 규정에 따라 수험생 온라인 신청이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현장 확인은 2026년 10월 20일 전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0: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근일 제2진 전국의료양로결합시범현 명단을 발표했는데 연결시가 입선돼 의료양로결합시범현으로 평이됐습니다.
1: 취날관광에서 발표한 2026년 추석 국경절 관광 빅데이터 보고에서 전국 역방향 관광 인기현상 순위를 내왔는데 우리주 안도현이 해당 순위 6위에 올라 동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현성으로 됐습니다. 연변 뉴스에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정선영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복병 동인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

0: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창입니다. 연명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명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먼저 행복과 행운을 빌어주는 곡 축복을 드려드립니다. 멜로디에 담긴 진심 어린 축복이

이어서 비밀별 작사 최악산 작곡의 배경이랑 즐거워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배경의 풍경을 유람하며 느끼는 즐거움과 자유로운 정취를 상상하기 담았습니다. 이용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광동 작사 김민환 작곡의 소망입니다.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기대를 담은 이 곡은 청취자 여러분이 소중한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허미역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최선 작사 박문국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입니다. 푸른 산과 맑은 물이 가득한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은 이 노래를 들으며 연변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다면 작사 류현근 작곡의 내 고향까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들은 이에게 고향의 따뜻한 점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연변이 진한 정취원 특별한 내력을 담은 곡 연변의 맛입니다. 연변만이 독특한 풍토와 인정, 삶의 맛을 노래한 이 곡을 통해 청량한 넘치는 연변의 모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은행나무 넣기를 들려드립니다. 은행나무 길이 아름다운 풍경과 잔잔한 감동담 이 곡은 차분하고 포근한 선율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변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명대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철, 제작의 방부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고대 선조 중 으뜸으로 인삼 노경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몽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0: 안녕하십니까? 장강중리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추석과 국경절 더블 명절 캐시백 특별 행사 소개해드립니다. 추석과 국경절 두 명절을 맞아 풍성한 혜택과 함께 건강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충하초 구매 시 푸짐한 선물은 물론 구매 금액에 따라 현금 혜택까지 돌려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 동안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수량에 따라 푸짐한 추가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세 박스 사시면 한 박스 드리고 200원 현금 상품권과 약초 건강 베개 하나 드립니다. 여섯 박스 사시면 네 박스 드리고 300원 현금 상품권과 러시아산 자연산 해삼 선물 세트 드립니다. 아홉 박스 사시면 열한 박스 드리고 500원 현금 상품권과 건강 영양 전기밥솥 하나 드립니다. 18 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3 박스 드리고 1,000원 현금 상품권과 3,000원 가격의 명절 특별 선물 세트까지 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198원 가격의 코엔자임 Q10 캡슐 두 박스를 더 드립니다. 이번 명절 특별 행사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데요. 놓치지 마시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동충하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불로 장생이 명약으로 전해 내려온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 국경절하고 추석 두 명절을 함께 맞으면서 환자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주는 우대 활동을 진행합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더 드리면서 또 현금 상품권도 드리고 또 명절 선물 시트도 드립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2: 나도 예, 평상시에 그냥에 머리 혈압은 그리 높지 않은데 변통이 있습니다. 그냥에 머리 아파서요. 고생만 했습니다.
1: 네.
2: 한 번씩 아프다면 머리 터지는 것도 아프고, 예. 다른 약 아무리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근데 나가 하면서 또 하루는 어렵다, 또 이튿날은 또 한 가지 이랬을 때다.
1: 네.
2: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동충하초를 석 달 먹었는데, 이도서 다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신기했으니까.
1: 네.
2: 없어졌습니다. 그래, 너무 좋지. 머리도 막아진다.
1: 네.
2: 그래, 그 망증이 있어서 기운력이 떨어져서 그냥 하다도

0: 말도 잘 못하고 또 물어보던 것도 못 물어보고 이랬댔습니다.
1: 네.
0: 이 그만성이만 해결됐습니다. 너무 쑥 경력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1: 네.
0: 너무 좋습니다. 그래까지 머리도 많이 맑아지게 정신이 난다.
1: 네.
0: 그리고 뭔가 뭐 저녁에 귀에서 소리 나서 자지 못했습니다. 윙 소리 나지 또 잘 들리 아침에 일어나서 잘 들리지 않지 해서 그래도 이게 이 증상이 요즘에는 소리 덜 나고 예 귀도 잘 들린다 지금.
1: 네.
0: 그러니까 잠을 잘 잔다. 온몸부터 자지 못하던 게.
1: 네.
0: 그러니까 온몸에 기운이 나고 예 정신 나고 맥이 나는 게 확실히 알긴다.
1: 네.
0: 그리고 목에 가래 붙어서 가름가름 걸던 것도 많이 나가지고 예. 겨울에는 진짜 이게 먹어보니까 정말 신기한 약이 맞습니다.
1: 네.
0: 겨울에는 풀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는 약이니까 얼마나 신기한 약이니까.
1: 네.
0: 진짜 먹어보니까 이 좋은 약인 게 알릴 때다. 그래 하루에 한 번 먹자니까 너무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집에 아저씨가 두 분이 같이 먹고 해서 오늘 열리아트과산 활동도 참고하겠습니다.
1: 예. 지금 열리아트과학 사면은 23곽 예. 드리면서 명절 현금 상품권 1,000원하고 예. 3,000원까지 달하는 이 명절 선물 세트도 또 드립니다.
0: 예.
1: 예. 그리고 규식도 또 두고 드리고.
0: 예. 규식은 심장이 좋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심장 영양제라 합니다. 예. 이 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예.
0: 오늘 대답 받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동청화초발의 경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야, 이 심장하고 폐인을 채워야 합니다. 예.
1: 네.
3: 오, 용서순환이 관심병도 있고 신경경색이 있어서 예, 가끔가다 이 쓰러져서 눈 떠본 병이고 이런 차수가 아무래도 한 대여섯 번 됩니다.
1: 네.
3: 이런 게 이 동청화초를 지금 예, 쓰고 저리 어, 많이 좋습니다. 심장도 동청화초를 써서는 지금 한 번도 병원 아이가 봤습니다.
1: 네.
3: 그래, 심장이 좋아지니까, 예, 폐도 같이 따라서 좋아져서, 예, 기침도 안 나고, 가래도 안 성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그리고 이 손이 나빠가지고, 그냥, 그래서, 예, 소변이 줄줄줄 하면서, 예, 저녁에는 자지 못했단 말이다. 화장실에 이래도 번가다 나면 언제 다시 할 생각.
1: 네.
3: 그래서 게 지금 얘 소변도 시원히 나가고 얘 몸에 붓기도 빠지고 몸도 해가 빠지고 오용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 이 붓기 빠지니까 이 관절 통일하면서 슬 아픈다 지금.
1: 맞습니다. 예.
3: 용 좋습니다. 어쨌든지 여러 면으로 소화도 잘 되지 혈압 조절도 잘 되지 모든 면에서 지금 많이 좋아져서 얘 용 좋습니다.
1: 네.
3: 예. 이번에 이 우리 할때 좋을 때 이젠가 예. 저기 그런 거 열야들 가고 우리 형님이랑 두 집에서 배달 받자고 그랬나.
1: 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4: 중화통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4: 주말에 폐렴도 다 꼬고 관심병이 심리도 꼬르제고 소화라는 주성이 있잖아요. 소화도 아이들
1: 네.
4: 어, 그냥 타수가 자꾸. 그 혈압이 그래, 조절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썼는데, 그러니까 많이 지금 났습니다, 지금.
1: 네.
4: 앞으로 저는 애기든 것도 많이 나고, 혈압 자꾸 오는 게, 그게 지금 어디 떨어지고, 예. 심조리 고쳤던 게, 그 심조리 정말 온정됐습니다.
1: 네.
4: 그냥 밤에 특히 저번 타수가 자다 그랬는지, 타수가 어제 많이 드니까, 지금 사람들 지금 대단히 삽니다, 지금. 때문에 활동에 우리 부가진 면접 활동에 특별히 좋으니까 연락과 정도 배달받아 오래 쓰자고 한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두공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5: 예, 저는 예, 동충하초 발효분 후에 오래도록 먹고 있습니다.
1: 네.
5: 예, 이 약은 예, 오래 먹을수록 예, 몸이 좋아지고 예, 병이 완치됩니다.
1: 네.
5: 예, 저는 예, 심장이 나쁘고 폐가 나빠서 예, 동충하초 발효분 후에 선택했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원래 얘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침침하던 게 얘 두 달 먹으니까 얘 가슴이 확 열립니다.
1: 네.
5: 그리고 얘 폐가 나빠서 거저 오고 가는 감기로 얘 다 하고 얘 기침하고 가래하고 이랬는데 얘 지금 얘 폐가 좋아지면서 그 첫째는 얘 심장이 좋아지니까 얘 같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1: 예,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지금은 예, 폐가 좋아지면서 감기도 오지 않고,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맞습니다. 예.
1: 예, 그리고 예, 동맥경 할로 예, 귀에서 예, 소리가 나고, 예, 한쪽 귀에서 물이 나고, 예, 이래서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예, 머리가 항상 그저 예, 띵 하고 예, 건망증이 생기고 이래서 예, 별 고생을 다 했는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두 달 먹으니까 예, 귀에서 소리 나는 게 예, 둥둥합니다.
0: 예.
1: 예, 그러던 게 예, 그 다음에 한쪽 귀에서 물이 나던 것도 예, 먹고 이랬습니다.
0: 네.
1: 그래서 예,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예, 몸이 원래 약한 사람인데 예, 어째 그런지 예, 당구추이 그렇게 높습니까?
0: 네, 간과 관계됩니다. 당구추이 높은.
1: 오, 그렇구만.
0: 예. 간이 예, 나빠 그렇습니다.
1: 오, 간이 나빠 그렇구만.
0: 예.
1: 그래가지고 예, 소화도 아이 되고 예, 그다음에 예, 밤에 뭐 예, 잠도 아이 오고 예, 그래서 예, 불면증이 다 생겼댔습니다.
0: 네.
1: 그런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 후에 먹은 다음에 예, 당구추이 예, 점점 낮아지면서 예, 네. 예, 불면증도 사라지고 예, 귀에서 예, 소리 나던 것도 사라지고 예, 밥도 잘 먹고 그랍니다.
0: 네.
1: 예. 그래고 담결석이 있어가지고 예, 하늘 따위 맞붙는데 아픔을 예, 당했댔는데 예, 그것도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은 후로 예, 소변이 잘 나가니까 언제 그 저 그 모래가 예, 빠져나갔는지 예, 아, 그 후에 그렇게 아픈 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예, 아, 그 저 결석이 예, 지금 없어졌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글쎄 지금 살고 났잽니까?
0: 네.
1: 하여튼 예, 이 동충하초는 예, 발효분은 먹어봐야 압니다.
0: 네.
1: 먹어본 사람은 이 약이 진짜로 좋은 약이라는 거 예, 알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피부가 예, 갈아봐서 예, 고장 막 여기저기 굵고 했는데 예, 지금 피부가 예, 갈아지 않고 예, 피부가 예, 버들버들하고 어떻게 좋은지 예, 나가면 예, 내 나이로 아이 봅니다.
0: 네.
1: 예. 그저 얘 한 70대로 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얘 마음으로 좋습니다.
0: 네.
1: 그리고 요즘 반추 줄에 우리 다리 아파가지고 걸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얘 지금 아프지 않고 얘 잘 걸어다닙니다.
0: 네.
1: 예. 그래네 이 약은 얘 우리 나이 있는 사람들께는 최고 약이라고 얘. 딴 약을 쓸 필요 없고 예, 이 약만 먹으면 예, 오래 살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앞으로 저는 예, 장기적으로 이 약을 먹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번에 아홉 과구 쌓았는데요. 어째 그리 우대졌습니까?
0: 네.
1: 그래서 예, 우리 시세동시에 왔다 가서 예, 그 약을 가져갔는데 예, 이번에 내 앞으로 또 아홉 과구 사겠습니다.
0: 네. 이번에는 활동이 또 좋습니다. 아홉 과기는 열한 과기 드리면서 또 네. 명절 현금 상품권 500원 하고 네. 또 영양밥솥 하나 또 드립니다.
1: 예,
0: 예. 예,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예, 예. 정말 좋습니다. 예.
0: 예.
1: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0: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동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제 동충하초 발효견 못 먹는 환자입니다.
0: 네.
3: 예. 저 이거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예. 예, 이거 먹기 전에 내 언더는 나 있으니까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긴 불편한데, 제 제일 힘들다는 거는 잠을 못 잤다 말입니다.
0: 네. 예.
3: 그래서 누구 먹어도 아무 꿈기다 일어납니다.
0: 네. 예.
3: 개구는 그저 이 뒷장들이 그저 땀이 그저 졸졸졸로 나오고, 예.
0: 네.
3: 걔 뭐, 첨약도 먹어보고, 뭐, 강고약도 먹어보고, 많이 약을 썼는데 효력 못 봤습니다. 이렇게 네. 여러 해를 고생했습니다. 약을 이것저것 먹어 그런지, 진짜 이 경력이란 게 말이 안 되고, 예. 막 우울증도 꺼지나게 됐습니다.
0: 네.
3: 예, 몇 년 자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건강 상태가 진짜 대단히 나빴겠죠.
0: 네.
3: 그러다가, 내 이 동춘하초 발효견 보는 방송 듣고서, 이거 마지막으로 선택해 먹어보자 해서 먹은 게, 이걸로, 예, 저 좀 잠 자는 거 해결했습니다. 잠 잠 자온다.
0: 네.
3: 가슴이 더부룩하니, 거기서 이 밥맛도 없고 그랬던 게 밥도 맛있지, 여러모로 용쏟습니다. 결국 뒤에 다른 사람보다 추위로 개가 시기 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겨울에 가면은

0: 이게 봄에 되자가 겨울이라 봄에 되자가 이 양말이 안에 두세 개를 신고 얘 거기다가 신어 큰 거 신어야 돼 그 양발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발이 약간만 손등 하면 또 감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예. 감기도 크게 무슨 지침도 없고 열도 없는데 그렇게 감기 증상처럼 계속 달고 있는다 말입니다. 그 감기하고 뭐 이틀에 한 번씩 감기하고 먹으니까 감기약도 그시 그냥 달고 있으면 안 좋다는 내 얘기 듣긴 네.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네. 그렇게 고생하다 그게 다 해결받았단 말입니다. 그 여름에도 양 입으로 양 입을 밑에서 양말을 신고 잤는데 지금은 발 드러내놓고 있어도 발 시려운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음양이 평양이 아이돼서 그렇다 해가지고
1: 맞습니다.
0: 그, 이 네. 음양이 평양에 대한 것도 약을 세게 먹었습니다.
1: 네.
0: 약방에 가서도 약 싸먹고 중이들도 배우고 뭐 자관약을 먹었는데 어째 효과 없습니다.
1: 그 기와 정이 모자란 온가 양해가 평양 안 돼. 그 동충하초는 기와 정, 음과 양 이거 다 동시에 보충합니다. 예.
0: 글씨 그래 그런지 이 동충하초 가지고 이거 해결했단 말입니다. 나 예. 지금 영컵부나 머물러 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이 하루에 한번 먹지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우리 언니도 같이 쓴단 말입니다. 우리 언니는 노시산에 왔습니다.
1: 네.
0: 예. 이 노시산에 오고 우리 언니도 이게 이 피해가 이게 그닥 좋지가 나가지고 본 가수님을 계속 지침 달고 있는다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내 이 고념에서 이거 우리 언니도 이거 썼는데 우리 언니도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단다.
1: 네. 중풍 후유증에 아주 좋습니다.
0: 예. 예. 그것도 있고 이 기침도 이 지금 이 가수를 잡아서
1: 본선에
0: 예. 그 기침 크게 이롭다며 기랬더라.
1: 네.
0: 걔네 언니 추석 이번에 추석 활동이 되다 해서 솔직히 난 좀 싸겠는데 싸겠는 거니까 우리 언니도 싸게 됐어도 그 우리 둘이 같이 싸겠습니다.
1: 네.
0: 18가구 싸겠습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0666번에 예.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다.

0: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성화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종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리고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가을에는 폐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우리 폐건강이라 할 때에는 전통의학으로나 현대의학으로도 예,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가 최고의 비법입니다. 예, 우리 폐가 건강하자면은 이 면역력이 좋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의학 이론에서는 폐는 기 근본이고 피부하고 코로 주관합니다. 그리고 폐를 잘 보양하면은 면역력은 따라옵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발효동충하초 균분은 폐하고 신장에 가장 유익한 이런 약이기 때문에 지금 발효동충하초 균분을 쓰신 다음에 면역력이 올라가서 감기도 적게 하고 또 오래된 만성기침이라든가 오래

0: 해든 천식이라든가 호흡기 질환이가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전통 의학과 현대 의학이 전하는 이 호흡기하고 면역력이 상관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을은 건조하기 때문에 폐가 또 예민해집니다. 예, 지금 우리 어디 모든 데를 가면은 좀 호흡기가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죠. 예, 그리고 가을은 수확이 계절이지만 기온이 떨어지고 공기가 점점 건조해지는 이런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자연의 기운이 수렴되는 이 시기에는 우리 몸도 밖으로 뿜는 기운을 안으로 걷어들이면서 내면의 건강을 지키는 이런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 우리 황제 내경에서는 가을을 구미 계절이라고 합니다. 바로 폐의 계절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폐가 상하면은 감기하고 기침은 물론이고 면역력하고 감정까지 좀 흔들립니다. 예, 때문에 요즘에는 좀 불안해하고 짜증나고 골이 아프고 예, 두통이 막 생기고 불안해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 상태는 바로 내 호흡기 이 계통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런 신호하고 한 가지입니다.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아, 내 불안하면 어떻게 하면 진정시키겠는가 이렇게만 생각하죠. 우리 호흡기를 잘 돌본다 할 때에는 이 감정도 같이 온정됩니다. 그리고 가을철이 건조한 공기라 할 때에는 폐하고 기관지 점막을 약하게 하고 차가워진 이 날씨는 면역력을 저하시키면서 감기에 쉽게 걸립니다. 예, 일단 우리 인체에서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같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체온하고 면역력이 이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기온이 수렴된다 할 때에는 우울감하고 고독감이 증가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예, 저도 이 동충하차 바르긴 먹은 지 어떤 2년가량 됐는데,
0: 예.
2: 저는 정말 이 동충하차 바르긴 급세 먹어서 내 몸이 정말 많은 면에서 개선까지였습니다. 이건 정말 몸이 어디나 아예 문제 없이 몸이 불편하고 정말 거동하기도 힘들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거 어서 귀찮아가지고 살고 있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이래서 이거 접수해서 그 전에도 그렇게 되니까 약 많이 먹었습니다. 약 그것도 좋다는 건 다 먹고 그것도 사들여서 약이 그것도 집에 그것도 맨 그것도 약방 받아서 정말 더 아낀다. 그랬는데 이거 이렇게 여러 번 방송 들었습니다. 듣기는 그런데 그래서 광고다. 다 사람들마다 이 방송 광고약은 비싸기만 비싸고 뭐 지금 이런 여러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접수를 하는가 어찌는가 생각하다가 어쨌든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영 이렇게 마음이 와닿더란 말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양과 우향이 병행돼야 병이 없겠는데 나는 항상 이 사람들 보면 중이들은 기혈이 부족하다 하고 어쨌든 이 모든 게 좀 부족하다 합니다. 양이 부족하고
0: 네.
2: 예, 그리고 내가 좀 혈압이 났습니다.
0: 네.
2: 나서부터 정말 처녀 때부터 아때부터 혈압이 났고 그냥 이렇게 어쨌든 좀 이렇게
0: 기혈이 부족한 것만
2: 예, 기혈이 예. 이러니까 맥이 없습니다.
0: 그렇죠.
2: 열이 힘이 더 내려갑니다. 어제 그래고 맥이 없고 이랬는데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그러다니까 몸이 그냥 아프고 불편했는데 그래서 약을 세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면서 머리가 아프고 어제 죽고 그냥 이렇게 심하게 발작하면 그 다음에 막 예수가 없고 타하고 막 머리 아파요. 일어나 못 나고 이래 그래서 약을 또 쓰고 뭐 땜지도 먹고 이래면서 추진하는데 계속 이게 그거에 너무 자꾸 발작하지 계속 이렇게 머리 아프니까 정동편 계속 먹으면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이 정말 귀찮습니다. 근데 이거 접수를 해서 먹기 시작해서는 이 머리가 아프던 것도 나사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혈압이 조금 올라갔기도.
0: 예.

0: 이전보다의 기대가 조금 예매이기는 하고, 그 다음에 밥도, 그래도 내가 식사도 뭐, 정말 나서도 뭐, 내 하움에 살았습니다.
1: 네.
0: 그런데, 위가 이래니까 영, 또 아이 좋았습니다. 등도 병 자꾸 먹으니까, 그런지 위가 영, 그래가지고 술이 힘들었는데, 점점 이 입맛이 오고, 밥이, 이렇게 조금 더 먹어도 소화시키고, 그냥 소화해야 되고, 미치고, 그냥 딱 내킨 것처럼, 예. 그냥 언젠가 돼서 대체 맞을라 쓰게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시장에서는 이, 그 소화도 되고 이 언젠가 틈옷도 좀나 사지니까 대체 맞을라 아이가서 그래야 될거 있어서는 뭐 알고 계속 댕기니까 지금 어제 대체 맞을라 아이하는가 그냥 이랬다. 그냥 어찌 괜찮다고 그러 그런가. 그러면서 지내는데 이거 시장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등등 그 인기 거기 어디나에 다 좁아지니까 아 이게 무슨 다른 약을 먹을 필요 없겠다. 그러면서 내 머리가 아프던 게 지금 정도편 어서는 아예 먹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거 아예 먹으면 안할날 아예 좋으니까 그래서 심해서 매일 먹었는데 지금 부어서는 선택했습니다.
1: 네.
0: 아예 먹어도 이렇습니다.
1: 네.
0: 이전엔 처음에는 그 아이 몸도 아프면 어찌겠는가 혹시 먹었는데 이제 지금 저걸로 뭐 아이 먹으니까 하루 이틀 지나가도 이렇더란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완전히 아이 먹습니다.
1: 네.
0: 그리고 지금 계속 이거 먹는데 정말 점점 좋아지고 여기저기 이렇어지고 무슨이나 좀 이렇게 매기도 나고 밥도 먹고 좀 이렇게 활동하고 어찌기 좋아지더란 말입니다.
1: 네.
0: 동이들도 자꾸 나오라 해서 나와서 광장에도 나가고 몸에 지금 언제 생깁니다.
1: 네.
0: 아, 이런 거야. 우선 이걸로 내가 선택하고 다른 약 병원도 가지 말고 다른 약도 싸지 말고 이거 안 남아서 그냥 먹으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 활동에서 싸우고 생각합니다.
1: 예.
0: 그리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1: 지금 또 활동이 제일 좀 우대 활동입니다. 예?
0: 예.
1: 예, 제일 큰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만성질환 오래 앓거나에 장기적으로 쓰실 분들은 이번 우대 활동 잘 이용하면 좋습니다.
0: 예. 예.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2: 예. 네.
0: 감사드립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땅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농군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농군의 모습, 묵묵히 땀 흘리며 결실을 맺는 삶의 모습, 이어서 강호혁 작사 리인이 작곡의 착실한 감농꽃 보내드립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속 깊이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정든 고향이 있습니다. 정겹고 따뜻한 선율로 고향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깊은 향토에를 노래합니다. 김철 작사, 바구 작곡의 정다와라 내 고향 연변, 류충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리상각 작사 김남호 작곡의 꽃상점 아가씨 보내드립니다. 생글생글 웃는 판매원의 살뜰한 태도를 재미나는 멜로디로 엮은 가요입니다.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인생의 길에서 함께 웃고 추억을 나누고 서로 응원해주는 친구는 소중한 삶의 보물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친구 간의 정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움을 멜로디로 달래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김송희 작사, 심상문 작곡의 그리운 친구들아 보내드립니다. 김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활기 좋고 정겨운 연변의 모습,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역 사람들의 모습이 선율 속에 가득 담겨 있어 듣는 이에게 행복을 선사합니다. 리상각 작사 최삼명 작곡의 연변은 살기 좋아라 보내드립니다.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가사한정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열매 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우찬입니다. 첫 곡으로 리메 작사 김몽건 작곡의 우리 사랑을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은 따스한 정입니다. 아래 최선수 작사 황영아 작곡의 고향은을 김은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명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웅실이었습니다.
1: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건강팁을 알아보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에

0: 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건뇌보신 환한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인 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근뇌보신환입니다. 근뇌보신환은 우리 오래도록 소개를 드린 약입니다. 일단 우리 약을 사든지 혹은 옷을 사든지 혹은 뭐 신발을 사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만들었는가, 창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질량을 보증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간판이가 제약공장이 있단 말입니다. 예, 제약공장이든 신발공장이든 이게 다 어디에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래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보신환은 산동 동화제약공장에서 만든 근뇌보신환이다 이 말입니다. 네. 동화제약공장은 우리나라 양치에 속합니다. 중앙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이런 제약공장으로서 1952년도에 설립된 제약공장입니다. 직공만, 그 안에 있는 직공만 해도 무려 3천여 명이 직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 처방이 잘 되어 있는 약입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보신환은 역사적인 약입니다. 1771년도 이게 날짜 것은 다 있습니다. 이 71년도 건륭 황제가 남하에서, 그러니까 공전에 있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순찰을 할 때 병이 발작해갖고 쓰러져서 혼미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 처방약을 쓰고 일어나면서 건륭 황제가 직접 건신탕이라는 이런 이 이름을 지었었던 약입니다. 그래서 1771년도로부터 황궁에서 쓰다가 해방되면서 우리나라 양치 동화제약공장에서 만든 동화근뇌보신환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2: 예, 저는 이 근뇌보신환을 한 8년째 쓰고 있습니다.
1: 네.
2: 예. 예, 쓰고 지금 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특히 항상 나는 머리가 다 어지럽고 이 벤토테가 앞이 버리 설바에 있잖아.
1: 예.
2: 나고 그리고 항상 목이 더이 이게 뭐 뻣뻣해 남의 잼자.
1: 예.
2: 워낙엔 작지게 떡 너무 한참 손을 저물고 이래야 조금씩 괜찮고 이랬습니다.
1: 예.
2: 예. 그리고 머리는 항상 낮에는 진이 상했거나 아프고 또 어떤 때 어지럽증도 많이 나고 그랬겠습니다.
1: 예.
2: 예, 그런 게 내 이 약을 지금 쓰면서 왜 꾸준히 신바람에 지금 기본상 어떤 머리 어지럽거나 머리 아프거나 배꼽대 아프고 완전 이렇습니다 지금.
1: 그렇게 내 예. 약은 직접적으로 근뇌보신환이라는 약은 우리 머리에서 진행되는 많은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이 되는 효과 좀 바로 봅니다.
2: 예, 그래 지금은 어쨌든 내게 이게 무슨 오랬을까나 어서는 한 번도 예 어서 아파도 이 여간에 지금 아프지도 않고 머리도 예 시커뿐하고 그리고 밤잠이면 옛날에 미네마 밤잠도 영 잘 잡니다 지금.
1: 예, 그럴 예, 겁니다.
2: 예, 하루 전에 옛날에는 예 한 3시간씩 밖에 못 잤는데 지금은 한 6시간씩 7시간 잡니다 보통.
1: 6시간이면 됩니다. 예.
2: 예, 예. 그리고 손바닥에도 예 많이 작아봤습니다. 항상 여름에나 예 그거 겨울엔 더 합니다.
1: 예.
2: 잡아가지고 예 이게 이거 수고 나갈 때는 수가 이렇게 두꺼운 수가 끼고 댕기고 집에서도 양말을 두꺼운 양말을 안 신고 그랬습니다.
1: 청적을

0: 로 예, 이 녹공실 부수가 심한 것 같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머리뿐만 아니라 이 손끝 발끝 다 시리고 뻣뻣하고 예, 마모기 온단 말입니다.
1: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완전히 다 좋아져가지고 올해는 지금 예, 이 가슴일 때도 이 난치오기도 된 듣기 더 한다 요 치마도 예.
0: 그렇죠.
1: 예, 이래된 게 이렇습니다. 올해 예. 예, 인덕이도 예. 없고, 지금 마구 편안합니다. 그런데, 예. 이 아구, 예, 좀 올해 또 쓰려고, 오늘 이 활동을 보니까 또 천원, 15장인 천원까지, 저, 인명께 보내야 됩니다.
0: 예, 아직 그 현금으로 해서 천원 약값에서 빼주니까, 15각에 15각 더 드리고, 절반 값이 누구 줬는데, 또 현금으로 천원 빼주고,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1: 예, 그 오늘 기름 전에 저기 배달 받겠습니다, 선생님.
0: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1: 예.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이래서 우리 이 이야기가 효력을 잘 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나는 손발이 저랬다 손발이 찼다 또 이제 분처럼 긴동맥반 콰리람 있던 분들 목이 항상 뻣뻣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승목은 목하고 어깨를 이어놓는 근육입니다. 예. 줄이 뻗치고 조그만 베개를 잘못 빼고 잤다 잠을 잘못 잤다 해도 뭐 이 뻣뻣해 나서 예. 침을 맞고 난리 뜨는데 그것도 해결법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네.
3: 예. 내 좀 의학 쓴 거 이래 좀 문의해 보려고요.
0: 예.
3: 예. 내가 근데 보시하느라 아주 석 달째 먹었습니다.
0: 석 달이?
3: 예, 석 달째 예, 예. 이전에는 이 약 먹기 전에는 머리도 아프고 잠도 잘 자지도 못하고
0: 예.
3: 혈압조절을 잘 되지 않았습니다.
0: 예.
3: 근데 이 약을 석 달 먹으니까 혈압조절을 잘 되고 잠도 잘 되고 그리고
0: 예.
3: 콩팥이 영 나빴습니다.
0: 예예.
3: 콩팥이 나빴던 게 이게 소변이 영 찼던 것이 약을 먹으니까 콩팥이 좋아지고
0: 그 도말라이 없지요. 콩팥이 예. 좋은 약이니까
3: 예예. 허리다리가 저리고 그래 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영 힘들었습니다.
0: 네.
3: 그리고 이 약 먹으니까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됩니다.
0: 예예.
3: 예. 그래가지고 이 약을 먹으니까 정말 확실히 효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골다공증도 좋아졌습니다.
0: 예.
3: 예. 그래 허리 아픔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 했는데
0: 점점 여러 가지로 효과 볼 겁니다. 예. 쓰면서.
3: 예. 여러 가지 효과 많이 보았습니다.
0: 예.
3: 그래서 오늘이 활동이 좋으니까 15통을 이렇게 싸려고 합니다.
0: 예. 제약공장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이 우대 활동은 약값에서 예, 많이 현금으로 빼드립니다. 예, 이용하십시오.
3: 예. 예, 예, 수고하세요.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0: 총적으로 건뇌보신환을 쓰고 보면은 제가 방송에서 말하지 않은 효과도 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네.
0: 예. 오늘은 중점적으로 소개드릴 게 무엇인가? 녹공실 부수입니다. 녹공실 부수. 네 공혈 부족이다. 말 그대로 하면 그렇죠.
2: 네.
0: 네 공혈 부족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혈 부족이 있을 때 우리 심장이 기가 부족하면서 머리에 꺼진 피를 쏴 올려 보내주지 못합니다.
2: 네.
0: 이거 역시 우리 녹공실 부수는 중요한 원인이고 하나는 경동맥 반콰리입니다. 경동맥에 반괴가 있다. 근데 경동맥에만 있는 게 다 반콰리 있으면 여러 혈관에만 있습니다.
2: 네.
0: 그런데 경동맥이라는 거는 우리 머리에 올라가는 혈액이 80%가 지나는 통로입니다.
2: 네.
0: 세 개 통로 있습니다. 양쪽에 경동맥이 두 개겠죠. 그다음에 추동맥이란 게 있습니다. 두 개의 뒤에도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 뻣뻣해 난다 이럴 때 있죠.
2: 네.
0: 추동맥은 20%만 통과합니다. 80%가 경동맥을 통과하기 때문에 많이 피가 통과하기 때문에 이 경동맥도울이라는 이 부분에 와서 빵콸이 생깁니다.
2: 네.
0: 찌꺼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찌꺼기가 왜 생기는가 경동맥에 빵콸이 왜 생기는가 주요하게는 혈지가 높고 혈지를 또 보면은 감류삼지, 당구춘, 점밀도, 지단백 있죠. 그런데 네. 예, 그 위에도 혈점도가 높아도

0: 이상한 과비 생깁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2: 예, 건네보시하니, 우리 오빠 74세입니다. 그런데 이하고에 이제 두 달 반 쓴 게, 야, 맨 이게 났은 게, 밤에 소변 다 쓴 게, 네 번 다섯 번 쓴 게, 어서 두 번밖에 안 본단다, 선생님.
0: 네. 그러면, 골가병이 있던 사람들 골가병도 따라서 나사십니다. 코파지 좋아.
2: 네, 그러네. 허리하고 이 무릎이, 아, 그야하고 다른 애가 있는데, 이하고 뭐 그런지, 무릎이야 허리도 아예 아프단다.
0: 예, 곰팥이 좋아지면 골가병은 낫지 말라 해도 나사십니다.
2: 예, 그래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어떨 때는 무슨 큰 소리 듣다 해서 큰 소리 나면 탁 일어나나 부들 때리던 게 그게 좀 놀라긴 놀라도 세게 그래 와삭다 그렇게 놀라지 않는다. 그래요. 네. 잠 내용 잘 자고 이게 특징이 맥이 나는 게 특징이구나 이래.
0: 맞습니다. 뭐, 예. 맥이 나는 게 특징 맞습니다.
2: 그리고 혈압이 보통 원래 혈압이 조금 높아서 그래서 150, 155, 160에 그래 며칠 한 번씩 이렇게 그 혈압을 약을 먹었는데 굉장히 그거 아이 먹어도 될 것 같다는데 선생님이 물어봐라고 소리.
0: 네.
2: 이거 아이 먹어 이렇게 했는지.
0: 혈압약은 뚝 끊지 마시고 하루 건너 아. 혹은 절반 이렇게 줄이십시오. 혈압이라는 게 그렇게 완전히 완치가 되는 배 아닙니다. 예, 그런 약이 오고 예. 이래서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혹은
2: 나는 그렇게
0: 예, 혹은 하루 건너 잡사도 되고
2: 하나씩
0: 예,
2: 하루 건너
0: 고량이라면 자기절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은
2: 예, 알겠습니다. 혈압이 어제 55, 60이 됐는데, 반할지, 어쩌다, 하루 건너 사흘 한 번 이래 먹었는데, 이럽선이 약을 잡수고 딱 정사해란다. 사흘 뒤에 봤더만, 이럽다.
0: 혈압이 너무 낮은 사람은 혈압을 올려주고, 혈압이 네. 높은 사람은 혈압을 내려주고, 이게 수왕시향 표제라는 게 이겁니다. 양쪽 방향으로 조절을 해준다 말, 높은 거는 낮아주고, 낮은 거는 높여주고, 예.
2: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리 맥이 나가나, 약이, 이만한 약이 내게 난 최고 약이라, 이래.
0: 예.
2: 많이 쌓았습니다, 우리 아빠, 저만이 우리 아, 학생이.
0: 예.
2: 계속 쓰겠다 때다, 이 약.
0: 예. 그렇게 예, 하십시오.
2: 수고하셔,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예, 우리 동생이, 내 동생 집에 이 건네보시화는 쓰는데, 아, 상당히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네.
3: 항상 이 가을이면 이 추울 때 뭐, 병원에가 입원하고 그랬는데, 지금 입원하지 않고 이약으로서 지금은, 지금부터 동상까지라고 계속 내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0: 있습니다. 예.
3: 다발성 뇌진척인데,
0: 예.
3: 발작하지 않았다 합니다. 이거 좋은 뇌비스니까.
0: 네.
3: 혈압도 조절도 잘 되고, 이전에 양백이 된 게 지금 140 아래, 38, 35 이렇게 되니, 그리고 심장도 아주 지금 좋아진다. 심율도 7, 80 이 정도를 지금 뛰니까, 무사히 잘 보내주나, 밤잠도 잘 자고,
0: 네.
3: 그랬다.
0: 예.
3: 그 선생님, 어떻게 이거 계속 활동합니까?
0: 예, 요즘 계속 활동 있습니다.
3: 예. 그래, 활동이 참여라고 선생님께 내 전화 드립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3: 예. 예
0: 치료 잘 하시오.
3: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그러니까, 총적으로, 경동맥 빵활이 생기는 원인이가 피가 걸어서, 피가 건대는 혈지가 높은 거하고 혈점도 높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피가 너무 느리게 흘러서, 기혈 부족이 있으면서 심장이란 발동기가 힘있게 돌아가지 못하면서 혈액도 알고 보면 액체입니다.
1: 네.
0: 고체 아니죠. 그런데 예? 물보다 4배나 겁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높은 데서 반드시 낮은 데로밖에 못 흐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우리 몸의 피는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다 이게 돌아야 됩니다. 순환해야 됩니다. 어디에 의해서 순환하는가? 심장이란 이 발동기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기혈 부족이 있으면 심장이란 발동기는 힘 없이 돌아갑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4: 예, 나도 건네보시 않을 수가 있습니다.
0: 예.
4: 나는 어째 혈압이 파도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빴다 낮았다니 맨날 머리도 자꾸 소리 나는 것 같았습니다.
0: 혈압이 파도에 씌었거나 그렇죠.
4: 그래 그랬어요.
0: 예, 머리에서 소리 나는 게 혈압 파동과 많이 관계됩니다.
4: 그 소리가 빌라서 납니다. 쿵쿵쿵쿵 이런 소리.
0: 맞습니다.
4: 하고 이런 소리인 게 아니라.
0: 예.
4: 그런 소리. 그래서 머리 아프지, 어지럼증이 나지. 그래서 구라미미네 잡으려면 꿈만 많으면 잠이라는 건 아예 없고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0: 네.
4: 그래서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0: 이때는 아픈가 또 하다도 또 찾아봐라고 그렇더란 말입니다.
1: 네.
0: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그니 보시하니 방송하는 것도 꺼내고 썼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1: 첫째 혈압부터 조절이 되고 피가 맑아지고 그 다음에 혈관이 땅땅하던 걸 굳어지게 하니까 혈압이 조절되면은 귀에서 소리가 난다, 쿵쿵댄다, 머리가 뻥하다, 잠을 못 잔다 이게 싹 해결됩니다.
0: 네, 이런 증상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예민치니까 콩팥이도 나쁜지 소변 차순 어찌나 다든지 몰랐습니다.
1: 네.
0: 그래서 방광염에 가도로 걸리지. 그런데 지금 예, 사전 차수도 많이 줄어들었지. 이와 끝나면 방광염에 아이 걸립니다.
1: 네.
0: 방광염에 자주로 걸려들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예, 도마무스 예, 각성 마음에 다 썼습니다. 소화도 잘 돼, 밥도 잘 먹지. 예.
1: 네.
0: 그러니까, 배 건강에도 좋지. 여름에는 그렇죠. 더 많이 효과를 먹습니다.
1: 네. 예. 예.
0: 그래서 예, 지금 활동 아직도 한다니까, 예. 이번 활동에 참석해서 15개 갖고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1: 네.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너무 오랜 아이 할 겁니다. 예, 요즘에 싸놓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네. 총적으로, 피가 걸어지고 빵칼이 생기는 그 원인을 치료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원인, 시간이 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염증입니다.
2: 네.
1: 우리 몸의 100분의 7, 80%의 모든 질병은 만성염증으로 온다고 합니다.
2: 네.
1: 여러분들 우리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오. 진인화라는 약이 들어간 게 적습니다. 진인화가 우리 중약에서 아주 안전하면서 모든 염증을 치료하는 소염제, 항균제입니다.
2: 네.
1: 금은화라고 해. 그래서 이 약에 진인화도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모든 피가 끓어지고 혈관이 염증하고 빵칼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병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병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전력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어제 이어서 계속 그 내용에 관해서 방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우대 활동 간단 말씀드립시다. 연기 입간 구복액 약에서 약을 더 드리는 제약 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이란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 어제 내용에 이어서 강의 드린다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어떤 약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말합니다. 심장열이 센데 또 폐열이 센데 나는 항상 입이 마르고 혓바닥이 보면 싹 갈라 터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어쨌든 머리에 많이 고여 있다는 건 아는데 이거 뭐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은 어디 있는가? 간성 부주라는 겁니다. 간하고 콩팥이 모든 기능이 떨어진 걸 간성 부주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콩팥이었습니다. 콩팥이 특히 콩팥이 음기가 허하면서 음기란 무엇인가? 이거 하나하나 우리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음기란 서늘하고 촉촉한 기를 음기라고 합니다. 우리 산에 가면은 양지 쪽이 있는가 하면은 음지 쪽이 있죠. 양지 쪽에는 가면은 햇빛이 바짝

0: 들어오고 다 다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응달진 곳에 가면은 축축하고 이 서늘하고 자라는 나무나 풀들도 또 종류가 다르습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데서 자라는 게 우리 영지버섯 같은 게 다 이 서늘하고 축축한 데서 자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응기란 우리 몸에서는 마르지 않게 우리 몸을 마르지 않게 허혈이 생기지 않게 촉촉하게 우리 몸의 진액을 생산해주고 허혈은 내려오는 길을 말합니다. 곰팥이 음기가 장기적으로 부족하다 할 때는 간에 와서 열이 생깁니다. 이 간의 열은 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몸에 싹 퍼집니다. 특히 열이라는 것은 울로 얼리 뜨는 이런 물리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간열이 세게 되면은 쭉 올라오면서 우리 강경락을 통해서 모든 이 강경락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래서 입도 마르고 목안도 마르고 배어리시다 보면은 코안이 자꾸 말라서 근질근질해서는 자꾸 코를 뽑히게 된단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0: 예.
2: 예, 저도 지금 영기관 공허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2: 나는 어째 썼는가 하다면, 항상 이게 맥이서 커서, 밥 맛이 없고, 맥이가 똑 떨어져서, 그러면 낯이란 게, 그런, 검은 게, 색깔이 완전 변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에 검사할 거 아니, 간이가 염치 있다는.
0: 네.
2: 그래서, 약을 재오는 거, 약을 재단 거라는데, 싫다고 해서, 난 집에 가서,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영기관 고백을 썼는지 얼마 애써서 벌써 이게 밥맛이 돌아서 그러면
0: 네.
2: 그러니까 이 밥이 막 그냥 차차차 한 달 두 달 먹으면 막 밥맛이 오니까 소화도 잘 되고 옛날에 소화 안 해야 되는 게 벌써 소화 잘 되더라면
0: 네.
2: 그러면 벌써 저 소녀도 쓰리는 몇 달 썼는데 낯이 완전히 그 검은색이 된다면 그리고 지금 맥이 없는 건 모른다만 그 때문에 검사가 간이 많이 좋아졌다 염치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약이 어쨌든 내 몸이가 이렇게 특별히 다른 약보다 이게 맞더라만 근데 단약 써봤다만 그래서 어쨌든 내는 이 혹시 하지마 이거 당길로 어쨌든 써야 되겠다 이게 내 몸이 되겠다만 그래 오늘은 저 선생님께다가 그 약을 소개를 좀 감사드립니다.
0: 네, 치료 잘하십시오.
2: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우리 몸에서 이 간하고 곰팥이 동시에 나쁘다 할 때는 많은 병이 생깁니다. 일단 먼저 우리 몸의 진액이 마르면서 피가 걸어집니다. 진액이 마른다는 것은 우리 몸에는 70% 이상이 다 진액입니다. 수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액이 생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간열로 인해서 다 마른다 이러면 첫째 혈액이 걸어진다 혈중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네, 지금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어떤 론인이 들어서 그런지 늘 맥이 없고 어쨌든 힘이 나지 않을까 사람이 밥이 맛이 없고 소화에 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늘 이런 증상이 욕만 했댔습니다. 그런데 내 이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야영 여러 면에서 좋아졌습니다. 주요하게 네. 그렇게 입이 마르고 코이 마르고 입안이 자꾸 해지고 예. 이러던 증상은 벌써 두 달째가 이렇습니다. 영도
0: 맞습니다.
3: 예. 그리고 예. 잠을 자지 못해 영 고생하고 수면제를 늘 먹지 않아 못 잤댔습니다. 근데 어서는 네. 이렇게 이 약 쓴 후에는 수면제를 떼고 야 잠을 잘 잡니다. 그리고 예.
0: 그 허혈이 싹 없어지고 머리가 복잡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신경이 안정됩니다.
3: 야,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그렇게 어림지도 나고 그러던 증상이 다 사라지니까 항상 몸이 편안하고 이 다리가 다 가볍습니다. 몸이 영 네, 좋습니다. 네. 그래 예. 이거 내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남동생이 있는데 예. 그 병원에가 검사를 할까 강매나 복수 시초랍니다. 예. 그래 네. 이따가 야, 내 이거 나는 약을 영 선택 잘해서 너는 지금 반드시 가게 다니니까 니 써보라 했더만 병원에 가 검사라고 이 약을 지금 오전에 받네.

0: 있었으면 내 동생이지.
1: 네.
0: 그렇게 도와줬단다. 그렇게 먹였고, 남자들 술을 자꾸 먹자, 그러니까. 예. 술을, 예. 자꾸 먹고, 그래가 이 몸이 자꾸 붓기고, 예. 아주 불편해 했는데, 지금 몸이 붓기니 확 내리고, 예. 좋아야 되고.

0: 5012797번입니다.
1: 아, 5012797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렇게 되면은 간하고 곰팥이 다 나쁘게 되면은 어떤가 하면은 그 증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가는 귀가 남보다 빨리 갑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골가병이 많이 납니다. 이 관절에도 관절 활막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절의 활막액이 다 마르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마른 관절이 조금 그 안에 진액이 있어야 이 관절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간하고 건밭이 나빠졌을 때 이렇게 동시에 두 장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을 할 때는 이증이란 게 생깁니다. 이증이라는 게 성생활을 하고 나도 시원하지 못하고 정자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소변 보고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곰팥이 기가 허하기 때문에 이거 확 내밀지 못한단 말입니다.
0: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중국, 러시아, 조선 3국 접경 지역에 위치한 변경 통상구 도시 훈수는 세 가지 색으로 변강 고품질 발전의 새 화폭을 그리고 있습니다. 홍색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해 변강 수호의 혁명 정신을 이어가고 녹색 생태 바탕색을 수호해 변강 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하며 푸른색 개방의 기표를 다잡아 바다를 향한 강해지려는 사명을 실천하면서 특색 있는 흥변 부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홍색은 훈춘의 정신적 바탕색인 동시에 변강을 지키고 공고히 하며 마음과 힘을 모으는 핵심 자원입니다. 깊은 혁명력자를 간직한 변강의 땅 훈춘은 시종 홍색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활성화하면서 변강의 홍색 근맥을 정성껏 수호해왔습니다. 동시에 홍색 자원을 핵심 유대로 삼아 점을 잇고 선으로 연결해 면을 이루면서 홍색 문화 관광 체계를 질적으로 승격시켰습니다. 항일연군의 길 다시 걷기, 변경 홍색 견학, 수변 정신 선전 강연 등 특색 브랜드 로선을 알심들여 구축하고 홍색 견학 행렬을 혁신적으로 선보여 침체된 홍색 자원이 살아나게 하고 두터운 홍색 정신이 이어지게 하면서 변강 발전의 견관 홍색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제1소학교 학생 학자헌입니다. 앞으로 저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계속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 학생들과 손잡고 함께 나아가며 열심히 지식을 배우고 다원 문화를 전승해 학교와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훈촌시 양포 만족향 연통라자촌 당지부 서기 허홍화입니다. 우리 연통라자촌도

0: 순천현이 제2근거지의 홍색 저력에 의탁해 홍색 관광을 적극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홍색 전람관, 항일연군 요적 전람관을 세웠고 지금은 항일연군의 길 다시 걷기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토대에서 홍색 관광과 생태 관광을 더 확장하고 완전하려 합니다. 홍색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수변 홍색 정신을 전승하는 토대에서 훈수는 독특한 생태 자원과 통상구 구역 우세에 입각해 녹색 생태로 발전 기반을 다지고 변강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동부범 표범 국가공원의 핵심 구역인 훈수는 삼림 피복률이 86%에 달하며 국내에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변경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시종 생태 우선 녹색 발전 이념을 견지하고 변경 생태 안전 장벽을 확고 부동하게 수호하는 한편 량질 녹색 생태 자원에 의탁해 생태 문화 관광, 삼림 건강 양생, 녹색 농업 등 저탄소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 생태 견학, 습지 관광, 범표범 과학보급 등 다원화된 녹색 문화 관광 경영 모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생태 자원 우세가 체계적으로 산업 우세와 경제 우세로 바꿔지도록 추동하면서 녹수청산이 변강 지속 가능한 발전과 대중 증수 치부를 이끄는 가장 아름다운 바탕색으로 되게 하고 있습니다. 푸른색은 훈촌의 개방을 상징하며 바다를 향해 강해지는 핵심 동력입니다. 국가 1급 개방통상구 핵심 우세를 바탕으로 훈촌은 삼국 접경의 독특한 구역 위치에 기반해 다국 바다 시장을 적극 개척하면서 통상구의 푸른색 개방 경제를 전력으로 발전 장대시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러시아 극동 해역과 린접한 뛰어난 구역 위치에 의탁해 전국 핵심 러시아산 킹크랩 수입 집산 통상구를 구축했습니다. 또 보세 창고 저장, 입경 후 림시 양식, 정밀 심층 가공, 전국 유통의 전 산업사슬 다국 해산물 산업체계를 구축해 훈촌 킹크랩이 전국적으로 이름난 특색 푸른색 산업 IP로 되게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훈촌은 냉장 물류, 보세 가공, 다국 무역 등 부대 체계를 지속적으로 완성하고 푸른색 개방 통로를 부단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연변 항공통상구는 모랑우 대만구로 향하는 화물 전용기 항로를 새로 개통해 살아있는 킹크랩이 5시간 만에 향항에 직송되게 했으며 해산물과 농산물의 다국 수출입 통로를 크게 넓혔습니다. 통상구 개방 우세를 바탕으로 문화관광산업과 연동해 통상구 상업무역 플러스 해산물 체험 플러스 변경 관광 융합 형식을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푸른색 개방으로 산업의 세대교체와 승격, 도시 품질 향상, 변경 주민 소득 증대를 이끌어 변경 통상구가 진정으로 대외 개방의 창구와 흥변 부민의 엔진으로 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훈촌은 혁명 정신을 인솔로 민족 단결을 유대로 삼아 홍색 문화 관광, 녹색 생태, 푸른색 통상구의 심층적인 역량 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자원 우세를 고품질 발전 우세로 바꾸고 있습니다. 로혁명 근거지이자 변강 신도시인 훈촌은 신시대 변강 수호와 변강 공고, 부민 흥변의 로정에서 왕성한 생기를 발산하며 변강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답안지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1: 우리 소 올겨울 열공급 보장 사업이 마지막 총력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길림성 열공급 질 제고 효율 증대 3년 난관 공약 행동 포치에 따라 우리 소 열공급 기업들은 유리한 시기를 다 잡아 러후 도관망 개소, 열원 검사 보수, 지혜 난방 승격을 추진하면서 대중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전력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 및 연길 시 2026년 열공급 정책 법규 및 가스 안전 사용 선전 활동이 10일 오전 연길시 청년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여러 열공급 기업과 관련 주관 부문에서는 현장에 선전 전시판을 설치하고 선전 책자를 배포했으며 주민들이 관심하는 열공급 등 관련 문제 대해 일일이 대답했습니다. 연길 주민 강덕경입니다. 제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현장에 와서 한번 보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이 활동 강도가 큰 것 같고 적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요구는 없습니다. 난방이 잘 돼 실내 온도가 올라가면 됩니다. 올해 우리 주에서는 열공급 질 제고, 효율 증대 3년 난관 공약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도관망 개소, 열원 승격, 디지털화 감독 관리를 통해 과거의 난방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면서 단계별로 전주 열공급 표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0: 연결시 집중열공급 집단유한회사 공장구역의 설비순찰검사, 도관망 압력 테스트, 열원 시험 조정 사업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올해 지게 열공급 플랫폼 승격 개조도 동시에 끝냈습니다. 연길시 집중열공급 집단유관회사 부총경리 왕영입니다. 집단에서는 질 제고, 효율 증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선으로 지혜 열공급 플랫폼을 승격 개조하고 기존 사이트의 세대별 각종 수치를 플랫폼에 집결했습니다. AI 계산을 통해 정밀 열공급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할구역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전면 조사를 하고 모든 사용자들의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실내 온도가 섭씨 22도보다 낮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겨울철에 재방문해 모든 사용자의 실내 온도를 섭씨 22도까지 끌어올리도록 힘쓸 것입니다. 2026-2027 난방 시즌 연길시에서는 주요 도시구역 주민들의 침실과 거실 실내 온도가 기본상 섭씨 22도에 도달하도록 힘쓸 계획입니다. 기타 각 현시에서도 열원 도관망 말단 시설 개조를 동시에 추진하고 저온 가구 장부를 만들어 열공급 질을 점차 높이게 됩니다. 전주 열공급 기업들은 러후 열공급 도관망, 열교환소, 보이라를 대상으로 검수 교체를 하는 동시에 지혜 열공급 플랫폼을 구축해 원격으로 건물별 열공급 흐름을 조절함으로써 같은 주거단지에서도 건물별 온도차가 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주관 부문에서는 순찰 감독 기제를 구축하고 열공급 기업의 주체 책임을 다잡으며 24시간 열공급 봉사 전화를 완선해 대중들의 수리 신청과 신고를 신속히 접수함으로써 위험 우환은 조기에 처리하고 요구 사항에는 신속히 응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주택 및 도시농촌건설국 열공급 책임자 진초경입니다. 전주에서는 열공급 질 제고, 효율 증대 3년 난관 공약 행동을 실시하면서 열원 도관망 열교관소 개조를 추진하고 지혜 감측 설비를 추가 설치해 열공급을 정밀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대상 예는 이미 약 1억 원이 투입됐으며 기업과 각급 재정, 조항 전문 자금으로 해결했습니다. 모두 안심하셔도 됩니다. 우리 주민 사용자의 열공급 수건 표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열원과 도관망 개선은 질서 있게 추진되고 석탄 비축 사업도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47만 세대를 방문 조사하고 7만 3천 개의 좋은 가구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전주 열공급 물 주입, 압력 테스트와 시험 조정 사업은 질서 있게 마무리되고 있으며 각 열공급 기업은 보이라를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열공급 운행 전반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전문 만호의 실내 온도를 지켜 대중들이 안심하고 겨울을 나도록 확보하게 됩니다. 진초경입니다. 우리는 도관망 수력 균형, 분포식 봄프조, 축열, 고봉 조절 등 성숙된 시험 응용 기술과 설비를 통해 열교관소의 운행 변수를 최적화하고 기술적으로 열량이 균형적으로 수성되게 보장해 고봉을 낮추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열력 균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종 질은 높이되 가격은 올리지 않는 것을 견지하고 균형적인 열공급 온도를 보장해 반드시 모두가 안심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나도록 전력 보장하겠습니다.
1: 연변 전역 문화관광산업이 활발히 발전함에 따라 출행 여객수가 안정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여객 흐름 증가 추세에 주동적으로 대응하고 전역 관광 출행 수요에 정확히 부응하며 지방산업 승격에 조력하기 위해 중국철도 심양국 집단유한회사에서는 연길서역에 대한 전방위적인 확장 개조를 하고 여객 집산 수용 능력과 여객 운수봉사 정밀화 수준을 전면 제고함으로써 변강 문화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교통보장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조는 역진입 대청, 대합실, 출구 통로, 전용 대기구역 등 4개 구역에 초점을 맞춰 고분기 혼잡, 수용 능력 부족, 봉사 분산 등 단점을 정확히 해결했습니다. 개조는 공간 통합, 시설 보충, 절차 재구성 등 여러 가지 수단으로 역, 여객 흐름 소통 체계를 재구성하고 전역 관광의 대중화, 일상화 출행 소요에 정확히 부응함으로써 철도 여객 운수 봉사와 지방 문화 관광 발전이 깊이 융합되게 했습니다. 연길 참호단 연길 서역 당직 여객 운수원 만단단입니다. 여객들의 대기 체험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길서역에서는 확장 개조를 했습니다. 개조 후 역 진입 대청 면적은 282평방미터에서 396평방미터로 확대됐고 역 진입 대청 대기구역 면적은 2850평방미터에서 3460평방미터로 늘어났습니다. 이와 동시에 여기에 좌석 300개를 새로 설치하고 시설 배치를 과학적으로 최적화해 여객들의 체험을 실질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새롭게 개조된 610평방미터의 출구 통로는 철도와 도로 연계 운수의 병목을 1층 해소해 지역 종합교통의 연동 운행 효율을 뚜렷이 높였습니다. 시설을 교체 승격하는 토대에서 역에서는 봉사 절차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재구성을 했습니다. 역 진입 통행 기재를 최적화해 독립적인 실명제 검증 절차를 취소하고 표 확인과 개찰을 일체화한 통행 모식을 실시함으로써 통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역 진입 대기 시간을 줄여 대규모 여객 흐름에 대한 소통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역내에 분산돼 있던 봉사 지점을 통합해 표 업무 처리, 출행 자문, 업무 접수, 편민 안내를 일체화한 종합봉사 중심을 구축하고 각종 여객 업무를 일괄식으로 처리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1층 집약적이고 효율적인 여객 운수봉사를 보장해 여객들의 출행 체험을 전방위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0: 연변대학 부석병원에서는 일전 10개 종점 진료과 전문가들을 조직해 연길시 소영진을 찾아 건강연변 천일계획 기층 봉사를 펼쳐 대중들이 집 근처에서 의량질의 무료진찰 봉사를 향수하게 했습니다. 무료진찰 현장에서 심혈관, 간 담낭 췌장외과, 뇌졸중 중심, 흉부외과, 비뇨기외과, 영상과, 척추외과, 건강검진과 등 10개 중점 진료과 전문가들은 소영진의 근 200명 대중들에게 흉부 CT, 갑상선 및 요선 초음파, 심전도, 전립선 항원 검사, 혈당 혈압 검사 등 의료 봉사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건강검진 보고서를 해석해줬습니다. 건강연변 천일계획은 실시된 지 2년 동안 전주 27개 향진을 아우르고 기층암 조기검진 예방통제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무료진찰 활동에서는 폐암, 간암, 위암, 직장암, 전립선암 및 여성요선암, 자궁경부암 등 7가지 암을 중점적으로 선별 검사했습니다. 연변대학 부석병원 당위 부석이고 원장인 전춘아입니다. 이제 우리는 봉사 모식을 전면 승격시키고 세 가지 재고를 중점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병원의 량질 의료 자원과 기청 의료기구 봉사가 정밀히 연결되게 해 전주 주민들의 건강을 전력 수호하겠습니다.
1: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2027년 보통고등학교 학생 모집 전국 통일시험 신청사업 규정에 따라 수험생 온라인 신청이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현장 확인은 2026년 10월 20일 전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0: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근일 제2진 전국의료양로결합시범현 명단을 발표했는데 연길시가 입선돼 의료양로결합시범현으로 평이됐습니다.
1: 취날관광에서 발표한 2026년 추석 국경절 관광 빅데이터 보고에서 전국 역방향 관광 인기현성 순위를 내왔는데 우리주 안도현이 해당 순위 6위에 올라 동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현성으로 됐습니다. 연변 뉴스에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정선룡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고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란 한맘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립니다.
1: 네, 연길 씨, 제10중학교 남쪽현에 있는 2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네, 월세는 850원입니다. 연락번호 138-4433-2008번입니다. 네, 연길 씨,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북원서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돔의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팔거나 세수입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네, 연길경제개발구 혹은 동명 부근에서 2층 집을 새 맡으려고 합니다. 면적은 40평방미터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요. 연락번호는요, 139-4438-3198번, 139-4438-3198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새로 지은 6층 엘리베이터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주변에 중소학교와 고중이 가깝고요. 믿음직한 병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1m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0: 네, 휘발유용 세 바퀴 오토바이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지역은 룡정이고요. 연락번호 1594331-8901번, 1594331-8901번입니다. 네, 연결시 동명구역에 있는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38평방미터이고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연락번호 1560433-1988번, 1560433-1988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의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되고요.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합니다.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이고요. 국유토지여서 명리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가정집에서 청소를 도와주고 식사를 챙겨줄 수 있는 가사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331-1725번, 1594331-1725번입니다. 네, 반자립 가능한 로인을 돌봐줄 수 있는 가사도우미를 구합니다. 숙박을 해야 하고요. 연락번호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변속기가 달린 자전거를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560433-5071번, 1560433-5071번입니다. 연결시 당교 서쪽편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이고 남향으로 된 중간집입니다. 연락번호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1: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0: 네, 연길시 천남에 위치한 가화소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8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겨울에 열 공급이 잘 되어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아침 시장과 야시장도 있어서 생활하기에 참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94474-9559번, 1394474-9559번입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농촌에 있는 백도집 합니다.
0: 네.
2: 지점은 더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0: 네.
2: 중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2: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됩니다. 양철기와 세기 월고 집안폭을 새로 장치했고 백돌 토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2: 채소식물밭도 한량 150평 사고 됩니다.
0: 네.
2: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2: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0: 네.
2: 그리고 터져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0: 네.
2: 연락번호 알려드립니다.
0: 네.
2: 138-9433-3616번입니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2: 네, 수고하세요.
0: 네.
3: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4: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3: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4: 여기는 연길입니다.
0: 연길시 북대에 있는 대우 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령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손댈 것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5: 술을 팔려 합니다.
0: 네.
5: 지금은 하남 도매시장 부근 월면성입니다.
0: 네.
5: 면적은 92층이고 침실 2개 객실 하나 남북이 통합니다.
0: 네.
5: 15층이 6층이고 고급 장식이어서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0: 네.
5: 연기전화 1185
0: 네.
5: 4330
0: 네.
5: 9381입니다.
0: 네. 집 면적을 다시 말씀 주세요.
5: 집 면적은 92평입니다.
0: 92평방미터고요. 침실은 네. 몇 칸이 있습니까?
5: 침실 2개 공합니다.
0: 남향으로 된 집입니까?
5: 남북입니다. 남북.
0: 그래요. 남북이 통했죠.
5: 예.
0: 네. 알겠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0: 네.
3: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1: 네, 원 연길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 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도매 시장 부근에 위원성 아파트의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이고요. 고급 장식을 했습니다.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집을 새로 들여야 합니다.
0: 네.
1: 예, 새로 주는 위치는 예, 북대 십중 부근의 북원서구역입니다.
0: 네.
1: 예, 7층 집에 6층이고.
0: 네.
1: 예, 깨끗한 중간집이고 남쪽으로 앉은 집입니다.
0: 네.
1: 예, 면적은 45평방이고요.
0: 네.
1: 예, 그렇습니다. 연계전화에.
0: 네.
1: 에, 요산바.
0: 네.
1: 433지요.
0: 네.
1: 우류요산.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2: 수고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2: 예, 새집 광고 좀 내.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 새집 집 위치는 예,
0: 네.
2: 연길시 10층 부근입니다.
0: 네.
2: 예, 7층 집이 1층이고.
0: 네.
2: 저 그러니까 예, 그

0: 깔끔합니다.
1: 네. 집 면적은요?
0: 집 면적은요, 50평방인데, 네. 한 달, 저, 한 달, 저 집시는, 예, 네. 800원을 합니다.
1: 네네.
0: 예, 그리고, 예, 저, 6개월 이상 찾습니다.
1: 네.
0: 예, 단기 거주는, 예, 저, 저대로 안 합니다.
1: 네.
0: 예, 저, 전화번호 드릴까요?
1: 네.
0: 예, 138.
1: 네.
0: 4433.
1: 네.
0: 2008번입니다.
1: 네, 연락번호 다시 한번 말씀 주세요.
0: 138.
1: 네.
0: 4433.
1: 네.
0: 2008번입니다.
1: 그래요. 2층 집이라고 하셨죠?
0: 예, 7층 집의 2층입니다.
1: 네네,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참여 고맙습니다.
0: 네, 수고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 방치 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저 집을 세줍니다.
0: 네.
2: 1층은 연변 1층과 네. 500m 거리가 있는 슈퍼 하원입니다.
0: 네.
2: 집은 7층 집이 6층이고 네. 면적은 40평방이고 네. 축하니고 깨끗합니다.
0: 네.
2: 집에는 가상기물이 고전하고요.
0: 네.
2: 집세는 매달 500원입니다.
0: 네.
2: 연결전화.
0: 네.
2: 159-4430.
0: 네.
2: 9670입니다.
0: 159-4430-9670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2: 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수고하십시오.
0: 네.
3: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폭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달걀은 식탁에서 흔한 식재료입니다. 달걀을 고를 때 어떤 것은 껍데기가 깨끗하고 매끈하지만 어떤 것은 반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달걀 껍데기의 크고 작은 반점은 과연 달걀이 변질됐다는 경고 신호일까? 아니면 별로 상관없는 외관상의 차이일까요? 네, 두 가지 반점 달걀은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첫 번째로 죽은 깨 같은 반점이 생긴 달걀입니다. 이런 달걀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죽은 깨처럼 생겼고 어떤 것은 심지어 살짝 볼록합니다. 이런 반점은 달걀 껍데기 색소가 고르지 않게 침착되어 형성된 것으로 주로 산란할 때 어미의 신체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A 부족, 칼슘 과다 섭취 등과 관련이 있으며 달걀 안전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반 달걀입니다. 물자국 달걀, 저반 달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반점은 달걀 껍데기 밑층에 위치하고 물자국 모양이며 빛 아래에서 반투명합니다. 안반이 형성되는 근본 원인은 달걀 껍데기 막의 인성이 비교적 나빠 껍데기 안의 수분이 달걀 껍데기 막을 통해 스며들어 달걀 껍데기에 축적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 종류의 반점 달걀은 먹으면 안 됩니다. 반점이 생긴 달걀 중에 한 가지는 먹을 수 없는데 그것은 바로 곰팡이 반점 달걀입니다. 달걀을 장시간 고온 다습하고 밀폐되어 통풍이 안 되는 환경에 보관하면 달걀 껍데기에 곰팡이 반점이 생깁니다. 이런 반점은 광원을 비출 때 투명하지 않고 달걀을 깨면 달걀 껍데기에 붙은 곰팡이를 볼 수 있으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달걀은 껍데기 표면에 미세한 균열이 있어도 이상 반점이 형성됩니다. 이런 달걀은 껍데기 장벽이 이미 손상되어 세균이 내부로 침입하기 쉬우므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 연연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1: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0: 덕분에 행복합니다.
1: 덕분에 잘 됐습니다.
0: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1: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0: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 강화제를 여러 번 바꿨는데도 왜 혈압이 여전히 높을까요? 문제는 혈압 강화 방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혈압의 저절기인 동시에 고혈압의 손상을 가장 먼저 받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전문의는 지속되는 고혈압은 혈관을 계속 씻어내는 고압 물줄기와 같아 서서히 신장 미세동맥경화 협착을 일으켜 신장의 려과계통을 직접 손상시킨다고 소개했습니다. 혈액을 려과하고 단백질을 붙잡아두는 사고체 기능이 계속 쇠퇴하면 환자에게 뇨단백 노출이 나타나고 점차 신장 기능 저하로 발전하며 최종적으로 만성신장병을 유발합니다. 신장병변도 반대로 고혈압을 악화시킵니다. 인체에서 수분과 나트륨 대사를 조절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핵심 장기로서 신장 기능이 손상되면 나트륨 배출, 수분 배출 능력이 크게 떨어져 남은 수분과 나트륨염이 체내에 머물러 수분 나트륨 저류를 일으킵니다.

동시 신장은 승합물질을 비정상적으로 분비하여 완고한 신장성 고혈압을 촉발하며 전형적 특징은 약물 치료 효과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 종류의 혈압 강화제를 병용해도 혈압은 여전히 변동이 크고 목표치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네, 한로는 가을의 끝에서 두 번째 절기로 이슬이 차갑게 맺히며 추위가 시작됩니다. 한로 이후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고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가을 날씨 특유의 가을 건조함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양생은 절기에 순응하여 따뜻하고 촉촉하게 보하며 건조함을 풀고 한기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찬 기온을 피하고 보호를 중시할 수 있습니다. 가을밤은 서늘하기에 반드시 일찍 잠자리에 들어 기를 기르고 일찍 일어나 피를 윤택하게 해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약간 서늘하기에 발목을 드러내거나 얇은 옷을 입는 것을 절대 피하고 허리와 배, 발 보온을 잘하여 찬 기운이 몸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추노 추동의 리치를 따르되 적당히 내한성을 기르고 찬 음식을 탐하지 않고 찬 기운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음기를 보호하고 건조함을 완화하는 식재료를 선택하며 담백하고 따뜻하게 먹어야 합니다. 가을은 건조하여 입안과 인후가 마르고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일상에서 건조함을 완화하는 식재료인 배, 흰목이 버섯, 백합, 꿀, 참마, 련자 등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맵고 저혈이 생기는 음식을 적게 먹어 가을 건조함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줄이고 담백하게 먹어 몸과 마음을 보듬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조용히 마음을 안정시키고 가을 피로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늦가을엔 만물이 시들어 떨어지면서 사람의 감정을 침울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피곤하게 하기 쉽습니다. 한가할 때 가을거리를 산책하며 낙엽을 감상하고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을 안정시키고 생각을 줄이며 긴장을 많이 풀어 거두어 저장하는 가을의 섭리에 순응할 때 마음의 평온과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4: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4시부터 4시 2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송보폐 응담분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 시간입니다. 내 방송을 들으시면서 송보폐 응담분에 대해서 또는 여러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네, 송보폐 응담분 5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구하기 가격은 128원이며 30곽을 사시면 30곽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의 상품권도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 동인당에서 만들어진 OEC 한 구하기를 더 드립니다. 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네, 송보폐 응담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송보폐 응담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폐 응담분은 아주 큰 우대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게 128원인데요. 5일 동안 봉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한 가게 안에는 모두 다섯 작은 병이 들어있는데 한 병 안에는 100mg이 들어있습니다. 우대 정책이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유리한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60각을 싸면 80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은 현금권을 또 빼주게 돼 있으니까 이때 한 가게 가격은 한 40원 분하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회는 이용하는 자에게 속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기회는 응담분 같은 것은 이용하심에 있어서 애들도 어른도 뭐 나이 차이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다각도로서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볼 수

0: 있는 흑검한테서 분리추출한 아주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서 좋은 우대 정책을 설명드리면서 좋은 치료가를 거두는데 유조한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평단분 60가게 80가게 1,000원을 빼준다. 이게 정책입니다. 한 가게는 128원인데 5일 동안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송보평단분은 출처가 아주 특수한 출처라는 건 늘 말씀드리고 있죠. 보통 그 응담분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곰한테 마취 주사 놓고 금방 거기에서 분리 그 담낭에서 담즙을 분리해서 건조식에서 다시 약병에 이어가지고 이런 과정을 기본으로서 전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부는 이런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 특정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하나는 흑검한테서 분리 추출했습니다. 흑검은 동면합니다. 동면하는 시간은 석 달 내지 다섯 달 이렇게 걸리게 되어 있는데요. 먹지 않고 자는데 어떻게 생존하는가. 이 흑검은 자가 지방을 분해해서 다시 재흡수해서 그 생존을 유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보통 백검은 이런 功能이 없습니다. 흑검만이 동면하면서 이런 功能을 충분하게 발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뭐 여러모로서 불편한 분들한테는 특히 삼고가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특히 두 번째 특점 자체는 이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부는 출처가 특수합니다. 보통 출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저명한 만성질병 전문가입니다. 만성질병 전문가. 네. 두 번째는 예.
1: 잠시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응담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송보평 응담분 쓰고 계시요.
2: 예, 야, 영 좋습니다. 나 이 담냐에 나빠가지고 입이 서서리. 그래도 예, 밥 먹기 용기 사이 힘들었다 만다. 조금 먹으면 또 소화해야 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배 아파서 그래도 이 무릎 관절이요, 발목 관절이요. 아파서 그래도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앉기도 힘들고, 이러면 살았는데, 이 응담분 쓴 다음부터 예, 지금 예, 배 많이, 아픈 게 많이 좋아지고.
0: 골격통에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분 아주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었다가 100명이면 100명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2: 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담양이 그렇게 나빠 계란도 못 먹고 우도 밥도 조금씩 밖에 못 먹던 게 지금 예, 계란은 어떤가 먹어봐도 소화용 잘 됩니다.
0: 소화가 너무 잘 될 겁니다. 예예예. 예, 예.
2: 소화 잘 되고 입도 예. 쓰지 않고 예.
0: 그럼요.
2: 오용 좋습니다. 그리고 예, 이 머리 그 안 두터이 있어서 머리뽀도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 예, 골뽀 아이동제도 이렇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머리가 아픈가 하면 머리 혈관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말하는데 이 제품 자체가 기본으로서 머리 혈관의 이상은 동맥 경화거나 혹은 혈액의 죽상 경화로 인해서 생기는 구체 증상이 속하는데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아주 그런 방면에서 다른 그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2: 예, 예 선생님 한 가지 다음은 합시다.
0: 말씀하세요.
2: 우리 동생은 이 저기 지방간도 세고 그다음에 이 경추 아파서 검사 못한다.
0: 예.
2: 이 경주염이 있으면서 어제 경주염의 약을 아마 무슨 약을 쓰느라 해도 통증도 별로 안 먹고 그냥 수그레도 아프고 자리에 누우면 베개를 높게 들고 아프고 아이배도 아프고 이러면 자기 힘들어한단 말이다.
0: 예.
2: 근데 이 지금 응담분 지금 써봤으면 좋겠는데 선생님과 문의해달란다.
0: 그런데 쓰는 약입니다. 이 제품 자체를 쓰게 되면 이제 그런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경추, 견주 이거는 걸격통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추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경동맥을 압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뇌혈관에 큰 자극을 줘서 뇌혈관 모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1단계 이제서

0: 방해하시며 이제 상술한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열심히 이 제품 자체를 드시는 게 좋은 그 치료 과정을 충분하게 재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예.
1: 예, 그러면 우리 동생 오늘이 배달 받겠단다.
0: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1: 5017766번다.
0: 예,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그런 데는 효과가 빠릅니다. 예. 소화도 잘 되고.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아, 저도 강가 일아버지 지금 성우평 운담분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아, 이전에는 지방간이 있어서 맥이 없고, 또 지방간이 있으면 또 술을 좋아하니까 기증간도 있습니다.
0: 아, 그럼요.
3: 예, 그러니까 미네맥에서 그 침대에서 누워서는 우선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0: 간에 이상이 있게 되면 맥이 떨어지는 게 초점입니다. 예, 예.
3: 근데 미네맥에서 다리 뒤지자 되면 무릎이 어찌.
0: 무릎을 세우기 힘들어지죠. 맥이 없어서 딱. 예.
3: 한발 떨어지는 게 돼요, 맥이 없습니다.
0: 누워있는 게 제일 편하죠.
3: 예. 예. 아, 그런데 이 운동본 좀 쓰니까, 예. 아, 좀 나가, 밖에 나가 좀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0: 병간 맥목의 효과를 볼 뿐만 아니라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지방간, 알코올간, 간경화, 간경화, 복수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제품이 바로 성부평 운담물입니다.
3: 그리고 왜 소화 안 돼서 밥 먹어도 조금 먹고 그러니까 돈을 맥목 같다는 게 굉장히 성부평 운담물 운담은 밥의 맛이 있습니다.
0: 그렇죠. 소화가 잘 되자 하게 되면 담즙이 제대로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이 제품 드시니까 이 제품 자체로도 그 해결되겠지만 해도 오히려 담낭에 담즙이 충분하게 생성되게끔 간단샹조란 말이 있는데 그 역할이 제대로 되니까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예.
3: 예, 그 효과였으니까 예. 더 사서 쓰라고 그랬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를 드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소화가 잘 되고 골격통도 해결받고 맥이 나고 그렇다고 말씀하니까 선생님께서는 이 제품 드시는 게 아주 선택이 잘 됐습니다.
3: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아,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4: 예, 구경절 연휴로 잘 보냈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예.
4: 예, 우리 오빠가 예, 운담분, 이거, 성부평 운담분을 쓰고,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0: 아, 그래요?
4: 지방간, 예, 지방간도 있고, 위도 안 좋고, 저, 담낭도 안 좋아서, 항상 그저, 배가 더부룩하면서, 이거 숨도, 숨 올리시기도 영 힘들었습니다. 그 소화도 안 되고. 근데 이 약 쓰면서 운담을 쓰면서 기소가 많이 났습니다.
0: 어, 예.
4: 꺼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식사도 잘하고 소화가 쑥쑥 잘 되고 이러니까 정말 영 아주 기뻐합니다. 그리고 뭐랄까 안전도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백내장도 있고 항상 그래도 눈이 깔깔하고 안통이 생겨서 머리까지만 원래 아프던 게 지금 그 증상도 지금 다 가려졌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병간 맥목 효과를 봅니다. 눈에는 네. 응담보이다. 그 정도까지 인정해도 됩니다.
4: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골격통도 좀 많이 나고 이름으로 허리를 아픈데 그것도 좀
0: 그렇죠.
4: 많이 나고 이렇답니다. 예. 네. 그래서 계속 쓰려고 지금은 선생님께 전화드립니다.
0: 아, 제품 선택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 자체는 다른 부작용이 없으니까 애들도 네. 쓸 수도 애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애들한테도 아. 이거 먹여도 좋습니다. 예예예. 예,
4: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응답번 쓰고 있습니다.
0: 예.
5: 난염이 있어서 예, 새벽에 일어나면 입이 쓰었던 게 입이 안 쓰고 달걀 한 개도 못 먹었습니다.
0: 예.
5: 달걀 먹을 수 있습니다.
0: 달걀을 먹어야 됩니다. 노년에는 기본 하루에 두 알, 한 알 내지 두 알은 기본을 드셔야 되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달걀만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은 온 하루 힘들다 하는데 이 제품이 그 문제를 풀어줍니다. 예.
5: 예, 이러고 예, 지방간 있고 또 빈간이 있어서 예. 땀에 높았습니다.
0: 예.
5: 이전 체온 검사 해봐도 계속 검사해도 땀의 정사입니다.
0: 너무 많습니다. 그처럼 좋은 결과를 다른 약품에서 어쩌게 되면 얼마나 많이

0: 있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 제품이 좌매, 간, 곰팡, 담낭 여기에는 너무 우수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1: 예, 기후 위에 때문에 사와야 밥을 잘 먹는데 밥이 맛있고 용 잘 먹고 있고 예. 또 이 삐쓰기 아프던 것도 이것도 용 많이 났습니다.
0: 그렇죠. 예예.
1: 오고 하면 일어났는데 안 일어납니다.
0: 골격통에는 번운당부입니다. 예예.
1: 그래 예. 이거 봐 우리 집 할머니 우리 집 놀러 와서 안 잤다 일어날 때면 오감지고 어째 제 인차 일어나 이랬는데 제가 내 운당부 먹었다가 나는 운당부 어디서 싸먹은 게 어째 한나라도 할까 없다면 이거 싸겠답니다. 예. 못 받아간다. 그 할머니 이제 한국에서 다
0: 서른 가게 줍니다. 여시간이 우대할 때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쓰시기 바랍니다. 예.
1: 서른 가게 며칠 씁니까, 그러면?
0: 그러니까, 10가게다면 50일 쓰니까, 30가게다면 150일 씁니다. 예, 예.
1: 그렇구나.
0: 예.
1: 싸겠다. 산지삼도 싸겠다.
0: 예. 빨리 쓰라 하세요.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집에 주문가 언니가 주문가 지방간이 있으면서 소화 좀 잘 안 되고 매경 없다고 합대다. 그래 거기다가 또 만성 담양염까지 있으면서 그냥 옆구리 아프다고 쏙쏙 찔러본다 그냥 아프다 하면서 뭔가 시어연지랑 편 그냥 먹을 때 괜찮은 먹어도 좀 잘 낫지 않나 이랬대다.
0: 그래요. 예, 예.
3: 예. 그래서 지금 무슨 또 이러면서 기름진 음식사만 먹었다 말입니다. 먹으면 또 설사하면 이래.
0: 예, 예.
3: 그랬던 게 입안도 그냥 쓰고, 예.
0: 담낭의 이상이 상당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 그랬단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강연이 응담분을 두 달을 먹었습니다. 굉장히 효과는 대단히 좋다지, 그러면서.
0: 그럼요. 예, 예. 예.
3: 옛날에는 이거 먹기 전에 이렇게 다른 거다 두무두무 싸서 먹었단다. 근데 그건 미네도 효과 안 나고 쓸데없더란다. 굉장히 예. 선생님이 강연이 응담분 먹은 게 확실히 효과 좋다, 효과. 대략 좋다면 이랬대다.
0: 예.
3: 긴게 지금 두달 먹은 게, 어전에 뭔가 옆구리 킹기던 게 킹기지 않고, 이게 설사가 많이 멎었답니다.
0: 그렇죠. 예. 예.
3: 그러게, 소화 안 돼서 그냥 더불어 하던데, 소화 잘 되고, 맥이 난답니다. 그렇게 맥이 없던 게, 맨날 누워만 예. 했던 게.
0: 예.
3: 그래, 허리 다리 시큰거려서 아침에 향수 맨 시큰거린다. 이래서 어전, 나에서 가나 어전 허리 아프다도 되는데, 그 시큰거리던 게 많이 어렵답니다.
0: 그렇죠. 좋습니다.
3: 예, 예, 그렇죠. 효과 잘 보고 있으니까, 어디서 이런 이야기 좋은가, 이러면서, 어느 또 제설이 서른과 싸겠다면 이랬대, 활동할 때.
0: 예, 성법병 응담부는 금담으로 예. 되어 있으면서, 효과가 예. 진실하고 빠르고 전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심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그리고 한 가지는 더 말하면, 혈압이 온종일 잘 된다, 이랬대, 다 높으던 혈압.
0: 바로 그렇습니다. 예, 삼고에 고혈압, 고혈당, 고혈제. 고혈당까지 좋습니다. 고혈압이 좋습니다. 예, 고혈제 예. 좋습니다.
3: 네, 예. 그래서 오늘 서른과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성법회 응담분 이 제품 자체는 효과성이 비교적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리다시피 효과가 전면적이고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진실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본 제품을 보조 제품으로 쓰는 것도 소화 功能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각 기관의 功能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이런 역할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암 치료약이다 절대 그런 건 아니고 거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사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전반 응담 가운데서 5%밖에 차지 않는 금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기타 많은 응담이 지금 시중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법회 소나무 성자에 법회라는 네. 법자에 폐 대용하면 됩니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송보폐 응담부는 길림성 송보제약회사의 제품으로 국가 중약 비준 번호가 있는 안정성 좋은 OTC 국약입니다. 응담부는 금담, 철담, 체담 세 가지 급별로 나뉩니다. 100근의 응담즙에는 75%의 체담,

24.5%의 철당과 0.5%의 금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부패용담부는 금담을 주요 성분으로 한 제품입니다. 약효과가 빠르고 다방면의 효과를 진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청열 해독과 편간 명목의 효과와 더불어 호흡계통 관리에 좋은 효과를 봅니다. 인후가 부원하고 치아통, 구강궤양 등에도 좋은 소염지통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담결석 등을 용해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높은 혈압, 혈지, 혈당을 조절합니다. 종합 면역력을 증가하여 종양과 악성세포의 복제를 억제시켜줍니다. 심장병 환자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방세동이 있으며 맥박이 고르지 않고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 배달 전화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

0: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1: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해 생활 방송 교통 문해 방송 관광 방송 및 전 매체 뉴스 취재 편집 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 드립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 법인 경영 자격과 독립 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 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영업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해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꾸려가려는 주부님들에게 자녀 양육은 언제나 가장 큰 관심이자 고민거리입니다. 아이가 밥을 잘 먹는지, 몸은 튼튼한지, 공부는 잘 따라가는지, 또 요즘 시대에 새롭게 생겨난 AI,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다루게 해야 할지 하루에도 수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프로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오늘 행복한 가족 만들기에서는 요즘 사회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세 가지 양육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점점 늘어가는 비만 어린이 현상의 원인과 대처법, 아이들의 인공지능 사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네, 그리고 자녀에게 첫 휴대전화를 몇 살에 사주는 것이 적합한지 잠시 후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함께 전해드릴 테니까요. 주부님들 놓치지 말고 귀 기울여주세요.

요즘 주변에서 꼬마 똥보라고 불리는 아이들을 자주 보게 됐죠. 우리 애가 겨우 9살인데 반년 사이에 20근이나 늘었어요. 아이가 살이 쪄서 움직이기를 싫어해요. 이런 하소연을 하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과체중, 비만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과체중과 비만은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신체 발달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열등감으로 이어지어 불안, 우울 같은 심리 문제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발표한 체중관리지도원칙 2024년판에서도 국민 전반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있지만 과체중 비만 문제가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연구 예측에 따르면 이런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2030년 우리나라 아동의 과체중 비만률이 31.8%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네, 영국 랜시 잡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전 세계 아동 청소년 비만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2050년에는 전 세계 아동 청소년의 3분의 1가량이 과체중 혹은 비만 상태에 이르고 그 수는 7억 4,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비만 현상이 점점 늘어나는 걸까요? 첫 번째는 과식과 운동량 부족입니다. 북경아동병원 임상영양과 주임의 황홍민은 비만의 본질은 에너지 섭취가 소비보다 많아진다고 설명합니다. 식이구조가 불균형한 데다 식사 속도가 너무 빠르고 간식을 지나치게 즐기고 자기 전에 음식을 먹는 등 나쁜 식습관이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 살이 찌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니 다시 살이 찌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살이 찐 아이 중에서도 영양 불균형으로 영양실조 상태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정의 영양입니다. 비만으로 진료를 찾는 아이의 부모 역시 과체중 혹은 비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가정은 온 가족이 고염, 고당 음식을 즐기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부모가 먼저 올바른 건강관리 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시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실 겁니다. 아이에게 AI 사용을 아예 금지해야 할까요? 얼마 전 교육부에서 중소학생 인공지능 교양 교육 지침 2025년판과 중소학생 생성식 인공지능 사용 지침 2025년판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가 더욱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중국교육과학연구원 저조휘 연구원의 의견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조휘 연구원은 아이의 AI 사용을 단칼에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환경입니다. 아이가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는 건전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고 부모님 스스로도 가능하다면 관련 지식을 함께 배우면서 정보 소양과 기술 소양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AI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장기적으로 우리는 어떤 능력을 직접 연습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보조적으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가 아직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경험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숙제를 AI에게 맡겨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사고와 학습 능력을 스스로 기르는 과정을 건너뛰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이가 기본 능력을 갖춘 뒤 더 깊이 공부하고 탐구할 때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가상의 디지털 공간에만 너무 오래 머문다면 정상적인 성장에 해롭습니다. 사람의 지식은 직접 경험을 통해 쌓이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과학자로 성장하든 평범한 삶을 살던 현실 속에서의 체험과 경험이 튼튼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역시 많은 주부님들이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자녀에게 첫 휴대전화를 몇 살에 사주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은 생활의 필수품이 됐지만 어린아이에게 너무 일찍 휴대폰 전화를 쥐어주는 것은 여러 가지 건강 위험을 동반합니다. 과학적인 참고 기준에 따르면 12세 이전, 즉 소학교 6학년 전까지는 자녀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사주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늦출수록 아이에게 더 안전하다는 것이 국제학술연구의 결론입니다. 2026년 국제권위 소아과학에서는 만 명 이상의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12세에서 13세 사이 아이들을 오랜 기간 관찰했는데 매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만의 휴대전화를 가진 아이는 그렇지 않은 또래보다 1년 뒤 우울 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31% 높고 비만 위험은 40%, 수면 부족 위험은 무려 6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휴대전화를 가지는 나이가 1년씩 앞당겨줄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 쓰기 시작한 첫 1년이 가장 중요한 관건시기입니다. 12세에서 13세의 휴대전화를 소유하게 된 청소년은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에 비해 불안, 우울 같은 정신 위험이 57% 높고 수면 부족 위험도 50% 더 높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이에게 휴대전화를 사주게 된다면 첫 1년 동안은 사용시간, 보는 콘텐츠, 취침시간 등을 부모님께서 꾸준히 살펴보고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기기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디지털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곁에서 지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서는 아동 비만 문제, 아이들의 AI 사용, 첫 휴대전화 적정 연령까지 요즘 양육 현장의 실제 고민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에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과학적인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면서 가정에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 학교가 함께 손잡고 아이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방송 시간입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 열려져 있습니다. 무료 활동 알려드립니다. 백자방 구복의 간과기 가격은 398원이며 7곽 사시면 5곽 더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 더 드립니다. 투골태 한과기 가격은 490원이며 6곽 사시면 4곽 더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 더 드립니다. 이 밖에 방송에 참여하시고 구매하신 분들께는 북경 동인당에서 만든 OEC 한과학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박선생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복액 더불어 투골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백자방 구복액, 이름 그대로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 한가게 가격이 398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딱 잠자기 직전에 3, 40분 전에 드시고 주무시게 되면 너무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고 식욕이 당겨지고 새 힘을 얻는 젊었을 때 그 기분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5곽을 싸면 20곽을 드립니다. 이 정도 되면 한 가게 가격이 170원 잡아받게 되지 않고 투골태는 관절 치료 제품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490원인데 24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구복약 한 가게, 외용약 한 가게 무료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드시고 외용약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하게 되면 어진간한 관절통으로서 움직이기 힘들어지던 분들 가운데서 기본으로 효과를 보지 못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이 바로 투골태에 속합니다. 12곽을 사면 15곽을 무료로 드리는데요. 한 가게 가격은 490원으로 24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때 뭐 구복과 위용을 합해서 한 가게 병원 가격이 20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니까 501-775번 연락하기 바랍니다. 501-775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의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백년 장수 제품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일리가 통하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의 출처가 성도 화신 과학기술 집단에서 만들어진 노령화 시대에 응해서 노인님들이 여러모로서 불편한 걸 해결해주는 뭐 한 가지 제품으로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백자방 구복액인데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우수한 제품이 바로 백자방 구복액입니다.
0: 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이제 투골태에서는 한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제 20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서 한 지금까지나 이 허리 무릎 자관이 백날을 누워서 일어도 못 났댔어요.
1: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겠다면 예. 백날 누워서 예. 일어도 못 날 정도겠다면 예.
2: 예. 그래서 그래 가슴 치료를 다 해가지고서 그래도 좀 나서서 걸어다니고 그랬댔는데 언더는 이게 나이 있으니까 이게 어째 도저히 재발하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보통 젊어서 예. 상해했던 게 나이 들면서 예. 다시 또 재발하는 게 기본 뭐 규율로 되어 있습니다. 예.
2: 이 글루기 이 풍 맞은 환자처럼 이 다리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방송되고 있는 백자방 구보객과 두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생방송입니다.

0: 다리가 한 다리를 질질 끌고 댕겨다.
1: 그래요? 아, 무섭네요.
0: 심했습니다. 예. 그래, 약을 많이 썼댔습니다.
1: 그랬겠죠.
0: 약을 많이 썼는데, 어제 어느 나이서 그런지 말을 잘 아이도 썼대라.
1: 지금 어느 60대, 70대 어느 됩니까?
0: 벌써 70대입니다.
1: 70대 됐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떼낼 때가 됐습니다. 주위에 예, 그래, 치료하지 않으면 저절로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예.
0: 예, 많이 썼는데 말을 아이도 들어 말입니다. 예. 힘도 나가 활동하기도 힘들고 집 중계를 오르고 내리고 하기도 힘들고 얘 집에서 있어도 뭐 허리 아파더라 눕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이 투벌테를 쓰고서 지금 이 상황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1: 그래요? 큰 해결이죠.
0: 마음대로 활동한다. 이 복용하고 이 용약을 바르고 하니까 이 진짜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
1: 그렇죠.
0: 내 몸에는. 예. 예, 나가 활동하기 아무런 노병도 없습니다. 지금.
1: 그래요? 예, 큰 해결이죠. 예, 예.
0: 예, 예.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이 약이 조금 있긴 있는데 좀 배달받아서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이분이 우대증책은 연속 좋은 우대증책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으니까 12가게 15가게를 드립니다. 큰 우대할더이지요. 예.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0: 이 501-775번님.
1: 예.
0: 예, 수고하세요.
1: 아,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명절 연휴를 잘 보냈습니다.
1: 아, 덕분에요. 예, 잘 지우셨죠? 예.
3: 예, 저는 백자방 구보객을 그런 저 언젠가 반년 썼습니다.
1: 아, 백조방 구보약 반년 쓰셨다, 그렇죠? 예.
3: 당뇨 종합을 건 머리가.
1: 아유, 당뇨에 다음에 어려운 질병인데, 예, 예.
3: 예, 얼음지 난 다음, 그저 온 집이 그 한비고 그저 빙빙 돌아 꼼짝 못했습니다.
1: 예.
3: 그러고, 아, 경력이 상실되어 그래. 혈압조절이 받아야 돼. 소화해야 돼. 그러고, 예, 아이, 여실금까지 와서 밤섭이나.
1: 아, 컴파체. 문제가 네. 생 당뇨병에 콤파체 문제가 생기죠. 예.
3: 실수할 때도 욕만 했습니다.
1: 아, 답답하죠.
3: 예, 백근은 아이 줄여서 한 근 만 근게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3: 그리고 백년 장수약이지 하니까 아이 그거 먹고 나면 얼마 아이 먹었는데 그게 효과도 빠르고 그래 장기적으로 반년 썼는데 많이 지금 좋아지고.
1: 아, 그렇죠.
3: 그렇게 천근만근 있던 게 예, 가까워지고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하고 아이 봐 식사를 못하던 게 식사를 소화 잘 되니까 식사를 잘 근이 불어났습니다.
1: 아, 그래야 됩니다. 예, 예. 노년기에 들어서서 과소체증은 절대 용어되지 않습니다. 과소체증으로 인해서 면역계통이 쭉쭉쭉 떨어지는데 예예 잘 먹어야 예, 예. 체중도 오르죠.
3: 기력이 상실돼서 그렇게 그랬던 게 경력도 돌아오지 혈압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자지 못하던 게 밤잠 잘 자고 할까 몸이 부들대고 뭐니까 그렇게 거기다가 투골패는 제 몸이 사색이 다 아프 아이 아픈데 없습니다. 그때 예. 그런지 어째 그런지 아이 아픈데 없던 게 그래도 이거는 위를 자극하고 대비 도와주고 해놓고 바르고 마사지하고 먹고 해놓고 얼마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난생 아파본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아파서 그리고 나이를 흐름이 전날부터 아파서 그저 고통스러워 그랬댔습니다. 그런데 다른 약을 먹으면 매 한 이틀을 먹으면 미리 자극해서 그래서 제 부르고 정말 얼마 썼는지 모른다. 그러던 게 이거는 위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대위 도와주고 그리고 몸이 헷갈아지고 하다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3: 그래도 이제도 예, 전보를 걸고 들어왔는데 야 몸이 헷갈아서 두 번째 생명을 아이 본 것과 한 가지 아니면
1: 그렇죠.
3: 얼마 좋습니까?
1: 큰 해결이죠.
3: 예. 예, 이거 어제는 70 먹으면 어제는 이게 엄마 아버지 맙니다. 한 개 드려서 제 생명 찾을까나.
1: 아, 그럼요. 예, 예.
3: 네, 예, 그래. 이 좋을 때 두 가지를 배달받아 계속 쓰자, 그래.
1: 아, 그렇게 하셔. 예. 건강기원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백자방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어떠세요?
4: 백자방 어머니 7월을 쓰면 6달을 쓴다.
1: 선생님. 그래요? 예.
4: 예. 예. 백자방이 너무 좋습니다. 예.
1: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4: 예. 먹으니까, 예. 예. 선생님.
1: 예.
4: 그래, 먹으면 반 시간 전에 나은이 9시 반을 딱 산다. 그래, 9시에 닦고, 예, 복용하고, 예, 그래, 예. 한 10분 다 해서 벌써 눈이 내려옵니다. 먹어서 다 걸었을 때다. 이게 지금은 꿈도 없고 꿈꿀 땐 한두 서분 꿈꾼다. 그래서 자꾸 나와서

0: 아군이 깨는 거 아프 따라가서 아이 되고 자꾸 붙잡니가 되고 그래게 깨나지.
1: 근데 힘든 꿈꾸게 되었죠. 예예. 심장에 이상이 있던 게 그게 좋아졌습니다. 예예.
0: 예. 예, 꿈이 그게 없어지니까 사건 아 깨난다 말고 소리치면서.
1: 그렇죠. 경락이 잘 수통되니까 지금 그런 꿈이.
0: 그렇습니다.
1: 예, 예. 심장이 좋아진 거죠.
0: 그럼 이야기에 콩팥이 많이 도와주니까.
1: 콩팥과 간에는 너무 특별한 효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0: 반은 소변이 두 번 내지 세 번 넣습니다. 경기 질문으로 한 번만 밖에 해놓는다, 저는.
1: 예, 여기 제하수화란 성분, 인양후란 성분이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데는 비교적 다른 약과 대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 예. 하수화나 그렇게 좋은 약이 들어갈까, 아메디에 이병 뒤로는 정말 이양만한 게 없습니다. 백다방만한 게.
1: 예.
0: 원래 장수, 이게 장수약이 됐구먼니까, 원래.
1: 백년 장수 제품이라고 널리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0: 예, 그 건강도 너무 좋고,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그거 보고서 이렇게, 그래, 승계 좀 확실히 좋습니다. 그래, 이번 우리 학동에 좀, 무슨 다 먹었을까, 우리 또, 뭔가 정리를 또 같이 먹겠던데, 이야기 좋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네, 알겠습니다.
1: 예,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0: 네, 수고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예, 제 지금 백도방 구복에 그 우선은 석 달 반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예. 예, 이 약이 어쨌든 다른 약보다 한 번 먹는 게 편리하고 몸에도 좋습니다.
1: 아, 그렇죠. 한 번 먹어도 예. 몇 번 먹는 그런 효과를 예. 너무나 하죠.
3: 그리고 또 예, 편리하고
1: 예.
3: 나는 이거 예, 밤에 9시 만에 먹습니다. 그러면 예, 아, 나는 예, 밤에 잠을 잘 못 자 영 해놨습니다. 근데 예, 9시 반에 이거 다 먹고 나면 한 30분 있다니 자부람이 서로로 온나 말이야.
1: 예.
3: 그리고 나는 예전에 또 꿈이 많았습니다. 그도 예, 죽은 사람이 자꾸 오고 예.
1: 아, 힘든 꿈 맡기는 거죠.
3: 또 예, 먹이고 깨고 나면 예, 아침에 일어나면 아미가 기한 게 영 으스라다 말입니다.
1: 그렇죠.
3: 깨고 예, 꿈 깨 못한 것 같지 않습니다.
1: 그렇죠.
3: 근데 이 꿈이 없어져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꿈을 많이 깬다는 대뇌가 휘식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손에만 아, 휘식하고 예, 예.
3: 예. 그리고 또 예, 위도 나쁘고 담낭도 나빴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밥이 맛있습니다. 밥이 맛있으니까 맥이 나고 예, 그리고 감기도 안 걸린다. 왔다가 예, 제대로 간다 말입니다.
1: 아, 그렇죠.
3: 그리고 이게 정말 백년장수약입니다.
1: 그렇죠.
3: 콩팥도 잘 도와준다 말입니다.
1: 콩팥이 오장을 관리합니다.
3: 중요하니까. 예. 예.
1: 그렇죠.
3: 나는 예. 소변은 한날 밤에 한 어떤 때는 네 번, 세 번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1: 예.
3: 지금은 좀 저녁에 물을 좀 많이 먹으면 두 번, 보통 한 번만 봅니다.
1: 예.
3: 아, 그럴까 살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잠 잘 예. 자게 하는 제품입니다. 잠 잘 예. 자게 하고 건망증이 예. 해결받습니다.
3: 예. 예. 네, 이게 지내서 다니까 예. 아, 우리 언니도 예. 그래서 어디는 연세 있어놔서 예. 어디나 다 아프답니다. 그리고 자부름이 아이 와서 얘네 잠이 잘 온다니까 수면제를 잡수던 분인데 이거 잡수면 좀 수면제를 처음에는 한 날이 됐는데 아부토로람이 그거 어떻게 돼서 어떤 부활 잡사야 돼.
1: 아, 점점 예, 이래서 이상입니다. 약품에 대한
3: 예, 예. 그래서 아이 수면제를 다는 먹고라도 한 날이 돼도
1: 끊을 수 있으면 전혀 예. 줄일 수 아,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3: 예, 그래서 우리 언니도 수면제를 그거 두 알 먹던가 한 알만 먹었으면 좋겠다면서 그래 이 약 우리 언니도 내 너무 좋다니까 다 쓰다 한다.
1: 예.
3: 그래서 오늘 우리 언니 이거 배달 받다고 저는 한 게입니다.
1: 아, 서양 수면제 같은 것은 오래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하나는 내약성이 생기고 한 알부터 두 알로 벌써 올라갔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예. 이 수면제가 안 드시는 분에 비해서 치매가 더 빨리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그러니까 기억이 없단 말입니다.
1: 그렇죠.
3: 수면제 자꾸 잡수니까
1: 이 제품 자체는 백제방구복의 그 수면제가 아닌 수면제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3: 그냥 그래. 잠이 잘 온다니까 우리 언니는 그래서 야 영 깨지는 못해도 그래서 처음에 먹은 대로 예, 점점 내 잘 아는 친구는 막 쉬어야지 먹는단 말이야.
1: 그러면 안 되는데
3: 그래서 한 알만 먹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 이거 선택합니다.
1: 이거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예. 좀 자정으로서 탐복하지 않을 이유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예.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3: 약속해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0: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오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네, 계속해서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3: 예, 안녕하세요.
2: 예, 백사방 지금 쓰기.
3: 아, 그래요? 예, 예.
2: 아,
3: 예,
2: 백사방 쓰니까 용 맥이나 용 좋습니다.
3: 아, 맥이 없는 게 논에는 큰 그게 배우입니다.
2: 예, 그게 예.
3: 혈부족으로 나타나니까 맥이 떡 떨어져서 걸지 못하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집에만 있고 예, 그 문제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2: 예, 용 좋습니다. 이 백사방 쓰니까 맥이 나지. 그 다음에 해가 도저히 잘 되지. 어지럼증 아이하니까 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3: 그렇죠. 예, 예.
2: 맥이 떨어지니까 어지럼증 거지 한데 막 개매매설이. 그저 꼼짝 못하겠던 게 지금 이 두 가지 일이 없으니까 나 사는 것 같습니다.
3: 그렇죠. 예, 예.
2: 예. 선생님, 오늘 사면 할 거는 또 저기 폐결핵 환자에 이약 주고 지금요. 그래서 이전에 몸도 좀 많이 부드러지고 용도 탄다, 맥주 나지, 그래서 정신 나서 얘 바르르 한다.
3: 예, 그 환자한테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 그 환자는 뭐 이 제품은 1년, 2년 연속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폐결핵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폐결핵 하면 얼마나 맥이 떨어지고 모든 대사가 뒤처지게 돼 있는데 이 제품 자체를 쓰는 게 맞습니다.
2: 그래, 이 폐결핵이 이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동생이 기관지 천식으로 그저 숨차 할당할당 하면 그 양목에 가래 그릉그릉 하면 이렇단다.
3: 예.
2: 그래, 거기다도 이거 써도 되는가?
3: 됩니다. 동생 쓰면 어째 좋은가 하면 여기 황정이란 성분 자체가 상처열을 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상처를 도 그러니까 상처라는 게 그 호흡계통하고 심장 이거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생도 나이가 너무 어리지 않은 걸로 인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이 제품 빨리 시작을 하셔.
2: 예, 예. 예. 그래서 예, 전화 온 게 오늘 자기 이렇게 좋으니까 기관지 천식에는 어떤가 동생 물어봐 달라 하더란다.
3: 아, 기관지 천식에 좋습니다.
2: 활짝 한단다.
3: 아, 예, 예. 주의해야 됩니다. 그분이.
2: 목에서 가릉가릉 하면서, 그리고 또 싹 여의고, 그것도 기관지 천식에도 사람이 여인단다. 예.
3: 그렇죠. 호흡계통의 문제가 직접 심장 혈액에 산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맥이 똑 떨어집니다. 예, 예.
2: 그래,
3: 예.
2: 오늘 이 얘기를 전화해서 배달받겠습니다.
3: 아, 그렇게 하셔. 이 위원의 우대정책이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3: 아,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3: 예, 안녕하세요.
4: 골체 좀 쓰고 있습니다. 지금.
3: 아, 그래요. 예.
4: 이제 보축관판 잘 풀리다고 신경 털대서. 머리 아픈데 자꾸 두울 밀고 지금 걸자무에 자꾸 가다가 엎드게 되고.
3: 아, 그렇죠. 예, 예.
4: 근데 지금 많이 낫습니다, 지금.
3: 예.
4: 아픈데 자꾸 두울 밀고 지금 요즘 많이 아픈데 가다가 자꾸 엎드는 게 그게 많이 낫다.
3: 아, 예, 예, 예. 이 두글테는 선택이 너무 잘 됐고. 이 제품 자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임상 경험을 총괄해서 나온 제품이겠는데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관절 치료에는 좋은 제품입니다.
4: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낫게 난 올해 계속 쓰고는 두 배달 받겠습니다.
3: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대

0: 정착이 특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12각에 15각을 줍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수고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걸테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투가 한다는 골, 골격이란 테는 매우 빨리 골격에 투과하는 제품이다. 이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1약 2제로 되어 있는데요.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에서는 이런 두 가지 제품으로 되어 있는 제품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이야기했지만 해도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방이라는 것은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조합으로 되어 있는 활락이 중요합니다.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차원에서 동통을 해결해주는 제품이다 이렇습니다. 우리 동통은 어디에서 전달되는가 하면 경락이 막혀서 동통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활락이라는 것은 경락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맥과 락맥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완전히 동통을 제거할 수 있는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 성분 자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흑개미, 칭펑탕, 진주, 방귀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흑개미란 성분 자체는 관절 치료에 있어서는 알아주는 그 흑개미 기본 종합적인 역할로 놓고 말하면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아파서 걸지 못하고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랬는데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 주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이 그러니까 간과 콩팥을 도와줍니다. 콩팥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주골이라고 그리고 신주수라고 그리고 콩팥은 신주수라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콩팥이 든든해야만이 뭐 우리 보통 관절통으로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왕왕 지내보게 되면 그 아픈 부위가 부종이 생기는 특히 무릎관절 같은 것은 뇌 무릎이 생긴다 제일 전형적인 실례를 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부종을 빼주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뭐 근육이 서지 못하면 당신이 아무리 관절이 좋다 해도 단독으로 서기 단독으로 움직이기 힘들어집니다. 근육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간주근입니다. 간이 좋아야 근육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흑개미란 성분 자체가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지통 그 해독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데 첫째 흑개미란 이 성분이 우수한 성분이고 여기에 그 제일 앞에 펜탈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어려운 관절통 가운데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제일 어려운 관절통에 속합니다. 자가면역계통은 남이 나를 침범하는가 해서 자기저로 자가면역계통을 원래는 보충해야 되는데 자기절로 자기 보호를 치는 격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 면역계통을 자기절로 파괴하는 차원에서 관절통은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셨지만 해도 손가락 중간 마디가 다 탱탱 부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칼질하기 술질하기 모든 공능을 발휘하는 데 손가락 마디가 부어나니까 안 되는데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전형적인 증상에 속하는데 이게 쭉 내려가더라 손 쓰기 편리하더라 이게 얼마나 큰 성과겠습니까? 여기 물론 팬들에서 이야기 드렸죠.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풍습성 관절 특히 통풍 그리고 고관절 괴사 어려운 질병입니다. 고관절하면 여기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서는 마구리뼈인데 그게 괴사를 가져오거나 그게 그 문제가 생기 염증이 생기거나 그리고 발 뒤쪽 골가시라든지 산후 부위라든지 넘어져서 상관 부위가 지금 낫는 중에 있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뭐 변형이 오거나 이러한 걸 포함해서 특히 통풍이 좋아진다는 이게 여기 항목 가운데 명확하게 제기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걸테 이 제품 자체는 칭펑탕이라는 성분 자체는 소변이 잘 통하고 경락이 잘 통하게 하고 풍한 습을 몰아냅니다. 방귀라는 성분 자체는 혈압을 온정시켜주고 소염시켜주고 부증을 소중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친절한 성분 자체는 기본으로서 관절 통통을 많이 원

0: 속이면서 숨결을 빼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우리 앞에 이게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노령계에 들어서서 제일 힘든 게 뭐 를러 구셀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골격이 노화로 인해서 움직이기 힘들던 분들이 보온 제품을 쓰시고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니까 관절통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백자방 구복액과 투골테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학당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전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요가 있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참 좋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키가 쑥쑥 자라고 감정의 기복이 생기며 자아의식도 강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처럼 많은 변화 속에서 학업 스트레스, 인간관계, 그리고 가정환경 등의 영향으로 여러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동료와 함께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유충국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윤승진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나는 크거든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정서 조절의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5분간 정서 일기를 써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느낀 감정,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건, 그리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벗어나 자신을 불안하게 한 원인을 파악하고 부정적인 정서에서 휩쓸리는 것을 줄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리명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한영민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뽀뽀뽀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정서를 안전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잠옷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운동은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활용하는 대표적인 수단인데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친구들과 함께 달리기, 수영이나 구기 운동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15분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적절한 강도로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웅갑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나모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할머니 된장을 보내드립니다.

운동 외에도 시를 쓰거나 즉흥적으로 노래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또는 탁 트인 공간에서 마음껏 소리치거나 야외에서 자연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식을 취하는 건데요. 최수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달구지 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 네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친구, 선생님 혹은 부모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답니다. 만약 어떤 관계로 인해 오랜 시간 답답함을 느꼈다면 잠시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데요. 이는 결코 타인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담을 덜어주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조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동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멋진 아저씨를 보내드립니다.

친구들, 자신의 마음 상태를 꾸준히 살피고 나만의 정서 관리 방법을 찾아보세요. 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맑고 건강한 마음으로 밝은 청소년 시기를 보내길 바랍니다. 전춘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나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양어장 누나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이었습니다.
1: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

국가 비밀은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비밀 보호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우리 함께 지켜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증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호생과 매소는 상해의 유명한 주점으로 들어갔다. 매소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몸에 꼭 맞게 잘 어울렸다. 머리도 새로 하고 진한 향수 냄새가 났으며 앉은 지 15분도 안 되어 화장 거울을 여러 번 꺼내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이때 문을 열고 아버가 들어왔다. 모두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아버는 매소양은 호생 씨의 친구이니 저희 친구입니다. 앞으로 업무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날 매소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고 말투도 우아했으며 세 사람은 식사 내내 즐겁고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당시 개인 회사는 수출입 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외국 상인의 주문을 받으면 반드시 국영 대외무역회사에 의탁해서 처리해야만 했다. 어느 날 아버가 매서 회사 동료인 왕아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는 왕아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지시를 받았는데 자신의 사업 주문을 매서에게 맡기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오직 매서에게만 연락할 뿐이고 그 까닭은 왕아 씨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덧붙였다. 왕아 씨는 말없이 조용히 있었다. 아버는 자신은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메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모든 것이 상급의 뜻이니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왕아 씨는 가슴 아픈 표정으로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아버가 왜 기분이 좋지 않은지 원인을 물으니 왕아 씨는 광동 사람들은 사업은 함께하고 돈도 함께 벌어야 하는데 이건 너무하다는 뜻으로 이야기했다. 아버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왕아 씨는 그럼 그 상사는 누구냐고 조용히 물었다. 아버는 상관없다고만 이야기하며

몇 마디 더 엉거주춤한 뒤 전화를 끊었다. 사실 아버는 왕아 씨가 입으로는 상관없다고 해도 실제로는 마음에 매우 걸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예전 대화에서 왕아 씨는 자신의 남편 굉경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아버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국제무역 사업을 해왔고 매번 성공시킨 뒤에는 규정대로 수수료를 지불했다. 이건 감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왕아 씨도 어쩔 수 없이 이해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 아버가 회사에 갈 때마다 먼저 왕아 씨에게 인사를 하고 매소와 사업을 이야기했고 모든 일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매소는 정말 기뻐했고 허생 앞에서 여러 번 아버의 이야기를 꺼냈다. 봄이 왔을 때 매서는 호생과 아보를 석교 공원에 초대해서 벚꽃도 보고 저녁 식사도 함께했다. 두 남자와 한 여자가 등불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탁자에는 술이 진하게 따라져 있던 그 모습은 모두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호생과 매서가 데이트를 하게 된다. 매서는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기분이 매우 우울했다. 두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매서는 갑자기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호생이 혹시 감기에 걸렸냐고 물으니 매서는 무리를 저으며 호생에게 우리 사이 이제 끝내자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호생은 놀라며 왜 그러냐고 물었고 사천로에 사는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매서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앞으로 자신이 허생의 아는 여동생이 되어도 괜찮겠냐고 물었고 허생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매서는 여동생으로서 오빠에게 솔직히 이야기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허생은 다시 괜찮다고 했다. 매서는 최근 어머니와 자주 다툰다고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허생이 아직 집도 없고 부모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는 것이었다. 허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매서가 다른 한 남자를 너무 좋아하고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매서는 이제 그 남자를 피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눈을 비비며 매서를 쳐다보고 아버냐고 물었고 매서는 그렇다고 한숨을 쉬며 인정했다. 자신은 처음 아보를 봤을 때부터 온몸에 땀이 났고 볼 때마다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솔직히 이야기했다. 이제 더는 호생에게 숨기고 싶지 않다고 했다. 호생은 그래야 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매서는 아버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지 궁금해했고 호생은 만약 있다면 꼭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매서는 아버가 전혀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무시한다며 실망했다. 호생은 아버가 바쁘기 때문이라고 위로했다. 매서는 아버에게 여자친구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왜 헤어졌는지 계속 물었다. 허생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미수는 이제 마음을 정했다고 이야기했다. 아보를 잡을 거라고 너무 깊게 좋아하고 숭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사업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미소는 아보가 자신에게 마음이 생기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호생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해서 호생과 매서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된다.

1990년 어느 날 밤, 호생은 길에서 도도를 만나게 되었다. 도도는 호생에게 반갑게 인사하고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 백평이 해외로 갔냐고 물었다. 호생은 도도가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놀라며 물었다. 도도는 웃으며 호생이 일부러 매서를 아부에게 소개하고 뒤로 물러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 출처는 바로 매서였다. 도도는 아버가 매서에게 너무 냉정했고 결국 매서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호생은 손목시계를 보며 급하다고 자리를 떠나려 했다. 도도는 여자는 마음과 말이 다르다며 좋아하는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하면서도 이미 마음은 빼앗긴 거라고 이야기했다. 호생은 그냥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등을 돌렸다. 도도는 중대하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다며 호생을 붙잡고 길 옆 달걀 가게와 생선 가게를 하는 남녀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다. 호생은 정말 바빴다. 아버와 8시 반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호생은 빨리 이야기해달라고 재촉했고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듣고 나서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 들어가 보니 아버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왕아 씨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한 명의 미녀가 더 있었는데 이름은 릴이라고 했다. 키가 크고 눈이 맑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왕아 씨는 호생에게 릴이를 소개했다. 릴이는 최근 식당을 인수하는데 무공백으로 이어서 운영하고 싶으니 호생에게 법률적인 부분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호생은 기쁘게 도와주겠다고 답했다. 리리는 북방 사람으로 예전에는 심수에서 일했고 상해에 온 지는 얼마 안 되었다고 했다. 왕아 씨는 리리가 패션쇼 모델 출신으로 세상 경험이 정말 많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네 사람은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왕아 씨와 리리는 먼저 자리를 떠났다. 카페 안에는 조용함만 남았다. 아버는 호생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호생은 하루 종일 바빠서 머리가 아프다고 답했다. 아버는 다시 백평에게 편지가 왔는지 물었고 호생은 거의 오지 않는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렇게 80년대와 90년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잠시 멈추고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아버가 어렸을 적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아버가 10살이었을 때의 일이다. 그의 이웃에 배채라는 6살 아이가 살고 있었다. 두 아이는 3층에서 지붕 위로 올라가곤 했다. 기와는 햇볕에 데워져 따뜻했고 눈앞에는 지역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앞에는 항산로가 보이고 동쪽에는 부흥공원이 보였다. 배채는 아버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작은 몸은 서로 기대고 바람을 맞았다. 남동풍이 불면 횡포강에서 배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위로해 주었다.
아보는 대체에게 이제 내려가자고 이야기했다. 집안일을 돕는 할머니가 지붕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엄격히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채는 조금 더 있고 싶다고 했고 그 할머니가 제일 싫다고 투성부렸다. 아보는 배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피아노를 치러 내려가자고 했다. 배채는 마침내 순순히 따랐다. 이 짧은 대화는 아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 배채네 집 큰 방에는 피아노가 있었다. 그 할머니는 채식주의자지만 정작 고기 요리는 정말 잘 만들었다. 할머니는 배채를 무척 아꼈다. 배채가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배채는 듣기 싫다고 떼를 쓰지만 할머니는 그냥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통해 배채에게 피아노를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늘 말했다. 어느 날 배채 아버지가 토끼 한 마리를 집에 데려왔고 배채는 정말 기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식량이 부족해서 토끼에게 채소를 주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배치는 몰래 채소잎을 가져다 토끼에게 주었다. 토끼는 아주 빨리 먹어치웠다. 나중에는 토끼가 지늘게 구멍을 파고 숨었다. 배치는 구멍 앞에 깻잎을 놓고 토끼를 불렀다. 할머니는 배채가 몰래 야채를 주는 걸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채소잎을 빼앗고 배채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배채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다. 배채는 밥만 먹고 야채는 전부 할머니 그릇에 옮겼다. 할머니는 야채를 먹어야 이가 하얗게 된다고 했지만 배채는 먹기 싫다고 울었다. 아버는 배채에게 할머니도 토끼처럼 채식을 하니까 토끼랑 비슷하다고 위로했다. 배채는 할머니가 나쁘다고 투정했지만 아버는 할머니는 그저 배채를 걱정하고 아끼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사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우리는 누구나 날마다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지만은 마음속에는 언제나 희망과 행복을 품고 오늘부터 더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은 희망으로 부푼 가슴이 있어 살만 나고 꿈과 소망이 있어 살아갈 날이 기대가 되고 희망차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수필 몇 편과 너무나 평범해서 황홀한 꿈과는 견줄 수가 없지만은 소박한 꿈을 품고 사는 니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금이의 수필 레일이 기다려지는 오늘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오늘 궁금이. 새벽 시간을 많이 이용하면서 느껴지는 바가 많다. 전에는 5분이라도 더 자는 게 행복이었는데 이제는 늦게 깰수록 시간이 아깝다. 왜냐하면 정식 출근 시간 전에 2시간에서 3시간을 더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르겠다. 물론 일찍 깨봤자 할 일이 없으면 그것도 싱거운 일이다. 그리고 오히려 푹 자고 낮 시간에 충분한 에너지를 쏟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나는 새벽에 조용한 거리가 좋다. 2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으며 고생할 생각을 하면 운전에 미련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건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번거로움이 실은 게으름에서 비롯된다. 다들 하는 막히는 운전을 인내심을 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가면 되는데 나는 그게 싫다.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들끼리 부대껴야 사는 멋이 있으련만 운전이든 지하철이든 복잡한 게 딱 질색이다. 잠을 대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전날 음주가 이튿날까지 이어져 새벽 4시에 들어왔더라도 5시에는 깨야 한다. 그 정도로 복잡한 게 싫다. 회사의 조용한 아침이 좋다. 전날에 꽉 막혔던 생각도 이 시간이면 어디에서 나오는지 술술 쏟아질 때면 오늘 늦잠을 잤더면 어쩌겠나 싶어진다. 아침에 조깅 외에도 할 일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이다. 그래서 전날부터 기다려진다.

사람은 살다 보면 자기에게 맞는 일이 생겨납니다. 평범하면서도 사람에게 신심을 가져다주는 말이어서 더 인상이 깊다. 지금 힘들다면 아직 나한테 맞는 일이 오지 않은 거고 그 일은 늦을 뿐이지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하게 만드는 훌륭한 조언이다. 명언이 별게 없다. 사람에게 긍정적인 힘을 실어주면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명언이다. 사람들은 가끔 이런 설정을 하기 좋아한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뭐냐고. 전혀 벌어질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본다. 돈을 다 써버리겠다든가 내가 몰래 좋아했던 사람한테 고백한다든가 한 잠 푹 자겠다든가 심지어 범죄까지 고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차피 내일은 없으니까. 어느 날 내가 빨리 퇴직해 배낭 하나만 들고 어디건 계속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누가 나한테 그랬다. 이제 딱 1년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그 뒤로 다시 오지 않을 회사 생활을 잘 계획해보라고. 내일에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는 가설은 황당하지만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건 꽤 현실적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적지 않은 일들을 할 수 있다. 1년이면 레일이 300개나 넘으니 생각만 해도 희망적이다. 어느 날 단체방에서 대학교에서는 교수 직함을 가시면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화제가 오갔다. 다만 60세 정년이 되면 계속해도 되고 퇴직해도 되는 선택이 주어진다. 그럼 로임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전제하에서 누가 5년을 더 하겠냐는 게 보편적인 생각일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다고 한다. 그래서 교수 친구의 말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도 정작 정년이 되면 또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우리가 불금이라 호칭하면서 금요일 저녁을 그렇게 환상적으로 보내고 싶은 것도 알람이 필요 없는 이튿날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다려지는 무엇이 앞에 있으면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등산도 늘 마지막 몇십 메터가 제일 힘들다. 그런데 몇 발짝만 견지하면 이제 정상이라는 희망으로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끝까지 올라간다. 그 정상에서 이미 올라온 궤적을 내려다보면 내가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왔나 싶으며 뿌듯해진다. 사방 거칠 게 없는 시선으로 먼 곳을 휘휘 둘러보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해본 사람만 안다. 만약에 정상이 이제 정확하게 몇 메터 남았다는 확실한 정보가 없으면 정점을 코앞에 두고 포기하는 수도 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의 기대치가 산생하는 힘이 큰 거다. 책을 보다가도 이제 글자가 겹쳐서 잘 보이지 않을 때면 씁쓸하다. 한편 그런대로 볼 수 있다는 게 어딘가 싶으며 고마울 때도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 보일 때 책을 많이 읽지 않을 이유가 없다. 지난 일요일에 오랜만에 서점에 갔더니 서점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백화점이 아닌 서점에 사람들이 줄을 선다는 건 아름다운 현상이다. 다들 바쁜 일상이라 평생을 살면서 다음 책이 기다려지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 많지 않은 시간들이 사람을 성장하게 만든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남의 얘기의 드라마를 주야장천 들여다봤자 결국 돌아앉으면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럼 문화생활이라고 위안한다. 그런데 바로 그 문화생활을 책에서 찾으면 영양가가 훨씬 더 많다. 어릴 때에는 이튿날 학교에서 소풍 간다면 전날부터 들떠서 잠이 잘 오지 않고 이튿날에도 푸르름에서 눈을 떴다. 그때 말로 하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산보를 간다는 게 흥분하지 않기도 힘들다. 다 식었더라도 산에서 먹는 도시락은 별미다. 비닐이나 신문지를 깔아놓고 너도 나도 준비해온

음식을 가운데 모아놓으면 술이 없는 학생이었는데도 그 자리가 마냥 들뜨기만 했다. 1년 동안 기다린 내일이 바로 이날이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를 부리나케 긁었던 시절의 로임날은 정말 구세주가 강림하는 날이었다. 대신 계산서가 날아오는 날은 열어보고 싶지도 않은 공포의 날이었다. 어떤 날이든 그게 이튿날이라면 올 것은 반드시 온다. 어차피 올 날이고 마주할 일이라면 기다려지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서 기분 좋게 맞이하는 게 좋다. 일마다 여의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지만 그래도 내 생각은 내가 지배할 수 있다는 게 또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내일이 기다려지면 오늘부터 행복하다.

네, 필자는 그래서 지금 힘들어도 나한테 맞는 일이 언젠가는 반드시 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사유로 기분 좋게 레일을 기다려야 하며 레일의 부푼 희망을 안고 살아가야 함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레일에 대한 희망찬 꿈을 가지고 오늘을 보람있게 사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네, 이어서 최동열 씨의 수필 이 아침은 행복하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아침은 행복하다. 최동일. 커피 한 잔 타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는다. 벽에 걸린 네모난 시계의 노란 초침이 시름없이 스쳐가듯 그 시계 밑에 놓여져 있는 정수기에 뜨거운 물을 끓이는 부품이 때가 되면 어김없이 드르릉 작동을 하듯 나도 그의 기계적으로 마우스를 잡는다. 얼마 전에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드넓은 황야를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마구 헤집으며 썰물이 밀려간 듯 허전한 내 가슴이 탁 트이게 하는 빅뉴스는 없나. 100살을 살 수 있게 용하다는 건강 비결은 없나를 살폈었지만 이 아침은 마우스가 자연스럽게 모니터 오른쪽 우편에 모셔져 있는 문서창을 찾는다. 어쩌면 눈에 잘 뜨이지도 않는 작은 문서창이지만 마우스를 잡은 내 손은 괜히 떨리고 가슴은 흥분으로 하여 설렌다. 나는 그 문서창을 나의 세상이라고 부른다. 마우스를 잡는 오른손 식지가 드디어 세상의 문을 노크한다. 한 송이 또 한 송이의 장미꽃들이 날아내린다. 얼어 터진 내 손등에 내려앉던 엄마의 따스한 손길만 지나 차분하게 내 시린 마음을 어루쓰는 장미들. 노란 장미꽃을 보면서 햇볕 좋은 고향집 들락에서 시름없이 뛰놀던 노란 병아리가 떠오르는 것은 흘러간 동년의 그리움 때문만일까. 빨간 장미꽃을 보면서 더벅머리 시골 소년이 밤잠을 설치고 찾아 헤매던 빨간 웃음을 머금은 우물집 수기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잃어버린 소년의 애틋함 때문만일까. 연분홍 장미꽃을 보면서 장미꽃을 닮은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이국타향 낯선 도시의 어느 한 기계 앞에서 부지런히 일손을 놀릴 내 사람에 대한 미안함 때문만일까. 나는 지금 꽃비를 맞고 있나 봐. 꽃비가 내리는 아침 진한 커피향이 풍기는 드라마 같은 순간 고요한 내 가슴의 심벽을 타고 또다시 뭉클 한 조각의 감동이 몰려온다. 한 직장에 다니는 동료이자 친구 같고 누님 같은 선배님이었다. 가끔 복도에서 만나면 시름없이 빙그레 웃어줄 수 있어 편하고 혹시 기분이 꿀꿀할 때면 커피 한 잔 함께 마시면서 수다도 떨 수 있어 믿음이 가던 선배님이었다. 어느 날 그 선배가 메모리를 들고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다. 한양 그러하듯 먼저 얼굴에 담은 한바꽃 같은 웃음을 선물하고는 입을 열었다.

오늘은 장미꽃 타임. 누구에게 먼저 선물할까? 선배는 사무실 동료들의 컴퓨터 마다를 찾아 메모리를 담긴 문서를 옮겨주면서 일에 지칠 때마다 한 번씩 감상하라고 했다. 평소 농담도 잘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재미있게 할 줄 아는 선배인지라 또 어떤 깜짝쇼를 하는가 보다 생각하며 그 문서를 터치했다. 순간 나는 보슬빛처럼 날아내리는 장미꽃에 입을 떡 벌렸다. 어느 동료는 잃어버린 소녀를 찾은 것 같다며 감동했고 어느 동료는 날아내리는 장미꽃을 보고 감동을 할 수 있는 정열이 자기의 가슴에 남아있어서 눈물이 날 뻔했다고 토로했다. 나는 지금 꽃비를 맞고 있나 봐. 어느 드라마에서 나오던 로맨틱한 이 대사가 처음 내 머리를 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저 하늘 끝자락으로부터 차분히 날아내리는 꽃비를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내 가슴 밑자락으로부터 뭔가가 뾰족뾰족 고개를 쳐드는 맑은 소리를 듣는 것만 같아서 이름할 수 없는 흥분을 느꼈다. 무엇일까? 이 맑은 소리는 과연 무엇일까? 콘크리트로 지어진 네모난 집에서 나와 콘크리트로 도배된 도로를 지나 다시 콘크리트로 도배된 네모난 사무실에 들어서서 하루 8시간을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시간을 살아야 하는 이 몸에서 이 아침에 울려오는 이 맑은 소리는 과연 무엇일까? 그 소리는 내 손가락 밑에서 애처롭게 울리는 타닥타닥 단조로운 자판기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 소리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만 아픈 듯 잔뜩 얼굴을 찡그려 붙인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한숨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사막에서 한 줄기 오아시스로 흘러가는 삶의 노래였고 모래먼지로 얼룩진 내 가슴의 음지에서 싹 토오르는 감성의 파란 숨소리였다. 그날 나는 네모난 모니터에서 차분히 날아내리는 꽃비를 맞으면서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고 우리 사는 세상에 여전히 그 같은 아름다움이 숨어있는 것으로 해서 흥분했었다. 그로부터 나는 일을 하다 피곤할 때면 마우스를 타고 모니터 오른쪽 우편에 자리 잡은 장미꽃 세상으로 달려갔고 누군가 미워지려고 할 때에도 장미꽃 세상을 산책하면서 단단히 잠기지 않은 내 마음의 빗장을 열고 들어오려는 미움의 화신을 몰아냈으며 스스로가 보잘것없이 작아지려고 할 때에도 장미꽃 세상을 찾아 그 세상 일원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확인하며 용기를 얻곤 했다. 그로부터 나는 전에는 거리에서 만나도 묵묵히 스쳐가던 별로 친하지 않다고 느끼던 누군가에게 한 줄기 웃음을 보낼 수 있었고 내 핸드폰 주소록에서 잠자고 있는 몇 년 전에 만난 적이 있던 지인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으며 어느 때 나에게 뼈저린 상처를 주어 가슴에 응오리로 남겨두었던 그 누구에 대한 미움도 애써 닦아내려고 노력했다. 웃음으로 나누는 세상은 더 밝아진 것 같았고 오랫동안 차곡차곡 묻어두었던 미움이 가셔진 내 마음의 골방은 더 넓어진 듯 싶었다. 그제야 나는 세상에 부대껴 진작 삭막해졌다고 느끼던 내 가슴 저편에 시종 채 죽지 않은 감동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 속 어딘가에는 가뭄을 맞아 시들어버린 사랑의 싹이 찬바람을 맞아 움츠러든 인정의 싹이 숨어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작은 고동 하나가 내 가슴 속에서 사라져가던 감성의 싹을 살려낼 수 있듯이 나는 작은 행동 하나도 누군가의 가슴에 움츠리고 있던 새로운 세상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소풍 같은 삶을 살다간 전상병 시인의 주옥 같은 식구가 떠오른다. 그렇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구석구석에

아름다움이 숨어있다. 문제는 나나 당신이나 그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그닥 밝지 않다는 것이다. 먼 옛날 어느 땐가 마음의 눈에 날아들었던 먼지를 여태 닦아내지 않고 그 무슨 보물이나 되는 듯 움켜쥐고 아파하며 오래오래 앙금으로 남겨뒀기에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들이서 기슬개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이 세상 소풍 다 끝내고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개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항상 아름다운 것만 보는 마음의 눈을 키워야겠다. 힘들고 찌들어가던 내 마음의 골방에 황홀한 장미꽃 세상을 선물해준 네가 있어 이 아침은 행복하다.

그래서 작자는요,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동경과 용기를 가지고 모든 미움을 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나타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름다운 내일을 그리는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희망찬 내일을 그리는 일상이 행복하지 않을까 싶었나요? 이어서 주향숙 씨의 수필 꿈도 없이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꿈도 없이 주향숙. 어느 날 나는 심리 강좌를 듣게 되었다. 그날 심리 강좌를 하던 선생님은 우리에게 설문지 한 장씩 나눠주셨다. 오늘을 한 개 단위로 하여 각 년도에 따르는 자신의 꿈을 적어보는 것이었다. 그 한 장의 종이를 놓고 나는 오래도록 피를 들 수가 없었다. 간간이 생각나는 것이 있기는 했지만 결코 내 꿈이라고 말하기는 명쾌하지를 않았다. 꿈. 나는 자꾸만 그 말을 붙들고 심각하게 빠져드는 자신을 느꼈다. 이상하게 가슴 깊은 곳으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생소한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다. 꿈, 느닷없이 닥쳐온 그 화두는 평시에 태평함에 억제된 채 잘 감춰져 있었던 삶에 대한 어떤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지금까지 삶을 흔들며 묻고 있는 것이었다. 지겹고 괴로울 정도로 꿈이 없었다. 이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 허망한 감정을 부정을 하고 싶고 인정하기가 힘들지만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는 꿈이 없었다. 어릴 적에도 누구나가 한 번씩 가져보는 나라주석이라거나 과학자라거나 하는 위대한 꿈이 없었다. 먼 옛날 10대에 나는 선생님이 배워주는 대로 열심히 배우며 부모가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공부를 했을 뿐 무엇이 되어 어떻게 하겠다는 찬란하고 야무진 꿈은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눈부시게 빛나는 엄마의 꿈이었으며 날마다 신나고 즐겁게 살아가는 소녀였다. 그리고 누구나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꿈을 향해 분투하는 20대에도 나는 요란한 꿈 같은 걸 꾸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언제 유학을 가고 언제 무엇이 되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빈틈없이 알려올 때면은 그냥 바보스레 바라보며 그들의 그 지적인 능력을 부러워했을 뿐이면 30대보다 좀 더 군살이 지고 좀 더 주름이 깊어지고 좀 더 부스스해진 모습으로 지금처럼 여전히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나에게 다가와준 아름다운 만남과 그리움 같은 것에 무척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할 것이다. 하다면 나는 갖고 싶은 꿈조차도 없는 것일까?

그 의문에서 벗어나려고 마음을 딴 데로 돌리려고 애를 썼지만은 의문들은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와 나를 여지없이 궁지에 몰아넣고 있었다. 하루 세끼 밥상을 차리고 거두며 한 가정의 건강을 책임져 가는 것. 남편의 내조를 하고 아이를 정성스레 키우며 현초량모로 살아가는 것. 령도의 눈치를 살피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직장일을 참답게 해나가는 것. 어쩌면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바라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기에는 자존심이 상해 있었고 무시할 수 없는 괴로움이 스멀스멀 기어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마음 한구석이 아프다. 이럴 줄 몰랐어. 혼자 중얼거리었다. 너무 처량하다. 걷잡을 수 없이 마음이 무거워진다. 어쩌면 꿈이라는 것은 내가 여태 살아가면서 어떤 진실을 모르고 싶어 숨겨왔던 것이 아닐까. 태어날 때부터 갖는 행운과 주변의 배경에 의해 꿈이 좌우지된다고 믿는 나는 그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꿈도 없이 살고 있는 자신을 위해 변명조차 변변히 할 수 없는 나는 과연 얼마나 초라한 존재일까. 과연 이 세상 속에 살아있다고 말해도 되는 걸까? 이런 나라는 인간의 가치란 과연 존재하는 걸까? 나는 가능한 이런 비참한 생각을 멈추고 싶었다. 절박하게. 먼 옛날 엄마는 지금의 내 나이였을 때 내가 아닌 다른 꿈이 있었을까? 엄마의 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엄마에게는 당연히 내가 꿈인 줄로 알았다. 반성하듯 다시 돌이켜보지만은 정말이지 엄마에게 무엇이 꿈이었을지 도무지 짐작하지 않는다. 내가 엄마처럼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살지 않는 거. 여름 내내 비지땀을 흘려가며 가꾸어서 가을이면은 풍장을 거두는 거. 쌀을 팔아 그 흙 묻은 돈으로 내 학비를 마련하는 거. 어쩌면 그 시절 엄마는 꿈이라는 걸 가질 겨를도 없었고 혹 있어서도 아예 펼쳐볼 기회도 없는 것 아닐까. 엄마의 삶이 너무나 슬퍼진다. 어쩌면 다만 내가 엄마의 꿈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지금 별 볼일 없이 엄마에게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며 살고 있다. 어쩌면 이제는 엄마에게 더는 나라는 꿈조차도 없는 게 아닐까. 먼 예전에 어렸을 때처럼 더는 교과서를 읽거나 글을 쓰는 모습으로나마 엄마에게 희망이나 미래 같은 걸 열어주지도 못한다. 늙은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온다. 내가 늙어가는 건 당연한데 내가 나이를 먹는 게 아깝다. 지금 엄마의 꿈은 내가 나이를 먹지 않는 걸까 하며 허고프게 웃어본다. 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온 것일까. 날마다 아침 5시 어김없이 일어난다. 그리고 아침을 만들고 아이의 도시락을 챙기고 식구들이 다 먹고 난 그릇을 씻고 부랴부랴 집을 나서 버스를 탄다. 그리고 날마다 시간을 어길세라 직장 대문으로 들어가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며 규칙적인 일들을 고스란히 반복한다. 그리고 저녁이면은 채소를 사들고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밥을 지어 먹고 하루 동안 내리앉은 먼지를 닦아내고 빨래를 하고 잠을 잔다. 그럼 나는 이런 일상이 견딜 수 없이 지루하고 곤대롭기만 했던가. 주변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간다고만은 생각했던가. 의미도 없는 하루하루를 헛되이 살아간다고 여겼던가. 아주 꼼꼼히 생각해본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었다. 놀랍지만은 아주 분명했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감정을 어서 수습하고 싶어서 내리는 결론이 결코 아니었다. 자신의 한계도 모르고 어떤 불가능의 열정을 바치다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으로 빠져들까봐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정말로 나는 나이 조그맣고 고요한

있는 생활을 즐기는 편이었다. 그걸 나는 가슴 깊숙이로부터 절실하게 깨닫는다. 그 깨달음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 나는 지금처럼의 삶이 온전히 나를 맡기고 싶어함을 느낀다. 아까까지 불안함이나 괴로움이 흔적 없이 사라진다. 그리고 감미롭게 찾아오는 이 안정감과 평온함. 가끔 답답한 일상에 불평, 불만을 부리거나 돈이며 명예며 권력이며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나는 한 번도 혼란에 빠진 적이 없이 또다시 차분하게 일상으로 녹아들곤 했다. 그러면서 이 세상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울며 웃으며 뜨겁게 살아왔다. 때로는 열망을 태우며 무언가에 몰입하기도 했다. 가끔은 그 느긋이 햇살을 즐기며 실을 읊기도 했다. 눈 오는 날에 눈누를 달리며 낭만을 즐기기도 했다. 누군가의 아픔에도 내 가슴이 이리도 아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다. 어둠 속에 자신을 맡긴 채 명상에 잠겨보기도 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가슴을 부풀리기도 했다. 그래서 단순하지만은 삭막하지는 않은 여자로 살아온 것 같다. 이런 내 삶을 비난할 아무 사람도 없거니와 그러한 권리도 없을 것이다. 나 역시 내 몫의 삶을 감당을 하며 살아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나는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을 해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 책임을 지며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도 지금까지 생활은 나에게 늘 행복으로 다가왔고 그것은 살아가는 데 힘이 됐었다. 꿈이 없다고 자아에 눈뜨지 못하고 자아를 실현하려는 생각조차 없는 바보스러움일 수만은 없다. 꿈이 없다고 긍정적 낙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것은 아니다. 게다가 사람은 얼마나 쉽게 변하며 꿈이라는 것도 점차 살아가면서 서서히 변하여 현실적인 것이 되기 얼마나 쉬운가. 알찬 꿈을 꾸며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보기가 좋다. 그리고 꿈 없이 살 수 없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믿는다. 불가능한 시련 때문에 극도로 드는 좌절과 실패에 시달리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소중하다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의미를 잃어가며 저속해지지 않는다면 꿈이 두 어깨가 고단하게 짊어진 짐에 불과해지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꿈이 없다. 꿈이 없어도 하루하루를 즐기며 사는 삶도 여전히 충만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 저 푸른 하늘과 부드러운 바람과 향기로운 꽃과 진지한 표정과 사랑스러운 땀방울과 아름다운 시와 그리고 내 곁을 스쳐가는 이름을 알거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따스한 재원과 그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고 싶다. 그리고 감동을 하며 설레이고 싶다. 이 팍팍한 삶에 가슴을 설레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럴듯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난다. 이런 내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삶의 진지한 의미를 찾으며 더 풍요롭게 살고 싶다. 나는 꿈 없는 행복한 바보로 꿈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꾸는 내게 맞는 꿈일지도.

네, 그래서 작자는요 화려한 꿈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평범하고 소박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응원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작지만 확실한 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사는 게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만은 아름다운 내일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었네요. 또한 자신의 소망이 허황한 꿈이 되지 않게 착실히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었네요. 네, 이것으로 오늘 풀어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남명일,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안도현에서는 331 국도 통로 우수에 이탁해 연선 풍경구의 승격을 주동하고 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면서 전통적인 관광 유람으로부터 몰입식 관광으로의 전환을 다그쳐 통로의 흐름을 관광 증가량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현역 경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안도현 송강진 송화촌은 많은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특별히 들리는 곳입니다. 마을의 장백산 외할머니 집 관광객 접대 중심에 들어가 배추김치 커피 한 잔을 주문하면 새콤하고 매콤한 김치 맛과 진한 커피 맛이 혀끝에서 어우러지는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선족 전통 배추김치의 풍미와 커피를 절묘하게 결합한 이 창의 음료는 송화촌에서 자체로 연구 개발한 신제품으로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이 마을에 오면 꼭 맛보는 특색 제품으로 됐습니다. 하복 관광객 정 여사입니다. 커피를 마셔봤지만 배추김치 커피는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마셔보는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한 잔 맛보기 바랍니다. 안도 송화촌 관광발전위원회사 경리 리산홍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을에서 내놓은 배추김치 특색 커피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조선족의 특색 음식인 배추김치가 들어갔고 또 우리가 알심드려 연구 제작한 배추김치 코코아 가루도 들어갔습니다. 배추김치를 커피와 결합시켜 독특한 맛을 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인기 몰이는 마을 전체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송화촌은 노래 붉은의 변강비춘의 장백산 아래 사겁에 열리고 라는 향토 정취에 이탁해 과일나무를 주제로 한 정원 민박을 건설했습니다. 각 가정의 정원에서는 자두나무, 사과나무 등 과일나무를 재배해 집집마다 한 가지 풍경, 한 가지 특색을 갖춘 다양한 민박군을 형성했습니다. 안도현 송강진 송화촌 촌민 강계옥입니다. 우리 집은 관광객들을 접대하기 위해 새로 장식하고 공기 여론 시스템도 설치했습니다. 조선족의 특색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집에 와서 숙박합니다. 안도 송화촌 관광발전위원회사 경리 리산홍입니다. 올 들어 송화촌에서는 민속문화와 생태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IP 인기몰이, 정경혁신, 경영모식 역량 강화를 통해 문화관광경제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새로운 관광정경과 새로운 경영모식을 중점적으로 구축해 풍경구의 인기를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송화촌에서는 관광객 연 16만 명을 접대했습니다. 안도현 이도백화진에 위치한 홍석봉 풍경구는 국가 4위급 관광풍경구이자 전국 삼림체험기지로 총면적이 2823헥타르이고 삼림피복률이 95% 이상입니다. 이곳은 산의 화강암 암벽이 햇빛 아래에서 젓갈색을 띈다고 해 홍석봉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옥황각 전망대에 오르면 련면한 산봉우리와 끝없이 펼쳐진 리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산동 관광객 장정정입니다.
3: 우리는 산동 제남에서 왔습니다. 도착했을 때 마침 큰 비가 내렸는데 비가 그친 후 산에 올라와 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구름과 안개가 감도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은 고향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산천이 수려하고 령기가 넘쳐 마치 선계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좋습니다. 다들 와서 구경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2: 천혜의 생태자원에 이탁해 풍경구에서는 올해 진약꽃과 견학체험 로선을 새로 내왔습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인삼, 령지 등 200여 종의 장백산 산지 약재를 식별하고 인삼 채취 전통 문화를 요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수상 종목이 올해 처음 개방되면서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야외 탐험, 자연과학 지식 보급, 민속

0: 병을 일체화한 다원화 체험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안도 장백산 홍석봉 풍경구 운영기획 경리 김택입니다. 홍석봉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가을입니다.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우리 홍석봉에는 5각 단풍나무로부터 11각 단풍나무까지 모두 있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이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찾아와 장백산 원시 삼림의 모습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331 국도가 안도의 산수와 인문을 하나로 연결해 연선의 마을과 풍경구의 발전 구도가 새롭게 재편되면서 풍경이 자원으로 전화되고 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문화관광융합혁신발전을 1층 추동하면서 자원 우세에 입각해 특색 분야를 깊이 개척하는 현역경제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1: 근일 2026년 전국 도시 전파 열기지수 100강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연길시는 성공적으로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려 82위를 차지했으며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입선된 현급시로 됐습니다. 이는 연길시가 연속 여러 해 해당 100강 명단에 진입한 것입니다. 해당 지수는 인민일보사 소속 중국도시보사와 중국도시브랜드연구원이 관련 빅데이터와 표준에 의탁해 전국 현급시의 인터넷 전파 데이터를 표준화 분석 계산에 산출한 것입니다. 전파 열기지수는 전통 매체와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표준화 계산을 거쳐 산출되는 바 한 도시의 인터넷 관심도와 브랜드 전파 수준을 객관적으로 반영합니다. 근일내 연길시에서는 두터운 민속문화와 특색미식 자원에 의탁해 연길 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각종 문화관광 축제, 민속 전시공연, 체육경기 등을 상시적으로 펼쳤으며 문화관광 새 경영 모식을 부단히 풍부해왔습니다. 이번 입선은 연길시 도시 브랜드 구축과 도시 형상 건설 성과에 대한 충분한 긍정입니다. 다음 단계 연결시에서는 본토 문화의 내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며 도시 브랜드의 전파 효능을 1층 확대해 도시의 지명도와 호감도를 부단히 제고할 계획입니다.
0: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당건설로 학교 운영 방향을 인수라는 것을 견지하면서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교수 실천에 융합시켜 지방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높은 자질의 기술 기능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내고 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 무인기 실기 조작 수업에서 23살 장가라기 경형 무인기를 능숙하게 조종하며 농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 2023급 무인기 응용 전공 졸업생 장가라기입니다. 제가 방금 조종한 것은 P200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학교에서 리론과 실기 조작을 배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졸업하고 순조롭게 일자리도 찾았고 월급은 4천원에서 5천원 사이입니다. 지금은 교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가락의 성장에는 전공 당원 교원팀의 지속적인 지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소속된 무인기 응용기술 전공은 연변직업기술학원 당지부에서 중점적으로 건설한 신흥 전공으로 2023년에 처음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이 전공은 20여 명에서 180여 명 규모로 발전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 장비제조 및 지능통제학과 전기교수연구실 주임 손유입니다. 학교의 무인기 응용 기술 전공은 전공군의 핵심 주력입니다. 무인기 전공 졸업생들은 식물보호, 항공촬영, 순찰검사, 소방 등 여러 업종과 분야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당건설을 인솔로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교육교수의 각 고리에 융합시켜 사상정치수업 플러스 전공수업 플러스 실천수업의 인재 육성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공 설치 면에서는 지방 산업 발전 수요에 맞춰 저공 경제를 겨냥하고 무인기 전공을 성급 특색 기술 전공군으로 구축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변 직업기술학원 재학생 수는 2,000명에서 4,776명으로 증가했고 학생 모집 범위도 성내에서 전국 14개 성으로 확대됐으며 졸업생의 성내 취업률은 74.8%에 달했습니다.

0: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단건설 인솔 인재 강교 전략을 견지하면서 청담 프로젝트에 의탁해 당원 골간 교원이 청년 교원을 돕도록 함으로써 교원 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교원과 학생들은 각급 기능 경연에서 연이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 당위서기 양신민입니다. 연변의 고품질 발전에서 인재는 지탱이고 보장입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는 인재 양성을 주선으로 삼고 1년의 리론 교수 능력과 실천 교수 능력을 겸비한 교원들을 양성해내 길림성 고등직업교육학교의 무대에서 우리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단건설 사업을 전공건설, 교실 수업, 기능실기 훈련의 모든 곳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단건설 인솔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높은 자질의 기술 기능 인재를 더욱 많이 양성함으로써 지방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해 계속 봉사할 계획입니다.
1: 배향기와 버섯향 그윽한 황금 가을 노래하며 성세의 변강에 성류꽃 피월을 주제로 한 2026년 삼합진 제1회 대중취미운동회 및 제8회 농민문화시즌이 일전 삼합문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문예전시공연, 취미경기, 문화관람, 제품전시판매, 민속체검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아울러 대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일층 풍부히 했습니다. 가을 수확 탈곡 속도 경기, 눈을 가리고 황금 호박 찾기 등 취미 경기 종목들은 재미가 넘쳤습니다. 현장의 천인 비빔밥 민속 전시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적극 활동에 참여해 특색 미식을 함께 나누면서 짙은 생활 정취 속에서 민속 문화를 전승하고 서로 간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또 농특산물 전시 판매 구역을 설치해 삼합진 사과배, 특색 과일 채소 및 각종 민속 수공예품을 집중적으로 추천 소개하고 본토 량질 농특산물의 판매 경로를 넓혀 농민들의 증수치부에 힘을 보탰습니다.
0: 11일 오후에선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금리그 제26라운드 남통지훈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용정커시안팀은 0대1로 패배하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첫 실점이 너무 일찍 찾아왔습니다. 불과 3분경 남통팀이 코너킥 기회에 우리 문전을 어지럽히다가 2차 공격 기회에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한 골 뒤진 연변팀은 추격에 나섰지만 9분경 황진비의 헤딩슛이 골문을 벗어났고 전반 추가 시간에 누니에스가 때린 슈팅도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연변팀은 선수를 교체하며 변화를 꾀했습니다. 52분경 황재명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고 61분경 조반니가 프리킥 기회에 직접 때린 슈팅도 아슬아슬하게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63분경 남통팀이 추가 골을 뽑아냈지만 앞선 옵사이드 반칙으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84분경 연변팀은 진극강이 아크 안에서 강슛을 때렸지만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그 뒤 경기는 더 이상의 점수 변화 없이 마무리됐고 연변팀은 홈에서 0대1 패배를 받아 안아야 했습니다. 10월 17일 연변 용정 커시안팀은 홈에서 불산 남사팀과 제27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1: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조항 TV 뉴스 클라이언트는 근일 연변 광동촌 농업관광융합으로 변경관광 열기 지속 상승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국경절 연휴 기간 화룡시 광동촌은 풍수절 조제 활동에 의탁해 각지 관광객들을 끌었다고 하면서 무형문화재를 핵심으로 수공예 체험, 견학실천, 가족휴식 등 여러 경영 모식을 융합해 관광객들이 몰입식으로 연변 향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인민일보 6면 달인과 함께 관광하는 매력 소도시 전문란에 7일 길림성 연변주 연길시 사계절 가능한 아름다운 경치와 미식 감상이 게재됐습니다. 보도에서는 문화관광 추천 소개관과 함께 연기를 관광하면 현지인의 시각으로 현지 특색을 체험하고 조선족 민속 문화와 특색 음식을 맛보며 이 도시의 색다른 풍경을 체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일보 천면 습근평 경제사상 실천 조사연구행 전문단의 9일 정든 땅 연변이 게재됐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의 한눈에 삼국을 바라볼 수 있는 변경이 있고 장구 소리가 울려 퍼지는 민속 내포가 있으며 여러 민족 대종들이 땀 흘리며 옥토를 일궈낸 화목한 모습이 있다고 하면서 연변이라는 이 정든 땅은 보다 자신감 있고 유력한 자태로 더 아름답고 밝은 미래를 창조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김춘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중화란 그 이름. 불로만 봐도 긍지와 자랑으로 설레입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차 넘칩니다. 불러도 부르고픈 어머니 조국. 중화란 그 이름 눈부십니다. 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식품 안전에 신경을 쓰십니까? 식품 안전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건강, 생명과 직결되기에 높은 종시를 돌려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품 안전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래 먼저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구매 시에는 유통기한과 보관 방법을 잘 확인하고 포장이 손상이 될까라 부풀어 오른 제품을 사지 말며 신선한 식품은 적절한 온도에서 보관됐는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 보관 면에서는 냉장, 냉동 식품은 구매 후에 바로 보관을 하고 생고기와 생선은 다른 식품과 분리를 해서 보관을 해주며 남은 음식은 2시간 이내에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조리 면에서는 조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생고기와 익힌 음식은 다른 도마와 조리기구를 사용을 하며 식품은 권장 온도까지 완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네, 위생면에서는 주방 조리대와 식기는 자주 소독을 해주고 해동된 식품을 재냉동하지 말며 상한 음식은 바로 버려야 합니다. 네, 평소 구매에 보관, 조리, 위생 등 단계에서 기본적인 식품 안전 수칙을 지키면 식중독과 같은 위험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0: 가을철에 들어서면은 바뀐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의 몸은 면역력이 내려가는 등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피부 관리 요령을 알아두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을철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피부 관리사인 전신화 선생님을 모시고 가을철 기후 특징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적인 조치 그리고 피부 유형에 따른 관리 방법과 피부 건강 위해서 지켜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피부는 외부의 자극이나 여러 가지 병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벽 역할을 감당하고

0: 보이잖아요. 이 가을철 건조한 공기와 찬바람이 우리 피부에 이런저런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가을철에는 구경 우리의 피부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 네, 우리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기관이자 우리 외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튼튼한 방어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자극 그리고 세균, 먼지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 동시에 우리 몸속의 소중한 수분이 밖으로 증발해버리는 것을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오면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공기 중 습도가 뚝 떨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자주 불어오게 됩니다. 이 찬바람과 건조한 공기가 계속 피부에 닿으면 우리 피부 표면에 있는 얇은 보호막, 즉 피부 장벽이 서서히 손상을 입게 됩니다. 장벽이 무너지면 각종 피부 트러블이 하나둘씩 나타나게 됩니다. 가을철 흔히 겪는 우리 피부 문제를 몇 가지 짚어본다면 첫 번째는 피부 건조와 당김 현상입니다.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얼굴이 자꾸 당기고 그리고 뻣뻣한 느낌이 생깁니다. 특히 제한을 마치고 나면 당김 현상이 훨씬 심하게 느껴지죠. 둘째로는 과도한 각질 발생입니다. 우리 피부가 건조하면 오래된 각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지지 못하고 겹겹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이 거칠어지고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심하면 화상도 잘 밀리고 뜨는 현상이 생깁니다. 셋째, 피부가 예민해지고 홍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화장품, 그리고 온도 변화, 바람 자극에도 피부가 쉽게 붉어지고 따갑고 간지러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 원인은 모를 가려움증입니다. 장벽이 손상되면 피부 표면이 신경, 말단이 매우 예민해집니다.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해 보여도 계속 가렵고 특히 밤에 이불 속에 들어가면 가려움이 더 심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로 입술 입가가 트러블입니다. 입술에는 피지를 분비하는 피지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찬바람이 영향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입술이 쉽게 트고 갈라지고 입가는 붉어지고 각질이 생기면서 습진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잔주름이 깊어지고 우리 피부가 칙칙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 수분과 피지가 부족하면 피부 탄력이 떨어져 가는 잔주름이 생기고 우리 혈액순환도 둔화되면서 얼굴에 생기가 없고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가을 피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저습도와 찬바람으로 인한 피부 장벽이 파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0: 네.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까?
1: 가을철 피부 문제는 이미 트러블이 생긴 뒤에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전체 핵심은 우리 피부 장벽을 지키고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우리 첫 번째로 실내 환경 관리입니다. 가을 바람과 실내 온도 때문에 실내 습도가 너무 낮아지면 피부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실내 습도를 40% 내지 60%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실내에 물 그릇을 놓아두는 것도 간단한 방법입니다. 둘째로 외출 시 피부를 찬바람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바람이 매우 강한 날은 얼굴을 직접 바람에 노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마스크, 모자를 착용해서 바람이 직접적인 자극을 줄여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초 화장품을 환절기에 맞춰 조성합니다. 우리 너무 자극이 강한 제품보다 수분과 유분이 적절히 들어있는 보습 위주로 토너 그리고 에센스 크림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세안제 역시 지나치게 세정력이 강한 제품은 피하고 순한 보습형 세안제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평소 생활 습관을 미리 점검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물 섭취하고 그리고 충분한 수면, 자극적인 음식을 조절, 그리고 우리 화장품만 바르는 것 외에 몸 안부터 피부를 챙기는 습관을 미리 갖추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0: 네. 이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요, 가을철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 물론 뭐 그 피부 유형에 따라서 관리가 조금씩 다를 거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우리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관리법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건성 피부, 지성 피부, 그리고 복합성 피부, 민감성 피부로 나눠서 가을 관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로 건성 피부입니다. 평소부터 피부가 당기고 각질이 잘 일어나는 분들이 가을이 되면 증상이 가장 심해집니다. 관리의 핵심은 수분뿐만 아니라 유분까지

0: 돈이 공급해서 비보험막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화장수는 알코올 함량이 적은 순한 제품을 쓰고 에센스와 그림은 보습력이 높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제안은 너무 자수하지 않고 각질 제거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둘째로 지성 피부입니다. 얼굴에 기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피부가 기름지니까 보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건조한 공기는 지성 피부의 장벽도 손상시킵니다. 우리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면 오히려 몸이 더 많은 기름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도 가을의 보습은 필수입니다. 다만 너무 무겁고 기름진 크림보다 가벼운 보습 제품을 골라서 사용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 세정력이 너무 강한 세안제로 하루에 여러 번 얼굴을 빡빡 씻는 행동은 오히려 피부를 망치니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복합성 피부입니다. T존, 이마, 코 주변인 기름이 많이 나고 볼, 턱 부분은 건조한 타입입니다. 부위별로 차별화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마, 코 부분에는 가벼운 제품을 볼처럼 건조한 부위에는 크림을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는 식으로 관리합니다. 전체 얼굴을 한 가지 방식만 적용하지 말고 건조한 부위의 보습을 더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민감성 피부, 평소에도 쉽게 붉어지고 따가운 반응이 잘 생기는 타입이죠. 가을 환절기는 민감성 피부에서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가능하면 성분이 간단하고 향료, 인공, 첨가물이 적은 제품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미백, 주름 개선 등 고기능 제품은 우리가 피부가 안정될 때까지 잠시 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각질 제거는 거의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새 화장품을 쓸 때는 반드시 귀 뒤에 소량 발라서 반응을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공통으로 기억할 점은 어떤 피부 타입이든 가을철이 최우선 목표는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1: 그렇네요. 이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건강한 피부를 소유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가을철 좋은 피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0: 예, 우리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라고 하면 화장품만 떠올리는데 사실 화장품은 거치장일 뿐 진짜 피부 건강은 일상생활 습관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아무리 비싼 고급 화장품을 써도 생활 습관이 나쁘면 피부는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가을철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 네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충분한 수분 섭취 습관입니다. 우리 피부의 촉촉감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적당량의 물을 꾸준히 마셔서 몸 많이 수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커피나 차만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입니다. 밤이 수면 시간인 피부 세포가 재생하고 손상된 장벽을 스스로 수리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늦게 자고 수면이 부족하면 피부 회복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칙칙해지고 트러블이 잘 생깁니다. 가능하면 하루 7시간, 8시간 정도의 양호한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균형적인 식습관입니다. 몸에 들어가는 영양소가 그대로 피부를 만듭니다. 가을 제철 채소 그리고 과일, 견과류 등을 골고루 섭취하고 너무 짜고 달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은 과하게 먹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습관입니다. 우리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피부 염증을 높이고 회복을 방해합니다. 우리 가벼운 산책이나 취미활동 등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 끝 화장품의 효과도 훨씬 더 잘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네. 이 가을철에는 정말 피부 가려움증도 느낄 수가 있는데 계절 특징과 많이 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졌는데요. 이 가려움증을 완화함에 있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겁니까?
0: 우리 가을에 갑자기 피부 가려움증이 생기는 대부분의 경우는 계절 변화로 인한 건성 가려움증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우리 피부에 큰 발진도 없는데 자꾸 간지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그리고 피부 표면 신경이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계속 긋게 되면 상처가 생기고 습진으로 악화될 수 있으니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예, 우리 가려움 완화를 위한 실천 포인트를 알려드린다면 첫 번째로 우리 목욕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가을이 되어

0: 날씨가 쌀쌀해진다고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목욕 하는 분들이 많은데 뜨거운 물은 우리 피부의 보호질막을 다 씻어내버려서 가려움을 더욱 키웁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샤워 목욕 시간을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짧게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샤워 직후 빠르게 보습제를 바릅니다. 우리 몸에 물기가 아직 남아 촉촉한 상태로 샤워 후 3분 이내에 우리 로션이나 크림을 발라야 피부 안쪽 수분을 가둘 수 있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고 한참 뒤에 바르면 우리 보습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가려움이 심한 부위는 크림을 조금 더 두껍게 더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옷 소재와 세탁에 주의합니다. 거친 소재가 직접 피부에 닿으면 마찰 자극으로 가려움이 악화됩니다. 안쪽에는 부드러운 순면 속옷을 입어서 완충해 주시고 세제는 충분히 헹구고 섬유 유연제는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옷에 남은 화학 성분도 피부를 자극합니다. 실내 습도를 관리합니다. 밤에 자는 방이 너무 건조하면 밤새 피부 수분이 빠져나가고 자다가 가려움 때문에 깨게 됩니다. 실내 습도를 40 내지 60% 유지하시는 것이 밤 가려움을 줄이는 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렇게 관리를 해도 계속 가려움이 심해고 붉은 반점 그리고 진물이 생긴다면 단순 계절 건조가 아닐 수 있으니 피부과 진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그렇군요. 이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얼굴 청결이잖아요. 어떻게 얼굴을 씻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다고 보십니까?
0: 우리 얼굴 세안은 피부 관리의 첫걸음이지만 많은 분들이 방법을 잘못해서 오히려 피부 장벽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안의 목적은 피부의 더러움 제거하는 것이지 피부의 보호막까지 다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세안 순서를 설명해드린다면 첫 번째로 물 온도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지질막을 녹여버리고 너무 차가운 물은 모공을 갑자기 수축시켜 우리 노폐물이 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손목에 댔을 때 살짝 따뜻하게 느껴지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적합합니다. 두 번째로 세안제는 손바닥에서 충분히 거품을 풍성하게 낸 뒤 얼굴에 닿아야 합니다. 거품 없이 세안제를 그대로 얼굴에 바르면 자극이 매우 강합니다. 거품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줍니다. 너무 강하게 힘을 주어 빡빡 문지르면 안 됩니다. T존 이마, 코 주변은 살짝 신경 써서 씻고 볼 같은 건조한 부위는 가볍게 다루세요. 그리고 전체 세안 시간은 30초에서 1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오랫동안 문지르면 우리 피부가 오히려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헹굼을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세안제 잔여름이 얼굴 특히 입가 턱선에 남아있으면 계속 피부를 자극해서 우리 트러블을 유발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거품이 전혀 남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헹굽니다. 네 번째로 세안이 끝나온 뒤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때는 문지르지 마세요. 부드러운 수건으로 얼굴 표면에 대고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닦습니다. 강하게 문지르는 마찰 자극은 피부 장벽에 상처를 만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을철에는 하루 세안 횟수도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더럽지 않으니 가벼운 세안제 또는 물 세안만 해도 충분합니다. 정리하면 꼼꼼하게 세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여러 번 과도하게 세안하는 행동은 우리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그렇네요. 이 밤에 잠잘 때 피부는 충분히 휴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자기 전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으면 이튿날 피부가 건조해짐을 느낄 수가 있는데 피부를 보호함에 있어서 밤에도 기초 화장품을 바르는 것이 좋다고 봐요.
0: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밤은 피부가 휴식하면서 우리 손상된 부분을 재생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1: 네. 네,
0: 잠자는 동안 우리 실내는 계속 건조하고 피부에서 수분이 계속 증발합니다. 만약 자기 전에 아무 제품도 바르지 않고 자면 밤새 피부 수분이 빠져나가고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매우 당기고 건조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도 피부에 맞는 기초 화장품을 꼭 발라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밤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은 제품을 두껍게 잔뜩 바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적절한 양과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건성 피부의 경우에는 뭐 에센스 영양크림 순서로 보습을 충분히 채워주세요. 그리고 지성, 복합성 피부는 너무 무거운 크림보다 가벼운 수분 에센스나 가벼운 수분 크림 정도

0: 정도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너무 기름진 제품을 밤에 잔뜩 바르면 오히려 모공이 막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민감성 피부는 성분이 간단한 보습 위수 제품만 최소한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밤 기초 관리의 핵심은 피부 재생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밤새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화장품을 바르고 잠들었다고 해도 우리 피부는 숨을 쉬고 재생 활동을 계속합니다. 다만 과도하게 많은 제품을 겹쳐 바르면 우리 피부에 부담을 주니 본인 피부 타입에 맞춰서 간결하게 관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 이 촉촉하고 윤택이 나는 피부를 위해서는요, 뭐 팩도 해주는 것이 좋은데 팩 사용에 있어서 어떤 상식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 마스크팩은 짧은 시간 안에 피부의 수분과 영양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줘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즐겨 사용합니다. 그런데 팩 사용 상식을 모르고 잘못 쓰면 오히려 피부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을철 팩 사용 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우리 시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팩을 오래 붙일수록 영양이 많이 흡수된다고 생각하고 20분, 30분씩 붙여놓는데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르기 시작하는데 팩이 마르면 오히려 피부에 있던 수분을 역으로 빨아들이게 됩니다. 보통 제품에 적힌 권장시간대로 10분에서 15분만 붙이고 떼어내야 합니다. 절대 팩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얼굴에 붙이고 있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팩을 떼어낸 뒤 절대 그냥 끝내면 안 됩니다. 팩을 붙인 뒤 얼굴에 남아있는 액상 성분을 손으로 두드려 흡수시킨 다음 반드시 크림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크림이 없으면 팩으로 공급한 수분이 금방 증발해버려서 아무런 효과가 남지 않습니다. 크림으로 보호막을 덮어주는 마무리 단계가 필수입니다. 세 번째로 사용 빈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매일 팩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을 환절기 피부는 민감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내지 3회 정도가 적합합니다. 너무 자주 팩을 쓰면 우리 피부가 과도한 자극을 주고 장벽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피부가 붓고 따갑고 트러블이 심하게 난 날에는 팩 사용을 쉬어야 합니다. 이때 팩 속 각종 첨가물이 자극으로 작용해서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가 안정된 상태에서 팩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1: 네. 평소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다 보면은 피부가 건조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요즘 뭐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피부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 피부에 주는 손상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피부 보호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우리 요즘 업무, 공부, 뭐 여가 시간까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떼어놓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기기를 오래 사용한 뒤 얼굴이 당기고 건조하다고 느꼈는데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컴퓨터, 스마트폰 기기에서 나오는 열기로 주변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우리 피부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두 번째로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으면 얼굴 혈액순환이 둔화되고 또 전자기기 주변에 미세먼지가 모여서 우리 피부 표면에 붙어 모공을 막고 피부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트러블, 건조, 직지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손상을 줄이기 위한 뭐 실천은 가능한 조치를 말하자면 첫 번째로 짧은 휴식 시간을 꼭 가져주세요. 1시간 정도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얼굴 근육도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우리 피부 건조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계속 화면만 보고 장시간 앉아있는 것은 피부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작업하는 주변 환경 습도를 관리하세요. 컴퓨터 옆에 소형 가습기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기 열기로 인한 건조 환경을 조금이나마 완화해줍니다. 우리 세 번째로 미세먼지가 피부에 계속 쌓이지 않게 관리합니다. 낮 근무 중에 과도하게 제한할 수는 없으니 가벼운 보습 미스트를 사용해서 수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미스트만 뿌리고 그대로 두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더 건조해지니 뿌린 뒤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주세요. 하루 일과가 끝난 뒤에는 꼼꼼하게 제한해서 우리 피부 표면에 붙은 먼지와 노폐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화면을 너무 얼굴 가까이 들여다보지 마세요. 너무 가까우면 기기 열기가 직접 얼굴에 닿고 먼지도 더 많이 피부에 달라붙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0: 추가로 블루라이트 자체가 우리 피부를 직접적으로 크게 파괴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니 장시간 사용할 때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보수적인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버습과 규칙적인 휴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이 얼굴 부위 혈액순환은요, 좋은 피부를 유지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이 되는 안마 방법이 있으면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맞습니다. 우리 혈액순환이 잘 돼야 피부 조직에 산소와 영양소가 골고루 공급되고 노폐물이 잘 배출됩니다. 순환이 잘 안 되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붓기가 생기고 잔주름이 쉽게 생깁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가을철 피부 장벽이 약한 상태에서 너무 강한 힘으로 마사지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주고 상처를 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습제를 바른 상태에서 힘을 빼고 부드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얼굴 마사지 동작을 소개해드릴게요. 에센스나 크림을 얼굴에 충분히 바릅니다. 그리고 제품 없이 건조한 상태에서 손으로 문지르면 마찰로 피부가 손상되니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손도 깨끗하게 씻은 뒤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마는 양손 손바닥을 이마 중앙에 대고 양쪽 귀 방향으로 가볍게 쓸어줍니다. 반복 5번 정도, 그리고 이마의 긴장을 풀어주고 순환을 돕습니다. 눈 주변 피부는 아주 얇으니 가장 힘을 적게 줘야 합니다. 약지를 사용해서 눈썹 밑에서 눈가를 따라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톡톡 두드리는 듯 마사지합니다. 우리 절대 강하게 문지르지 마세요. 그리고 볼 부위, 양손 손가락으로 끝을 볼 중앙에 대고 코에서 바깥쪽 귀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립니다. 5번 정도 반복합니다. 그리고 얼굴 붓기 완화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입 주변을 따라 입가에서 양쪽 귀 밑 방향으로 가볍게 쓸어줍니다. 우리 입가는 자주 건조해진 부위니 힘을 최소화하세요. 그리고 턱선, 목, 턱선을 따라서 양쪽 쇄골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려줍니다. 얼굴이 노폐물이 림파를 따라 배출되는 것을 보조해줍니다. 전체 마사지 시간은 3분에서 5분, 짧게 하면 충분합니다. 매일 할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2번 내지 3회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피부가 붉으시고 다가온 민감 상태일 때는 마사지는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강하게 비비고 주무르는 마사지는 오히려 피부를 해치니 부드럽게가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1: 네. 우리의 피부를 상하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으로 이 자외선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가을철 자외선은 여름보다 약하게 뭐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다고 여기는 분들이 꽤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0: 네, 이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오해라고 봅니다.
1: 네.
0: 네, 많은 분들이 여름만 태양이 뜨겁고 가을은 해가 약하니 무슨 크림을 안 발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가을이라고 자외선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피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자외선에는 UVB와 UVA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UVB는 우리 피부를 화끈거리게 태워서 화상을 일으키는 자외선입니다. 이것은 여름에 강하고 가을이 되면 확실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피부가 확 타버리는 일은 적습니다. 문제는 UVA입니다. UVA는 계절 날씨와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존재합니다. 흐린 날, 구름이 많이 낀 날도 구름을 통과해서 계속 내리쬐입니다. UVA는 눈에 바로 보이는 화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피부 깊은 진피층까지 깊숙이 들어갑니다. 우리 콜라겐과 탄력 섬유를 천천히 파괴해서 피부 노화, 잔주름, 기미와 색소 침착을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가을에는 공기가 맑고 건조하기 때문에 자외선이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땅에 도달합니다. 게다가 가을이 피부는 건조한 바람으로 이미 장벽이 손상되어 민감해진 상태입니다. 장벽이 약해진 피부는 UVA의 영향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여름처럼 확 타지는 증상이 없어서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지만 조용히 피부에 손상이 쌓여서 나중에 기미가 갑자기 짙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덜 뜨겁다가 자외선이 없다라고 착각하시지 마시고 가을철에도 자외선 관리에 꾸준히 신경 써야 한다고 봅니다.
1: 네. 그렇죠. 남녀노소 자외선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0: 자외선으로 인한 영향을 줄이고 또 효과를 봄에 있어서 자외선 차단제를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 자외선 차단제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자외선 차단제는 그냥 바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진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양이 너무 적게 바르거나 사용 타이밍을 틀려서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사용 포인트를 순서대로 설명드린다면 사용 시점은 외출하기 15분에서 30분 전에 미리 발라주세요. 선크림은 바르자마자 바로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 표면에 보호막이 형성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기 전에 미리 얼굴, 목까지 골고루 덮어야 합니다.
0: 네.
1: 네, 그냥 문 앞에서 서서 바로 바르고 나가면 아직 보호막이 만들어지지 않아 효과가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 바르는 양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굴 전체에는 대략 반말 정도 크기의 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얇게 펴바르면 제품이 표시한 SPF와 PA 수치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적은 양으로 희석되지 않게 충분한 양을 골고루 펴 발라야 합니다. 목, 귀, 그리고 턱선까지 빠짐없이 발라주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목을 빼먹는데 목도 자외선 손상을 많이 받는 부위입니다. 세 번째로 덧바르는 타이밍입니다. 실내에만 있더라도 창문을 통해 UVA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침 기초 마무리 단계에서 한 번은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야외에서 활동한 경우에는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덧발라주어야 차단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비를 맞은 뒤에는 더 자주 덧발라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가을철 제품 선택입니다. 무조건 숫자가 높은 제품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내 위주 생활이라면 SPF 30 그리고 PA 플러스 2개 정도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야외 활동이 많을 때는 SPF 50 그리고 PA 플러스 4개 정도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가을 피부는 건조하고 민감하니 너무 자극적이고 무거운 제품보다 보습감이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녁에는 깨끗하게 제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선크림은 단순 수분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물 세안만으로는 잘 지워지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에 세안할 때 꼼꼼하게 제거해서 잔여물이 피부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대로 지우지 않으면 모공이 막히고 트러블 원인이 됩니다. 추가로 선크림만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러기에 모자나 긴팔, 옷 등으로 물리적인 차단을 함께 병행하면 훨씬 안전하게 자외선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0: 이 피부에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은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을철 하면은 어떤 음식을 섭취해 주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을까요?
1: 네, 우리 피부는 몸이 거울이라고 말하듯이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소가 피부 세포를 만들고 장벽, 회복, 그리고 항염작용에 직접적으로 사용됩니다. 화장품은 겉에서 덮는 것이라고 하면 음식은 몸 안에서부터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작용입니다. 가을철 피부에 도움이 되는 영양 음식이라면 첫 번째로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 호박, 당근, 시금치, 고구마 등이 대표적입니다. 피부 각질층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피부 점막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가을 제철 과일인 배, 그리고 사과, 포도, 키위, 각종 신선한 채소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 피부 탄력을 지켜주고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침착을 완화하며 향수화나 작용으로 우리 피부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로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등 푸른 생선, 그리고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유 등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지질 성분을 보충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을철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해서 쉽게 붉어지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 수분과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입니다. 가을 제철인 무, 배추, 배 등은 수분이 풍부해서 몸 안 수분 밸런스를 잡아주고 장 건강도 좋게 해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피부도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몸속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고 피부가 칙칙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여러 음식을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양소를 한 번에 많이 얻으려고 보충제만 의존하기보다 자연 식품 위주로 식단을 꾸리는 것이

0: 우선이라고 봅니다.
1: 네. 네. 이 가을철에 종적으로 어떻게 피부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은지 종합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전체 내용을 간결하게 종합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 기초 관리는 보습 중심으로 하고 피부 타임에 맞게 차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절 가려움증 예방을 위해 목욕 습관을 바꾸고 실내 습도를 관리해 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을이라고 자외선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수면, 마음 관리 등 생활 습관을 함께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관리는 하루아침에 확 좋아지는 마법은 없습니다. 가을철에 피부는 매우 섬세하니 서두르지 말고 꾸준하고 차분하게 일상에서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1: 네, 이 가을철 피부 관리를 둘러싸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피부관리사인 전신아 선생님을 모시고 가을철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을철 찬바람과 건조한 기운은요, 우리 피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며 피부가 민감하고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피부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요. 피부 유형에 따라서 올바르게 관리를 하고 또 좋은 생활습관을 유지하며 음식 섭취에도 중시를 돌린다면 이 가을철에도 눈이 건강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건강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0: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채널 한어 뉴스 종합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과 문해생활방송 교통문해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1: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버전이 없으면 계승이 없고 계승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앞세대에서 뒷세대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소중한 전통음악. 우리 전통음악은 오늘까지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전통을 잘 보존하고 꾸준히 계승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 음악은 더욱 풍요롭게 발전하고 미래로 이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일환입니다. 살아 숨쉬는 전통음악 코너에서는 연변대학의 수락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민요를 배우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리홍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민요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유, 목소리가 정말로
1: 힘찬 목소리.
0: 에너지가 차 넘쳐요.
1: 네, 아주 뭐 네. 쨍쨍한 목소리로.
0: 그렇죠. 네. 네.
1: 아, 기가 네. 아주 정신이 번쩍 드네요.
0: 번쩍 드죠.
1: 네.
0: 네. 저 오늘부터는 또 우리가 그 살아 숨쉬는 전통음악 코너에서는 여러분과 네. 함께 또 민요에는 공범하게 또 포함되어 있잖아요. 범위가 아주 다양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네. 사실 저희가 또 아리랑도 가르쳐드리고 있는데요. 네. 아리랑도 민요의 한 부분이에요.
1: 그럼요.
0: 네. 네. 그래서 자, 오늘 또 새롭게 살아 숨쉬는 전통음악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간절한 요청으로
1: 네.
0: 노들강변을 네, 가르쳐드려야겠죠, 선생님.
1: 아이고, 노들강변.
0: 네.
1: 네. 좋습니다.
0: 네.
1: 장단부터 일단은.
0: 네.
1: 네. 한번.
0: 장단은?
1: 네, 장단을 한번 들려주십시오.
0: 네.
1: 세마치. 다음, 다쿵.

0: 재밌죠. 재밌어요. 너들 관계는.
1: 네. 네. 휘휘 늘어지네요. 실실 늘어지죠. 타자를.
2: 아.
1: 네. 휘휘, 아, 휘휘 늘어진.
2: 아, 실실 늘어진.
1: 뭐, 실실 늘어졌다.
2: 아, 가사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1: 네, 휘휘.
2: 왜 또 어떨 가면 제가 가사를 자, 쓰다가 이게 휘휘.
1: 방송을 듣고 계시는 네. 분들. 네.
3: 여기 있습니다.
2: 네. 네.
3: 노래 들으니까 너무 감정이 폭발되는데 여기 거기서 내 가야 훔쳤으면 좋겠습니다.
1: 아.
3: 네, 악보로 좀 네, 선택해 주세요.
2: 아, 악보로.
3: 진짜, 네.
1: 가야금을
2: 아,
1: 좋지요.
2: 네, 좋죠. 네.
1: 뭐 가야금을 해도 되고 뭐 여기서 뭐 춤을 추셔도 되고.
2: 그렇죠.
1: 네.
2: 여기 공간이 널찍해서 네. 춤 추셔도 돼요.
1: 네네네. 네, 네.
2: 네.
1: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노들강변이 이제 무슨 장단이라는 것부터 아셔야 되잖아요. 무슨 장단이죠? 네. 양산도 장단.
2: 네. 네,
1: 양산도 장단으로 돼.

0: 있고, 굉장히 보통 속도로 너무 빠르지 않게,
1: 네.
0: 너무 빠르지 않게 또 너무 느리지 않게 보통 속도로 쭉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노들강변은 뭐 많은 분들이 가사를 굳이 안 읽어드려도
1: 그렇죠.
0: 다 알 법만한
1: 잘 알고 계시죠.
0: 네. 그래서 경기 우리
1: 네, 우리 전통민요.
0: 전통민요인데 네. 많은 분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민요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제대로 배워보면은
1: 부르기는 부를 수가 있죠.
0: 부르기가 네. 조금 이제 네.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1: 네.
0: 네. 자, 해봅시다. 노들강변 봄뻐들까지. 노들강변 봄뻐들까지 조금 한마디 한마디씩 따라 부르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강변 뭐 이렇게 응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뭐 그렇게 해도 틀리는 건 아닌데, 그냥 이제 전통대로 하시면 노들 강변 그냥 변 해주면 돼요. 강변 네.

0: 자, 여기서 너를 노자에서 너들강변 노자에서 너를 꺾어 주셔야 돼요.
1: 너. No. 네.
0: 그냥 너 no. 그냥 너들이 아니고 너. No. 너 꺾는 의미 있어요.
1: 네.
0: 너 네. 이렇게.
1: 너 아니고 너.
0: 너. 네. 그리고 네. 꺾자마자 꺾자마자 목돌림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너. 너. 너들 자.
2: 너.
0: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너들 자
2: 너들
0: 남 강변
2: 강변
0: 네 좋습니다. 강변
2: 강변
0: 강자를 또 어떻게 했죠? 꺾어야죠. 네. 너들 강

0: 물 일자로 쭉 네 끌고 가시면 돼요. 들 이런 음이 없고 엄뻐 들
1: 엄뻐 들
0: 네 다시 한번 노

0: 어가 음이 예, 범보다 음이 음이 높죠. 그러니까 범보
1: 범보
0: 둘네 그다음에 이제 휘휘 늘어진 휘휘
1: 휘휘
0: 휘를 꺾자마자 네 휘를 꺾기 바쁘게 굴림을 넣어주셔야 돼요. 실자를 휘자로 고치라고 했죠. 아까 방금 네.

0: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네,
1: 자. 가를 빼버리세요.
0: 네, 가를 빼버리세요. 가. 가지에 다 가죠. 가지에 다 가지. 가는 빼버리시고. 네. 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노자를 꺾어주고. 꺾고 나서 바로 뭘 해야 되죠? 흔들어줘야 됩니다. 네, 목 떨림을 넣어줘야 돼요.

0: 찍기 잘하십니까?
1: 잘하시네요.
0: 네. 아주 잘하시네. 어렵습니까? 아, 하나도 안 어렵죠.
2: 저금.
0: 저금? 네. 아, 깜찍합니다. 저금. 자, 해보십시오. 오!

0: 정자를 잘 돌리셔야 됩니다. 정.
1: 정.
0: 정. 맨 나중에 맨 마지막에 받침이 있어요. 정.

세 자를 또 꺾어줘야 됩니다. 세, 세, 세, 꺾고 바로 목 돌림 넣어줍니다. 네, 굴림을. 세.

0: 따라하시네.
1: 네. 이석도면.
0: 네, 좋습니다. 이렇게 속도를 너무 저기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1: 네. 아니 이 속도를 배운다면 네. 너무 빨리 배울 것 같아요.
0: 그렇죠. 너무 빨리 네. 배우죠. 자, 저희 오 선생님 우리 네? 우리 오 선생님이 이제 뭐 장단만 치시느라 얼만큼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2: 예. 네. 네. 좋아요.
0: 좋아요? 뭐가 좋아요?
2: 노래 독창.

0: 집에 가서 자꾸 들어봅니다 우리.
1: 아 그래야죠. 집에 가서 자꾸 들어봐야 돼요. 역시 그 자세가 네. 아주
2: 열심히 하셔도 아니 반장님이 그
1: 배움의 자세가 너무 그럼요. 너무 중요한데
2: 얼마나 많이 또 노력하셨는지 친구가
1: 네. 한번 해보십시오.

0: 네, 좋습니다.
1: 오, 잘한다.
0: 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기딱 자게 잘한다.
1: 네. 너무너무 잘해요.
0: 네네네네. 자, 그래서, 저기 뭡니까. 강약을 우리가 노래하실 때, 강약을 잘 지키셔야 돼요. 네. 덩, 덩, 따쿵, 따, 덩, 덩, 따쿵, 따, 덩. 요걸 살려주십시오. 덩, 덩, 따쿵, 따, 덩, 덩, 따쿵, 따. 오들 강변 봄버들 요걸 잘 지켜주셔야 돼요. 자, 다 같이 해봅시다.

0: 우리 한 분씩 해볼까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한 분씩 해보면은 제가 또 그 잘 안 되는 부분, 정확하게 그 터득을 못한 부분은 제가 또 말씀을 해드릴게요.
1: 네.
0: 되겠지요?
2: 네.
1: 그렇죠.
0: 네. 네. 자. 자.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네. 긴장해 하지 마시고. 네, 마음껏 부르세요. 마음껏. 틀리면 제가 어디가 틀렸다고 꼭 잘 알려 드릴 테니까. 하나.

나가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방금 부르신 중에 노자를 꺾어주셔야 돼요. 근데 노자를 안 꺾고 그냥 노들 이렇게 하셔거든요. 노노 여기를 꺾어 끄셔야 되고 그 다음 범버들 이렇게 해도 무관하긴 합니다. 근데 굴림을 조금 그 제대로 하려면은 범버 버 요 굴림을 꼭 연습을 하셔서 네 꼭 연습을 하셔서 버 요 굴림을 꼭 넣어주시면 더 멋들어지거든요. 네. 범버들 이렇게 네 그다음 흐느러진 가지에다 여기는 별 문제 없고 모정 정자 모정 정 요 굴림이죠. 정, 정, 요 굴림도 지금 빠졌어요.

칭짜, 칭짜, 칭짜에서 또 꺾어주셔야 돼요. 칭, 칭. 이렇게. 칭, 칭, 동여 섬에 여나 볼까. 이렇게 꺾어주실 때. 네. 그 다음 분 또. 오늘 아주 다들 이렇게. 첫 시간부터 막, 해야 빨리빨리 더 잘 배워줄 수 있어요.

0: 네, 잘하셨어요. 근데 똑같은 문제예요.
1: 네.
0: 네, 정자, 무정의 정자. 범뽀 여기하고 무정. 물론 여기가 좀 어렵죠.
1: 네.
0: 네.
1: 정.
0: 굴림이 좀 힘든데 그래도 이제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꼭 그 익히시길 바래요. 네. 네, 자 우리 반장님 할 차례예요.

0: 잘하셨습니다. 네.
1: 아주 네. 개성 있게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분.
0: 식임실 잘하셨어요.
2: 많이 드러내봤는데 점차 가자니까 또 그렇지.
1: 이렇습니다. 네.
0: 전혀 문제가 안 돼요.
1: 괜찮아요. 네.

0: 네.
1: 설이 나니까.
0: 네. 설이 안 나가죠. 네. 아직 그
1: 해봐라.
0: 처음 배웠으니까 네. 자신이 없어서 좀 그러실 수 있습니다.
2: 괜찮아요. 네. 하세요. 저분도 이제 너무 잘하세요.
0: 아 그래요?
2: 네.
0: 네. 떨려 하지 마시고.
2: 네. 네.
0: 떨릴 거 하나도 없어요. 네.

0: 잘하셨어요.
1: 네, 잘하셨어요. 야. 진보가 맞네요.
0: 그
1: 네.
0: 섬이 오실 때는 노래를 전혀 안 하셨거든요.
1: 저도요, 네. 이거 그 이제 전통 그 그대로 네. 배우기 전에는 네. 뭐 우리가 그 많이 귀에 익숙했던 선율이 있잖아요.
0: 네.
1: 너들 강변 범벅들 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귀 늘어진 가지에
0: 그렇게 다 부르죠?
1: 그렇게 불렀죠?
0: 네. 네.
1: 무정세 이렇게 불렀잖아요. 맞죠? 네. 근데 네. 그렇게
2: 불렀네. 네.
1: 그걸 알고 네. 그걸 그렇죠. 아예 모르고 배우면 더 쉽겠는데 그것이 자꾸 머릿속에서 가죠. 네. 한허리 이렇게 되는 네. 그걸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0: 그렇죠.
1: 네, 여러분들도 네. 시간이 꼭 걸립니다.
0: 네.
2: 버릇을 고치면 네. 됩니다.
1: 칭칭 동여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네. 그 전통으로 하는 그 방법은 또 따로 있으니까 네. 좀 더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0: 그렇죠. 고급스럽죠.

0: 네. 네. 하여튼 뭐 이렇게 고쳤어요.
1: 그렇죠.
0: 저도.
1: 아유. 그럼요.
0: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네. 네, 천천히 고치면 뭐 다들 고쳐집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많은 민요를 우리만의 또 부르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1: 네.
0: 많은 민요가 다 그렇잖아요.
1: 그렇죠. 네. 좀 거풍스러운 민요로 네. 너덜강변을 배우고 있습니다.
0: 너덜강변.
1: 너덜강변. 네. 네.
0: 너들입니다. 너덜이 아니고 네, 너들. 네.
1: 너덜강변 혹시 예전에 그 불렀던 습관들이 나온다면
0: 네.
1: 그 가사에 너덜강변에다 평으로 되는 걸 적으세요. 아니면 너들강변 이렇게 네. 가잖아요. 그래서 평으로 하면 아 이거 평으로 가야 되겠고.
0: 그렇죠.
1: 너들강변 네. 그냥 화살표를 쫙 그렇죠. 일자로 가는 걸 하세요. 그래야 변 올라안 가지. 쓸데없는 그 시임새를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는 꺾어서
0: 네.
1: 이제는 꺾는 부분은 다 잘하실 것
0: 그럼요.
1: 같아요.
0: 그럼요.
1: 꺾는 다음에 위에다 한 음을 올려놓고 밑에 여기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여기에다 농현을 흔들흔들흔들하는
0: 네, 넣어주시면 되죠.
1: 물결을 펴를 그으시면은
0: 흔들흔들하게
1: 흔들흔들 네. 농현이잖아요. 그래서 너들 강변은 쭉 가야죠. 꼬부락꼬부락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강변 그렇죠. 그리고

0: 더을 없습니다.
1: 네.
0: 그쵸. 봄보드.
1: 들.
0: 그 다음, 휘, 휘도, 휘를 저쪽에 위에 있고, 휘, 휘, 휘. 휘.

0: 키가 꺾는 부분이에요.
1: 하나만 꺾으란까.
0: 한 번만 꺾어야죠. 네.
2: 늘어진 지인.
0: 그다음 가지에다 가지에다. 그러면 갔고요. 그다음 무정 무정 한날 삼각형이 갑니다. 무정 예 무정 어응 무정 새 새도 새를 저쪽에 없고 놓고 애가 여기 있어 세월 새 세월 월 올라갈 때 한 변이군요.

0: 매연아. 이 부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매연아 볼까. 자, 시간이 다 됐네요.
1: 그러게요. 시간이,
0: 아, 시간이
1: 너무
0: 갔어요.
2: 벌써 에헤요.
0: 에헤요는 못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빠르죠. 예. 네. 아유, 오늘 살아 숨쉬는 전통음악에서는 연변대학 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노들강변을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리홍관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3: 수고하셨습니다.
0: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미란이었습니다.

호생과 매서는 상해의 유명한 주점으로 들어갔다. 매서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몸에 꼭 맞게 잘 어울렸다. 머리도 새로 하고 진한 향수 냄새가 났으며 앉은 지 15분도 안 되어 화장 거울을 여러 번 꺼내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이때 문을 열고 아버가 들어왔다. 모두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아버는 매서양은 호생 씨의 친구이니 저희 친구입니다. 앞으로 업무적인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그날 매서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고 말투도 우아했으며 세 사람은 식사 내내 즐겁고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당시 개인 회사는 수출입 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외국 상인의 주문을 받으면 반드시 국영 대외무역회사에 의탁해서 처리해야만 했다. 어느 날 아보가 매서 회사 동료인 왕아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보는 왕아 씨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지시를 받았는데 자신의 사업 주문을 매서에게 맡기라고 했다고 전했다. 앞으로는 오직 매서에게만 연락할 뿐이고 그 까닭은 왕아 씨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덧붙였다. 왕아 씨는 말없이 조용히 있었다. 아버는 자신은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매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모든 것이 상급의 뜻이니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왕아 씨는 가슴 아픈 표정으로 알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아보가 왜 기분이 좋지 않은지 원인을 물으니 왕아 씨는 광동 사람들은 사업은 함께하고 돈도 함께 벌어야 하는데 이건 너무하다는 뜻으로 이야기했다. 아버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왕아 씨는 그럼 그 상사는 누구냐고 조용히 물었다. 아버는 상관없다고만 이야기하며 몇 마디 더 엉거주춤한 뒤 전화를 끊었다. 사실 아버는 왕아 씨가 입으로는 상관없다고 해도 실제로는 마음에 매우 걸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예전 대화에서 왕아 씨는 자신의 남편 굉경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아버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국제무역 사업을 해왔고 매번 성공시킨 뒤에는 규정대로 수수료를 지불했다. 이건 감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왕아 씨도 어쩔 수 없이 이해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 아버가 회사에 갈 때마다 먼저 왕아 씨에게 인사를 하고 매소와 사업을 이야기했고 모든 일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매소는 정말 기뻐했고 허생 앞에서 여러 번 아버의 이야기를 꺼냈다. 봄이 왔을 때 매서는 호생과 아보를 서교 공원에 초대해서 벚꽃도 보고 저녁 식사도 함께했다. 두 남자와 한 여자가 등불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탁자에는 술이 진하게 따라져 있던 그 모습은 모두의 기억에 깊이 새겨졌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호생과 매서가 데이트를 하게 된다. 매서는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기분이 매우 우울했다. 두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매서는 갑자기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호생이 혹시 감기에 걸렸냐고 물으니 매서는 무리를 저으며 호생에게 우리 사이 이제 끝내자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호생은 놀라며 왜 그러냐고 물었고 사천로에 사는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매서는 그냥 조용히 있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앞으로 자신이 호생의 아는 여동생이 되어도 괜찮겠냐고 물었고 호생은 괜찮다고 대답했다. 매서는 여동생으로서 오빠에게 솔직히 이야기해도 되겠냐고 물었고 호생은 다시 괜찮다고 했다. 매서는 최근 어머니와 자주 다툰다고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호생이 아직 집도 없고 부모님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반대하는 것이었다. 호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매서가 다른 한 남자를 너무 좋아하고 숭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매서는 이제 그 남자를 피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호생은 눈을 비비며 매서를 쳐다보고 아버냐고 물었고 매서는 그렇다고 한숨을 쉬며 인정했다. 자신은 처음 아보를 봤을 때부터 온몸에 땀이 났고 볼 때마다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솔직히 이야기했다. 이제 더는 호생에게 숨기고 싶지 않다고 했다. 호생은 그래야 한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매서는 아보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지 궁금해했고 호생은 만약 있다면 꼭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매서는 아보가 전혀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무시한다며 실망했다. 호생은 아보가 바쁘기 때문이라고 위로했다. 매서는 아보에게 여자친구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왜 헤어졌는지 계속 물었다. 호생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매서는 이제 마음을 정했다고 이야기했다. 아보를 잡을 거라고 너무 깊게 좋아하고 숭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사업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매서는 아보가 자신에게 마음이 생기면 꼭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호생은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해서 호생과 매서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나게 된다.

1990년 어느 날 밤, 호생은 길에서 도도를 만나게 되었다. 도도는 호생에게 반갑게 인사하고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내 백평이 해외로 갔냐고 물었다. 호생은 도도가 어디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놀라며 물었다. 도도는 웃으며 호생이 일부러 매서를 아부에게 소개하고 뒤로 물러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 출처는 바로 매서였다. 도도는 아버가 매서에게 너무 냉정했고 결국 매서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호생은 손목시계를 보며 급하다고 자리를 떠나려 했다. 도도는 여자는 마음과 말이 다르다며 좋아하는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하면서도 이미 마음은 빼앗긴 거라고 이야기했다. 호생은 그냥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등을 돌렸다. 도도는 중대하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다며 호생을 붙잡고 길 옆 달걀 가게와 생선 가게를 하는 남녀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다. 호생은 정말 바빴다. 아버와 8시 반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호생은 빨리 이야기해달라고 재촉했고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듣고 나서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 들어가 보니 아버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왕아 씨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한 명의 미녀가 더 있었는데 이름은 릴이라고 했다. 키가 크고 눈이 맑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왕아 씨는 호생에게 릴이를 소개했다. 릴이는 최근 식당을 인수하는데 무공백으로 이어서 운영하고 싶으니 호생에게 법률적인 부분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호생은 기쁘게 도와주겠다고 답했다. 리리는 북방 사람으로 예전에는 심수에서 일했고 상해에 온 지는 얼마 안 되었다고 했다. 왕아 씨는 리리가 패션쇼 모델 출신으로 세상 경험이 정말 많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네 사람은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왕아 씨와 리리는 먼저 자리를 떠났다. 카페 안에는 조용함만 남았다. 아버는 호생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호생은 하루 종일 바빠서 머리가 아프다고 답했다. 아버는 다시 백평에게 편지가 왔는지 물었고 호생은 거의 오지 않는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렇게 80년대와 90년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잠시 멈추고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아버가 어렸을 적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아버가 10살이었을 때의 일이다. 그의 이웃에 배채라는 6살 아이가 살고 있었다. 두 아이는 3층에서 지붕 위로 올라가곤 했다. 기와는 햇볕에 데워져 따뜻했고 눈앞에는 지역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앞에는 항산로가 보이고 동쪽에는 부흥공원이 보였다. 배채는 아버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작은 몸은 서로 기대고 바람을 맞았다. 남동풍이 불면 횡포강에서 배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위로해 주었다.
아버는 배치에게 이제 내려가자고 이야기했다. 집안일을 돕는 할머니가 지붕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엄격히 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치는 조금 더 있고 싶다고 했고 그 할머니가 제일 싫다고 투성부렸다. 아버는 배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피아노를 치러 내려가자고 했다. 배치는 마침내 순순히 따랐다. 이 짧은 대화는 아버에게 평생 잊지 못했다.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 배채네 집 큰 방에는 피아노가 있었다. 그 할머니는 채식주의자지만 정작 고기 요리는 정말 잘 만들었다. 할머니는 배채를 무척 아꼈다. 배채가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배채는 듣기 싫다고 떼를 쓰지만 할머니는 그냥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통해 배채에게 피아노를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늘 말했다. 어느 날 배채 아버지가 토끼 한 마리를 집에 데려왔고 배채는 정말 기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식량이 부족해서 토끼에게 채소를 주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배치는 몰래 채소잎을 가져다 토끼에게 주었다. 토끼는 아주 빨리 먹어치웠다. 나중에는 토끼가 지늘게 구멍을 파고 숨었다. 배치는 구멍 앞에 깻잎을 놓고 토끼를 불렀다. 할머니는 배채가 몰래 야채를 주는 걸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채소잎을 빼앗고 배채를 부엌으로 데려갔다. 배채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다. 배채는 밥만 먹고 야채는 전부 할머니 그릇에 옮겼다. 할머니는 야채를 먹어야 이가 하얗게 된다고 했지만 배채는 먹기 싫다고 울었다. 아버는 배채에게 할머니도 토끼처럼 채식을 하니까 토끼랑 비슷하다고 위로했다. 배채는 할머니가 나쁘다고 투정했지만 아버는 할머니는 그저 배채를 걱정하고 아끼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이야기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1: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에서 생산한 건뇌 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악요 건뇌 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 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창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인 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시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자분들께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건뇌보신환입니다. 건뇌보신환은 우리 오래도록 소개를 드린 약입니다. 일단 우리 약을 사든지 혹은 옷을 사든지 혹은 뭐 신발을 사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에서 만들었는가, 창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질량을 보증할 수 있는 우리 그런 간판이가 제약공장이 있단 말입니다. 제약공장이든 신발공장이든 이게 다 어디에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래서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뇌보신환은 산동 동화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뇌보신환이다 이 말입니다. 네. 동화제약공장은 우리나라 양치에 속합니다. 중앙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이런 제약공장으로서 1952년도에 설립된 제약공장입니다. 직공만, 그 안에 있는 직공만 해도 무려 3천여 명이 직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 처방이 잘 되어 있는 약입니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뇌보신환은 역사적인 약입니다. 1771년도 이게 날짜 것은 다 있습니다. 이 71년도 건륭 황제가 남하에서, 그러니까 공전에 있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순찰을 할 때 병이 발작해갖고 쓰러져서 혼미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 처방약을 쓰고 일어나면서 건륭 황제가 직접 건신탕이라는 이런 이 이름을 지었었던 약입니다. 그래서 1771년도로부터 황궁에서 쓰다가 해방되면서 우리나라 양치 동화제약공장에서 만든 동화건뇌보신환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2: 예, 저는 이 건뇌보신환을 한 반년째 쓰고 있습니다.
1: 네.
2: 예. 예, 쓰고 지금 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특히 항상 나는 예, 머리가 어지럽고 이 배터리가 이제 버리 돌봐야 있지 않냐?
1: 예.
2: 나고 그리고 항상 목이 예, 더, 이 이게 뭐 뻣뻣해 남의 재밌게 전화기는 잘 찍게 떡 넣고 뭐 한참 손을 주물고 이래야 조금씩 괜찮고 이랬습니다.
1: 예.
2: 예. 그리고 머리는 항상

0: 아전이 증상이 가나 아프고 또 어떤 때는 어지럽증도 많이 나고 그랬댔습니다.
1: 예.
0: 예. 그런 게 내 이 약을 지금 쓰면서 왜 꾸준히 신바람에 지금 기본상에 어떤 머리 어지럽거나 머리 아프거나 그때 아프고 완전 이렇습니다 지금.
1: 그렇겠네. 예. 약은 직접적으로 건네 보신환이라는 약은 우리 머리에서 진행되는 많은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이 되는 효과 좀 바로 봅니다.
0: 예. 그래 지금은 어제는 내가 이게 무슨 오랬을까나 어제는 한 번도 예 어제 아파보 이 여간에 지금 아프지도 않고 머리도 예 시끄럽고 그리고 밤잠이면 옛날에 미녀가 밤잠도 영 잘 잡니다 지금.
1: 예, 그럴 예, 겁니다.
0: 예, 하루 종일 옛날에는 예 한 3시간씩 밖에 못 잤는데 지금은 한 6시간씩 7시간 잡니다 보통.
1: 6시간이면 됩니다. 예.
0: 예, 예. 그리고 손마장계도 예 많이 잡아봤습니다. 항상 여름에나 예 그건 겨울엔 더 합니다.
1: 이제. 예.
0: 잡아가지고 예 이게 이거 수거 나갈 때는 수갑도 이렇게 두꺼운 수갑 끼고 다니고 집에서도 양말을 두꺼운 양말을 다 신고 그랬습니다.
1: 전적으로 예 이 녹공세 부수가 심한 것 같습니다. 혈액순환 장애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머리뿐만 아니라 아 이 손끝 발끝 다 시리고 뻣뻣하고 예 마모기 온단 말입니다.
0: 예. 그런데 지금은 뭐 완전히 다 좋아져가지고 올해는 지금 예 이 가슴일 때도 이 난치오비도는 특히 더한다 요 치마도 예.
1: 그렇죠.
0: 예. 이러는 게 이렇습니다. 올해 예. 예, 능력도 없고 지금 마구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 약을 예, 좀 오래 더 쓰려고 오늘 이 활동을 보니까 또 천원 15장인 천원까지 저 인명 겨보다 해도 됩니다.
1: 네, 예, 아직 그 현금으로 해서 천원 약값에서 빼주니까 15가게 15각 더 드리고 절반 값이 누거졌는데 또 현금으로 천원 빼주고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0: 네, 예, 그리고 오늘 기름 저에 저기 배달 받겠습니다, 선생님.
1: 네. 예.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예.
2: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이래서 우리 이 이야기가 효력을 잘 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나는 손발이 저랬다 손발이 찼다 또 이제뿐처럼 경동맥 빵콸이라면 있던 분들 목이 항상 뻣뻣합니다. 그 다음에 이 승목은 목하고 어깨를 이어놓는 근육입니다. 예, 줄이 뻗치고 조그만 베개를 잘못 빼고 잤다 잠을 잘못 잤다 해도 이 뻣뻣해 나서 예, 침을 맞고 난리 뜨는데 그것도 해결법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네.
3: 예, 내 좀 약 쓴 거 이래 좀 문의해 보려고요.
1: 예.
3: 예. 내가 건네 보시한을 아주 석 달째 먹었습니다.
1: 석 달?
3: 예, 석 달째. 예. 예. 이전에는 이 약 먹기 전에는 머리도 아프고 잠도 잘 자지도 못하고
1: 예.
3: 혈압조절을 잘 되지 않았습니다.
1: 예.
3: 근데 이 약을 석 달 먹으니까 혈압조절을 잘 되고 잠도 잘 되고 하고
1: 예.
3: 코파치 영 나빴습니다. 코파치 나빴던 게 이게 소변이 영 잤던 것이 약을 먹으니까 코파치 좋아지고
1: 그 더 말 나이 없죠. 코파치 예. 좋은 약이니까
3: 예예 예. 허리다리가 저리고 그래 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영 힘들었습니다.
1: 네.
3: 그리고 이 약 먹으니까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됩니다.
1: 예예
3: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 약을 먹으니까 정말 확실히 효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어지럼증도 좋아졌습니다.
1: 예.
3: 예. 그래 허리 아픔도 예, 많이 좋아지고 그래 했는데
1: 점점 여러 가지로 효과 볼 겁니다. 예. 쓰면서.
3: 예. 여러 가지 효과 많이 보았습니다.
1: 예.
3: 그래서 오늘이 활동이 좋으니까 15통을 이렇게 싸려고 합니다.
1: 예. 제약공장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이 우대활동은 약값에서 예, 많이 현금으로 빼드립니다. 예, 이용하십시오.
3: 예. 예, 예,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설명 주시죠.
1: 총적으로 건네보신환을 쓰고 보면은 제가 방송에서 말하지 않은 효과도 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네.
1: 예, 오늘은 중점적으로 소개드릴 게 무엇인가? 녹공세 부수입니다. 녹공세 부수. 네 공혈 부족이다. 말 그대로 하면 그렇죠.
2: 네.
1: 네 공혈 부족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혈 부족이 있을 때 우리 심장이 기가 부족하면서 머리에 꺼진 피를 쏴 올려 보내주지 못합니다.
2: 네.
1: 이거 역시 우리 녹공실 부조는 중요한 원인이고 하나는 경동맥 빵콸입니다. 경동맥에 반괴가 있다. 근데 경동맥에만 있는 게 다 빵콸이 있으면 여러 혈관에만 있습니다.
2: 네.
1: 그런데 경동맥이라는 거는 우리 머리에 올라가는 혈액이 80%가 지나는 통로입니다.
2: 네.
1: 세 개 통로 있습니다. 양쪽에 경동맥이 두 개겠죠. 그 다음에 추동맥이란 게 있습니다. 두 개의 뒤에도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 뻣뻣해 난다 이럴 때 있죠.
2: 네.
1: 추동맥은 20%만 통과합니다. 80%가 경동맥을 통과하기 때문에 많이 피가 통과하기 때문에 이 경동맥도울이라는 이 부분이 와서 빵콸이 생깁니다.
2: 네.
1: 찌꺼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찌꺼기가 왜 생기는가, 경동맥에 빵콸이 왜 생기는가. 주요하게는 혈지가 높고 혈지를 또 보면은 감류삼지, 당구춘, 점밀도, 지단백 있죠. 그런데 네. 예, 그 위에도 혈점도가 높아도 빵콸이 생깁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4: 예, 건네보시하니 우리 오빠 74세입니다. 그러니 이하고에 이제 두 달 반 쓴 게, 야, 맨 이게 났은 게, 밤에 소변 났은 게, 네 번, 다섯 번 났은 게, 어서 두 번밖에 안 해본단다, 선생님.
1: 네. 그러면, 골가병이 있던 사람들 골가병도 따라서 나사십니다. 콤파치 좋아.
4: 네, 그러네. 허리하고 이 무릎이, 아, 그야하고 다른 애가 있는데, 이하고 뭐 그런지, 무릎이야 허리도 아예 아프단다.
1: 예, 콤파치 좋아지면 골가병은 낫지 말라 해도 나사십니다.
4: 예, 그래,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어떨 때는 무슨 큰 소리 듣다 해서 큰 소리 하면 탁, 이래 놀라, 부들 때리던 게, 그게 좀 놀라긴 놀라도, 세게 그래, 싹다 그렇게 놀라지 않는다. 그래,
1: 네.
4: 잠 내용 잘 자고, 이게 특징, 맥이 나는 게 특징이구나, 이래.
1: 맞습니다. 맥이 나는 게 특징, 맞습니다.
4: 그리고 혈압이 보통 원래 혈압이 조금 높았었거든. 150, 155, 160에 그래 며칠 한 번씩 이렇게 그 혈압을 약을 먹었는데 굉장히 그거 아이 먹어도 될 것 같다는데 선생님 물어봐라고 소리.
1: 네.
4: 이거 아이 먹어 이렇게 했는지.
1: 혈압약은 뚝 끊지 마시고 하루 건너 혹은 절반 이렇게 줄이십시오. 혈압이라는 게 그렇게 완전히 완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약이 오고 이래서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혹은
4: 나는 그렇게
1: 예, 혹은 하루 건너 잡사도 되고
4: 하나씩
1: 예,
4: 하루 건너
1: 그 양이라면 자기절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은
4: 예, 알겠습니다. 혈압이 어제 55, 60 이랬는데, 반할씩, 어쩌때는 하루 건너 4일 한 번 이래 먹었는데, 이럽선생이 약을 잡수고 딱 정사해란다. 4월 뒤에 봤더만, 이럽다.
1: 혈압이 너무 낮은 사람은 혈압을 올려주고, 혈압이 높은 사람은 혈압을 내려주고, 이게 수왕시향 표제라는 게입니다. 양쪽 방향으로 조절을 해준단 말, 높은 거는 낮아주고, 낮은 거는 높여주고, 예.
4: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리 맥이 나가나, 약이, 이만한 약이 내는데, 난 최고 약이라, 이래.
1: 예.
4: 많이 쌓았습니다, 우리 아빠, 정말, 우리 학교에.
1: 예.
4: 계속 쓰겠다 때다, 약.
1: 예. 그렇게 하시죠.
4: 예, 수고하셔,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5: 예, 우리 동생이, 내 동생 집에 이 건네보시화는 쓰는데, 아, 상당히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1: 네.
5: 항상 이 가을이면, 이 추울 때 뭐, 병원에가 입원하고 그랬는데, 지금 입원하지 않고 이 약으로서 지금은, 지금부터 동상까지라고 계속 내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1: 있습니다. 예.
5: 다발성 뇌진 책인데,
1: 예.
5: 발작하지 않았다 말다 이거 좋은 데 됐으니까. 혈압도
1: 네.
5: 조절도 잘 되고, 이번에 양백이 된 게 지금 140 아래, 38, 35 이렇게 되니, 그리고 심장도 아주 지금 좋아진다. 심율도 7, 80 이 정도를 지금 뛰니까, 무사히 잘 보내주나, 밤잠도 잘 자고,
1: 네.
5: 그랬다.
1: 예.
5: 그 선생님, 어떻게 이거 계속 활동합니까?
1: 예, 요즘 계속 활동했습니다.
5: 예. 예. 그래, 활동이 참여라고 선생님께 내 전화 드립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5: 예. 예
1: 치료 잘 하시오.
5: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그러니까, 총적으로, 경동맥 빵콸이 생기는 원인이가 피가 걸어서, 피가 건대는 혈지가 높은 거하고 혈점도 높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피가 너무 느리게 흘러서, 기혈 부족이 있으면서 심장이란 발동기가 힘있게 돌아가지 못하면서 혈액도 알고 보면

0: 배트입니다.
1: 네.
0: 꽃이 아니죠. 예. 근데 물보다 네 배나 겁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높은 데서 반드시 낮은 데로밖에 못 흐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우리 몸의 피는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다 이게 돌아야 됩니다. 순환해야 됩니다. 어디에 의해서 순환하는가? 심장이란 이 발동기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기혈 부족이 있으면 심장이란 발동기는 힘 없이 돌아갑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나도 건네보시 안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2: 나니 어째 혈압이 파도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빴다 낮았다니 맨날 머리에서 자꾸 소리 나는 것 같았습니다.
0: 혈압이 파도에 씌었거나 그렇죠.
2: 그래요, 그래요.
0: 예, 머리에서 소리 나는 게 혈압 파동과 많이 관계됩니다.
2: 그 소리가 빌려서 납니다. 그래서 쿵쿵쿵쿵 이런 소리.
0: 맞습니다.
2: 하고 이런 소리인 게 아니라.
0: 예.
2: 그래서 그런 소리. 그래서 머리 아프지, 어지럼증이 나지, 그래서 구라미미네 잡으려면 하고, 꿈만 많으면 잠이라는 건 아예고,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0: 네.
2: 그래,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 뭐, 또 이제 숙대느라 생각도 하다도 또 찾아봐라고, 그렇더란 말입니다.
0: 네.
2: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건네보시안에 방송하는 것도 듣고 내고 썼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0: 첫째, 혈압부터 조절이 되고, 피가 맑아지고, 그 다음에 혈관이 땅땅하던 걸 굳어지게 하니까, 혈압이 조절되면은 귀에서 소리가 난다, 쿵쿵댄다, 머리가 뻥하다, 잠은 못 잔다, 이게 싹 해결됩니다.
2: 예, 지금부터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야 왜 이러시니까, 콩팥이도 나쁜지, 소변 탓은 어찌나 다든지 몰랐습니다.
0: 예.
2: 그래서 방광염에 가도로 걸리지. 그런데 지금 예, 사전 차수도 많이 줄어들었지. 예약 끝나면 방광염에 아예 걸립니다.
0: 네.
2: 방광염에 자주로 걸리더랬습니다.
0: 네.
2: 그래갖고, 그래고 예, 도마무스 예, 각성 마음에 다 썼습니다. 소화도 잘 돼, 밥도 잘 먹지. 예.
0: 네.
2: 무슨, 그러니까, 대건강에도 좋지. 여름에는
0: 그렇죠.
2: 또 많이 효과를 먹습니다.
0: 네.
2: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활동 아직도 한다니까, 예. 이번 활동이 참석해서 여기다서 갖고 배달 받으려고 전화 올립니다.
0: 네.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너무 오랜 아이 할 겁니다. 예, 요즘에 싸놓는 게 좋겠습니다.
2: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네. 총적으로, 피가 걸어지고 빵칼이 생기는 그 원인을 치료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원인, 시간이 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염증입니다.
1: 네.
0: 우리 몸의 100분의 7, 80%의 모든 질병은 만성염증으로 온다고 합니다.
1: 네.
0: 여러분들 우리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오. 진인화라는 이야기 들어간 게 적습니다. 진인화가 우리 중약에서 아주 안전하면서 모든 염증을 치료하는 소염제, 항균제입니다.
1: 네.
0: 금은화라고 해. 그래서 이 약에 진인화도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모든 피가 끓어지고 혈관이 염증하고 빵칼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사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어제 이어서 계속 그 내용에 관해서 방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우대 활동 간단 말씀드립시다. 연기입간구복액 약에서 약을 더 드리는 제약공장 측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대 활동이란 말씀드립니다.

0: 일단 우리 어제 내용에 이어서 강의 드린다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그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어떤 약을 선택하고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이걸 말합니다. 예. 심장열이 센데 또 폐열이 센데 나는 항상 입이 마르고 혓바닥이 보면 싹 갈라터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열이 어쨌든 머리에 많이 고여있다는 건 아는데 이거 뭐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 이런 분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은 어디 있는가? 간선 부주라는 겁니다. 예. 간하고 콩팥이 모든 기능이 떨어진 걸 간선 부주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콩팥이었습니다. 콩팥이 특히 콩팥이 음기가 허하면서 음기란 무엇인가 이거 하나하나 우리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예. 음기란 서늘하고 촉촉한 기를 음기라고 합니다. 우리 산에 가면은 양지 쪽이 있는가 하면은 음지 쪽이 있죠. 양지 쪽에 있는 가면은 햇빛이 바짝 들어오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응달진 곳에 가면은 축축하고 이 서늘하고 자라는 나무나 풀들도 또 종류가 다릅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데서 자라는 게 우리 영지버섯 같은 게 다 이 서늘하고 축축한 데서 자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음기란 우리 몸에서는 마르지 않게 우리 몸을 마르지 않게 허혈이 생기지 않게 촉촉하게 우리 몸의 진액을 생산해주고 허혈은 내려오는 길을 말합니다. 콩팥이 음기가 장기적으로 부족하다 할 때는 간에 와서 열이 생깁니다. 이 간의 열은 간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온몸에 싹 퍼집니다. 특히 열이라는 것은 울로 얼리 뜨는 이런 물리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래서 간열이 세게 되면은 쭉 올라오면서 우리 강경락을 통해서 모든 이 강경락이 지나가는 곳마다 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래서 입도 마르고 목안도 마르고 폐열이 시다 보면은 코안이 자꾸 말라서 근질근질해서는 자꾸 코를 뽑히게 된단 말입니다. 예?
1: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0: 예.
2: 예, 저도 지금 영기관 공허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네.
2: 나는 어째 썼는가 하다면, 항상 이게 맥이서 그저 밥맛이 없고 맥이가 똑 떨어져서, 그러면 낯이란 게, 그저 검은 게 색깔이 완전 변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에 검사할 거 아니, 간이가 염치 있다는 거.
0: 네.
2: 그래서 약을 재오는 거, 저 약을 재단 거라는데 싶다고 해서, 난 집에 가서.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연기관 고백을 썼는지 얼마 애써서 벌써 이게 밥맛이 돌아서 그러면 안 돼.
0: 네.
2: 그러니까 이 밥이 막 그냥 차츰차츰 한 달 그 다음에 밥맛이 오니까 소화도 잘 되고 옛날에 소화 안 해야 되는 게 벌써 소화 잘 되더라면
0: 네.
2: 그러면 벌써 저 손녀도 쓰기는 몇 달 썼는데 마치 완전히 그 검은색이 된다면
0: 네.
2: 그리고 어디 맥이 없는 건 모른다만. 그 때문에 검사가 간이 많이 좋아졌다. 염치지.
0: 네.
2: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약이 어쨌든 내 몸이가 이렇게, 특별히 다른 약보다 이게 맞더라만. 근데 단단 써봤다만. 그래서 어쨌든 내는 이, 혹시라도 뭐, 이거 장기로 어디 써야 되겠다. 이게 내 몸이 있다만. 네. 그래, 오늘은 저 선생님께다가 이 약을 소개를 좀 감사드립니다.
0: 네, 치료 잘하십시오.
2: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이 동시에 나쁘다 할 때는 많은 병이 생깁니다. 일단 먼저 우리 몸의 진액이 마르면서 피가 걸어집니다. 진액이 마른다는 것은 우리 몸에는 70% 이상이 다 진액입니다. 수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진액이 생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간열로 인해서 다 마른다 이러면 첫째 혈액이 걸어진다. 혈중도가 높아진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네, 지금 영지 고백을 쓰고 있는데 나는 어째 썼는가 하면 어떤 라면에 들어서 그런지 늘 맥이 없고 어쨌든 힘이 나지 않을까 사람이 밥이 맛이 없고 소화

0: 아이 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늘 이런 증상이 욕만에 뺐습니다. 그런데 내 이 영지 고배가 그 쓰고 있는데 야영 여러 면에서 좋아졌습니다. 주요하게 네. 그렇게 입이 마르고 코이 마르고 입안이 자꾸 해지고 예. 이러던 증상은 벌써 두 달째가 이렇습니다. 영도 예. 그리고 예. 잠을 자지 못해 영 고생하고 수면제를 늘 먹지 않으면 못 잤댔습니다. 근데 어서는 네. 예. 이렇게 이 약 쓰면 수면제를 떼고 야 잠을 잘잡니다. 그리고 예.
1: 그 허혈이 싹 없어지고 머리가 복잡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신경이 안정됩니다.
0: 야,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혈압의 증상을 돌아오니까 그렇게 어림지도 나고 그러던 증상이 다 사라지니까 항상 몸이 편안하고 이 다리가 다 가볍습니다. 몸이 영 예. 좋습니다. 그래, 예, 이거 내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남동생이 있는데, 그 병원에가 검사를 할까, 강행나 복수 시초랍니다. 예. 그래, 예. 이따가, 야, 내 이거, 나는 약을 영 선택자에서 오면은 지금 반드시 기각에 다니니까 니 써보라 했더나. 병원에가 검사라고 이 약을 지금 어선에 반년 썼으면 내 동생이지.
1: 네.
0: 그렇게 도와줬답니다. 그렇게 먹였고, 남자들 술을 자꾸 먹자, 그러면서. 예. 그 술을, 예. 자꾸 먹고 그래가 이 몸이 자꾸 붓기고 예. 아주 불편해 했는데 지금 몸이 붓긴 게 싹 내리고 예. 소화해야 되고 그렇더니 소화 잘 되고 밥을 너무 잘 먹는다 되니까 제 술을 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예. 많은다는 게지 자기가 그래 이게 오늘 들어본 거 활동이 좋을때 우리 두 분이 좀 오늘 대박 받다 그랬잖아 드린다. 얼마 좋습니다. 예. 그래 오늘 배달 지금 배달 받아 되지?
1: 예, 됩니다.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 예.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아, 501-2797번.
2: 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이렇게 되면은, 간하고 곰팥이 다 나쁘게 되면은 어떤가 하면은, 그 증상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가, 가는 귀가 남보다 빨리 갑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골가병이 많이 납니다. 이 관절에도 관절 활막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절의 활막액이 다 마르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마른 관절이 조금 그 안에 진액이 있어야 이 관절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다. 간하고 콩팥이 나빠졌을 때 이렇게 동시에 두 장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자들을 갈 때는 이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증이라는 게 성생활을 하고 나도 시원하지 못하고 종자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소변 보고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이 방광에 남아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콩팥이 기가화하기 때문에 이거 확 내밀지 못한단 말입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선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민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우찬입니다. 첫 곡으로 리메 작사 김몽건 작곡의 우리 사랑을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지금은 70평수 못지않은 백세 인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백세 인생을 류정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명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웅실이었습니다.
1: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 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천영입니다.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 어디에서 휴가를 즐기고 계시나요? 1년 중 모처럼 주어진 긴 연휴에는 잠시 여행도 다녀오시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여행은 익숙한 환경과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고 정해진 시간표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음악과 춤, 공예, 의식, 고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 유산에 대해서 알아볼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조선족 자치주 무형문화유산인 조선족 전통복식과 널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족 전통복식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족의 선인들은 일찍 간단히 몸을 가리우던 원시사회의 단계를 거쳐서 복식문화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저고리와 바지, 치마가 모든 옷차림의 기본을 이루었었고 덧입는 예복으로 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고리를 고대 문헌에서는 유라고 표시했었는데 길이가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어설픈 왼쪽으로 여미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고리의 깃과 섭, 돌연, 소매부리 등 부위에는 색다른 천으로 전을 둘렀고 허리에는 띠를 맨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바지는 고우라고 했는데 폭이 좁은 궁고, 폭이 넓은 대구고, 가랭이가 짧은 곤 등이 있었습니다. 치마는 길이가 길고 주름이 많이 잡혔으며 문헌상에서는 상, 군 등으로 기록했습니다. 과거랑 현재에서 복식문화는 어떤 변화를 갖게 됐을까요? 복식문화는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으며 전통 복식 특징이 점차 형성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의관 제도가 매우 엄격했었고 왕족, 사대부와 백성들이 입는 옷 이렇게 구별됐습니다. 남성 복식에서는 바지 가랭이가 그 전보다 더 넓어지고 두루마기, 창옷, 심의, 법포, 쾌자 등 다양한 겉옷들이 나타났습니다. 여성 복식에서는 저고리 깃 형태, 돌연, 베레기 등의 륜곽선이 직선적으로부터 점차 곡선적으로 변했으며 보다 여성스러워지고 부드러움이 흘렀습니다. 여성 옷으로 회장 저고리가 나타나고 화롯, 원삼, 당이 등 예복이 출현했으며 어린이와 젊은 여성들의 옷으로 색동 저고리가 나타났습니다. 유교의 남존여비 관념에 의해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우는 습관이 생겼는데 이로 인해 쓰개 치마, 천에, 장옷 등이 출현하게 됐습니다. 총적으로 조선족 전통복장의 특징이라면 처한 자연환경과 생활양식에 걸맞게 만들어졌었는데 장기간 아한대 지방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복장은 내한과 내열에 적합한 저고리, 바지와 치마, 겉옷, 쓰개, 신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오랫동안 온돌에서 좌식 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복장도 이런 생활에 편리하게끔 여성 복장은 치마폭이 넓고 길이가 길며 남성 복장도 바지폭이 넓어 주저앉거나 서기에 편리하고 걸터앉아도 복에 흉하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족은 예전부터 흰 옷을 즐겨 입는다고 해서 백이민족이라고 불렸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조선족 전통복장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는데 조선족 전통복장의 기본색은 흰색이며 계절에 따라 또는 신분에 따라 색상이 다르지만 대체로 맑고 연한 색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백이민족이라 불리는 조선족은 먼 옛날부터 흰 옷을 즐겨 입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좋아하는 조선족의 정서와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흰색 외에도 옥색과 연분홍색, 연두색, 미색 등 맑고 밝으며 산뜻한 색깔의 옷도 입기 좋아해서 요즘은 다양한 색상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통 복장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전통 복장을 입게 되는데 아이들의 전통 복장은 대체로 어떠한 색감을 고를까요? 조선족의 전통 복장은 많은 경우에 하나의 색 바탕에 여러 가지 색을 복잡하게 섞은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단일한 색깔로 그 특징을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과 젊은 여성들은 오색 룡룡한 화려한 색깔 조합으로 된 색동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음양 오행 사상의 영향으로 오방색과 오간색의 조화로 만들어진 색동 옷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어서 섣달 금음날 아이에게 입혔습니다. 우리의 전통 복식은 단순히 순결과 청결함을 상징하는 흰색을 선호하지만 부드러운 색상 조합, 다채로운 색을 사용해서 아름다움을 표출해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 지역은 사계절의 차이가 뚜렷하죠. 이런 자연 환경에 맞춰 계절별 복장이 구별돼 있는 것입니다. 조선족 전통 복장은 소재와 색상에서 기후와 계절의 특성이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봄과 가을에는 무명 혹은 명주로 지은 겹옷을 입었고 추운 겨울에는 무명이나 명주로 지은 따뜻한 소못과 겹옷을 입었었으며 여름철에는 배, 머시, 갑사 등으로 지은 시원한 풋옷을 주로 입었습니다. 또 계절에 따라서 대자연의 색에 맞춰 봄 옷은 살구꽃, 백꽃, 복숭아꽃, 진달래꽃 등 꽃 빛깔로 봄 정취를 나타내고 가을 옷은 도라지꽃, 들국화, 산나리꽃 등 경쾌하고 청아함을 자아내는 빛깔과 어울렸습니다. 여름 옷은 잠자리 날개 같은 한산 세모옷이나 꾀꼬리 빛깔 같은 안동포로 지어서 입었습니다. 옷을 입는 방식 하나하나가 존중과 격식을 나타내는 문화로 이어지는 것 역시 우리의 전통입니다. 조선족은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는 것을 첫째가는 예절로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옷차림과 머리쓰개, 신발 등을 항상 바로 해야 하고 나들이 할 때에는 속옷과 속치마, 속바지를 꼭 받쳐 입는 것이 예에 맞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바지에 데님을 가뜬하게 매야 하고 남녀 모두 저고리를 입을 때는 저고리 동정의 이가 꼭 맞게 여며야 하며 걸음은 반드시 나비 매듭이 지게 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라 해도 걸음은 절대로 풀어 헤치지 않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성인 남자들은 맨발로 밖에 나다니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겼으며 머리쓰개를 쓰는 것을 예절로 여겼습니다. 예로부터 이러한 예의 문화를 중시하고 지켜오고 옷차림까지 격식을 갖추며 타인을 존중하는 미덕을 지켜왔기에 조선족은 깨끗하고 예의 바른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조선족은 옷을 자주 빨아입었으며 동정도 어지러워지면 아무 때든 갈아댈 수 있게 예비를 마련해 놨습니다. 해서 조선족 여성들은 언제나 몸에 바느질을 건사해 가지고 다녔고 집집마다 빨래 방망이, 다듬이돌, 홍두깨 같은 빨래 도구와 다듬이질 도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감상하시겠습니다.

바느질 도구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옷을 수선하는 일은 사라졌지만 청결과 예의를 중시하는 조선족의 미풍량속은 변함없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총적으로 조선족 전통복식에 대해 간결하게 마무리를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족 전통복식은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생활풍습, 기후환경, 미의식이 깃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복식의 가장 큰 특징은 선이 부드럽고 간결하며 활동성이 좋다는 점입니다. 옷은 저고리이고 아래에는 치마나 바지를 입습니다. 여성 복식은 저고리에 넓은 치마를 매치하는 것이 특징인데 허리 높은 곳에 치마끈을 묶어 몸매가 아름답게 드러나고 활동하기에도 편리합니다. 남성은 저고리 위에 두루마기를 걸치고 바지를 입으며 계절에 따라 겉옷을 더하거나 줄입니다. 소재와 색채에도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시, 삼대 같은 천을 많이 사용했었고 부유한 사람들은 비단을 활용했습니다. 색상은 이로부터 자연스러운 밝은 색을 선호했습니다. 흰색은 가장 사랑받는 색인데 조선족이 깨끗함을 중시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흰옷을 즐겨 입어 예전에는 백이 민족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계절에 따라 입는 옷도 구분이 뚜렷합니다. 봄, 가을에는 얇은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무더운 여름에는 워시옷으로 시원함을 느끼며 추운 겨울에는 솜을 넣은 솜 저고리, 솜 치마를 입고 두루마기를 걸쳐 추위를 막았습니다. 옛 조선족 여성들은 언제나 바느질 도구를 지니고 다니며 옷을 수선하고 꾸몄습니다. 집집마다 빨래방망이, 다듬이돌 같은 생활 도구가 있었고 옷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풍습도 이어졌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일상에서 전통복식을 자주 입는 일은 줄어들었지만 명절과 축제, 공연, 민속활동 등 소중한 자리에서 전통복식을 입고 우리 민족의 문화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에 이르러 일상 착용은 줄었지만 축제나 공연 등에서 전통복식을 선보이고 전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디자인도 끊임없이 창작되고 있습니다. 전통의 형식을 기본으로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디자인의 복식도 많이 창작되고 있는데요. 전통의 아름다움을 지키면서 시대의 흐름에 어우러져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조선족 전통 복식은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조선족의 역사와 정서, 미의식을 담은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정서가 깃든 복식 문화를 꾸준히 보급하고 전승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널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노동과 생활 속에서 슬기롭게 창조하고 계승해온 다양한 놀이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놀이 풍습이 세세대대로 전해 내려오면서 오늘날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 민속놀이 중에는 널뛰기, 씨름 같은 순수 조선족 고유의 놀이도 있고 외래 문화의 영향으로 밖의 것을 받아들여 우리의 놀이로 슬기롭게 토착시킨 그네뛰기 같은 놀이도 있습니다. 그중 널뛰기, 그네뛰기, 씨름 같은 놀이는 세시 풍속으로 보편화됐었고 아울러 오늘날 민족 전통 체육 경기 종목으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독창적이고 포용성 있는 조선족의 풍부한 지혜로 창조된 이런 놀이들 오늘날 우리의 복연 문화유산으로 됐습니다. 먼저 널뛰기 역사 유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으로 전해오는 널뛰기 유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멀고 먼 옛날 어느 한 고을의 젊은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억울한 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리운 마음을 달래다가 고심한 끝에 다른 한 죄인의 아내를 꿰어 어느 날 남편들이 갇혀있는 옥담장 밖으로 갔습니다. 두 여인은 담장 밖에 낯다란 벼 집더미에 올라서서 까치발을 하며 담장 안을 들여다보려 애썼지만 높은 담장은 그들의 시선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때 젊은 아내가 벼 집더미 위에서 내려와 두리번 두리번 사방을 살피다가 튕겨나가는 나다를 막으려고 갖다 놓은 널판자를 발견하고 인차 그것을 벼 집더미 위에 가로 얹어 놓았습니다. 그녀가 널판자의 한쪽에 앉자 널판자는 대뜸 그녀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같이 간 다른 여인이 반대편에 높이 쳐들린 쪽에 올라섰습니다. 그녀가 더 무거웠던지 널판자는 다시 반대쪽으로 기울면서 젊은 아내가 앉은 쪽이 순간 하늘로 높이 솟구쳤습니다. 그 틈에 젊은 아내는 뜻밖의 높은 담장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는데요. 슬기로운 두 여인의 지혜가 반짝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널판자의 양쪽 끝에 서서 엇바꾸어 발을 굴러가며 높이 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지라 비록 동작은 서툴고 땅에 여러 번 굴러떨어졌지만 두 여인은 그래도 순간이나마 높은 담장을 넘어 옥에 갇힌 낭군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아낙네들은 저마다 널뛰기를 하면서 밀란으로 옥에 갇힌 남편들을 만나봤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이것이 점차 젊은 여인들의 놀이로 변해 전해졌다고 합니다. 봉건 윤리도덕의 억압으로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옛날 여인들은 주로 집 담장 안에서만 생활했었는데 우란의 복숭아 나무도 담장 밖으로 가지를 뻗는데 하물며 이팔 청춘의 꽃다운 여인들이니 더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담장을 사이둔 바깥의 세상이 궁금했던 그녀들은 드디어 널뛰기 놀이를 창안해서 널판자를 힘껏 굴러 높이 더 높이 솟아오르면서 담장 밖의 세상 풍경과 남정네들의 모습을 훔쳐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전설이고 속설일 뿐 널뛰기는 근원적으로 디딜방아의 물리적인 원리를 지혜롭게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널뛰기 주로 어떤 명절에 하는 놀이였을까요? 널뛰기는 설이나 추석 또는 5월 단오 등 명절에 주로 여성들이 즐기는 역동적인 풍속 놀이였습니다. 널뛰기는 그 시설이 간단하고 장소나 계절에 구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놀 수 있기에 어린 처녀애들은 물론 나이든 아낙네들도 매우 즐겨 놀았다고 합니다. 널뛰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로 널판자와 고인목이 있습니다. 널판자의 규격에는 일치한 규정이 없으나 보통 길이 4m 내지 5m, 너비 40cm, 두께 6cm 정도로 되는 널판자가 있어야 합니다. 널판자 재질은 흔히 탄성이 좋고 질긴 홍송을 많이 선택합니다. 널판자는 중간 부분과 양끝 부분의 두께가 좀 다른데 중간이 두껍고 양끝이 좀 얇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끝의 탄성이 더 세져서 올리 뛰는데도 편리하고 또한 사용 수명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널판자 중간에 고이는 물건은 옛날에는 집단을 묶어서 놓기도 하고 가만히 흙을 넣어서 고정해 놓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나무로 만든 고인목을 쓰는데 그 높이는 30cm 정도입니다. 평상시에 널뛰기 놀이나 운동 경기에서는 널판자가 앞뒤나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중간에 사람이 올라앉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보통 높이 뛰어오르기와 실수 없이 오랜 시간 뛰기를 위주로 했습니다. 널뛰기를 하면서 단조롭게 올리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재능이 뛰어난 여인들은 여러 가지 동작을 보기 좋게 하면서 묘기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널뛰기의 방법들을 알아봅니다. 비교적 전형적인 동작으로 대사리라는 것이 있는데 뛰어올라서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몸을 한 바퀴 돌려서 내려와 제자리에 떨어져 쿵 하고 구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높이 뛰어올랐을 때 두 다리를 앞쪽으로 쭉 내뻗쳤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두 다리를 양옆으로 벌렸다가 다시 못 오면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조선족 고유의 전통놀이인 널뛰기. 널뛰기는 조선족의 대표적인 명절 전통놀이로 주로 음력 정월 설날에 즐겼습니다. 두 사람이 널판지 양끝에 서서 번갈아가며 뛰어오르는 놀이인데 높이 공중으로 솟아올라 돌며 다양한 동작을 선보이는 놀이입니다. 정월에 널뛰기를 하지 않으면 1년 내내 발바닥에 가시가 박힌다는 옛 속담이 전해올 정도로 예로부터 사랑받아왔습니다. 옛날 집안에만 머물러야 했던 부녀자들이 이 놀이를 통해 마음껏 뛰어놀며 스트레스를 풀고 서로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오락을 넘어 활발하고 씩씩한 조선족 여성들의 기상을 보여주는 민속문화유산으로 오늘날에도 민속축제, 공연, 무대에서 자주 만나볼 수가 있고 소중한 민속문화유산으로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 조선족 자시주 무형문화유산인 조선족 전통복식과 널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행의 재미는 명소를 보는 것도 좋겠지만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 또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여행 한번 다녀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밀한 진행의 정천룡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은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어디를 가도 내가 나서 자란 이곳만큼 정겨운 곳은 없을 것이고 누구를 만나도 이곳 사람들만큼 따뜻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김동진 작사, 김덕윤 작곡의 사랑스런 연변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상모, 흥겨운 장단은 우리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데요. 김혜자 작사, 박일송 작곡의 한선녀 가수가 부른 상모춤 내 고향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강물이 흐르는 그 풍경과 그 강물에 깃든 우리의 추억을 노래한 가요. 리상각 작사 황상경 작곡의 고향의 강물을 전해드립니다. 박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부부를 노래한 가요 한 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례화 작사 박성철 작곡의 부부의 노래를 강화 최래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해 생활 방송 교통 문해 방송 관광 방송 및 전 매체 뉴스 취재 편집 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 드립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 법인 경영 자격과 독립 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 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영업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동시에 경쟁 입사를 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회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꾸려가려는 주부님들에게 자녀 양육은 언제나 가장 큰 관심이자 고민거리입니다. 아이가 밥을 잘 먹는지, 몸은 튼튼한지, 공부는 잘 따라가는지, 또 요즘 시대에 새롭게 생겨난 AI,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어떻게 다루게 해야 할지 하루에도 수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가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시간,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주부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김민혜입니다.

오늘 행복한 가족 만들기에서는 요즘 사회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세 가지 양육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점점 늘어가는 비만 어린이 현상의 원인과 대처법, 아이들의 인공지능 사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네, 그리고 자녀에게 첫 휴대전화를 몇 살에 사주는 것이 적합한지 잠시 후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함께 전해드릴 테니까요. 주부님들 놓치지 말고 귀 기울여주세요.

요즘 주변에서 꼬마 뚱보라고 불리는 아이들을 자주 보게 됐죠. 우리 애가 겨우 9살인데 반년 사이에 20근이나 늘었어요. 아이가 살이 쪄서 움직이기를 싫어해요. 이런 하소연을 하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과체중, 비만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과체중과 비만은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신체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열등감으로 이어져 불안, 우울 같은 심리 문제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발표한 체중관리지도원칙 2024년판에서도 국민 전반의 건강상태가 개선되고 있지만 과체중 비만 문제가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연구 예측에 따르면 이런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2030년 우리나라 아동의 과체중 비만률이 31.8%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네, 영국 랜싯 잡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전 세계 아동 청소년 비만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2050년에는 전 세계 아동 청소년의 3분의 1가량이 과체중 혹은 비만 상태에 이르고 그 수는 7억 4,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비만 현상이 점점 늘어나는 걸까요? 첫 번째는 과식과 운동량 부족입니다. 북경아동병원 임상영양과 주임의 황홍민은 비만의 본질은 에너지 섭취가 소비보다 많아진다고 설명합니다. 식이구조가 불균형한 데다 식사 속도가 너무 빠르고 간식을 지나치게 즐기고 자기 전에 음식을 먹는 등 나쁜 식습관이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 살이 찌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니 다시 살이 찌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살이 찐 아이 중에서도 영양 불균형으로 영양실조 상태에 놓이는 경우도

지금은 인공지능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시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실 겁니다. 아이에게 AI 사용을 아예 금지해야 할까요? 얼마 전 교육부에서 중소학생 인공지능 교양 교육 지침 2025년판과 중소학생 생성식 인공지능 사용 지침 2025년판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가 더욱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중국교육과학연구원 저조휘 연구원의 의견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조휘 연구원은 아이의 AI 사용을 단칼에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환경입니다. 아이가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는 건전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고 부모님 스스로도 가능하다면 관련 지식을 함께 배우면서 정보 소양과 기술 소양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AI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장기적으로 우리는 어떤 능력을 직접 연습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보조적으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가 아직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경험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숙제를 AI에게 맡겨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초적인 사고와 학습 능력을 스스로 기르는 과정을 건너뛰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이가 기본 능력을 갖춘 뒤 더 깊이 공부하고 탐구할 때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가상의 디지털 공간에만 너무 오래 머문다면 정상적인 성장에 해롭습니다. 사람의 지식은 직접 경험을 통해 쌓이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과학자로 성장하든 평범한 삶을 살든 현실 속에서의 체험과 경험이 튼튼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역시 많은 주부님들이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바로 자녀에게 첫 휴대전화를 몇 살에 사주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은 생활의 필수품이 됐지만 어린아이에게 너무 일찍 휴대폰 전화를 쥐어주는 것은 여러 가지 건강 위험을 동반합니다. 과학적인 참고 기준에 따르면 12세 이전, 즉 소학교 6학년 전까지는 자녀에게 개인 휴대전화를 사주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늦출수록 아이에게 더 안전하다는 것이 국제학술연구의 결론입니다. 2026년 국제권위 소아과학에서는 만 명 이상의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12세에서 13세 사이 아이들을 오랜 기간 관찰했는데 매우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기만의 휴대전화를 가진 아이는 그렇지 않은 또래보다 1년 뒤 우울 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31% 높고 비만 위험은 40%, 수면 부족 위험은 무려 6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휴대전화를 가지는 나이가 1년씩 앞당겨질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 쓰기 시작한 첫 1년이 가장 중요한 관건시기입니다. 12세에서 13세의 휴대전화를 소유하게 된 청소년은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에 비해 불안, 우울 같은 정신 위험이 57% 높고 수면 부족 위험도 50% 더 높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이에게 휴대전화를 사주게 된다면 첫 1년 동안은 사용시간, 보는 콘텐츠, 취침시간 등을 부모님께서 꾸준히 살펴보고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기기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디지털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곁에서 지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서는 아동비만 문제, 아이들의 AI 사용, 첫 휴대전화 적정 연령까지 요즘 양육 현장의 실제 고민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에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과학적인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면서 가정에 맞는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 학교가 함께 손잡고 아이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네,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독일 문학의 거장 헤르만 허세의 장편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는 허세의 사춘기 시절 체험과 내면의 상처를 바탕으로 쓴 작품입니다. 그럼 됐어. 지치지 않도록 하게. 안 그러면 수레바퀴에 깔리고 말 테니까. 소설은 총명하고 성실한 한 소년이 어른들의 욕심과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교육제도에 희생되어 비극을 맞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명문학교에 입학하지만 결국 상처를 입고 무너져가는 한 소년의 비극을 통해 무자비한 수레바퀴처럼 개인의 개성과 인격을 짓누르는 기성사회의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는 작품입니다. 슈바벤의 작은 현에서 장사를 하는 기벤다테에게는 영리한 아들 한스가 있습니다. 아들의 출세를 염원하는 아버지와 학교의 명성을 높이려는 교원은 주 시험에 합격시키려고 한스에게 무리한 공부를 강요합니다. 몇 해 전 어머니를 잃은 한스는 고독한 소년으로 과도한 공부를 강요당하며 때때로 심한 두통에 시달립니다. 주 시험에 합격한 한스는 마을 보론 신학교에 들어가지만 문학을 좋아하는 자유분방한 감, 낚싯대를 들여오며 마지막으로 자유를 만끽하는 순간, 학교의 차가운 풍경, 호숫가에서 나눈 친구와의 대화, 교실에서 터져버린 감정, 작접기를 돌리며 피어오르는 감각, 그리고 공방에서 홀로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까지 섬세하게 그려진 장면들은 한스의 성장과 붕괴,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더욱 강렬하게 전달합니다. 강물로를 떠내려가는 모습은 그가 끝내 도달한 곳이 어딘지 묻게 만듭니다. 허세는 10살 되던 해에 라틴어 학교에 입학하고 마을 브론 신학교에 들어갔으나 시인이 되고 싶은 열망에 그곳을 탈출해 서점 직원, 시계 공장 노동자 등 직업을 전전하며 문학 수업을 병행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한스의 소년기와 거의 닮았습니다. 허세의 청소년기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이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해서인지 허세의 소설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힌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른들의 기대대로 성장하기 위해 자신의 희망을 무시당하도록 그토록 좋아하던 자연과 낚시를 멀리하며 성적 위주 교육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한 소년의 고뇌와 방황을 가슴 아프게 묘사하고 비인간적인 교육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하여 당시 독일 교육계에 큰 파문을 던진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어른들의 기대는 끝이 없고 소년의 내면은 점점 피폐해져갑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삶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소년, 오로지 수험 공부에만 매달리던 주인공 한스의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에게 여전히 큰 울림을 주며 자기 실현과 정체성의 혼란에 대한 중요한 성찰을 제공합니다. 한스는 뛰어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삶의 기쁨을 잃어가고 낚싯대를 들여오며 자연과 교감하던 시절에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신학교라는 거대한 체제 속에서 소년은 서서히 자신을 잃어갑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친구 하일러와의 관계마저 사회의 잣대에 의해 멀어지고 결국 그는 세상의 기대에 부응한 죄로

서서히 무너져갑니다. 저자는 자신의 사춘기 시절을 그리는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성장소설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한 인간에 대한 기록이며 우리가 쉽게 놓쳐버리는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대로 살아가던 한 소년이 끝내 무너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아이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있는가? 한세 고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으며 여전히 누군가는 그 기대 속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동시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저자는 194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6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됐으며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가와구치 도시가즈가 쓴 커피가 식기 전에는 그의 시리즈 1권 데뷔작입니다. 부탁할게요. 그날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한적한 일본의 어느 도시 후미진 골목길 지하의 작은 찻집이 하나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수상한 찻집. 찻집의 어느 자리에 앉으면 원하는 시간으로 갈 수 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아주 성가신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로 돌아가도 이 찻집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은 만나지 못한다. 둘째,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노력을 할지언정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셋째, 과거로 돌아가는 자리에는 먼저 온 손님이 있다. 그 손님이 자리를 비켜야만 앉을 수 있다. 넷째, 과거로 돌아가도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일 수 없다. 다섯째, 과거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커피를 잔에 따른 후 그 커피가 식을 때까지 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전설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찻집의 이름은 푸니쿨리, 푸니쿨라. 저마다 이별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네 명의 여자들. 서툴지만 솔직한 한마디를 건네고자 지어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거스르는 그녀들은 과연 원하던 미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총 4개 장으로 구성된 소설 커피가 식기 전에는 찻집에 온 4명의 여자가 전하는 가족과 사랑 그리고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들의 이야기는 서로 얽히고 설키며 놀라운 반전으로 감동의 깊이를 더합니다. 결혼을 생각하던 애인과 헤어진 여자의 이야기, 기억이 사라져가는 남자와 간호원의 이야기, 가출한 언니와 먹성 좋은 여동생의 이야기, 찻집에서 일하는 임산부의 이야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찻집은 지하라서 창문이 없다. 조명기구라고는 천장에 매달린 펜턴트 조명 6개와 입구 가까이에 걸린 벽 조명 하나뿐이다. 그러다 보니 온종일 흑갈색 빛으로 물든 실내에서 밤낮을 구별하려면 시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가게 안에는 골동품 수준의 커다란 괴종시계가 3개 있었다. 하지만 시계바늘은 저마다 다른 시각을 가리켰다. 의도한 건지 고장이 난 건지는 이 찻집에 처음 오는 손님은 알 길이 없다. 결국 자기 시계로 확인해야만 한다. 남자도 예외는 아니었다. 남자는 손목시계로 시간을 확인한 후 오른쪽 눈썹을 극적이며 아래 입술을 비쭉 내밀었다. 생생한 공간 및 인물 묘사로 한편의 연극 무대를 보는 듯한 이 소설은 일본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연출자인 도시가즈가 자신의 연극을 소설화한 데뷔작입니다. 모든 유감과 아쉬움은 결국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양분으로 됩니다. 비록 현실은 바꾸지 못하더라도 아주 짧고 사소한 순간이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 그 마음이 미래를 바꾸는 커다란 힘이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네 번의 눈물과 감동은 가족의 소중함과 고마움, 사랑의 위로와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근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란히 손잡고 조국 대지의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교류하고 함께 어울리고 분투하며 민족 화합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56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위대한 조국 중국입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종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입니다. 연변 라디오 조선어 문예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9월 초사흘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각,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각,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 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그런 출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행에 몰입하게 되면 짧은 시간이지만 무한한 자유와 마음의 치유를 얻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 멀리 홀홀 여행을 떠나보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어딘가에로의 떠남은 정리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라디오 문화 산책에서는 리헤란의 수필, 여행이 준 선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의 늦은 겨울, 업무 학습차 회사 언니랑 운남성에 위치한 리강스에 다녀온 적이 있었다. 이틀 동안의 벼락 공부를 마치고 드디어 맞이한 선물 같은 자유시간. 고르고 골라서 첫 여행지로 우리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국가 5회급 명승지 리강고성을 선택했다. 리강고성에 들어서니 청석판을 깔아놓은 맨들맨들한 돌길을 따라 길 절반을 차지하고 맑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강에는 크고 작은 한 쌍의 물레방아가 사이좋은 부부처럼 나란히 서

있었고 그 너머로는 동년 시절 고향에서 수도 없이 보아왔던 수양버들이 한 줄로 쭉 늘어선 채 흐느적거리며 타양의 생수함을 덜어주고 있었다. 몇백 년 동안 잘 보존되어진 목조 건물들이 소수민족 상업문화와 이색적으로 조화를 이룬 곳에서 듣도 보도 못했던 음식들을 맛보고 알록달록 희한한 기념품들과 사차에 걸려있는 소원 패드를 구경하노라니 언니와 나는 아예 혼이 쏙 빠져나갈 지경으로 흥분돼 있었다. 이리저리 구경하다 우리는 선물용으로 나시족 수공예품 고르게 나섰다. 귀찮은 게 질색인 내가 값싸고 화려한 목수건 다섯 개로 쇼핑을 후딱 마무리할 동안 꼼꼼한 언니는 이것저것 만져보고 걸어보며 흥정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 보아하니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 언니 옆구리를 콕 찔러 주변을 둘러보고 온다 귀띔하고는 혼자서 골목길을 나섰다. 우물한 개구리가 어쩌다는 멋진 구경도 잠깐 혼자 있는 시간이 슬슬 불안해져 급기야 언니를 찾아 오던 길을 되돌아 걷기 시작했다. 인파를 헤가르며 헐레벌떡 도착한 가게. 어라, 언니가 없다. 가게 주인이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언니의 그림자를 오래도록 쫓아봤지만 끝끝내 잡혀주지를 않는다. 손에는 방금 산 목수건 봉다리뿐 거치장스럽다고 핸드폰도 호텔에 두고 나온 상태이고 돈도 꼼꼼한 언니한테 전부 맡기고 없는데 드디어 얼굴이 화끈거리고 목이 타기 시작했다. 거들떠보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타양 땅에서 길을 잃고 우두커니 멈춰서 있노라니 기회가 왔다는 듯 서글픔이 꾸역꾸역 안으로 밀려든다. 책에서 보았던 어떤 유명한 스님의 우리는 모두 불같고 개미같은 존재라던 말씀과 함께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거대한 시공간 속에 잠시 잠깐만 머물다 가는 그냥 어떠한 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한 장의 싸구려 옷보다도 주목받지 못하는 지금의 나처럼 굳이 걔네들보다 조금은 더 낫다고 우기고 싶다면 그건 오직 우리가 맺고 있는 사랑의 관계 때문이 아니겠는가. 혹 그동안 내가 이토록 소중한 주변 관계들을 너무 홀씨하고 살아온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생활비 조금 보태드리고 관광 몇 번 시켜드리는 거로 효도를 대신하고 식성에 맞춰 밥상 갖춰본 적은 별로 없으면서 내 비위 못 맞춘다, 늘 남편을 원망하고 내 가방이 내 것이고 내 핸드폰이 내 것이듯이 딸에도 당연히 내 것인 줄로 알아 일방적인 강요를 일삼고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친구의 사유 방식을 어처구니 없다 여기고 그동안 너무 가까이 두고 있어서 마치 알아주지 못했던 내 행복에 대한 미안함에 괜히 눈물이 났다. 딸 자랑이 신이 난 엄마의 한 방울, 감기 걸렸다고 남편이 챙겨주던 생강차의 한 방울, 연애 상담을 청해오던 딸의 고민의 한 방울, 떠오르는 친구들 이름 하나하나에 또 방울 방울, 얼마나 울었을까. 역시 여행객인 듯한 20대 아가씨 둘이 내 앞에 와서 마주섰다. 저희가 뭐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대방이 의아해하며 혹시 뭐 잃어버리셨어요? 하고 묻자 내가 황급히 아니요, 잃은 게 아니고 찾았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대방에게서 핸드폰을 빌려 언니에게 전화했다. 뚜뚜, 핸드폰 너머로 평소보다 두 옥타브는 더 높을 것 같은 언니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온다. 여보세요? 언니, 나야. 예기치 못한 내 울먹임에 무척이나 당황한 듯 언니가 급작스레 목소리 톤을 낮추며 말까지 더듬는다. 오, 괜찮아, 괜찮아. 사람들한테서 물어서 물레방아 있는 데로 와. 나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어, 알았어. 고마워, 언니. 무엇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 언니에게 나는 속으로 가만히 속삭여 보았다. 언니야, 잠깐이나마 나를 혼자 내버려둬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렇게 언니를 잃어버렸던 해프닝의 시간은 내게 값진 선물이 되어 주었다. 여행이란 결국 우리가 인생을 재발견하고 나를 완성해 나가는 일이 아닐까 싶다.

다음으로 주교영화가 쓴 소필 요람길에서 작은 생각을 줬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장맥산으로 떠나기로 했다. 돈이 많이 들겠는데. 부모님은 조금은 걱정하는 목소리였지만 얼굴에는 여느 때 없이 화기가 돌았다. 남편과 함께 온천역까지 꼼꼼히 스케줄을 짜고 부모님들을 모시고 길을 떠났다. 장백산 입구에 도착하여 주요 풍경구로 향하는 환승버스에 올랐다. 도중에서도 부모님은 감탄을 연발했다. 단순히 나무가 우거진 숲이 아닌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의 시작부터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환승버스에서 내려 우리는 다시 차를 바꿔 타고 먼저 기상대로 향했다. 수직 경관으로 이루어진 도중의 경치는 자못 신기한 느낌을 주었다. 조금 달리니 한여름에도 산중턱에 듬성듬성 보이는 눈들도 있었다. 이처럼 무더운 여름에 여기서는 눈을 볼 수 있다니 참 희한하구나. 오래전에 우리 협회에서 왔을 때는 공교롭게 사고가 나서 천지 꼭대기는 가보지도 못하고 돌아왔잖니. 그게 몇 해 만이냐 하면서 어머니는 감개무량해 하셨다. 가파른 구빈도리를 얼마나 달렸을까. 천문 봉정상을 조금 앞둔 기상대 종점역에서 차는 멈추었다. 해발이 2000m를 한참 넘는지라 옷을 껴 입었음에도 날씨가 제법 쌀쌀했다. 머리 위에서 감도는 검은 구름층과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불안스럽기도 했다. 풍습으로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였지만 처음 천지를 본다는 희망 때문인지 열심히 층계를 오르셨다. 나는 힘들어하는 어머니 손을 잡고 한층 한층 올랐다. 드디어 천문 봉정상에 올랐다. 날씨가 조금은 흐렸지만 나름 푸른 천지물, 옹기종기한 무풍우리들의 품속에 안겨 고요히 잠자고 있는 커다란 고산호수, 웅이로운 대자연의 경관 앞에 우리는 저도 몰래 숙연해지고 부지런히 샤타만 눌렀다. 과연 멋지구나. 여기에서 너희들과 함께 이런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다니 참 좋구나. 장백산 천재는 처음 오른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서 있으니 기분이 달랐다. 성스러운 천지, 장엄한 폭포,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온천, 천진한 아이처럼 곳곳에서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인제야 부모님들을 모시고 왔는가 하는 자책으로 가슴이 저렸다. 시간이 지나도 빗방울이 날려도 날씨가 차가워도 쉽게 떠나지를 못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식된 도리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장백산은 차로 4시간 정도의 거리지만 평소에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여러 번 왔었다는 이유들 때문에 부모님과의 장백산 유람은 생각을 못했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장백산에 온 것은 부끄럽게도 이번이 처음이었다. 유람도 처음에는 계획하면서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옷과 다른 준비물도 더 챙겨야 한다는 불편으로 조금은 못마땅해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부모님들의 밝은 웃음 때문에 이 모든 불편함은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평소에 효도하고 자주 말을 하지만 물건이나 약이나 기타 물질로 효도를 대신한 적이 많았다. 그런 것이 만족했었고 또 그렇게 생각해왔었다. 이번에 부모님을 모시고 장맥산 유람이라는 또 다른 효도를 해드리면서 무언가를 느끼게 되는 것 같다.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지 않을까.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세월과 더불어 흰머리가 한올한올 늘어나는 부모님들과 함께 할 시간은 사실 짧다면 짧은 것이 아닐까. 부모님이랑 같이 한다는 지금의 순간 자체가 행복한 것이 아닐까. 장백산도 우리만이 왔더라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느낌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부모님과 함께하면서 유람길에서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많이 남기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다. 먼 훗날 부모님도 우리도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그런 추억들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의미 있을까. 사실 거창한 것이 효도인 것이 아니다. 부모님이 즐거워하고 부모님이 행복해한다면 된 것이 아니다.

요람길의 피로를 온천에서 풀며 감개무량해하는 부모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미 자식으로서의 효도의 즐거움을 한껏 느끼게 된 것 같다. 1박 2일이라는 짧은 요람이지만 이번 요람길에서 주는 작은 생각들 때문에 은근히 뿌듯하기만 하다. 그동안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망각하게 되고 자신만의 판단으로 결정해버린다. 늙어가는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에 대해 별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부모님은 늙으셨으니까 이런 것은 안 해도 괜찮겠지, 이런 것은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거야 등등의 생각으로 건너짚고 넘겨짚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신이 먼저였고 그 다음이 부모님이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못난 자식들이지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부모님은 묵묵히 우리한테 주시기만 했고 우리는 받으면서도 고맙게 여길 대신 시끄럽다고 여긴 적도 없지 않았다. 그런 못난 자신의 모습들에 오늘따라 더욱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 같다. 거창하게 해놓은 일도 없으면서 자신만의 울타리에서 돌며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망각해버린 우리 자신이 부끄럽다고 할까.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 가사가 오늘따라 마음속에 더 맞춰오는 것 같다. 한 차례 유람길이 준 계시는 작지만은 않았다. 이제 함께하는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들고 싶다. 부모님들의 늘어나는 흰머리카락이 찬란한 미소로 조금이라도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늘어가는 주름살이 환한 웃음 속에서 활짝 펼 수도 있도록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 어디선가 싱그러운 바람 한 줄기가 작은 소망을 담고 푸른 하늘의 하트를 그려간다. 작은 행복들이 여기저기서 소담하게 피어나는 것 같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공동한 집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드넓은 땅에 아름다운 꿈을 수놓아가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남녀 듀엣으로 시작해봅니다. 내 오로지 너만을 김상훈, 양춘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강호혁 작사 김유식 작곡의 열왕술의 령 넘어가네 준비했습니다. 정든 고향을 향해 령을 넘는 그 정겨운 풍경 최성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계속하여 1980년대 창작된 김창호 작사 방동철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이요 보내드립니다. 방문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홍국 작사 진호 작곡의 고향길 준비했는데요. 어릴 적 뛰놀던 길, 학교 가던 길, 어머니가 기다리시던 그 길. 시간이 지나도 고향길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움을 담은 가요. 안녕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선 여성 독창과 가야금 병창의 멋진 조화로 탄생된 장백의 선녀 보내드립니다. 최현 작사, 방동철 작곡의 이 가요를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흥겨운 장산도 장간에 가요 준비해봤는데요. 김태희 작사, 김성민 작곡의 분배받은 햇살이고 샘터로 가네 보내드립니다. 재치있게 쌀 씻는 여성들의 형상을 음악에 부여한 가요입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재, 혈류주사, 침구,

약고,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버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알차게 잘 보냈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용기 있는 쥐와 이름의 소중함을 깨달은 곰돌이 모모의 이야기예요. 우리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퐁당 뛰어들어가 볼까요? 먼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린이 도서관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작은 쥐 시릴레 이야기예요.
0: 용기 있는 쥐 시릴.

0: 도시 한가운데 자리 잡은 어린이 도서관은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책 넘기는 소리로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특별한 곳이에요.
1: 이 도서관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조용한

0: 깊숙한 구석에는 작고 아담한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바로 이곳에 통통하고 귀여운 모습의 작은 쥐 시릴이 살고 있었어요. 시릴은 자신의 작은 집에서 아주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1: 그의 작은 집 안에는 간식을 보관하는 작은 공간,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보관한 침대, 그리고 작은 텔레비전까지 마련되어 있어 마치 사람들의 집처럼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어요.
0: 평소에는 시릴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시릴은 매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1: 그는 일주일에 딱 두 번만 용기를 내요 구멍 입구까지 살금살금 나와 밖에서 흘러나오는 어린이 동화 프로그램 소리를 몰래 듣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0: 가끔 배가 너무 고파 참을 수 없을 때 시릴은 모든 사람들이 잠든 깊은 밤을 틈타 조심스럽게 구멍 밖으로 나왔어요. 도서관 직원들이 실수로 흘리거나 먹다 남긴 빵가루, 치즈 조각, 과자 부스러기 등을 조심스럽게 주워서 자신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1: 시릴은 이렇게 모은 간식들을 작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옆에 꽂힌 작은 책을 읽으며 천천히 간식을 먹었어요. 그 뒤 포근한 침대에 누워 작은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아주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일상이었어요.
0: 어느 깊은 밤 도서관은 온통 캄캄하고 고요했어요.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마지막으로 도서관을 나온 사람이 전등을 모두 끄고 문을 잠근 뒤 도서관은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이때 시릴은 포근한 이불 속에 몸을 파고들어 꿈나라를 헤매며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1: 그런데 갑자기 귓가에 평소엔 듣지 못하던 이상한 낯선 소리가 살며시 닿아왔어요. 시릴은 깜짝 놀라 벌떡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는 곰곰이 생각하며 그 소리를 구분해 보았어요.
0: 이 소리는 시계가 초를 세는 깔딱거리는 소리도 아니었고 도서관 창 밖에 비가 내려 유리를 적시는 소리도 아니었어요. 바람이 창틈 사이로 스며드는 소리도 바닥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도 아니었는데 대체 이 기이하고 낯선 소리는 어디에서 들려오는 것일까요? 시릴은 온통 궁금증에 휩싸였어요.
1: 궁금증을 참지 못한 시릴은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와 포근한 잠옷을 가지런히 입고 신발을 신었어요. 그리고 걸레와 빗자루, 낡은 신발 사이를 좁고 어두운 틈새를 살금살금 지나가며 구멍 입구까지 천천히 걸어갔어요.
0: 그는 틈새 사이로 밖에 도서관을 내다보았어요. 어둠에 휩싸인 도서관은 꼼짝도 하지 않고 책장과 책상, 의자들이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한 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1: 시릴은 정말 궁금해졌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구멍 밖으로 나와 작은 코를 내밀어 주변 냄새를 맡아보고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소리의 방향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책장 사이를 천천히 지나가며 본격적으로 도서관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0: 소리의 방향을 따라가다 보니 백과사전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는 큰 책장 쪽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시릴은 이 책장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책장의 가장 높은 맨 웃칸에는 커다란 유리 어항이 놓여 있고 그 안에는 예쁜 금붕어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1: 시릴은 어항이 있는 곳까지 재빠르게 달려가 발을 들쭉거리고 몸을 쭉 펴서 어항 안쪽을 올려다보았어요. 어항 속 금붕어들은 평소처럼 나른하고 느긋하게 여기저기 헤엄치며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0: 하지만 희미한 달빛과 창밖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어항을 꼼꼼히 살펴보던 시릴은 어항 속 물이 예전처럼 가득 차지 않고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1: 또 물속에서만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닥을 내다보니 물방울이 카페우로 한 방울씩 떨어지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0: 있어요.
1: 시딜은 어항 표면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결국 예쁜 유리 어항에 가늘고 긴 금이 간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바로 이 틈새로 물이 계속 새어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0: 이 사실을 알아차린 시릴은 자신의 조그만 심장이 쿵쾅쿵쾅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금붕어들에게 절대 큰 재앙이 닥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에 도서관에 온 아이들이 금붕어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고 정성껏 먹이를 주며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예쁜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을 자주 지켜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시릴은 금붕어들을 소중한 친구처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1: 하지만 어항의 물은 계속 빠져나가고 금붕어들이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남은 시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0: 시릴은 서둘러 자신의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어항의 금이 간 틈새에 힘껏 대고 막았어요. 잠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는 멈추어졌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손수건은 물을 흡수하며 흠뻑 젖어버렸고 물은 다시 틈새로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1: 시릴은 자신이 입고 있는 잠옷까지 벗어 틈새를 막으려고 생각했지만 몸이 작은 그의 잠옷은 틈새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이 방법으로는 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0: 시릴은 책장을 타고 조심스럽게 창틀까지 올라가 작은 코를 유리창에 바짝 대고 밖의 거리를 내다보았어요. 거리는 온통 고요하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깊은 밤이었고 사방은 캄캄했으며 도서관 직원들은 모두 집에서 편안하게 잠든 사이였어요.
1: 이때 시릴의 눈에 천천히 걸어오는 두 명의 경찰관이 보였어요. 그들은 밤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순찰을 돌고 있었던 거죠. 시릴은 희망을 품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작은 두 발톱으로 유리창을 힘껏 두드리며 주변 책 표지를 움켜쥐고 흔들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애썼어요. 하지만 두 경찰관은 쥐의 작은 모습과 가는 소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대로 걸어가 버렸어요.
0: 이때 어항 속 물은 절반밖에 남지 않았고 금붕어들은 서로 꼭 붙어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두 경찰관은 길 건너편으로 이동하여 철물점의 문과 창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도서관 쪽은 전혀 쳐다보지 않았어요. 시릴은 조급해하던 중 갑자기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번뜩 떠올랐어요.
1: 그는 원래 뛰어다니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조용히 움직이는 습관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태어나서 가장 빠른 속도로 내달렸어요.
0: 시릴은 아동도서 책장을 지나 사무용 책상까지 기어올라갔어요. 운이 좋게도 현관문 바로 옆에는 책을 싣는 밀차가 있었고 시릴은 숨을 헐떡이며 밀차로 올라가 발을 디뎠어요. 간신히 현관의 형광등 스위치에 닿을 수 있었고 시릴은 온몸에 힘을 다해 두 발톱으로 스위치를 우러 힘껏 밀었어요.
1: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형광등이 하나씩 차례로 모두 켜지며 도서관 전체가 환하게 밝혀졌어요. 시릴의 작은 눈은 강한 빛에 잠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곧 복도에서 쿵쿵거리는 큰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고 문이 활짝 열리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0: 이때 어항 속 물은 거의 다 빠졌고 금붕어들은 서로 꼭 붙어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헐떡이며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시릴은 어항을 가리키며 경찰관들에게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고 가늘어 경찰관들에게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1: 두 경찰관은 사방을 둘러보다가 시릴의 모습을 발견하고 쥐뜻을 설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곧 백과사전 책장 앞으로 가보더니 어항에 금이가 물이 새고 바닥이 온통 물에 젖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어서 금붕어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며 수습에 나섰어요.
0: 이 말을 듣고 책장 뒤에서 몸을 떨며 숨어있던 시릴은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 쓰러질 것 같았지만 금붕어들이 구해진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척 기뻤어요.
1: 두 경찰관이 어항과 금붕어를 수습하느라 바쁜 사이 시릴은 살금살금 자신의 포근한 작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발은 지쳐 아프고 발은 물에 흠뻑 젖었지만 마음속은 따뜻하고 뿌듯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시릴은 신발을 벗고 침대에 툭 쓰러져 곧바로 깊은 잠에 빠졌어요.
0: 해가 다 뜨고 도서관에 아이들이 찾아와 책을 보는 소리가 들릴 때 시릴은 깨어났어요. 지금까지도 그날 밤 누가 도서관 전등을 켰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시릴의 일상은 다시 예전처럼 평온해졌어요. 매일 잠을 자고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보며 간식을 먹고 일주일에 두 번씩 동화 프로그램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바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꼭 한 번씩 밖으로 나와 어항의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긴 것이었어요.
1: 이제 두 번째 이야기, 곰돌이 모모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0: 이름의 소중함을 깨달은 곰돌이 모모. 어느 숲속에 곰엄마와 함께 사는 곰돌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곰돌이 이름은 모모였어요. 모모는 자신의 이름이 아주 평범하고 흔해서 조금 심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곰엄마에게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보챘어요.
1: 곰엄마는 모모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미소 지으며 스스로 마음에 드는 예쁜 이름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0: 모모는 기쁨에 뛰어다니며 바로 숲속으로 나갔어요. 그날은 맑은 날이었고 햇살을 맞으며 걷던 모모는 이 햇살처럼 포근한 이름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햇살이라고 짓고 싶어졌어요. 부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해지는 정말 멋진 이름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1: 이어서 부드러운 잔디밭에 다다른 모모는 푹신한 풀밭 위에서 마음껏 뒹굴었어요. 부드러운 풀잎들이 몸을 간지럽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모모는 이 풀처럼 상쾌하고 즐거운 이름도 좋다고 생각하며 이름을 풀이라고 짓고 싶어졌어요. 부르면 마음이 즐겁고 가벼워지는 아름다운 이름이었어요.
0: 그러다가 바람이 불며 달콤한 꽃향기가 코 속으로 스며들어왔어요. 모모는 힘껏 코를 훌쩍이며 향기를 맡았고 꽃향기처럼 향기로운 이름도 정말 좋다고 생각하며 꽃향기라는 이름도 마음에 담았어요.
1: 숲속을 걷다 보니 예쁜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모는 이 새소리처럼 달콤한 이름인 짹짹이라는 이름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 외에도 맑고 투명한 호수, 긴 버드나무 가지, 하얗고 부드러운 구름 모두 모모에게는 예쁜 이름으로 다가왔어요.
0: 햇살, 불, 꽃향기, 짹짹 등 수많은 예쁜 이름을 떠올린 모모는 대체 어떤 이름을 선택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됐어요. 곰엄마가 새 이름을 찾았는지 물었을 때 모모는 햇살, 불, 꽃향기 등 많은 예쁜 이름을 찾았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사랑하는 모모라고 부를 때 그 어떤 예쁜 이름보다도 모모라는 이름이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달았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곰엄마는 이건 평범한 이름이 아니냐? 라고 물었지만 모모는 동그란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부르는 사랑하는 모모라는 말 속에는 엄마의 따뜻한 향기와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가장 특별한 이름 같아요.
1: 곰 엄마는 모모를 품에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의 품속은 포근하고 향기롭고 달콤했으며 모모가 느낀 그 사랑의 향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모모는 이제 자신의 이름이 평범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소중한 이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0: 네, 오늘 동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용기 있는 쥐 시릴의 이야기와 이름의 소중함을 깨달은 곰돌이 모모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어요.
1: 시릴 이야기를 통해 평소 소심하더라도 소중한 친구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곰돌이 모모의 이야기는 겉보기에 평범해도 사랑이 담겨있는 나만의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따뜻한 꿈과 소중한 마음의 씨앗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안녕!
0: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등만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임종철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빨간 단풍을 준비했습니다.

메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춘산 작사, 량송호 작곡의 꽃으로 피다를 준비했습니다. 해맑은 미소와 살랑이는 꽃바람이 함께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리상길 가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지점입니다.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입니다.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오늘은 기회를 빌어서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각종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내고 있는 박윤덕 주임에 대해서 우리 뇌를 해봅시다.
0: 네.
1: 박윤덕 주임은 우리 연변의 명중이 칭호를 받은 분인데 1970년대 말기에 정춘중학원을 졸업했습니다.
0: 네.
1: 졸업한 뒤끝에 저희 아기는 도문시 중의원하고 연길시 중의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는데요. 림상 경험이 말이죠. 상당히 풍부한 분입니다.
0: 네.
1: 특히 환자를 진찰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특장이 있는데 맥진하고 설진을 잘합니다. 서전에.
0: 네.
1: 능히 맥진하고 서전을 통해서 환자나 가족에서 환자의 병세를 상세하게 말씀하지 않아도 이 박연덕 주임이가 이 환자가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를 말이죠. 제때 파악을 합니다.
0: 네.
1: 림상에서 보게 되면 이분이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대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약의 특점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을 놓지 않은 방법으로 말이죠. 환자를 말이죠. 진찰하고 처방을 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환자의 병세에 따라서 침구료법이라든가 댄디의 점적주사료법을 결합하는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 완고성 실민에 대한 놓고 본다 할 때 환자에게 말이죠. 박윤덕 주임이가 처방을 내드린가 동시에 말이죠. 얼전이라는데 귀침에 네. 처음 들어보죠.
0: 네.
1: 예, 이게는 중이 진구하게 한 게 치료 수단입니다. 이 박윤덕 주임이가 말이죠. 이런 완고성 실면이라든가 두통증이나 이런 병증에 대해서 말이죠. 얼전을 사용합니다. 이 사용하는데 환자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0: 네.
1: 이 림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분이가 심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하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 관심병, 심교통에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으키는 현혼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 우울증, 조리증, 신경성 이명증, 만성신염,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가는 병증, 만성신공능 쇄갈증, 당뇨병으로 일으키는 합병증, 당뇨병 신병, 방광염, 요도염, 뇨실금증, 만성위염, 특히는 위축성위염, 밀환성위염에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에 그리고 담낭염, 만성결장염, 변비.

0: 설사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최근에 제가 이분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전형적인 그 병례를 놓쳐보게 되면 할아버지 한 분이 한국에서 돌아왔어요.
1: 네.
0: 그래서 한국에서 주약에 말이죠. 간호사업을 했는데 환자홀이란 말입니다.
1: 네.
0: 몇 해간 고생하다 보니까 말이죠. 피로가 쌓여서 그런지 말이죠. 실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수면제를 잡쌌을 때는 조금은 잘 것 같은데 그 후에는 말이죠. 수면제를 한두 알 잡사도 도저히 말이죠. 잘 수가 없는데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이 말이죠. 만과성 실면증을 치료해봤는데 큰 효력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말이죠. 어느 분이 소개로 말이죠. 이 박윤덕 주임을 찾게 되었는데 박윤덕 주임과 진맥을 한 다음에 무슨 원인으로 이것이 일으키는가 얼마나 분석하고 처방을 내드렸는데 그 처방에가 맞아 큰 효과를 봤어요. 마지막에는 맞아 이분이 완쾌된 다음에 감사해서 박윤덕 주임님께 맞아 진치의 금기도 맞아 수혈했어요.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박윤도 선생님 보는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종에서 치료받습니까?
2: 이 고려시하고 밤에 자지 못하고 위도 나쁘고 불안하고 종합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한번 뵈었습니다. 그래 해가 아주 좋고 선생님 들과 척 보이거나 인사해가 100점입니다.
0: 그렇죠.
2: 환자들 얼마나 잘하는지 수영이 절반이 떨어집니다.
0: 해도 영도습니다.
2: 예, 그래서 가 앉으니까 저래 맥배를 보고 혈압 재고 이렇게 상세하게 보는데 영 진심 있고
0: 정직한
2: 인사입니다. 나는 잘한다고 칭찬하기 싶습니다.
0: 영 고등한 분입니다.
2: 연식에서도 영 잘합니다. 그래서 규태성이 모든 의사 선생님들하고 호사 일꾼들이 모두 수고자로 봉부돼도 어찌 좋은지 내 칭찬합니다. 오늘 아침에
0: 감사합니다. 응당한 일을 했는데요.
2: 그래서 내 오늘 시장 가려고 합니다.
0: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1: 건강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재선당 맞습니까?
0: 맞습니다.
3: 선생님 내 한 가지 부분에 합시다. 나는 지금 이 위가 좋지 않아가지고 시립병원에 가서 위경 해봤습니다. 위경 해보니까 거기서 말하던 게 물에다가 물을 무슨 이렇게 불을 앞겠다 이래 불고 무슨 이렇게 거기서 한 게 유물화성균이 있답대다. 그래서 약 소약을 떼주던데 그거 보름은 먹었는데 어째 아이 됐대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약을 소개해줘서 그거 먹었는데 내 6월 15부터 지금까지 이 약 저 약 먹어도 조금 났는가 들어하다가 또 이렇고 계속 지금 정상 가야 되고 이 배 저녁에는 배 시린 같기도 하고 와자자 하고 이랬습니다.
0: 내 생각에는 지금 우리 연변의 명중위에 박윤덕 선생을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 와서 진맥을 한 다음에 처방을 쓰셔요. 그러면 효과 좋습니다.
3: 그럼까?
0: 그 유물환성균이라는 거는 그 위염의 일종인데 위염을 일으키는 일종인데 그 환경하고 관계됩니다. 이 우리 중리에서의 중리에서의 그 변증론치라 하는데 그 말이죠. 유물환성균이 자라나는 환경을 말이죠. 소멸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납니다. 얼마나지요? 무슨 뜻인가요?
3: 무슨 균이 많답대다 나쁜
0: 그치? 내 아는데 그 균이 자라는 환경을 없애야만 그 위험이 없어집니다. 얼마나지요? 중리가 이게 말이죠. 특색이 있단 말입니다.
3: 그 중약을 넣어도 되는가 서약이 되는가?
0: 중약을 넣어도 되죠. 얼마나지요?
3: 그럼 어느 선생?
0: 박윤덕 선생을 지금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3: 지금 그 선생.
0: 림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입니다.
3: 그런가?
0: 그렇죠.
3: 알았습니다.
0: 50여 년 이사질 했는데.
3: 그랬습니까? 알았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3: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0: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하십니다.
2: 예.
1: 예. 저는 좀 그러니까 이게 기태중년이 왔죠. 예.
2: 예, 맞습니다.
1: 예, 예. 저희는 이렇게 기태중년이 지금 박창호 진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는 예 환자인데,
2: 예.
1: 주약에 저는 예 조그만 걸음을 급하게 걸거나 또 이러면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면서
2: 예.
1: 저리 가까밤에 막 땀이 난다.
2: 그렇죠. 씻는 곳을 하면. 네, 예.
1: 예, 예. 그래서 이게 그저 일 같지 않다 해서 병원에 가 검사해보니까
2: 예.
1: 심장 박동이 고르지 않고 오버가 심하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 예, 심리부치. 예,
1: 예. 예. 예. 예. 그래서 뭐 서약을 좀 떼줍디다.
2: 예.
1: 서약 먹었는데
2: 예.
1: 그 서약이 또 이렇게 뭔가 혈압이 또 내 뭐 올라가는 것도 방지하는 게 그 베타글코라고
2: 예. 예, 예.
1: 포함되어 있답디다. 이래서
2: 예.
1: 이 약은 자제해야 된다고 이러더라 말입니다.
2: 예.
1: 그래서 누구 친구가 말한 게 이게 기태중년에 박창호 선생 찾아가라 해서 예, 찾아갔습니다.
2: 예예. 예.
1: 찾아가서 지금 이 두계료동에 쓴 것 같습니다.
2: 예예. 예.
1: 쓰니까 이게 많이 이렇게 내 심장 박동이 온정된 것 같습니다.
2: 좋은 소식입니다. 치료 잘 안 되네요.
1: 그래 예. 심리 활동도 못했습니다. 막 춤 조금만 추면 막 숨이 차고 이래서 깨던 게 내 절로 춤도 가서 춰보고 이래니까 예. 춤도 출 수 있고 이게 몸 움직여도 좀 숨이 찬 게도 많이 온정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지금 내 날씨도 추워지지 해서 아무래도 약을 더 써야 되죠. 예.
2: 그렇죠. 예예. 예.
1: 예, 이렇게 좀 이렇게 온정되고 건강하게 하자면 약을 더 써보려고 그럽니다.
2: 예.
1: 예, 그래서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2: 예, 그냥 어제 연결됐습니다.
1: 가면
2: 예.
1: 됩니까?
2: 예, 예, 그걸 할 필요도 없습니다.
1: 갈 때만 계속 이래 예약하고 갔댔습니다.
2: 예, 예, 예.
1: 예,
2: 예.
1: 알겠습니다.
2: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0: 예. 예. 네, 담보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이 수고가 많습니다.
2: 예.
3: 예, 예, 예. 저는 정말 허리 아프고, 술이 저 뭔가 신다리부터 이래 종아리까지 꺼지면서 다리도 저렸습니다.
2: 예.
3: 예. 그래서 걷기가 엄청 힘들어서, 그 길태병원에 그저 최영희 선생님한테서 두개로 좀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효과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2: 주문 받았습니까?
3: 예, 예,
2: 예. 예,
3: 예. 예, 예. 그래서 그 허리도 아프던 것도 많이 괜찮고 줄이 좀 뻗던 것도 많이 멎은 것 같고
2: 예.
3: 예, 예. 저린 것도 많이 나은 것 같습니다.
2: 예.
3: 예, 예, 예. 근데 이게 이상하게 어떤 데는 이제 낮에선 걸으면 괜찮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더 아픈 것 같나 봅니다.
2: 예. 예, 그거는 예. 아침에 뭐 지금에 가을을 잡아서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3: 예.
2: 기온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인체 말이죠. 예, 기혈 운행이가 저해를 받습니다. 기혈이 네. 잘 통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3: 아,
2: 이거는 현대의학.
3: 예.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그런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렇죠.
3: 예.
2: 예, 예. 낮이면 좀 괜찮고, 예.
3: 예.
2: 예. 예. 기혈 운행과든가 관계됩니다.
3: 예. 그래서 두개여성 친구를 맞았는데 지금 많이 나은 것 같습니다.
2: 예, 그렇죠. 친구가 예. 그걸 문제를 해결한단 말입니다. 예.
3: 예, 예. 예. 그, 저 뭔가 줄이 뻗던 것도 많이 멈춰졌고, 발이 저런 것도 많이 나사진 것 같습니다.
2: 예, 그렇죠. 예,
3: 예. 예.
2: 예.
3: 그래서 예. 오늘 한번 또 이야기 하시려고 그럽니다. 최영희 선생님.
2: 예. 예, 연계 다 됐습니다. 시름 넣고 오세요. 예.
3: 예, 감사합니다.
2: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예. 수고하... 예.
0: 네, 당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2: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예, 저는 예, 초보진인 팔에 두개 나서.
2: 예.
4: 피부이 막 두껍게 되고, 면적이 막 커지고, 예, 그럴때다 막 안시럽고.
2: 예.
4: 그래도 그저 괜찮겠지 해서 그저 이약, 저약 바르다가, 또 무슨 그 치료라는 걸 크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2: 예.
4: 그런데 점점 면적이 커지고, 막 이렇게 더가라반하고 그래서 그, 피부과 김주임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서리고 가서 보였는데 약 국기들 예. 전에 약 썼습니다.
2: 예.
4: 근데 약 쓰고 나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보지문에 예. 진단하기는 쉽지만은 치료가 예. 잘 아이 되는 이런 피부병입니다. 예.
4: 예.
2: 참 잘하셨습니다.
4: 예.
2: 김주임 찾은 건 맞습니다.
4: 예. 감사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 또 예. 이렇게 무식이니까 가서 보이려고 끝까지 치료해야 되지.
2: 예, 완치시켜야 예. 되죠. 그러려면 또 재발합니다. 예.
4: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피부과 김주영으로 예약하려고 합니다.
2: 예, 연계 다 됐습니다. 그냥 시간단에 오시면 됩니다. 예,
4: 네,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5: 예. 저녁에 선 이쪽이 너무 나빠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전열성염을 해서 소변이 너무 급하고 자꾸 이러고 하루 전에 뭐 5번, 7번 뭐 일어나 화장실 드나들고 하고 뭐 바로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 많이 했어요.
2: 예.
5: 예, 이래고 병원도 여러 곳에 뭐 좀 잘한다는 이런 갱병원도 다녀보고 큰 병원도 가보고 했는데 효과 크게 못 보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가 광고 방송을 들었습니다요.
2: 예, 예.
5: 예, 저 국경절 전에 어느 그 6시 30분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2: 예, 예, 예.
5: 예, 그래서 찾아가서 거기 저기 강철수 주임 선생님이 이 방면에 여기 용하다고 이렇게 소문 듣고 그래 가서 예, 치료를 받고 예, 지금 현재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한 또 죽어서 화장실 다녀오면 예, 또 급분하고 또 이렇게 돼.
2: 예.
5: 예, 이렇게 효과를 잘 보고 있을 때 오늘 또 가보려고 내 지금 전화하는 길이.
2: 예. 연결됐습니다. 예. 그냥 오세요. 예, 과오도 예. 할 필요 없습니다. 예.
5: 예, 수고하세요.
2: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입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6: 네, 예, 저는 원장님이 환자입니다.
2: 예, 예.
6: 그 좌우골 신경통 때문에.
2: 예.
6: 뭐, 다리 줄 뻗치고, 엉치 아프고, 이래서. 원장님이 그 약도 쓰고 침도 맞고 예.
2: 예.
6: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예약하려고 지금 전화 드린 겁니다.
2: 예, 맨바로 잘 됐습니다. 전번에 그 출장 갔던 저 수원자에 오늘부터 예. 정상적으로 문진합니다.
6: 예.
2: 그래서 수원당 보육분들은 주의하시오.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문진하니까 오늘 오셔도 됩니다. 예.
6: 네, 예, 감사합니다.
2: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내 전입니까?
2: 예, 맞습니다.
7: 나 원장님 환자입니다.
2: 예, 어떤 정황에서 치료받습니까?
7: 예, 골이 너무 아프고 이래서 골이 띵하니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넉넉을 내서 내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2: 예, 예.
7: 그러게 그래서 치료해서 한 두 주일인지 한 주일인가 한 개다 된지 그래서 한 개 좀 효과 많이 받아 나섰습니다.
2: 예예. 예.
7: 아 그런 게 지금 어찌 이지원이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이러면서
2: 관계 있습니다. 예.
7: 예. 예. 아침은 나가면 감기 허리 걸린다.
2: 그렇죠. 아침은 예, 쌀쌀하잖아요. 예.
7: 그럼 이전 그 뭐여도 또 병 다시 돌아오는지 이게 몰라서 다시 한번 그 주인 이사님 가서 배우자고 이랍니다.
2: 예.
7: 그 약도 대먹고.
2: 그래 합시다. 연결됐습니다. 예. 그냥 오세요.
7: 예.
2: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8: 예. 나는 예, 어제 어깨부터 팔이, 허리, 무릎이, 발등이 그냥 불순이어 있습니다. 통신도 막 난다.
2: 예.
8: 강철수 주임 선생님 치료를 받고 예, 약도 먹고 세 번 쪄다 먹고 그런 침도 먹고 약도 먹고 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2: 예.
8: 그래 이제 더 효과 일날 때 더 먹으려고 합니다.
2: 예.
8: 예약하려고 합니다.
2: 예, 예. 그냥 오세요. 연기가 다 시켰습니다. 예.
8: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9: 예, 저는 예, 밤에 잘 때 식은땀이 나고
2: 예.
9: 가슴이 답답하고 예, 이튿날 이 청결 좀 오를 때도 숨이 차고 이 가슴이 이 심장 부위가 예, 영 어떻게 말했으면 좋겠는
2: 아픕니까?
9: 아픕니다.
2: 예, 심장 터이구만. 예.
9: 예, 저번에 내 생각에도 힘도 안 좋겠다 해서 예. 원장 선생님 가서 두 번 약 줘왔습니다.
2: 예예.
9: 예, 선생님 본 게 그 약 두 번 먹고 나니까 전에 식은땀도 적게 나고 좀 충격이 오를 때 허란 것 같아 오늘 더 아프다 그랬는데.
2: 예, 맨발은 잘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문진하니까 예, 오십시오. 예.
9: 예.
2: 과오도 하지 마세요. 예예.
9: 예. 예, 수고하십시오.
2: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0: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0: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11: 저 국경철전에 가서

0: 저 박 원장님 치료를 좀 받았어요.
1: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0: 박윤덕 선생님.
1: 예, 예, 예.
0: 예. 근데 혈압이 그래서 막 200씩 막 갑자기 올라가고.
1: 예.
0: 머리가 띵하고, 예, 막 이렇게 가슴 답답하고 자지도 못하고 미스 하고. 그래가지고서 국힘들 전에 가서 좀 치료받았어요. 귀에다, 귀에 데다가 주사도 막 침 맞은 게.
1: 예.
0: 좀 효과 본 것 같아요.
1: 예.
0: 그, 오늘 좀 가서도 좀 치료를 좀 더 하려고 좀.
1: 예.
0: 전화하는.
1: 예, 그러도록 합시다.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어전에, 예. 예? 이분은 예. 어전만 문진합니다. 예.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그 길대승리 박윤도 선생님을 예약하다 그럽니다.
1: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3: 예, 저기, 그러니까 전번 날부터 전번 주부터 막 이렇게 어지럼증이 나고,
1: 예.
3: 그 다음에 잠도 잘 오지 못하고, 밤에 소변도 쓰이 나고 하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없고, 밥맛도 떨어지고, 어지럼증이 난다 하면 꼼짝 못하겠습니다.
1: 아, 심하구만요. 예.
3: 예. 그러다가, 그 방송 듣고서리, 박윤도 선생님이 이 방면에 유명하다는 소리 듣고서리, 그래서 전번주에 가서 약을 재서 일주일을 먹었습니다.
1: 예.
3: 굉장히 영 많이 나사됐습니다.
1: 예, 예.
3: 예. 정말 나사지고 그 매고 보니 보고서리 또 어떤 방면이 문제 있다는 것도 다 설명하고,
1: 그렇죠.
3: 어떤 원인으로 또 어지럼증이 나고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설명해주니까나, 예.
1: 예.
3: 이렇게 몸이 안정되고 병이 많이 나는, 예, 완전 낫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막 나고, 예,
1: 예, 그렇죠.
3: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계속 더 묻겠습니다.
1: 예, 예.
3: 예.
1: 참 잘하셨습니다. 이분의 임상경험이 예. 상당히 풍부한 분입니다. 예예.
3: 어,
1: 예. 예. 어떠냐 오십시오. 예.
3: 예. 예. 예. 예. 오늘 가겠습니다.
2: 네.
3: 예.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전 주무니까 박창호 주임수님 연락 주무니까.
1: 예약하겠습니까?
4: 예. 예.
1: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4: 아. 나, 예, 위, 그냥, 더불어, 가면서, 먹으면, 그냥, 딱, 여기, 여명치 밑에, 거기, 막힌 것처럼 내려야 간다, 그냥.
1: 예, 예.
4: 예, 그래, 그냥, 몇 가면서, 어떠삼, 또, 까, 영, 깨고, 음식 먹자면, 영, 또, 걱정되면서, 먹을 수가 없, 그렇게 먹지 못했습니다. 그니까, 그, 내 또, 이렇게, 나도 이 방송 들었습니다. 그런 게, 박창호 주임수 센터한테서,
1: 예.
4: 한 번, 약 썼습니다. 약 쓴 게, 그러니까 미스급은 중사이 영마에 없어지고,
1: 예.
4: 밥은 먹지 못하던 게 밥 지금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에.
1: 예, 좋은 일입니다. 예.
4: 그래서 약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4: 예. 예. 예. 그 선생님 만난 게, 와, 그렇게 많이 다녀도, 예. 이렇게, 치료 가서 영 미지 그리한 게 잘, 돈은 많이 썼습니다. 근데 잘 아이 되는 게 이번에 가서, 그런 다음에, 효과 볼까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지금.
1: 예. 좋은 사실.
4: 예, 오늘 가서 보겠습니다.
1: 예.
4: 국경적으로 가니.
1: 예.
4: 휴식했으니까 한번 보고 오늘 예. 가겠습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네, 연계 다 시켰습니다. 예, 예.
4: 연락, 예, 예. 어선이 되지.
1: 예, 됩니다.
4: 예.
2: 네.
4: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예 목이 뻣뻣하고 아프고 그리고 파리도 저리고 그래서 예 그 강철수 선생님한테서 심도 맞고 차도 한 개 지금 많이 효과 좋았습니다.
1: 예, 예.
5: 그래서 예 그래서 오늘이도 심도 맞고 가서 약이 지금 한 첩밖에 안 남았는데 가서 약 드시고 해서 보이자고 저리 오늘이 예약합시다.
1: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과오도 예, 하지 마세요. 예, 예.
5: 예, 예.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말씀 주시죠.
1: 아, 이 박윤덕 주임이가 예, 최근에 보게 되면 이 완고성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말이죠. 잘 치료해서 예, 소문을 놓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예, 조금 대화를 해봅시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이 관심병 환자입니다.
1: 예.
6: 그래, 원래 관심병이라서 이렇게 약을 쓰고 있는데, 이 가을에 타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좀 막 재발해가지고, 이제 자꾸.

0: 잘못 자고 그리고 가슴도 나빴다라고 해요.
1: 예.
0: 조금만 생각해도 막 불안하고 해.
1: 그렇죠.
0: 힘들었다라고 저거 또 계속도 소리 많이 나는 것 같고 해.
1: 예.
0: 하여튼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그 이 방송 듣고 소리 그게 이렇게 대중의 그 박윤덕 전 이사 중년에서 퇴직하신 분이고
1: 예.
0: 또 연빈의 중인명이고
1: 예, 맞습니다.
0: 아, 잘하신다 해서 예.
1: 예.
0: 그래 그 이산대 가서 약을 쓴 게 지금 어떤 두 번째 썼습니다.
1: 예.
0: 두 번째다 뭔 게 그 가슴이 불안한 것도 낫고 그 다음에 이 잠도 잘 오고 예.
1: 예.
0: 그리고 막 이렇게 속이고 저 동동거리니 막 이런 것도 낫고 막 안정적으로 좋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0: 효과가 영달 보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이런 거 자상하게 잘 진단해 주시더라.
1: 예. 예, 그렇죠.
0: 예, 예. 맥박 보고 여러 가지 또 증상 다 이렇게 짚어낸 게 냄새 딱 낫고 해서
1: 예.
0: 그래 약이 떨어지니까 오늘 또 가서 약 주려고 예약하게.
1: 예,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예. 됐습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예, 우리 중국의 정황을 놓고 본달 때, 예, 부동안 정도로 이 실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 5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특히 보게 되면 우리가 중시를 불러일으킬 말죠. 부분이 있는데, 예, 진단학에서의 완고성 실면이라 합니다. 예. 연속 며칠간, 예, 몇 주일간 근본상 말이죠. 잠을 들 수 없단 말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를 발생하는가 하게 되면, 예. 하나는 말이죠. 중의학에서 정치쉬라는데 정기가 허약해진다. 예.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면역력이라는데 면역력이 말이죠. 크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기라든가 뭐 기관지염이라든가 예. 이러한 말이죠. 예. 감염성 질환이 잘 인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이죠. 이 장기적인 말이죠. 실면 현상으로 인해서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권고를 하겠는데 잠을 말이죠. 자지 못하게 되면 그냥 약방에 가서 수면제를 싸다실 건이 아니라
2: 네.
1: 예, 이 박윤덕 주임 같은
2: 알겠습니다.
1: 이런 예, 예.
2: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안도현에서는 331 국도 통로 우수에 이탁해 연선 풍경구의 승격을 추동하고 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면서 전통적인 관광 유람으로부터 몰입식 관광으로의 전환을 다그쳐 통로의 흐름을 관광 증가량으로 전환시킴으로써 현역 경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안도현 송강진 송화촌은 많은 자가운전 관광객들이 특별히 들리는 곳입니다. 마을의 장백산 외할머니 집 관광객 접대 중심에 들어가 배추김치 커피 한 잔을 주문하면 새콤하고 매콤한 김치 맛과 진한 커피 맛이 혀끝에서 어우러지는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선족 전통 배추김치의 풍미와 커피를 절묘하게 결합한 이 창의 음료는 송화촌에서 자체로 연구 개발한 신제품으로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이 마을에

0: 면 꼭 맛보는 특색 제품으로 됐습니다. 하복 관광객 정여사입니다. 커피를 마셔봤지만 배추김치 커피는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마셔보는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한잔 맛보기 바랍니다. 안도 송화촌 관광발전위원회사 경리 리산홍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을에서 내놓은 배추김치 특색 커피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조선족의 특색 음식인 배추김치가 들어갔고 또 우리가 말씀드려 연구 제작한 배추김치 코코아 가루도 들어갔습니다. 배추김치를 커피와 결합시켜 독특한 맛을 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인기 몰이는 마을 전체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송화촌은 노래 붉은의 변강비춘회의 장백산 아래 사겁에 열리고라는 향토 정취에 의탁해 과일 나무를 주제로 한 정문 민박을 건설했습니다. 각 가정의 정원에서는 자두나무, 사과나무 등 과일 나무를 재배해 집집마다 한 가지 풍경, 한 가지 특색을 갖춘 다양한 민박군을 형성했습니다. 안도현, 송강진, 송화촌 촌민 강계옥입니다. 우리 집은 관광객들을 접대하기 위해 새로 장식하고 공기 여론 시스템도 설치했습니다. 조선족의 특색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집에 와서 숙박합니다. 안도 송화촌 관광발전위원회사 경리 리산홍입니다. 올 들어 송화촌에서는 민속문화와 생태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IP 인기몰이, 정경혁신, 경영모식 역량 강화를 통해 문화관광경제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새로운 관광정경과 새로운 경영모식을 중점적으로 구축해 풍경구의 인기를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송화촌에서는 관광객 연 16만 명을 접대했습니다. 안도현 이도백화진에 위치한 홍석봉 풍경구는 국가 4위급 관광풍경구이자 전국 삼림체험기지로 총면적이 2823헥타르이고 삼림피복률이 95% 이상입니다. 이곳은 산의 화강암 암벽이 햇빛 아래에서 적갈색을 띈다고 해 홍석봉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옥황각 전망대에 오르면 련면한 산봉우리와 끝없이 펼쳐진 리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산동 관광객 장정정입니다. 우리는 산동 제남에서 왔습니다. 도착했을 때 마침 큰 비가 내렸는데 비가 그친 후 산에 올라와 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구름과 안개가 감도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은 고향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산천이 수려하고 령기가 넘쳐 마치 선계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좋습니다. 다들 와서 구경해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천혜의 생태자원에 의탁해 풍경구에서는 올해 진약꽃과 견학체험 로선을 새로 내왔습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인삼, 령지 등 200여 종의 장백산 산지 약재를 식별하고 인삼 채취 전통 문화를 요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수상 종목이 올해 처음 개방되면서 여름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야외 탐험, 자연 과학 지식 보급, 민속 체험을 일체화한 다원화 체험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안도 장백산 홍석봉 풍경구 운영 기획 경리 김택입니다. 홍석봉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가을입니다.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우리 홍석봉에는 5각 단풍나무로부터 11각 단풍나무까지 모두 있습니다.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이 서로 어우러지는 모습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찾아와 장백산 원시 삼림의 모습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331 국도가 안도의 산수와 인문을 하나로 연결해 연선의 마을과 풍경구의 발전 구도가 새롭게 재편되면서 풍경이 자원으로 전화되고 있습니다. 안도현에서는 문화관광 융합 혁신 발전을 1층 추동하면서 자원 우세에 입각해 특색 분야를 깊이 개척하는 현역 경제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1: 그늘 2026년 전국 도시 전파 열기 지수 100강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연길 씨는 성공적으로 해당 명단에 이름을 올려 82위를 차지했으며 길림성에서 유일하게 입선된 현급 씨로 됐습니다. 이는 연길 씨가 연속 여러 해 해당 100강 명단에 진입한 것입니다. 해당 지수는 인민일보사 소속 중국도시보사와 중국도시브랜드연구원이 관련 빅데이터와 표준에 의탁해 전국 현급시의 인터넷 전파 데이터를 표준화 분석 계산에 산출한 것입니다. 전파

0: 두터운 민속문화와 특색 미식 자원에 의탁해 연길 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각종 문화관광 축제, 민속 전시 공연, 체육 경기 등을 상시적으로 펼쳤으며 문화관광 새 경영 모식을 부단히 풍부히 해왔습니다. 이번 입선은 연길시 도시 브랜드 구축과 도시 형상 건설 성과에 대한 충분한 긍정입니다. 다음 단계 연결시에서는 본토 문화의 내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며 도시 브랜드의 전파 효능을 1층 확대해 도시의 지명도와 호감도를 부단히 제고할 계획입니다.
1: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당건설로 학교 운영 방향을 인수라는 것을 견지하면서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교수 실천에 융합시켜 지방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높은 자질의 기술 기능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내고 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 무인기 실기 조작 수업에서 23살 장가라기 경형 무인기를 능숙하게 조종하며 농약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 2023급 무인기 응용 전공 졸업생 장가라기입니다. 제가 방금 조종한 것은 P200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학교에서 리론과 실기 조작을 배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졸업하고 순조롭게 일자리도 찾았고 월급은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입니다. 지금은 교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가락의 성장에는 전공 당원 교원팀의 지속적인 지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소속된 무인기 응용기술 전공은 연변직업기술학원 당지부에서 중점적으로 건설한 신흥 전공으로 2023년에 처음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이 전공은 20여 명에서 180여 명 규모로 발전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 장비제조 및 지능통제학과 전기교수연구실 주임 손유입니다. 학교의 무인기 응용 기술 전공은 전공군의 핵심 주력입니다. 무인기 전공 졸업생들은 식물보호, 항공촬영, 순찰검사, 소방 등 여러 업종과 분야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당건설을 인솔로 중화민족 공동체식 확고 수립을 교육교수의 각 고리에 융합시켜 사상정치수업 플러스 전공수업 플러스 실천수업의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공 설치 면에서는 지방 산업 발전 수요에 맞춰 저공 경제를 겨냥하고 무인기 전공을 성급 특색 기술 전공군으로 구축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변 직업기술학원 재학생 수는 2,000명에서 4,776명으로 증가했고 학생 모집 범위도 성내에서 전국 14개 성으로 확대됐으며 졸업생의 성내 취업률은 74.8%에 달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당건설 인솔 인재 강교 전략을 견지하면서 청담 프로젝트에 의탁해 당원 골간 교원이 청년 교원을 돕도록 함으로써 교원 대호 건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교원과 학생들은 각급 기능 경연에서 연이어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 당위서기 양신민입니다. 연변의 고품질 발전에서 인재는 지탱이고 보장입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는 인재 양성을 주선으로 삼고 1년의 리론 교수 능력과 실천 교수 능력을 겸비한 교원들을 양성해내 길림성 고등직업교육학교의 무대에서 우리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당건설 사업을 전공건설, 교실 수업, 기능실기 훈련의 모든 곳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변직업기술학원에서는 당건설 인솔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해 높은 자질의 기술 기능 인재를 더욱 많이 양성함으로써 지방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해 계속 봉사할 계획입니다.
0: 배향기와 버섯향 그윽한 황금 가을 노래하며 성세의 변강에 성류꽃 피월을 주제로 한 2026년 삼합진 제1회 대중취미운동회 및 제8회 농민문화시즌이 일전 삼합문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활동은 문예전시공연, 취미경기, 문화관람, 제품전시판매, 민속체검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아울러 대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1층 풍부히 했습니다. 가을 수확 탈곡 속도 경기, 눈을 가리고 황금 호박 찾기 등 취미 경기 종목들은 재미가 넘쳤습니다.

0: 현장의 천인 비빔밥 민속 전시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민과 관광객들은 적극 활동에 참여해 특색 미식을 함께 나누면서 짙은 생활 정취 속에서 민속 문화를 전승하고 서로 간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또 농특산물 전시 판매 구역을 설치해 삼합진 사과배, 특색 과일 채소 및 각종 민속 수공예품을 집중적으로 추천 소개하고 본토 량질 농특산물의 판매 경로를 넓혀 농민들의 증수치부에 힘을 보탰습니다.
1: 11일 오후에선 2026 중국축구협회 가품리그 제26라운드 남통지훈팀과의 홈경기에서 연변 룡정커시안팀은 0-1로 패배하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첫 실점이 너무 일찍 찾아왔습니다. 불과 3분경 남통팀이 코너킥 기회에 우리 문전을 어지럽히다가 2차 공격 기회에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한 골 뒤진 연변팀은 추격에 나섰지만 9분경 황진비의 헤딩슛이 골문을 벗어났고 전반 추가 시간에 누니에스가 때린 슈팅도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연변팀은 선수를 교체하며 변화를 꾀했습니다. 52분경 황재명의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고 61분경 조반니가 프리킥 기회에 직접 때린 슈팅도 아슬아슬하게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63분경 남통팀이 추가 골을 뽑아냈지만 앞선 옵사이드 반칙으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84분경 연변팀은 진극강이 아크 안에서 강슛을 때렸지만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그 뒤 경기는 더 이상의 점수 변화 없이 마무리됐고 연변팀은 홈에서 0-1 패배를 받아 안아야 했습니다. 10월 17일 연변 룡정 커시안팀은 홈에서 불산 남사팀과 제27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매체가 보는 연변, 이번 기 내용입니다. 조항 TV 뉴스 클라이언트는 근일 연변 광동촌 농업관광융합으로 변경관광 열기 지속 상승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국경절 연휴 기간 화룡시 광동촌은 풍수절 조제 활동에 의탁해 각지 관광객들을 끌었다고 하면서 무형문화재를 핵심으로 수공예 체험, 견학실천, 가족 휴식 등 여러 경영 모식을 융합해 관광객들이 몰입식으로 연변 향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인민일보 6면 달인과 함께 관광하는 매력 소도시 전문란에 7일 길림성 연변주 연길시 사계절 가능한 아름다운 경치와 미식 감상이 게재됐습니다. 보도에서는 문화관광 추천 소개관과 함께 연기를 관광하면 현지인의 시각으로 현지 특색을 체험하고 조선족 민속 문화와 특색 음식을 맛보며 이 도시의 색다른 풍경을 체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일보 천면 습근평 경제사상 실천 조사연구행 전문단의 9일 정든 땅 연변이 게재됐습니다. 보도에서는 연변의 한눈에 삼국을 바라볼 수 있는 변경이 있고 장구 소리가 울려 퍼지는 민속 내포가 있으며 여러 민족 대중들이 땀 흘리며 옥토를 일궈낸 화목한 모습이 있다고 하면서 연변이라는 이 정든 땅은 보다 자신감 있고 유력한 자태로 더 아름답고 밝은 미래를 창조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정천룡, 김춘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방송 스페셜
1: 방송 스페셜

우리 민족의 역사 교육 문화 발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문가 학자들과 함께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의식 제고, 지역사회 발전과 민족사회 발전에 취지를 둔 토크식 프로그램 방송 스페셜 많은 분들의 관심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 스페셜 코너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네, 시작은 누구나 할 수가 있지만은요, 완성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그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가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부딪히게 되죠. 매번 그때마다 또 견지하느냐 포기하느냐의 선택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갈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요, 이 가능성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속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가는 끈기의 중요성을 두고 얘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실에는요, 심리상담사 장화 선생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0: 오늘의 날씨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요,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던 데로부터 일부 지방에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23도, 최저기온은 8도겠습니다. 우리주 삼림화재 위험 기상 등급은 4급이고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상담사 우리 장화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반갑습니다. 확실히 시작은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요 완성은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들의 주변을 봐도 뭐 비슷한 뭐 그 환경 속에서 성장을 하고 또 학창 시절에 공부 성적도 비슷했던 친구들 사이 그냥 뭐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반대로 자신의 어릴 적 꿈을 이루어내고 멋지게 살아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뭐 심심찮게 주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반을 채워서 100%를 만드는 것은 또 전혀 다른 영역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완성은 아무나 하지 못한다는 그 말처럼 첫 발을 대는데 필요한 것이 용기라면 끝까지 완주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끈기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고 또 성적이나 재능도 비슷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높은 꿈을 꾸고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되고 그때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친구는 평범한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고 또 어떤 친구는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루어서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 끗 차이를 만드는 것은 또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은 타고난 재능이나 특별한 배경이 또 아니었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그 찾아오는 지루함과 실패, 또 그리고 슬럼프의 순간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버텨낸 끈기의 차이였습니다.
0: 그렇죠.
1: 네. 소설가 J.K. 롤링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또 새로운 스토리를 상상하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롤링은 난방조차 되지 않는 그 작은 카페에서 어린 딸을 옆에 두고 지독한 가난과 또 우울증을 견뎌내면서 마침내 해리포터의 첫 번째 원고를 또 끝까지 완성해냈습니다. 12곳의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내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사로잡은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출발선에 선 사람은 많았지만 수많은 거절과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내며 완성을 만들어낸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0: 진짜 그림 없는 노력 분투로서 이루어낸 네 완성도죠. 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 분명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의 삶의 평범함과 꿈의 완성으로 갈리게 되는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1: 네. 비슷한 지능을 갖고 있고 학벌을 갖고 있고 그리고 가정환경을 비슷하게 가졌음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한 사람은 평범함에 머물고 다른 한 사람은 꿈을 완성하는 그런 결정적인 차이는 사실 초기 자산이 아닌 장기적 운용 방식에서 발생합니다.
0: 네.
1: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서는 이 차이를 크게 네 가지 핵심 원인으로 설명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0: 임계점을 넘어서는 축적의 시간입니다. 성장의 곡선은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변화가 없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상승하는 계단형 곡선을 그립니다. 평범함에 머무는 경우는 노력을 아무리 해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 임계점의 전 단계,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 지루함이나 그 조급함을 느끼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는 목표를 계속 바꿉니다. 그러나 꿈을 완성하는 사람들은 그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성과가 축적되는 중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지루한 반복과 임계점 구간을 끝까지 견뎌내는 폭발적인 견뎌내어서 또 그 폭발적인 성장의 결실을 또 맞이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 탄력성과 실패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시작 지점이 비슷한 사람들도 일을 추진하다 보면 누구나 실패 혹은 슬럼프, 타인의 비난이라는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평범함에 머무는 사람들은 실패를 자신의 한계로 받아들입니다. 한두 번의 좌절을 겪으면 그 위험을 피하려는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며 자신이 도전하는 범위를 스스로 축소시킵니다.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꿈을 완성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단순한 피드백이나 데이터로 받아들입니다. 거절이나 실패를 당했을 때도 자존감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수정하며 다시 시도하는 회복 탄력성을 발휘합니다. 세 번째는 그릿과 장기적 동기 유발 능력입니다. 그릿이라는 것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집념을 뜻합니다. 평범함에 머무는 사람들은 초기 열정에 의존합니다. 시작할 때는 뜨겁지만 감정이 식거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그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꿈을 완성하는 사람들은 시스템과 루틴에 의존합니다. 열정이 식었을 때도 매일 정해진 양의 일을 해내는 감정 통제력과 일상적 규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동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복리 효과의 누적입니다. 매일 1%의 개선은 1년 뒤에 약 37배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복리 효과라는 것은 사실 경제 범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함에 머무는 사람들은 매일의 작은 노력이 가져오는 그 파급력을 간과하고 결정적인 한 방이나 특별한 기회만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을 완성하는 사람들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 예를 들면 독서나 기술 연마 또는 네트워크 관리, 이런 작은 습관이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로 이자가 붙듯이 기하급수적인 영향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꾸준히 실천합니다. 결국 두 집단을 가르는 핵심은 그 지루함과 불확실성을 견디는 힘이라고 봅니다. 시작할 때는 재능과 환경이 빛을 탈지 몰라도 아무런 성과가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묵묵히 걸어가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인생의 궤적을 전혀 다르게 만든다고 봅니다.
1: 그렇죠. 웨스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평범함과 꿈의 완성 나중에 길이 갈리게 되죠. 이 어릴 적에는요 누구나 다 꿈을 지니고 희망이 부풀어 있지요. 그걸 뭐 장기적인 목표와 신념으로 성공에까지 이어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게 되면은요 쭉 견지를 해가지고 성공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0: 네. 어린 시절의 꿈은 무한한 가능성과 또 열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장벽을 만나게 되고 또 반복적인 실패를 하게 되고 그리고

0: 어떤 지루함에 계속 부딪히면서 그 꿈들이 소멸하기 쉽습니다. 막연한 희망을 실제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열정이 아닌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집념이 결합된 끈기, 즉 그릿입니다.
1: 네.
0: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심리학자 앤젤라 다고스는 수많은 성공한 인물들을 연구한 끝에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은 재능이나 IQ가 아니라 열정과 결합된 끈기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을 단단한 신념으로 바꿔서 성공으로 이어가기 위한 핵심 원리와 또 이를 증명한 대표적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첫 번째 핵심 원리는 감정적 열정을 시스템과 루틴으로 전환하기입니다. 어린 시절의 꿈은 감정적인 열정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쉽게 식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열정을 매일 루틴으로 바꿔버립니다. 세계적인 거장 스티븐 킹은 영감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것은 아마추어나 하는 일이다. 프로는 그냥 앉아서 일을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영감이나 기분에 의존하지 않고 명절과 자신의 생일을 포함해서 1년 365일 매일 아침 정확히 2000자씩 글을 쓰는 극단적인 루틴을 수십 년간 유지했습니다. 초기 작품들이 수십 번 거절당할 때도 이 루틴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3억부가 넘는 그 판매고를 올린 대작이 대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1: 네.
0: 두 번째 핵심 원리는 거절과 실패를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신념입니다. 목표를 장기적으로 견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나 거절을 마주했을 때 자존감이 꺾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나라는 사람의 한계가 아니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실험 데이트로 해석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만들겠다는 꿈을 품었던 제임스 다이슨은 첫 성공작을 내놓기까지 무려 5,126번의 시제품 실패를 겪었습니다. 15년 동안 수입도 없이 대출에 의존하면서 5,127번째 시제품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세계를 바꾼 청소기가 탄생하였습니다. 5,126번의 실패는 그에게 포기 이유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5,126개의 오답을 지어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원리는 단기적 성과가 없을 때도 최종 지점을 바라보는 집념입니다. 꿈을 완성하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는 임계점 또는 정체기를 지날 때도 묵묵히 버텨내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구 황제 마이클 조단은 고등학교 시절에 대표팀 선발에서 탈락하는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망하여 포기하는 대신 매일 남들보다 일찍 체육관에 나와서 또 슛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조던은 먼 후일에 나는 커리어 동안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고 약 300승의 경기에서 졌다.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슛을 놓친 적도 26번이나 된다. 나는 인생에서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이 성공한 사람들이 사례를 통해서 꿈을 성공으로 이어가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첫 번째 방법은 꿈을 이루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전략은 자신의 꿈을 아주 작은 일상 단위로 쪼개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거대한 목표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중압감에 눌려서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손에 잡히는 오늘

0: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시간의 루틴으로 만들어서 끈기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하고 멋진 몸을 만들겠다거나 영어로 자유롭게 대화하겠다는 거창한 꿈을 세웠다고 해볼까요? 10kg 감량 또는 외국어 마스터라는 거대한 그 산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 언제 저기까지 가지 하는 그런 막막함과 조급함이 마구 밀려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포개어 쪼개어서 매일 저녁 퇴근 후 20분 산책하기, 아침에 일어나 영어 문장 3개 외우기처럼 아주 작은 일상의 조각으로 바꾸면 또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부담 없이 선뜻 시작할 수 있고, 아, 오늘도 해냈다는 그 소소한 성취감이 매일 마음에 자극자극 쌓이게 됩니다.
1: 네.
0: 이처럼 끈기는 무작정 참고 견디는 정신이 아닙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지혜로운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것입니다. 똑같은 좌절을 만나더라도 아,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라며 자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명작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원고를 수정하는 과정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위대한 작가가 한 번의 완벽한 원고를 써내려가지 않듯이 우리 삶의 여정도 단번에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실패했어 라는 그런 냉정한 비난 대신에 아,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구나 하고 원고를 고쳐 쓰듯이 자신이 관점을 바꿀 때 마음의 상처는 줄어들고 다시 펜을 쥘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열정의 크기보다 열정의 지속기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루 10시간 동안 모든 에너지를 불태우는 그런 폭발적인 열정보다 매일 1시간씩 10년을 묵묵히 이어가는 끈기가 결국은 꿈을 완성시킵니다. 거대한 불꽃처럼 반짝였다가 금세 꺼져버리는 열정에 지치지 마시고 잔잔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나의 일상을 매일 밝혀주는 끈기를 선택할 때 비로소 원하는 삶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 열정과 결합된 끈기만이 성공으로 이어지게 한다. 그렇죠. 우리들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은요, 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몇 차례의 좌절 속에서 결국 포기하지 않고 거듭 재도전을 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봐요?
0: 네,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도 조금만 막히고 넘어지면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이런 깊은 회의감이 밀려오곤 합니다.
1: 네.
0: 열정이 컸던 만큼 좌절의 아픔도 크게 느껴지는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패한 행동과 나라는 사람을 구분해주는 일입니다. 시도가 안 풀렸을 때 우리는 종종 아, 내가 부족해서 라며 스스로를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넘어진 건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저 지금 밟은 길이 방법이 조금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가치까지 무너뜨리지 말고 그저 아, 다음엔 다른 길로 가보자 라고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말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친 나에게 아주 작은 성취감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만 올려다 보면 다시 걸어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럴 땐 목표를 아주 작게 나누어 보세요. 오늘 글 한 줄 쓰기, 5분간 자료 찾기 이런 것처럼 아주 작은 일부터 해내는 겁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아 오늘도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라는 그런 소소한 기쁨들이 모여서 무너진 마음을 조금씩 다시 채워줍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목표를 고수하되 가는 길은 얼마든지 바꿔도 된다는 예언함입니다. 제 도전이란 늘 똑같은 벽에 무모하게 부딪히는 게 아닙니다. 가던 길이 막혔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 가도 괜찮습니다. 열정이 목적지는 같을지라도 그곳에 다다르는 길은 여러 갈래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혼자서 다 견뎌내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지만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힘들 땐 주변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따뜻한 응원이 받을 말을 받아들이는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곁에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의 한마디가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주기도 하니까요. 반복되는 좌절은 여러분이 제자리에 멈춰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걸어왔다는 증거이자 더 단단해지기 위해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잠시 또 쉬어가더라도 괜찮으니 스스로를 따뜻하게 믿어주는 그런 선택이 필요합니다.
1: 그래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뭐 매개인들은 뭐 자기 하는 게 훨씬 못 미치는 삶을 뭐 산다고 할까요? 뭐 그만큼 또 자신이 가진 이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의미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0: 네, 내가 가진 능력은 겨우 이것뿐일까? 이런 생각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는 또 쓸쓸한 마음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가능성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단지 그 잠재력이 피어날 또 계기와 온도를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꽃피우기 위해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면 좋을 것 같은 몇 가지 태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완벽해져야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잠재력은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아예 첫 발조차 떼지 못하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버리곤 합니다.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일단 시도해보는 용기, 그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내 안에 숨어있던 가능성을 조금씩 밖으로 꺼내어줍니다. 완벽주의 경향에 있는 분들은 이런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내가 만들어놓은 마음의 울타리를 다정하게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만들어놓은 익숙한 환경과 그 편안함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잠재력은 내가 조금은 낯설고 두렵게 느끼는 그 경계선 바로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창한 도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늘 가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걸어보듯이 작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잠재력을 깨우는 좋은 마중물이 됩니다. 세 번째 태도는 비교라는 그늘에서 벗어나 나만의 속도를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타인의 눈부신 성과와 나를 비교하다 보면 정작 내가 가진 특별한 보석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작게 만들게 됩니다. 모든 꽃이 또 저마다 피어나는 계절이 다르듯이 나의 잠재력이 만개한

0: 어느 순간도 나만의 속도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내 안의 작은 성장의 시선을 돌릴 때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진심으로 믿어주는 다정한 응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해내겠어 라는 냉정한 혼잣말 대신에 아, 아직 발휘되지 않은 내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확신을 주었으면 합니다. 내가 나를 믿어주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사랑이고 자신이 숨겨진 잠재력을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선은 생각보다 훨씬 가짜일 때가 많습니다. 자신을 억누르던 마음의 틀을 조금씩 비워내고 스스로에게 따뜻한 기회를 계속 선물한다면 어느새 스스로도 놀랄 만큼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 예, 맞아요. 참 그 잠재력, 어떤 친구들 보기에는 그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 발굴에서 본인 스스로도 이제 발굴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주변에서 보완하는 것이 더 어떤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0: 네. 스스로가 네. 잘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1: 맞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되나? 아니야. 너는 이걸 하면 성공을 해. 아닌데 뭐 이래서.
0: 네. 네. 맞습니다.
1: 우리가 봤을 때 이걸 하게 되면 성공이 아주 99점 뭐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근데 네. 스스로 아니야. 난 이거 하고 싶어.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지도 선생님이나 가정의 어떤 친척이나 친구 어떤 분들의 따뜻한 좋은 한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그런 길도 있잖아요.
0: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본인은 잘 모르죠.
1: 맞아요.
0: 옆에서 볼 때 저 잘 보이거든요.
1: 나는 이걸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걸 해서 그걸 가지고 있는 재능이 특별한 사람도 있어요.
0: 맞습니다.
1: 타고날 때부터.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녀들이 또한 이 좌절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거듭 재도전할 수 있는 끈기를 키워줌에 있어서 우선 나 자신의 모범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0: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삶의 태도는 사실 100마디 말 따뜻한 말보다 훨씬 더 깊게 아이의 마음에 새겨지고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는 말처럼
1: 네.
0: 좌절 앞에서도 털고 일어나는 부모의 모습은 아이에게 더없이 든든한 이정표가 이제 되어주는 거죠. 다만 늘 완벽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또 때로는 부모님 스스로에게도 또 그리고 아이에게도 뜻하지 않은 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맞아요.
0: 부모의 모범이 지닌 그 온기와 경계해야 할 또 지점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우선 부모의 모범이 아이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부모가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이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아 어려움이 와도 이렇게 헤쳐나가면 되는구나 라는 그 유연한 회복 탄력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정서적 안식처가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부모의 그 단단한 태도는 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아, 내가 넘어져도 나를 받쳐줄 든든한 부모님이 계시구나 하는 그 믿음은 아이가 두려움이 없이 새로운 도전에 발을 내딛게 하는 그런 힘이 됩니다.
1: 네.
0: 세 번째는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패에 낙담을 하기보다 다시 해보면 되지 하고 툭툭 털어내는 부모의 모습은 아이에게 아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배움의 일부라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안겨줍니다.
1: 네.
0: 또 이번에는

0: 부모의 솔선수범이 가지는 현실적 한계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도 부모님처럼 해야 해라는 마음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늘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훌륭한 모습만 보여주면 아이는 부모라는 높은 벽을 느끼면서 나는 왜 부모님처럼 못할까 하는 또 조바심이나 완벽주의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설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언제나 올바른 답과 해결책만 제시하는 모범이 되어주면 아이는 부모의 그 그늘 뒤에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고민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나만의 시행착오를 경험할 기회가 줄어들게 되죠. 세 번째는 부모님 자신의 마음이 먼저 지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늘 좋은 아이에게 늘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은 부모 자신을 끊임없이 검열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솔직한 감정이나 약함을 숨긴 채 완벽한 마음 연기하다 보면은 감정적으로 큰 피로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어려움 앞에서 솔직하게 솔직함을 인정하고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부모님도 약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야말로 아이의 끈기를 키워주는 가장 인간적이고 따뜻한 모범이 되어줄 것입니다.
1: 그렇죠. 함께 고민을 한다. 참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데요. 그래요. 지금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 뭐 또 너무 자네를 과보한다는 말들도 주변에서 심심찮게 듣게 돼요. 이 자네들이 그 무슨 일에서는 보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뭐 보통 주변에서 그런 고생은 안 해도 돼. 뭐 너는 지금 여기인데 잘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얘기를 많이 해주곤 합니다만 너무 가슴이 아파한다거나 급급히 대신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꽤 있어요.
0: 네, 그렇죠.
1: 그렇다고 할진데 이 자네를 끊기는 아이로 키우려면은요, 멋진 아이로 키우려면은요, 끈기가 있고 이 부모들의 양육 방식에 어떤 면에서 개변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0: 사랑하는 내 아이가 아파하고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세상 모든 부모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죠.
1: 맞아요.
0: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이 앞의 돌멩이를 먼저 치워주고 어려움을 대신해서 해결해주는 과보호가 이어지곤 합니다.
1: 네, 좀 더 잘난 아빠 엄마면 이런 길을 안 가도 되는데 저 훌륭한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고생을 안 할 텐데. 그렇죠.
0: 그죠. 네. 부모의 마음이죠.
1: 네.
0: 근데 안타깝게도 이 따뜻한 울타리가 부모가 쳐주는 그런 울타리가 때로는 아이의 끈기를 키우는데 더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과보호가 아이의 끈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나도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을 배웁니다. 하지만 부모가 모든 좌절의 기회를 미리 차단해버리면 아이는 작은 실현 앞에서도 쉽게 무력감을 느낍니다.
1: 오, 그래요.
0: 내가 안 해도 부모님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의존심이 생기거나 반대로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은연중에 자책감이 쌓이게 되는 거죠. 결국 끈기는 불편함과 좌절을 견뎌내는 마음의 근육인데 그 근육을 쓸 기회 자체를 빼앗기게 되는 셈입니다. 아이의 끈기를 키워주기 위해 부모가 마음속에서 조금씩 바꿔나가면 좋은 몇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결사에서 따뜻한 관찰자로 역할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과보다 시도한 과정에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는 일입니다. 네. 세 번째는 아이가 마음을 놓고 실패할 수 있는 안전한 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기는 내가 실패하고 돌아와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지지한다는 그런 깊은 신뢰에서 자랍니다. 아이가 실수하거나 넘어졌을 때 비난이나 조급함 대신에 괜찮아

0: 누구나 처음엔 그래. 다시 해보면 되지 하고 다중하게 품어줄 때 아이는 또 세상으로 다시 나갈 그런 용기를 얻게 됩니다.
1: 그렇죠. 실패 좌절 앞에서 고무 격려가 정말 중요하죠.
0: 결국 자녀 교육이란 아이 삶에서 모든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도 스스로 넘을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키워주는 과정입니다. 조금 서툴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신발끈을 묶을 때까지 다정하게 기다려주는 부모의 느긋한 믿음이야말로 아이의 끈기를 깨우는 가장 큰 힘입니다.
1: 네, 말씀 참 좋으신데요.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해서 끝으로 다시 한번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끈기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우리는 흔히 끈기라고 보면 하면 입술을 깨물며 버텨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나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리는 고집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진짜 끈기란 나 자신을 다정하게 믿어주면서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마음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성과가 보이지 않아 지쳐있거나 반복되는 좌절 때문에 마음에 그늘이 진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멈추지 않고 흘러버린 오늘의 작은 노력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만의 깊은 뿌리가 되어 단단히 내리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성공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넌 여기까지라고 부모 자녀에게 한계선을 그어주지 마시고요. 우리는 누구도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계까지 가보지 못했는데 그 길을 떳떳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차례 큰 성취도 결코 끝이 아니면 큰 실패 또한 한계가 아니라는 점. 뭐 중요한 것은 부딪힌 한계를 뛰어넘어서 용기와 끈기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좋은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프로 여기에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어주십시오.
2: 복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흥의 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악요 건뇌 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 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아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근뇌보신 환한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1,000원 현금권을 함께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분에게는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